0: 8월 5일 수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이진아 박진영 공항 가는 길이었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여름에 입맛이 없다고요? 저는 밥에 물 말아서 젓갈 하나만 얹어 먹어도 꿀맛인데요. 사람 많은데 싫다고요? 성수기엔 사람이 많아야 더 재밌는 거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봉그레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첫 번째요. 입맛이 없거나 그러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젓갈 얘기만 들어도요. 약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제가 젓갈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 많은 데는 조금 기가 빨린다고 하잖아요. 좀 피곤해서. 근데 이제 아이들 때문에 쇼핑센터를 가거나 꼭 그러긴 해야 되거든요. 여름에 딱히 밖에 놀 데가 없어서. 이런 걸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뭔가 마음의 긍정과 여유가 가득하고 작은 것에도 행복해할 줄 아는 분들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그렇기도 하죠. 네. 여름은 누구에게나 덥고 성수기 휴가철은 누구에게나 복잡한 여행이겠지만요. 그렇다고 짜증만 내면 누구 손해죠? 내 손해다. 네. 이런 것도 여름의 맛이다. 웃으며 넘겨보자고요. 맞아요. 내 손해예요. 네. 어차피 상황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빨리 받아들여요. 빨리.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한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3: 아, 탈모인가?
2: 에이 설마.
4: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3: 여자도
4: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3: 탈모 보조 치료제
4: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3: 나도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케어원 헤어.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헤어.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전?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정효숙 님께서 꿈 같던 휴가가 끝나고 출근했는데요. 진짜 일하기 싫네요. 빨리 다시 맘 잡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말이죠. 뭐 이럴 때는 너무 급하게 일상으로 안 돌아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 진짜 일하기 싫다는 이 마음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지내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지금 싫으면 싫은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1991님께서 중고거래 하다가 친해진 언니네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가요. 집들이 국룰인 휴지를 사들고 갈까요? 아니면 케이크, 커피 뭐가 좋을까요? 봉디는 뭐 사들고 가세요? 저 같으면은 약간 디저트. 왜냐하면 이렇게 집에 초대를 받는 거면 대부분 식사를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저는 디저트를 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 근래 제가 간식을 끊어서요. 이러면 조금 재수 없으려나? 내가 사간데 나는 안 먹어. 저는 약간 군것질을 안 해서요. 이렇게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게 안 되면은 뭐 커피나 휴지 좋을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엘비스 코스텔로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첫째, 둘째 때와는 땡기는 음식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여보, 나 빙수 먹고 싶어.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이 시간에? 시원하게 한 그릇 뚝딱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24시간 하는 카페를 찾아서 빙수를 배달해주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집에서 파는 컵빙수를 사다주기도 했는데요. 점심을 먹으면 여보, 후식으로 망고빙수 먹을까? 새벽 2시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여보, 나 연유 듬뿍 뿌린 빙수가 땡기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내를 위해 언제든지 빙수를 만들 수 있는 남편이 되어보자 굳은 결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바로 중고마켓 어플에 들어갔습니다. 얼음을 갈아주는 기계부터 사야 되겠지. 미개봉 새 상품으로 열심히 검색을 해본 결과 아주 귀엽게 생기고 가격도 합리적인 물건이 나왔길래 바로 구입을 했는데요. 앗! 막상 받아보니까 이게 얼음을 자동으로 갈아주는 게 아니라 저의 노동력으로 갈아야 하는 추억의 빙수 기계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집에는 시도 때도 없이 사각 사각 사각 사각 소리가 울려 퍼졌고, 오 아빠, 매일 얼음 갈아서 그런가? 팔뚝에 알통 생긴 것 같아. 엄마, 아빠 완전 튼튼해지겠어. 근데 아빠, 회사 그만뒀어? 빙수집 차려? 왜 매일 집에서 빙수만 만들고 있어? 아이들의 의문과 함께 저의 팔뚝은 마동석 씨가 되어가더라고요. 솔직히 좀 힘들긴 해요. 그래도 절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여보, 내 마음대로 팥도 많이 연유도 듬뿍 뿌린 팥빙수 먹으니까

너무 좋아. 나 넷째도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아내의 미소 덕분이겠죠? 저는 오늘도 퇴근하고 집에 가서 마트에서 신선한 과일도 사고 젤리랑 팥도 사고 집에선 얼음을 한가득 얼리며 아내만을 위한 빙수집을 오픈하겠죠? 아, 그 팥빙수는 다른 사람들은 못 먹어요. 연유보다 더 달콤한 제 사랑이 듬뿍 뿌려져 있으니까요. 하하하하. 오늘 사연의 제목, 마님, 팥빙수 말씀만 하십시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윤종신 팥빙수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종호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임신한 아내가 뭐 먹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준비하긴 해야 돼요. 네, 저는 다른 건 다 준비하겠는데 저의 배우자는 그렇게 컵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첫째 임신했을 때는 인스턴트가 몸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한 번인가 두 번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둘째 때는 그거 말고 뭐였더라? 수박을 갑자기 먹고 싶다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첫째는 수박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둘째는 수박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종호님이 만드시는 그 빙수 기계 있잖아요. 그건 제가 방송에서 저도 해봤거든요. 겁나 힘들어요, 진짜.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1부 끝곡은요 김주혜님의 신청곡입니다. 봉디 웃음소리만 들으면 무표정으로 있다가도 따라웃게 돼요. 고마워요. 태연의 만찬가 들려주세요. 오히려 저의 웃음에 같이 웃어주신다면 제가 감사드리죠. 저는 태연의 만찬가 듣고요 2부로 돌아올게요.

0: 세종에서 온 3학년 박지효입니다. 엄마가 차에서 컬투쇼 틀어주시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컬투쇼가 저보다 형아네요. 20살 생일 축하해요. 저 20살 생일에도 컬투쇼 보러 올 테니까 축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20주년 컬투쇼.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5: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4: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5: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첫 무대에 섰던 날 커튼콜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공연을 마치고 나면 SNS 댓글도 직접 읽고 팬분들께 메시지도 건네는데 그 소통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공연을 마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도 후기 한 줄이 다시 저를 무대로 이끌어주니까요.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온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김소연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싹쓸이 그 여름을 틀어줘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에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가 갑니다. 장승희 님께서 직장 건강검진 빨리 등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다이어트 좀 하고 검사받고 싶어서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연말에야 부랴부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지? 다이어트를 좀 하고 관리를 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뭔가 약간 조금 심적으로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죠? 네.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오히려 약간 지금 바로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에 뭔가 목표 설정을 확실히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연말에 한다 하더라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승희님께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배유진님이 31개월 딸내미가 한복에 꽂혔어요. 잠도 한복 입고 잘 정도입니다. 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까지 안 벗네요. 이 시기엔 다들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도 어린이집에 한복 입고 간다는 걸 억지로 벗겨서 엄청 싸우고 울면서 등원했네요. 이게요.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사실 아유 입혀서 보낼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시기가 지나가거든요. 근데 막 한복 입으면 불편할 것 같고 또 여름이니까 땀도 많이 날 것 같고 또 31개월이면 또 땀띠 같은 게 나요. 이때는 또 살이 연약하기도 하고 해서 근데 저도 막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공주 옷에 막 뭘 하고 가는데 그거 뭐 입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체육 시간 하거나 그럴 때도 자꾸 그런 드레스 같은 걸 입고 가니까 그래서 뭐 실갱이를 한 적이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냥 해줘도 언젠가는 뭐 스스로 그만두니까 막 그렇게까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시기도 짧더라고요. 생각보다. 한미리님께서 이 시간에 봉디 라디오 들을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휴가 끝나면 이 시간에 라디오 못 듣거든요. 며칠 안 들었는데 그새 봉디랑 정이 들었는지 휴가 끝나는 것만큼이나 라디오 못 듣는 게 아쉽네요. 다음 주부터는 저녁에 퇴근하고 다시 듣기로 꼭 들을게요. 그리고 다음 휴가에 꼭 놀러 올게요. 이찬혁 멸종위기사랑 들려주세요. 안녕을 고하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있어요. 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고요. 다시 듣기 들어주시고 또 놀러 오셔야 돼요. 휴가 때. 네, 뭔가 군대 입대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휴가 때 놀러 오신다고 하니까. 이찬혁 멸종위기사랑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우리 봉글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임정진님께서 어제 퇴근하고 유명한 피자집에 갔어요. 30분 기다려서 피자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허겁지겁 먹다가 포크까지 씹어서 앞니가 깨졌어요. 치과 예약해놨는데 걱정이네요. 이 정도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피자 아닐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어느 피자집이죠? 도대체 어느 피자집이길래 앞니가 깨질 정도로 이걸 먹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도 그 맛있다라고 하는 피자집은 다 가봤거든요. 근데 포크를 씹어 먹을 정도의 맛있는 집은 아직 못 찾았는데 정말 궁금한데요. 근데 앞니가 깨지기만 하고 살아있는 정도면은 요즘에는 그거를 약간 보강해준다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막 생각보다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빠진 게 아니면은. 근데 정말 어느 피자집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김명희님께서 남편이 공주야 불러주길래 너무

좋다고 했더니 밖에서도 큰 소리로 공주야! 하고 부르네요. 이거는 저 놀리는 거 아닌가요? 집 안에서만 공주이고 싶지 밖에서는 공주이고 싶지 않거든요. 남편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공주님이라고 놀림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문자에서 느껴지는 게 있죠. 기분이 좋다. 명인님의 기분이가 참 좋다라는 게 느껴져요. 친구들에게 놀림은 받지만 어쨌든 바보야! 멍충이! 똥개! 뭐 이런 놀림이 아니잖아요. 공주님 이런 놀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땐 앞으로도 남편분께서 계속 공주야! 공주야!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저도 집에서 한번 해봐야겠네요. 뭐라고 할지. 저희 집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보다 아이들이 더 난리를 쳐요. 네, 로맨스 금지 막 이러면서 로맨스를 참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박미연님께서 침대에 앉아서 선풍기 바람을 쐬가며 만화책을 읽고 있습니다. 꼭 어딜 가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휴가 아닐까요? 포지션의 I love you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휴가기는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만화책이나 비디오 보면서 하루를 쭉 보내는 거. 그러다가 과자 먹으면서 잠드는 거. 이게 한창 때는 제 최고의 휴가였는데 말이죠. 포지션의 I love you 듣고 올게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든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9: 안전화.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2: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3: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4: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0: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2: 광고 듣고 왔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박정우님의 신청곡 존 레전드의 언더 더 스타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Hi,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 불시착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2년에 불시착한 태교, 여자친구와 대형 수영장에 놀러갔다.
1: 와 태교야 저기 봐, 물총 싸움 하나 봐.
2: 우리도 해볼까?
0: 자기는
2: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자기한테는 물 한 방울도 튀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1: 어머 너무 멋있어, 가보자 가보자.
2: 자기야 위험해, 비겨 풍덩.
1: 야 봉태규, 나를 밀면 어떡해, 물에 빠져서 다 젖었잖아.
2: 아니 난 케빈 코스터너가 휘트니 휴스턴 지켜주시지 널 구해주려고 했던 거야잖아. 어? And I, yeah.
1: 그래 오늘 봉태규 너 다이다 다이. 이리 와. 이리 안 와?
0: 여자친구는 태규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준 지 훌쩍 떠나버렸다. 여기서 문제. 케빈 코스터너와 휘트니 휴스턴 주연의 영화죠. 세계적인 인기 가수와 그녀를 지키는 경호사의 사랑을 그린 이 영화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과일배 세트를 드립니다.

휘트니 휘스턴, I Will Always Love You 듣고 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뭐 그 당시에 엔다이야 이거는 모든 프로그램에 마치 BGM처럼 네 나왔던 것 같아요. 정답은 보디가드입니다. 과일배 세트를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봉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놀랍게도 휘트니 휴스턴의 첫 연기 도전 영화라고 하네요. 네 근데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콘서트 스케줄과 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거절을 했었는데 케빈 코스트너가 1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야. 케빈 코스트너는 휘트니 휴스턴이 해야 되고 너무나 잘 어울릴 거라는 거야.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당시 케빈 코스트너면 진짜 바쁠 때거든요. 네. 이 영화의 OST I Will Always Love You는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고요.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사운드 트랙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라고 하네요. 네. 저는 광고 듣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하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맞다, 개발!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와우. 아,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4: 아이들의 순수 100% 유치함, 어른들의 때 묻은 유치함,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유치한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유치 공짜.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뒤통수가 얼얼해질 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사연들,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된 사연 중에요,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유치봉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강기철님께서, 6살 아들이 유치원 다녀와서는 엄마 호랑이가 역으로 뭔지 알아? 묻길래

타이거지. 그럼 만두는 영어로 뭐게 하더라고요. 만두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만두는 영어로 서비스. 서비스도 몰라 하는데 빵 터졌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동네가 어디죠? 네. 궁금한데. 근데 이 영어는 이 서비스, 만두가 서비스라는 영어는 어쩌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통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영어 단어긴 해요. 근데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를 주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동네가 어딘지 참 궁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인심이 좋네요.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고 말이죠. 네. 3828님이 애들 창의력 문제집을 사줬는데요. 9에 4를 더했더니 1이 되었다. 이건 어떤 경우인가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같이 푸는 저도 답이 뭔지 몰라 슬쩍 답지를 봤더니 정답은 시계였어요. 근데 우리 딸 뭐라고 써놨게요? 어이없는 경우. 아주 틀린 답은 아니죠? 이게 왜 시계인 거지? 9에서? 9시? 이거는 말장난 아니에요? 이게 창의력이라고요? 아니 나 이거 말장난 같은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창의력이라고요? 이거 진짜 따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이가 없네? 황 PD가 옆에서 분한가 보네 못 맞춰서 라고 하는데 아니 아니 분한 게 아니라 이 황당하네. 아니 들어봐요. 아 9에 4를 더했더니 1이 되었대요. 이게 어떤 경우인가래. 정답은 시계래요.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봉글애들. 네? 아니 이게 나는 어이가 없거든요. 나는 좀 이게 근데 창의력 문제래. 참나. 네. 이게 더 어이가 없네요. 황 PD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분한 봉디 입꼬로 분디래. 아휴 답답합니다 정말. 작가들도 웃고 있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정말. 진짜 어이가 없어요. 네. 뭐 그대들이 좋다면 뭐. 문옥진님이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딸이 숙제한다고 방에서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오셨는데 반갑게 맞이해 줘야지 했어요. 딸이 듣더니 근데 엄마도 아빠한테 인사는 하는데 반갑게 맞이해 주지는 않잖아 라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옥진님이 솔선수범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아 근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거 그 이제 아이들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제가 일하고 들어오면은 저희 장모님이 그런 얘기할 때 있거든요. 저희 배우자도 그렇고 아빠 왔을 때는 앞에 나가서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하면 저희 아이들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황피디 기침했어요? 녹음 중. 아무리 기침했어요? 지금 방송 중인데? 대단하네요. 네. 황 PD, 기침은 참아야지. 방송 중에는. 그럼 황 PD가, 옥진님, 따님 같은 그런 말 틀면, 너나 참아라.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어쨌든, 저희 배우자나 이제 할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애들도. 엄마랑 할머니도 안 하잖아.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뭔가 어른이 먼저 어떤 솔선수범. 아셨죠, 황 PD? 담당 PD가 솔선수범. 녹음할 때는 재채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래야 되네요. 네. 신유미님께서 딸한테 개미와 배짱이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너도 배짱이처럼 노는 것만 좋아하고 게으르게 굴면 네가 좋아하는 치킨도 못 사 먹는다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도 참 개미네 집에 놀러가서 개미한테 네가 맛있는 것 좀 싸라 하면 되지 않는데 할 말이 이렇네요. 네. 노래 들을게요. 써니 배짱이 창가.

노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봉글레들의 유치봉짝한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를 드립니다. 이 마스크팩 세트가 그 피부를 위한 마스크팩이에요. 뭐 히어로 마스크 아니에요? 뭐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 뭐 어떤 만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메롱. 이걸 꼭 해보고 싶었어. 하면서 계속 할까 말까 하다가 딱 오늘이 타이밍인 것 같아서. 네. 왜냐면 황 PD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에는 황 PD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봤고요. 김호범님이 초딩 아들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영어 학원에 갔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 영어 학원 어땠어? 재밌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빠는 학원을 재미로 다녀? 어? 하면서 역정을 내더라고요. 괜한 걸 물어봤나 봐요. 그죠. 학원을 재미로 다니면은 안 되죠. 재미로 다니면 큰일 나요, 학원은.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 학원을 재미로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다 고생하더라고요. 네, 학원은 진지하게 다녀야 된다. 네. 그리고 첫날부터 아드님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겠죠. 네, 왜냐면 학원을 안 다니던 친구들이 학원을 가면 뭐에 깜짝 놀랐냐면 그런 걸 느낀대요. 아니 나는 모르고 근데 왜 이렇게 뭔가를 알고 있는 애들이 많지? 라고 하고 굉장히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이지훈님께서 딸 데리고 시골에 계신 시댁에 놀러 갔어요. 어머님께서 일손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다양한 색깔의 콩을 따는데 딸이 신기한 듯이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알콩달콩이구나 하는데 너무 순수하고 귀엽죠? 근데 표현이 진짜 좋다. 그죠? 알콩달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다양한 색의 오 알콩달콩.

무지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원래는 사이가 좋은 걸 알콩달콩이라고 하잖아요. 오, 뜨루러브를 알콩달콩? 이제 뜨루러브를 무지개로. 무슨 소리냐고요? 글쎄요. 아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코너는? 네. 신유미님이 아니고요. 이건 앞서한 소개고요. 네. 황은하님께서 아 오늘 진짜 황피디 때문에 그래. 아니 왜냐면 프로그램의 중심을 PD가 잡고 있어야지 조금. 그래도 황 막 그 프로그램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막 갈피를 못 잡으니까. 황은하님께서 첫째 둘째가 방을 너무 어질러놔서 니들 방 깨끗하게 치워 했어요. 근데 둘째가 세상 불쌍한 표정으로 하는 말이 하, 신데렐라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비슷해요. 네. 네. 어? 은하님 비밀인 거죠? 따님한테는. 그죠? 이거 비밀인 거죠? 그죠? 신데렐라가 눈치채면은 왕자랑 결혼해서 탈출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은하님 비밀로 할게요. 우리끼리만 노래 드릴게요. 성인요 신데렐라.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0: 흡수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표를 구하려다 웃돈이 붙은 암표 본 적 있으신가요?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8월 28일부터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더라도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로 분류된 겁니다. 위반하면 처벌도 강해집니다. 적발되면 부정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암표가 줄어들어 누구나 정당한 가격으로 공연과 경기를 즐길 기회가 더 많아지고 기다리는 설렘도 함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생긴 에피소드,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치봉짝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를 드립니다. 6185님께서 아들이 방학 숙제로 일기를 써야 하는데 덥다고 집콕을 그래서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집에서 반죽해서 수제비 만들어 먹을까? 그리고 그걸로 일기 써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 일기를 봤는데요.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역시 음식은 사 먹는 게 맛있다. 네. 저 약간 이 비슷한,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이거는 뭐 6185님께 위로 드리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모두를 위한 입맛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밥을 먹을 때 식당 밥을 먹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고요. 4173님이 잠자기 전에 양치를 마친 아들이 자꾸 초콜릿을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아들이 알겠어, 그럼 이해 안 닿게 안 씻고 바로 삼킬 때 대박, 이런 방법이 있었네. 그냥 악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음료수 바로 뭐지, 그 목으로 넘기는 거 하듯이. 나 몰랐네. 그럼 양치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 야식 먹을 수 있겠네. 야식도 다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꿀팁이에요. 네. 5167님. 6살 아들은 툭하면 물건을 잃어버리고 저한테 찾아달라고 합니다. 엄마, 나 팽이가 없어졌어. 이건 진짜 아무리 찾아도 없어. 라고 하길래 너 엄마가 찾으면 어떡할래? 했어요. 잠깐 고민하더니 엄마가 찾으면 내가 박수 크게 쳐줄게 하네요. 그래도 참 착하다. 왜냐면 엄마가 찾으면 그래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박수를 쳐주겠대. 그리고 뭔가 5167님의 그 6살 아드님은 박수도 되게 막 진심으로 쳐줄 것 같아. 아 엄마! 아 막 이러면서 감격하면서 박수 쳐주는 거 있죠. 약간 나는 가수다의 막 임재범 씨 노래 끝났을 때 박수 쳐주는 느낌 알죠? 그런 느낌으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 패기가 엄마! 엄마 짱! 엄마 최고! 아 막 이렇게. 근데 이 정도 박수를 받는 거라면 조금 찾아줄만 하지 않겠어요? 저는 바로 찾아줄 것 같아요. 네, 류승호님이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삼촌한테 여친이 생길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받아쓰기도 잘하고 김치도 잘 먹고 심부름 잘하면 생길걸 하네요. 이제부터라도 조카 말대로 해봐야겠어요. 이거 근데 진짜 중요한데. 왜냐면 알죠? 그 어떤 그 어디서 조사를 했나? 하여튼 그런데 맞춤법이 틀리거나 띄어쓰기가 틀리면 그게 홀딱 깬다. 뭔가 나의 데이트 상대에게. 그런 거 실제로 있고요. 김치 잘 먹고 반찬 투정하는 남자 어때요? 반찬 투정하는 여성분들 떠올려보세요. 심부름 잘 안 해. 내가 뭘 갖다 달라고 하는데 듣는 척도 안 해. 계속 TV만 봐. 조카가 대단하네요. 진짜 승호님 조카 말대로만 하면 돼요. 받아쓰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검사 받고요. 그 다음에 반찬 투정하지 않아요. 김치 물에 씻어서 먹지 않아요. 그리고 심부름 잘해야 돼요. 두부 심부름 같은 거 있죠. 이대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바로 네, 여친이 생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네요. 네, 남종현님께서 7살 아들 유치가 빠지는 중인데요. 아빠, 베개 밑에 치아를 넣으면 이빨 요정이 선물을 준대. 내 친구는 한 개 넣어서 500원 받았고 10개 넣은 친구는 5만원 줬대. 나도 주나 한번 시험해볼까? 이러는데 아들이 절 테스트하는 건 아니겠죠? 라떼는 까치가 그냥 물어갔는데. 테스트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저도 까치가 물어가는 거에 한 표를. 이게 아이들 사이의 유행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재산을 탐하고 있어요. 이럴 때 냉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까치가 물어간다라고. 그 요즘에 까치 많거든요, 밖에 나가면. 참새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오,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테스트에. 네, 까치가. 까치가 물어가는 걸로 우리 아빠들은 합의 보자고요. 김병수님이 아내가 치킨을 주문했는데 제가 좀 늦었어요. 식기 전에 먼저 먹으라고 했는데 도착해보니 퍽퍽한 가슴살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아내가 혼자 찔렸는지 여보, 요즘 못 만드는 거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분이 병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먹어도 살 안 찌고 근육도 생기잖아요. 네, 병수님 좋겠다. 어우, 나도 닭가슴살. 노래 들을게요.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듣고 올게요.

데이브레이크 들었다 놨다 뉴 레디컬스 You Get What You Give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만나볼게요. 장혜선님께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3년차인데요. 보조교사 벗어날 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좋은 제안을 받았거든요. 출퇴근도 훨씬 수월해지고 사실 보조교사 하면서 힘들고 서러운 일도 종종 있었는데 가을학기부터는 정교사가 돼서 더 열심히 달려볼게요.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3년 동안 사실 보조교사 분들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정교사가 되셨다라고 하니까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님들의 처우가 진짜 많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 돌봐주세요. 네, 제가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 가지고 있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진짜 더 열심히 하셔서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진짜 이런 사연은 들으면 들을수록 매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제가 좀 마음이 따뜻하긴 해요. 네. 황피디는 됐어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2: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1: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2: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3: 중부대학교.
1: 중부대학교와 함께
2: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4: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컵.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7: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8: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9: 봉디야, 그래야. 봉그레 규진이 왔다.
10: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9: 아,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건강한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신선한 수제 요거트.
9: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10: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따뜻한 사람이 만든 세제 르주르에서 베이비 세트.
9: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11: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1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복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혁오 선셋 롤러코스터 영맨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뜨거운 여름철 우리가 무심코 섞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햇볕과 햇빛인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두 단어는 각각 다른 상황에서 쓰입니다. 햇볕은 해가 내리쬐는 뜨거운 열기를 뜻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뜨거운 기운이 들어간 표현에 적합하죠. 햇볕에 그을리다, 햇볕을 쬐다와 같이 사용합니다. 반면 햇빛은 해가 비치는 광선 자체를 뜻합니다. 햇빛이 비치다,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시다처럼 시각적인 밝기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뜨거운 열감은 햇볕, 눈부신 밝기는 햇빛으로 구분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eah.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6: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프레스.
9: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1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9: 좋아 죽겠어.
10: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선일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0: 하세요. 다우닝.
1: 아유,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잠재력을 전부 깔아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경북.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엘프에서 아기 때부터 북극의 엘프들 품에서 자란 버디는 독특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파게티 면 위에 이걸 잔뜩 뿌리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알록달록 달디단 캔디입니다. 제가 캔디지만 캔디 스파게티는 좀 힘들겠네요. 버디를 연기한 윌 페럴도 캔디 스파게티를 먹는 장면을 찍다가 여러 번 헛구역질을 하기도 했대요. 뭐 말 다 했네요. 어쨌든 영화에서 엘프의 주식은 캔디입니다. 달콤한 게 당길 땐 우리 마음속 엘프가 눈을 뜨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캔디 스파게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와 함께하는 시네타운으로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는 달달한 영화 이야기 시작해봐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저는 캔디입니다.

0: 8월 5일 수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엘프에서 빌리 프리스턴의 Nothing from Nothing 듣고 왔습니다. 2004년에 개봉한 윌 파렐 주연의 영화 엘프. 우연히 산타의 선물 보따리로 들어간 아기가 엘프의 손에 키워졌지만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벌어지는 이야기. 용화님이 캔디 스파게티라고 해서 뭔 레시피인가 했어요. 듣기만 해도 혈당 중만이라고. 우니님이 캔디 달달한 시작 감사해요. 더운 날씨지만 오늘도 아자아자 하셨고요. 저는 어젯밤에도 누가 케이크를 줘서 못 참고 먹었는데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힘들게 일하고 와서 밤에 뭔가 일단 과자를 하나 뜯었고요. 그리고 케이크까지 먹게 된, 왜냐면 복숭아 케이크였거든요. 아 너무 맛있었어. 네. 그때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지만 어쨌든 어제는 너무 힘든 날이었기 때문에 어제 한 라디오 갔다가 뭐 또 갔다가 예 연극 연습까지 갔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은희님이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게스트 5분 전 아이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고 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잠시 후에 신의 초대석 있죠? 영화 사랑의 아추핑 고래보석의 전설에 김수훈 감독님 그리고 깜짝 손님 우리 하추핑이 함께합니다. 하추핑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지? 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바로 보이는 라디오 고릴라로 켜주세요. 궁금한 이야기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팅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케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케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케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서서 간다 장까지 가나.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

0: 현대에서
1: Renault.
2: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3: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헤어 뷰티 브랜드 셀로온에서 듀얼 무선 고데기,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원에서 조끼 아기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안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산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크림,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병수 가방,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동동이,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를 드립니다.

0: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강말금이 사랑하고,
1: 이동희가 사랑하는,
2: 이은지가 좋아하고,
3: 배우 이종혁이 사랑하는,
4: 배우 염혜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 하선아, 어디니? 시네타운 듣고 있니?
5: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엄정화, 박성웅 주연의 영화 오케이 마담 2 예매권, 애니메이션 퍼피 고조대 더 다이노 무비 예매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시내 초대석.

0: 가릴 것 없이 모두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 그 하츄핑을 만든 분입니다. 하츄핑의 아빠 김수영 감독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여러분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정님이 하츄핑도 온다고 해가지고 5살, 4살 딸들과 보라볼 준비 완료됐대요. 네, 하츄핑은 2부에서 함께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2930님이요. 우와, 이분이 하츄핑의 아버지로군요. 어머니들의 지갑 파산핑 하셨습니다. 맞아요. 한번 사면 네, 계속 사게 되는. 네. 수흥 감독님, 라디오 생방송은 익숙지 않아서 혹시 떨리실까요?
1: 네네네. 뭐 좀 제가 2년 전에 한번 출연을 했고요. 아, 두 번째 출연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이번에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이 개봉하면서 많은 라디오 중에 또 시네타운을 골라서 출연을 원하셨다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 스태프들이 강력 추천을 했고, 네. 그리고 이게 영화 음악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들었고요. 아무래도 저희 영화가 이제 음악이 중심이 되는 네. 영화다 보니까 이제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독님과 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하츄핑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 드릴게요.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아이가 없으면 모를 수가 또 있죠.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은 마성의 캐릭터입니다. 하츄핑. 캐치 티니핑 TV 시리즈로 2020년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나온 6기에 이어서 올해 7기가 공개될 예정이라고요?
1: 네, 일단 2000년도에 이제 처음 방송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계속 시리즈 형태로 이제 방송이 되고 있고, 네. 뭐 올해도 이제 어김없이 올해 연말 정도에 7기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0: 전 TV부터 열심히 봤습니다. 아이가 계속 틀어놔서요. 그럼 새로운 캐릭터들이 또 등장하나요?
1: 네, 물론이죠. 이제 네. 매 시리즈마다 한 20개 정도의 새로운 캐릭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0: 맞아요. 이번에 성수동에 있는 팝업 스토어 갔었는데 아니 스토어가

0: 있어서 갔는데 와 새로운 핑들이 더 늘었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0: 아, 감독님의 근데 프로필을 보니까요 의외인 면들이 꽤 있어요. 공대 출신이신데 애니메이션을 무척도 좋아하셨다고요. 어릴 때 어떤 애니메이션 가장 좋아하셨어요?
1: 저 그러니까

0: 감독 뭐 라따뚜이 같은 거, 아. 인크레더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네.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또 3D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3D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또 매력이 뭘까요?
0: 아무래도 좀 그 2D보다는 좀 리얼하게 이제 그렇죠.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표현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처음 캐치티니핑 시리즈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뭐 시리즈 만들면서 참고했던 영화나 또 애니메이션이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0: 일단 뭐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고요.
1: 네.
0: 저희가 또 직업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마법 그 소녀 시리즈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요정 관련된 것도 많고 포켓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여아들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의 마법 시리즈들이 되게 많이 네네. 있어요. 그런 것들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1: 그래서 그런지 뭔가 되게 한국적이기도 한데 뭔가 되게 외국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캐치티니핑 시리즈를 만들면서 수천 개의 캐릭터를 만들고 수정하셨대요. 당시 국내 애니메이션에는 이 요정물 장르가 없었다고요. 그랬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요정물이 많이 없었는데 이게 시대가 좀 변하면서
1: 맞아요.
0: 어릴 때 여아들이 옛날에는 공주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1: 맞아요.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0: 공주물 되게 좋아했고.
1: 그렇죠.
0: 근데 최근에는 본인이 공주라고 생각해요.
1: 귀여워.
0: 그 공주가 돼서 네. 이제 요정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생기죠.
1: 어머 그렇구나. 네. 이렇게 부리고 싶구나. 네. 너무 귀엽네요. 네. 그런 걸 또 어떻게 캐치를 하셨어요?
0: 그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네. 사람들이 느끼는 거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저희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1: 되게 세심하시다. 티니핑의 종류가 15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감독님 혹시 가장 애정하는 티니핑이 있을까요?
0: 뭐 되게 많은데요. 일단 하츄핑을 당연히 제일 좋아하고.
1: 그렇죠. 예.
0: 근데 뭐 여기에 또 이제 뭐 발레핑이나
1: 맞아 이뻐요.
0: 예. 뭐 깡총핑 이런 좀 티니핑들 좋아합니다.
1: 감독님 실제 성격과 비슷한 또 티니핑이 있나요? 탄생이 했을까요? 주변인들 보면서 만들잖아요 캐릭터.
0: 네. 뭐 성격이 좀 비슷하다기보다는 네. 좀 뭐 발레핑을 좀 좋아하는데 약간 좀 예술적인 완성도 네. 뭐 이런 가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1: 맞아요.
0: 철저하고 네. 까다롭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1: 너무 예쁩니다 일단. 다솜님이 감독님 어찌 딸들 취향을 그렇게 제대로 저격을 하셨냐고 비결이 궁금하다고 제 주머니 또 털어가시네요. 딸 마음은 파산 직전이라고. 외국에서도 진짜 난리예요. 막 한 번씩 선물로 갖다 주거든요.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너무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0: 체감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진짜 체감하세요? 어떻게 체감하세요?
0: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팬레터도 많이 오고 실제로 저희가 또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현지 반응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혹시 따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0: 따님은 없습니다.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미혼이시라고요? 네. 세상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딸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지? 여아들의 마음을.
0: 오히려 이제 객관적으로 네. 볼 수 있죠.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주관적으로 네. 감정이 실리지 않고
1: 오히려
0: 지금까지 뭐 20년 넘게 했기 네. 때문에 많은 아들 딸들을 보고 있고
1: 어머나.
0: 부모들도 만나고 뭐 이런 것들 해왔기 때문에 좀 잘 알지 않나.
1: 그렇구나. 세상에. 7195님이 핑들 이름 짓는 것도 직접 지으시냐고 이름 짓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0: 이름을 좀 약간 직관적으로 짓기 때문에
1: 네.
0: 어렵지는 않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어떤 이름을 할지 고르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름들 엄청 많이
1: 네.
0: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서 이제 선택하는 작업을 하죠.
1: 그래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그 디저트 롤에 올라가 있는 네. 그 핑이 이름이 뭐였죠? 그게 디저트 핑이었나?
0: 네, 디저트 핑들이 많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애니메이션 그럼 사랑의 하츠핑에서 윈터님의 이 곡 오랜만에 듣네요. 처음 본 순간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3149님이 처음 본 순간 노래 가사가 태토핑이라고 이유는 몰라 그냥 끌려 하시면서 아, 너무 재밌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2024년에 개봉한 사랑의 하츠핑 1편은 캐치티니핑 시리즈의 첫 극장판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무려 124만 관객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감독님, 사랑의 하츠핑 1편 어떤 내용이었죠?
1: 1편은 이제 그 로미가 이제 주인공인데
0: 네.
1: 그 로미가 10살이 되면 짝꿍 티니핑 찾아야 되는데
0: 맞아요.
1: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핫주핑의 그 이미지를 한 장을 이제 보게 되면서 네. 사랑에 빠지면서 그 핫주핑을 찾아가는 내용인데 그 찾아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모험도 있고 뭐 우정과 사랑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스토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사랑의 하츠핑 감독님께서 스토리를 만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1: 일단 이게 아무래도 가족 영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른도 만족해야 되고 애들도 만족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감을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전 굉장히 좋았던 게 뭔가 이렇게 현실적이어서 좋았어요. 막 아주 착하기만 한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사랑의 하츠핑 OST가 너무 좋아서 한 편에 또 뮤지컬 같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음악에 또 특별히 더 신경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예, 아무래도 이게 좀 감정이 되게 중요하고 감정 변화가 좀 많다 보니까 그냥 이 대사나 뭔가를 행동으로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처음 기획할 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노래를 통해서 그 주인공 감정을 전달하는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실제로 또 해보니까 가장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0: 사랑의 하츠핑 극장에서 또 영화 개봉했을 때 시네타운 청취자들 반응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진짜 계속 들어왔었는데요. 아이랑 보러 갔다가 부모님도 함께 울고 나왔다 이런 반응이 많았죠. 감독님도 영화 한 줄 평 많이 찾아보셨어요?
1: 예, 뭐 저도 사실 좀 많이 봤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아이랑 보러 갔다가 울었다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그게 의도한 거라서 이게 너무
0: 됐구나.
1: 좋았죠.
0: 네. 아 진짜 외국 애니메이션 못지않게 와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1: 네.
0: 사랑의 하츠핑은 시사회 때부터 또 화제였습니다. 신혜라 씨, 소유진 씨를 비롯해서 많은 연예인

0: 애들이 아이들과 함께 참석했고요. 유병재 씨는 또 조카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감독님께서 그때 만났던 분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뭐 연예인 관객분들이 또 있을까요?
1: 네, 뭐 다 인상 깊었는데 특히 그 가수 바다 씨가 왔을 때 네. 그 시사회 끝나고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건지 모르고
0: 네, 왔다가
1: 왜 이렇게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렇게 해서 되게
0: 진짜 찐반응이네요. 네. 네. 계속해서 김수훈 감독님과 함께 사랑의 아츠핑 고래 보석의 전설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 볼게요. 2부에서는 깜짝 손님 지금 밖에 와 계시는데요. 우리 하츠핑과 함께하는 퀴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수훈 감독님에게 궁금한 이야기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 또는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사랑의 아츠핑 고래보석의 전설에서 예온의 마이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냉방과 하천환경 보호는 도시 열섬 현상으로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는 도심을 달굴 뿐만 아니라 주변 하천의 수온까지 높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수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이 됩니다. 냉방을 조금씩 줄이는 실천들이 모일 때 도시에 열을 내리고 하천도 살릴 수 있는데요. 도시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실내 적정 온도는 꼭 지키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구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0: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2: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1: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2: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6: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더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전라권뿐 아니라 이제 충남 청양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서 서쪽 지역의 폭염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서쪽 지역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남권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에도 5에서 40mm의 소나기 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광주는 38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또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고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무덥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박하선의 시네타운.
1: 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의 하츠핑, 고래 보석의 전설, 김수훈 감독님, 그리고 하츠핑이,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츠핑, 안녕하세요. 아,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아, 시네타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손아트도 보여주세요. 보라트를 할 수 있구나. 아,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네요. 혜진님이 꺄 정말로 하츠핑이 왔어 하셨고요. 상민님이 시네타운 스튜디오도 핑크, 하츠핑도 핑크. 나 핑크 좋아했잖아. 그러게요. 우리가 핑크방인데 딱이네. 우리 하츠핑이랑. 아, 너무 귀엽죠 여러분. 카메라 각도도 너무 좋다고. 얼짱각도라고. 네. 다솜님이 하츠핑 우리 딸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아서아가. 그리고 윤정님이 옆에서 딸 둘이 소리 지르는데 고막 터질 것 같다고. 방학 선물. 아, 그러고 보니 방학이네요. 너무 감사하다고. 시네타운 수훈 감독님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댓글 봤는데 막 우리 하츠핑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되냐고, 다리 괜찮냐고 했더니 우리 지금 다리 괜찮다고 이렇게 튼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여러분, 하츠핑이 함께하는 퀴즈 댄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 오늘 너무 재밌네요. 사랑의 하츠핑, 고래 보석의 전설. 바로 오늘 여러분 개봉을 했습니다. 전작인 사랑의 하츠핑 사전 예매량을 경신했어요. 극장가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감독님, 사랑의 하츠핑 고래보석의 전설, 이 줄거리를 설명해 주세요.
2: 이 주인공 로미가 사춘기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1: 네.
2: 그리고 꿈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사건건 엄마랑 계속 이제 다투고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바다로. 그러면서 이제 로미가 엄마를 찾아서 떠나는 내용인데, 그 떠나면서 이제 좋은 뭐 자기를 도와주는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사랑을 좀 배워가는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사랑의 하츠핑, 고래보석의 전설의 하츠핑과 로미, 어떤 성격을 가진 캐릭터들일까요?
2: 말 그대로 이제 사랑스러운 캐릭터고요.
1: 사랑스럽죠.
2: 그래서 하츠핑 항상 사랑을 주고,
1: 네.
2: 로미도 되게 하고 싶은 게 많고, 한번 뭔가를 했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뭐 그런 캐릭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번에 또 새롭게 등장.

0: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세 마리의 티니핑들과 바다소년 카이트. 감독님께서 새로운 캐릭터들도 소개해 주세요.
1: 예, 뭐 티니핑을 좋아하시니까 새로운 티니핑이 나오는데 바다를 좀 상징하는 티니핑 나오거든요. 찰랑핑이라고 일종의 뭐 바람, 뭐 파도 네. 이런 걸 좀 상징하는 캐릭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소라핑 있습니다. 이제 소리 소리를 전달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티니핑을 모으는 뭐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방울핑이라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방울을 만드는 공기를 만드는 그런 네. 캐릭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우리 하츠핑이 계속 뒤에서 리액션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아, 너무 고마워요 하츠핑. 아 감사합니다. 오 하늘님이 꺄 하츠핑 무대 인사 꼭 가야겠다요. 맞아요. 하츠핑 무대 인사 다니죠.
1: 네, 네 지금 열심히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엄청 좋아하겠어요 진짜 네, 아이들이. 아,
1: 너무 좋아합니다.
0: 아 세상에 딸둥이들 데리고 가려고 예매했다고. 자 여러분 하츠핑과 함께하는 깜짝 퀴즈 준비했습니다. 오늘 귀한 분 모셨으니까 네 하츠핑이 보는 하츠핑이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힌트도 줄 거예요. 그래서 고릴라에 지금 키셔야 하고요. 하츠핑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대요. 자 그럼 감독님이 퀴즈 내주세요.
1: 자, 오늘 개봉한 사랑의 하츠핑 고래보석의 전설에서 로미오 하츠핑은 이것이 품은 보석의 비밀을 찾아서 바다로 떠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아 이것이 품은 보석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로미와 하츠핑 이것은 무엇일까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샵1077 또는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사랑의 하츠핑 고래보석의 전설 예매권 드려요. 노래 듣는 동안 우리 하츠핑이 힌트를 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주나? 와 우리 하츠핑 어떻게 하지? 고릴라이브에서 보는 라디오 고정해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츠핑 고래보석의 전설에서 제희 유아의 눈을 떠봐 듣고 올게요.

0: 아, 네. 하츠핑 깜짝 퀴즈였죠. 사랑의 하츠핑 고래 보석의 전설에서 로미아 하츠핑은 이것이 품은 보석의 비밀을 찾아서 바다로 떠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감독님이 소개해 주시죠.
1: 고래입니다. 고래.
0: 네. 고래였습니다. 너무 너무 직관적으로 힌트를 드렸죠. 저희가 처음에 우리 하츠핑이. 네. 병무님이 정답 고래. 옆에 듣고 있던 손녀가 고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네요 하셨어요. 7858님, 유지숙님, 이지연님, 2159님 사랑의 하츠핑 고래보석의 전설 예매권 보내드립니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자, 이 사랑의 하츠핑 고래보석의 전설의 배경은 바다입니다. 심해를 또 표현하셨어요. 특별히 바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이번 좀 소재가 엄마를 좀 표현해야 보니까 엄마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네.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엄마의 상징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고래. 고래가 또 모성애의 또 상징이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0: 와, 너무 또 벌써부터 눈물이 나죠, 여러분. 감독님께서 전작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이야기고 이번 작품은 사랑을 이해해가는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1: 말 그대로 이제 1편에서는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보자마자 나 사랑에 빠지고 느끼고 사랑에 빠지니까 물건 안 가리고 뭔가를 해내는 그런데 이제 2화에서는 사랑이 사실은 하다 보면 엄마 같은 경우도 사랑을 하지만 야단도 치고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해요. 자, 사랑이 맞나?
0: 그렇죠.
1: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아, 사랑을 하면 더 뭐 야단도 치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해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번 시나리오 쓸 때 중점적으로 또 뒀던 부분이 있을까요? 전작과 혹시 이런 점은 다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1: 일단 전작하고는 좀 전혀 다른 스토리고요. 일단 엄마의 관점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엄마도 사실은 딸이자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딸일 때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자기애를 성장해 나가고 엄마를 이해하고 그걸 또 표현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또 엄마가 딸을 가졌을 때에 대한 또 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0: 5892님이 어른들이 봐도 어른이들이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티니핑 TV 시리즈와 비교를 해봤을 때 영화에서만 또 도전해본 새로운 시도 어떤 게 있을까요?
1: 굉장히 많고요.
0: 맞아요.
1: 일단 스케일 면에서 훨씬 크고 뭐 새로운 세계관, 판타지한 세계를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표현을 했고 뭐 저 기술적으로도 좀 하기 어려운 뭐 바다의 뭐 파도라든지 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0: 네. 감독님께서 연출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있으면 또 추천해 주세요.
1: 일단 뭐 엄마랑 좀 헤어질 때에 대한 그 감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과 좀 마지막 그 뮤직비디오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좀 해결되고 뭐 그때 감동이 좀 몰려오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랑의 하츠핑 고래보석의 전설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OST에 참여해 주셨어요. 감독님께서 한번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일단 뭐 하츠투하츠의 뭐 유하 씨도 참여했고 NCT 위치의 뭐 제이 씨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뭐 백지영 씨 그리고 배우 정지소 그리고 도라도 씨도 뭐 참여를 했습니다.
0: 아니 1편 때 진짜 윈터님도 노래 너무 좋았잖아요.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된 거예요?
1: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미지가 가장 소녀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잘 맞을 거라고
0: 맞아요.
1: 생각해서 저희가 뭐 캐스팅을 부탁했죠.
0: 바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하츠핑을 아셨나?
1: 하츠핑을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0: 운 좋게
1: 네, 아.
0: 됐습니다.
1: 하연님이 오늘 잠실에 사랑의 하츠핑 보러 갑니다. 아이에게 미리 얘기하면 언제 보러 가냐고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맞아요. 며칠 전부터 물어보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해주니 너무 좋아했다고. 감독님 사랑의 하츠핑 고래보사계 전설 관람 포인트 알려달라고.
0: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가족 간의 이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좀 보시고 나서 같이 가족들과 모여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약간 사춘기 딸들한테 엄마한테 까불면 엄마 없어진다 뭐 약간 이런 경험도 주는 건가?
0: 아니, 그런 건 아니.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고. 네.
1: 9394님이 아이랑 보러 가려고 주말에 예약을 해뒀습니다. 감독님 사랑의 하츠핑 고래보석의 전설을 만들면서 어른들한테 혹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도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어른들도 한번 이제 이 아이들과 했던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좀 하실 때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자기 어린 시절을 좀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영경님이 감독님도 감독님이 만든 티니핑 캐릭터들에게 위로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왠지 보기만 해도 뿌듯할 것 같다고.
0: 예, 뭐 영화를 뭐 계속 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뭐 저도 이 영화를 한 100번 정도 이제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근데 볼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위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2159님이 우리 5살 딸둥이 데리고 무대 인사 보러 가려고 방금 예매했대요. 좋아할 애들 생각하니 일중에도 힘나네요 하셨습니다. 3922님은요. 감독님이 생각하는 좋은 애니메이션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어떤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고 싶으신지도 궁금하다고.
0: 일단 뭐 애니메이션의 종류들이 많아서 저희가 만드는 이 가족 애니메이션은 이 좋은 기억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이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릴 때 애니메이션 생각해보면 그 장면들이 기억이 많이 났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좀 장면이나 그런 이미지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저희도 목표죠.
1: 아, 추억에 잘 남는 좋은 애니메이션.
0: 맞습니다.
1: 자, 3049님이 하츠핑 작을 아직 모르는 관객들도 있죠. 많이는 없지만 1편을 보고 가야 할까요? 하시네요.
0: 아, 1편을 안 보셔도 되고요.
1: 그렇죠.
0: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보시면 되는데 뭐 보면 더 좋죠.
1: 네. 2부를 보시고 당겨서 또 1부까지 다시 찾아보시고
0: 맞습니다.
1: 하실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은미님이 아기가 울어서 하츠핑 못 봤는데 유 어떻게 왔다 갔냐고. 아까 왔다 갔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클로징에서 하츠핑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지금 오셨거든요. 네, 귀한 분 오셨으니까 저희가 뽕을 빼야죠. 한번 더 와주신다고 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김수훈 감독이 하츠핑과 함께 우리 끝 인사 나눠볼게요.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혁씨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0: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5: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6: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7: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8: 은미님이 아, 하츠핑이다.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애기랑 같이 보고 있다고. 네, 스튜디오에 하츠핑이 와 있습니다. 핑크방에 있어요. 너무 좋아하네요. 반가워요 하셨고요. 지승님이 하츠핑 머리 걸릴까봐 옆으로 오가는 거 너무 귀여웠다고. 다솜님이 아이 언어학습 활발할 때 하츠핑 좋아하게 돼서 언어 발달에 영향 많이 주신 것 같다고. 다양한 표현과 이쁜 표현도 잘하고 있어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진짜 많은 분들, 많은 아이들과 또 어른들에게 진짜 꿈과 희망을, 담비 같은 시간을 많이 주셨죠. 주연님이 감독님 혹시 이번 영화에서도 쿠키 영상 나오냐고.
9: 아, 그거는 네.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하지 마라. 엔딩 크레딧을. 네. 7199님이 9시 영화로 보고 왔대요. 다 보고 와, 일찍 보셨다. 여운이 깊게 남아서 주차장에서 출발 못하고 시네타운 들었대요. 노래 나올 때 진짜 많이 울었대요. 아, 이번에도 또 눈물 버튼. 우리 딸 하윤이 하츠핑도 아빠도 너를 많이 사랑해 하셨습니다. 하츠핑도 아빠도 너를 많이 사랑한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츠핑 고래보석의 전설. 지금 영화관에서 여러분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람을 앞둔 어른, 우리 아이 관객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9: 한국에서는 이런 가족영화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8: 그쵸.
9: 그래서 이게 원래 가족영화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가족영화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뭐 거의 미국 메이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제 같이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8: 그렇죠.
9: 그래서 이제 이 저희도 이제 처음 사실은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좀 한국 영화도 좀 많이 사랑, 애니메이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8: 네.
9: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 네, 진짜 뭐 일본에 포켓몬이 있다면 한국은 티니핑이죠. 지금 너무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하츠핑 고래보석의 전설의 김수훈 감독님 함께했습니다. 우리 하츠핑도 함께했고요. 네, 안녕. 끝곡은 사랑의 하츠핑 고래보석의 전설에서 백지영 정지소의 처음이라서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독님이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9: 오늘도 영화처럼.
8: 아이, 감사합니다.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0: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봄다마에 가면 5가지
2: 육수,
1: 30가지
2: 소스,
1: 90가지
2: 재료에
1: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4: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에 태어나 나를 배워가면서 내 것에 대한 욕심과 애정이 몽글몽글 생겨나는 시기인 거죠. 저도 DJ가 되어 여러분을 만난 지 딱 2년째. 매일 마이크 앞에서 많이 웃고 배우고 우리 주주님들을 향한 마음도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12시엔 주현영 내 거다 완전 내 라디오다 이렇게 마음속에 콕 점 찍어두신 거 맞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가 더 많은 우리들
1: 앞으로도 매일매일 같이 놀아요.
0: 우리가 함께 만든 소중한 두돌 12시엔 주현영입니다. 응.

0: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12시엔 주현영이 2주년 도도를 맞이했습니다. 박수! 여러분 와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니 이 2년 전에 정말 무더운 여름날에 첫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덧 계절이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아 또 이렇게 한여름에 2주년을 맞이하게 되니 아 뭔가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분명히 엊그제 어제만 해도 이제 내일 모레면 내일이면 이제 2주년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기분이 들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시간이 빠르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틀어주신 또 다시 만난 세계 이 노래도 소녀시대 이 노래도 그렇고 정말 뭐랄까 기분이 좀 묘한 것 같아요. 약간 뭉글뭉글해요. 우리 4437님께서는 첫방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니 두돌 축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글쎄 엊그제 같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짜 근데 솔직히 엊그제 같진 않거든요. 조금 더 지난 것 같기는 한데 지난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또 우리 황수연님께서는 2년 전 긴장된 목소리로 진행하며 우영우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응원해주던 게 생생히 기억나네요. 2주년 축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수연님은 진짜 그 예전부터 완전 초창기 때 초창기라고 얘기하기도 지금 2주년밖에 안 됐지만 처음부터 정말 꼬박꼬박 들어주셨던 주주님이신가 봐요. 또 우리 박지훈님께서는 올해 재택근무 시작하며 라디오를 듣게 되어 주디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주주님들의 사연들과 주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10년, 20년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주주님들이랑 매일 일상 얘기 나누면서 뭐 기쁜 일, 슬픈 일, 뭐 황당한 일 여러 가지 일들 나누면서 저도 위로와 응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조현지님께서는 주디 2주년 축하해요. 매일 듣는데 메시지는 처음 보내봐요. 일할 때 틀어놓는데 항상 너무 바빠서요. 오늘은 휴가 떠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디 2주년이라고 해서 꼭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챙겨들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재미를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휴가 떠나는 길에 이렇게 또 챙겨 들어주시기 쉽지 않은 건데 또 우리 현지님의 귀한 이 휴가 시간 내어주셔서 또 이렇게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건요 무엇보다 우리 12시엔 주현영을 사랑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덕분인 거 다 아시죠?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자 이따 2, 3부에서는요 두돌 특집 우리끼리 파티 분위기 마음껏 내보는 주주총회에 함께 할 건데요. 그동안 12시엔 주현영을 들으면서 생겼던 다양한 에피소드들 또 저 주디와 함께한 추억담 보내주세요. 재밌는 이야기부터 훈훈하고 코끝 찡해지는 스토리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두돌을 맞은 12시엔 주현영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맞다.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얼마 전에 100만 년 만에 우리 집 냉장고 대청소를 했는데 말이야, 냉동칸에 글쎄 조카 희준이 돌떡이 아직도 들어있는 거야. 우리 희준이 6살인데 말이지. 그래서 급 조카 돌잔치 때가 생각났지 뭐야. 어우 희준아, 한복 이거 고생고생하면서 입혀놨는데 왜 벗니? 야 벗어, 그 벗지 마. 어우 현영아, 얼른 사진 찍어, 사진 좀 찍어봐. 어우 얘 또 고개가 한쪽으로 기우니. 희준아 어우 그만 울고 저 중심 잡고.
1: 그래 우리 희준이 울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으르르 까꿍 으르르 까꿍. 아이 예쁘다.
2: 야 이게 돌잔치요 난리통이요. 희준이 그 잔치날 맞아 얘가 또 저렇게 울상인디. 그냥 한복 좀 벗겨줘라. 이제 윤주야 저 한복 벗겨라.
0: 어우 그래도 돌상 사진 하나는 제대로 남겨야지. 어? 아, 자 돌잡이 가자고.
1: 자자 희준아 여기 돈도 있고 실도 있고 책 판사봉 청진기 마이크. 어우 맞네. 자 얼른 잡아봐봐. 자 우리 희준이 커서 뭐가 되려나.
0: 어우 희준아 엄마는 판사봉이 끌린다. 판사봉 좋다. 청진기도 좋고.
2: 까까 까까. 야 희준이는 돈이고 반사봉이고 다 제치고 떡봉 잡았네. 야 됐어 이제 희준이는 평생 굶고 살 걱정은 없다 이거요. 밥줄은 안 끊기겠어.
1: 그리고 요즘은 직계 가족끼리만 모여서 소소하게 돌잔치 많이 하잖아. 근데 우리 회사는 어쩌다 보니 얼마 전에 부장님 아기 돌잔치에 다 같이 총출동하게 된 거 있지?
3: 예, 우리 아이 저 돌잔치에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네,

0: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야 애아빠.
1: 어머나 우리 부장님 아기 돌잔치인데 그 당연히 와서 축하해줘야죠.
2: 저 근데 원래 회사사람 돌잔치 이렇게 다 같이 참석하는 게 맞나요?
0: 아, 이게 나 수지 실장님이 유난 떨어가지고

0: 남자아이는 건장한 게 제일이지. 미모 내가 예뻐서 아는데 여자가 예뻐봤자 피곤하기만 해요.
1: 아, 맞아요. 딱 듬직하고 진짜 장군감처럼 생겼네요.
2: 예, 그 제가 말씀을 못 드렸나 본데 예, 그 딸입니다. 나야 딸바보.
0: 어머나, 그래서 미모가 자세히 보니까 눈도 또렷하고 코도 있고 입도 올망졸망한 게 미모가 정말 난리도 아니야.

0: Oh my god.
1: 네,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듣고 오셨는데요. 아니, 근데 오늘 청취율 조사 결과가 때마침 딱 나왔다고 하는데 왜 내가 제일 잘 나가를 틀어주신 걸까요? 우리 작가님께서 힘내자고 그래도 기쁜 날이니까 힘내자고 우리라고 하시면서 뭔가 그 주눅든 마음을 이겨내는 것 같은 그런 그 애써 무시하는 듯한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를 틀어주셨어요. 괜찮냐고. 아,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매번 우리가 계속해 해요. 그럴 수 없지. 아니, 아니에요. 그럴 수 있, 아, 뭐야. 여러분. 동시간대 지상파 청취율 1위를 12시엔 주현영이 여전히 지켜냈다고 합니다. 박수! 아니 어떻게 또 오늘 딱 2주년인데 이게 또 맞춰가지고 이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아, 나는 참 그동안

청취율 조사 전화 기다리는 우리 주주님들도 계셨었고 전화 받으면 굉장히 또 바쁜 직장에서 바쁜 시간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틈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셨다고 이렇게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었는데 저는 정말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제가 또 저희가 또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 남준건 CP님께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화로 직접 내려와 주셨다고 합니다. 히히 감사합니다. 우리 장효정님께서도 와 대박 겹경사네요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9459님은 희준이 돌 때라 말 못하는 거 봐 크크크크 하셨어요. 또 우리 9967님은 이래서 일단 아가들 성별을 모르겠을 땐 일단 딸이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라고 하셨는데 저 굉장히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전 예전에 그 이수지 씨 수지 언니의 너튜브에 출연을 했을 때 제가 그동안 수지 언니의 아이를 그동안 제가 따님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나? 그럴 거예요. 따님 왜냐면 이름이 지수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딸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스태프분도 성함이 지수여서 수지 언니랑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지수야 근데 우리 수지 언니 따님 이름도 지수야 라고 이렇게 되게 당차게 얘기를 했다가 아들이야 이놈아 하면서 저한테 언니가 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또 그때가 생각이 났네요. 그만큼 너무 예쁘게 생겼기도 했었고 우리 이정윤님께서는 매번 1등하는 주디 난리도 아니야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문지우님도 우와 역시 주디 목소리가 지나칠 수 없게 만든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다기요 크크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냥 지나치실 수 없게 더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크릿 주주는요 돌잔치 쉽지 않다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얼마 전에 친구네 딸 돌잔치에 초대받아 다녀왔는데요. 아기는 갑자기 못 보던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지 울고 불고 엄마 아빠는 애 달래느라 아주 진땀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덕분에 뷔페도 실컷 먹고 경품 추첨 이벤트에 당첨돼서 치킨 쿠폰도 받고요. 남의 애 돌잔치 가는 거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나름 재미난 경험이었어요. 라고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돌잔치를 많이 가본 경험은 없고 진짜 한두 번 정도만 가봤었는데 갈 때마다 일단 뭐 음식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음식이 맛있는 게 너무 좋았었고 뷔페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었고 그리고 아이가 너무너무 귀엽다 보니까 아이 보면서 좀 힐링하는 마음 뭔가 좀 열심히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또 축하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 뭐 그런 마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고단면 세트 보내드리고요 지금 시각 12시 22분 53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변중석님께서는 보는 라디오 보는데 주디도 두돌떡 받았네요. 저도 맛있게 먹고 덕담 해드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덕담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네. 또 우리 4288님은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때로는 옆집에 사는 웃긴 친구처럼 우리의 점심시간을 채워준 주디 앞으로 3주년 5주년 그리고 10주년이 되는 그날까지 제 점심시간 친구는 12시엔 주현영입니다. 지금도 배송일 하다 말고 점심 먹으러 편의점 와서 남편과 같이 청취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제가 늘 바래왔던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 주주님하고 뿅 통한 것 같아요. 때로는 언니처럼 동생처럼 옆집에 사는 웃긴 친구처럼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마음이 좀 뿅 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주디도 너무 감동이네요. 또 우리 이민영님께서도 주디야 두 살이 됐구나 그동안 잘했어 수고했어 이대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파이팅해서 이 건강한 에너지를 우리 주주님들하고도 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0731님은요 주디 2주년 축하해요. 저도 오늘 생일이에요. 매일 주디와 함께하는 12시가 활기차고 즐거운데 오늘은 유독 더 즐겁고 행복한 12시가 될 것 같아요. 항상 건강 잘 챙기고 앞으로도 주주들과 즐거운 시간들 많이 만들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0731님도 오늘 너무너무 생일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쿨 앤더 갱의 셀러브레이션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 푸짐하게 준비해놓고 주주총회로 돌아올게요.

0: 발라버린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0: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0: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여름에 어떻게 더위를 이겨요?
3: 친구들이랑 놀 때나 걸을 때 땀도 많이 나고 더우니까 저는 부채나 미니 선풍기 가지고 다녀요. 들고 다니는 게 귀찮긴 해도 더운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4: 저는 집에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가만히 누워있어요. 여름엔 수박이 맛있잖아요. 그리고 밖에 너무 더우니까 집에 있는 게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2: 무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참 다양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더위를 식혀줄 준비물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고요. 제철 과일 한 그릇 들고 에어컨 바람 아래서 쉬어가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여름 건강하고 즐겁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이.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0: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1: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12: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13: 아,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모든 주주 여러분 모두 착석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주식회사 12시엔 주한영 제89회 두돌 특집 주주총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2시엔 주한영에 관심과 사랑을 투자해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께 감사의 선물을 배당해드리는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8월 5일 첫 발걸음을 뗀 12시엔 주현영이 오늘로써 드디어 두 돌을 맞았습니다. 박수! 주주총회에 참석해주신 우리 주주분들 다 함께 큰 박수 원몰 타임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 지금 축하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성님이요. 12시엔 주현영 2주년 진심으로 축하해요. 2년 전 첫 방송 날부터 주디의 찐팬이 되었어요. 언제 들어도 상큼한 매력에 홀라당 빠지게 만드는 주디. 앞으로도 가만 안 두겠어.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우, 너무 무섭네요. 진짜로. 또 우리 6264님은요. 두돌이라 그런지 총회장 자리가 없어서 서서 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일찍부터 와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또 우리 유유님은요. 우리 아기 두돌 축하해. 끼우. 라고 보내주셨어요. 히히. 또 우리 개미주주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글재주가 없어서 사연도 많이 못쓰고 12시안에서 큰 활약을 하는 주주는 아니지만요. 주디 목소리 들으며 출근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주디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어디서 우연히 주디 사진이나 영상을 보게 되면 어? 우리 주디다! 하면서 웃게 돼요. 대주주는 아니지만 개미 주주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주디 2년 동안 참 고생하셨어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살짝 제가 사실 아슬아슬하긴 해요. 어떤 의미에서 아슬아슬이냐면 지금께서 마음이 너무 몽글몽글해가지고 아 지금 눈물샘이 슬픈 핑 있잖아요. 슬픈 핑 친구가 기쁨과 슬픈 핑이 지금 안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제가 잘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개미주주님 아니 근데 이 정도 마음이라면 대주주님이세요. 확실히 어디 가서든 주디 이렇게 발견하면은 반가워 해주시고 늘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1449님은요 두돌 축하축하축하영 축하핑 슬픔핑 가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알겠어요. 슬픔핑은 잠재우고 우리 기쁨핑만 둘게요. 자 그러면 제89회 두돌 특집 주주총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쌓은 행복한 추억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늘 우리 주주님들이랑 전화 연결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뭐랄까 좀 지금은 그런 전화 연결이 좀 어려운 걸까 예전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건갑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오래 들은 주주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장윤주 언니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때 처음 전화 연결을 해본 그 추억이 평생 저한테 남는 걸 보면서 우리 주주님들께도 그런 추억을 좀 선물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주님들이랑 이제 전화 연결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한 분 한 분 다 그 목소리와 그 뭔가 그 떨림, 설렘 뭐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저희 전화 연결하면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주주님들은 12시엔 주현영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는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12시엔 주현영 덕분에 생긴 에피소드라면 재밌는 이야기부터 훈훈하고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두돌을 맞은 12시엔 주현영에게 앞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두돌 축하 떡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가 또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청주오리님께서는 저는 점심시간이 12시였는데 주디 목소리 하나도 안 놓치려고

11시 30분 시작으로 바꿨어요. 주디의 상큼발랄한 목소리가 지친 저를 기분 업, 텐션 업 시켜주거든요. 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50년만 더 해줘요. 비록 제가 아직은 모쏠이지만 나중에 할머니 되어서도 손자, 손녀,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디 자랑하며 들을 테니까요. 12시엔 주현영 포에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또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저에게는 비록 제가 아직 모쏠이지만 이라는 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청조오리님 꼭 그래요. 살면서 뭐 연애를 할 필요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청조오리님께 올해 안에 더 좋은 인연이 더 찾아오시기를 주디가 또 응원합니다. 또 우리 0724님은요. 2024년 여름 주디가 처음 라디오를 시작했을 때 저는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었는데 주디의 유쾌한 에너지가 유일한 피로회복제였어요. 주디가 항상 주주들에게 할 수 있다, 오늘도 파이팅 하자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겨서 전기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목표하던 대학에 입학해서 지난 2년 입학해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이게 다 주디 덕분이에요. 지난 2년 동안 매일 낮 12시를 제 인생에서 가장 기분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주디. 격하게 아끼고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이 마음이 어떤 걸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물론 여러분 주디도 굉장히 막 힘든 날도 있고 막 피곤한 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도 그런 거 다 캐치하시잖아요. 오늘 주디가 조금 힘든가 보다, 목소리가 안 좋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 그런 날에도 확실히 주주님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저도 자연스럽게 좀 피로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서로 좀 이런 시너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감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7199님은 2024년 9월 3일 클로징 멘트쯤에 제가 육아하느라 힘이 든다고 했더니 주디가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서 너무 힘이 됐어요. 주디 이야기를 녹음해서 아내에게 들려줬더니 개인 휴식 시간도 만들어줬답니다. 주디 늘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날들을 보내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그때랑 지금이랑 또 어떤 게 또 달라졌는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일상 나눠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0013님은요 오랫동안 솔로로 외롭게 지내다가 소개팅을 했는데요. 소개팅남도 저처럼 라디오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12시엔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주라는 공통점 때문에 호감이 확 생겼고 같이 12시엔 들으면서 썸 타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요 저도 그거 느꼈어요. 같은 라디오를 듣는다는 게 서로의 어떤 뭐랄까요, 감성? 그 서로의 좀 결이 좀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성적인 게 아니더라도 저도 뭐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다가 누군가가, 제가 예상치 못했던 누군가가 사실은 12시엔 주현영을 계속 듣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뭔가 이분의 감성이 나랑 좀 비슷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대화들도 잘 통하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김지아님도 1주년 때도 아빠와 여름여행하면서 들었었는데 2주년도 함께하네요. 주현영 포에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돈디님도 우울증으로 정말 힘든 나날을 버티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밖에 나가는 건 아직 두렵고 라디오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우연히 만나게 된 주디. 성대모사도 잘하시고 유쾌하시고 주디 목소리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으니 즐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밖에 나가고 싶어졌어요. 제 인생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주디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이 만날 사람은 다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들은 다 결국에 그렇게 만날 사람은 만나고 하면서 풀릴 일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리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돈디님도 물론 굉장히 또 힘든 시기가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진짜 모르잖아요. 또 우울해지는 날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시 만나서 파이팅 해보면은 그 시기를 또 잘 넘겨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돈디님 혹시라도 또 힘든 날이 찾아올 때면 주디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아, 우리 6312님이 오늘 주디 올리기 컴페티션인가요? 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가장 감동적인 글을 써주신 주주님께 지금 뭐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쓴데요. 아, 진짜 맞아요. 지금 딱 그런 느낌이죠. 우리 3877님은요.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육아휴직 중인 육아대디입니다. 사실 아내와 함께 육아휴직을 같이 내고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는 12시 되면 칼같이 라디오를 들고 주디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육아에 지친 상황에서도 주디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아기도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 식구 앞으로도 열심히 주디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2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럼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근데 이 책임감이 무거운 책임감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주디가 이 주디의 목소리로 우리 많은 주주님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풀어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은 주주님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또 이 이야기들을 듣고 힘을 내실 수 있게, 위로받으실 수 있게 또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려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아일릿의 마그네틱 듣고 와서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0: don't say no.
1: 네, 아일리스의 마그네틱 듣고 오셨고요. 아까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방금 살짝 당황을 했는데 우리 6781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디 의상 겨 청취자들 아픈 거 다 고쳐주네. 근데 주디 2주년 되기 전에 헐리우드 진출한다 했던 거 기억나냐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순간 제가 당황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그런 얘기는 했던 게 기억나요. 우리 로고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좋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서는 뭐 브루노마스 오빠나 아니면 머라이어 캐리 언니가 불러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할리우드 진출은 글쎄요. 제가 할리우드 진출한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2주년 안에 그게 불가능할 텐데 누가 봐도 불가능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너무나 도 궁금해지네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주년 아니고요. 한 5주년 되기 전에 헐리우드 진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집트 공개 방송도 하기로 했었는데 피라미드 앞에서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참 다들 너무 잘 기억하고 계셔서 막 던지면 안 된다고 하네요. 몰라. 나는 저는 근데 그 순간순간 그냥 너 그렇게 근데 너무 던지고 넘어가고 싶었나 봐. 또 우리 4267님은요. 제 나이는 올해 환갑이네요. 젊은 세대에서도 재미있는 내용이 가득해서 인기 좋으시겠지만 우리 같은 올드팬에게도 인기 쩡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참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주주님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12시엔 주연영 두돌맞이 기념 주주 연령대 조사 이름하여 주주 리서치! 인데요. 지금 이 순간도 귀여운 어린이부터 또 멋진 어르신분들까지 모두 함께 12시엔 주연영을 듣고 계실 텐데요. 주주님의 나이를 솔직하게 공개해 주세요. 과연 얼마나 다양한 연령대의 주주님들이 계신지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메시지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두돌 축하떡 쑥 인절미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주 리서치 문자 받는 동안 또 다른 주주님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더 만나볼 건데요. 우리 EY님께서 저는 주디한테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날씨 괜찮은 날은 점심시간마다 철봉 풀업 한 개에 도전하겠다고 사연을 보냈는데 주디가 결국은 못할 거라는 뉘앙스로 소개해 주셨어요. 저 이제 철봉에 30초도 매달릴 수 있고 40% 정도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올해 안에 풀업 한 개 못하려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랄까 제가 저의 불안과 저의 불안이 투영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즉슨 주디는 못한다는 거죠. 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해 안에 철봉 풀업 한 개 도전을 이거를 현영이는 못해낼 거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우리 와이님한테도 주주님한테도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괜히 얘기해 버렸던 것 같아. 상처 받으셨다면은 나 너무나 나도 미안해요. 그거는 주디가 못할 것 같아서 괜히 내 불안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무조건 풀업 한 개 가능합니다. 지금 30초까지 매달리신다고 하니까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저는 30초 못 버텨요. 한 10초 버티고 떨어져요. 저는. 또 우리 3939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주디 저는 집에서 그림만 그리며 살다 보니까 유일한 세상 소통 창구가 라디오예요. 그래서 제 그림에는 주디 지분이 녹아있어요. 12시가 나른하고 덥고 지치는 시간인데 주디의 낭낭한 목소리를 들으면 청량음료 마신 것처럼 잠도 깨고 에너지를 얻어요. 물론 그림도 더 잘 그려지고요. 주디 라디오 들으며 그린 그림도 한 점 보여드릴게요. 언제나 지금처럼 파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시고 또 그림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근데 너무 좀 익숙한데 저 지금? 예전에 한번 그림을 보내주신 적이 있지 않아요? 아닌가? 뭔가 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중에서 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이 화풍이 뭐랄까 막 되게 좀 자연과 좀 가깝고요. 그리고 되게 편안하고 그냥 마음이 진짜 편안해지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려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주주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듣다 보면은 좀 그런 따뜻한 쪽으로 영감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3939님도 언제나 지금처럼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연령대를 알아보는 주주 리서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헐.
0: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7: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잠재력을 전부 가로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12시 준현영
1: 12시엔 준현영 3부 제89회 두돌 특집 주주총회 다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의 연령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주 리서치 문자 받아봤는데요. 우리 사상기님께서는요. 저는 76세입니다. 손녀가 틀어놓고 간 걸 돌리기 귀찮아서 그냥 쭉 듣고 있는데 목소리가 텅텅 튀어서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손녀분이 굉장히 잘하셨네요. 또 우리 이지호님은요. 저는 10살입니다. 엄마랑 형이랑 같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저희가 일단 시간상 소개는 다 못해드리지만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서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 주주님들 중에 저희가 최연소 또 최고령 주주님을 한번 또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문자 소개된 10살 지호군 그리고 우리 최효숙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주디 완전 놀랄걸요. 저는 77세입니다. 항상 상큼한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우리 77세 주주 효숙님 이렇게 12시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호군과 효숙님 두 분 또 깜짝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후. 자, 그리고 12시엔 주현영 1주년 때는요. 우리 주주님들이 보내주신 음성 메시지를 들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두돌을 기념해서 감동적인 또 축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들과 직접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주주님은요. 우리 권현진 님이세요. 주디 덕분에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직장인이 됐어요. 밥 먹다가 주디 멘트에 웃어서 사례 들린 적도 있고요. 감동사연에 괜히 울컥하기도 했어요. 2년 동안 제 하루에 웃음과 위로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디와 12시엔 주현영 앞으로 20주년 넘게 쭉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우리 현진 주주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주디.
1: 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2: 네, 반가워요, 진짜.
1: 네. 아, 또 2주년 이렇게 축하해 주셨는데, 혹시 저희 12시엔 주현영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 네. 주로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원이 많지는 않아요.
1: 네.
2: 그 소기업인데 이제 가끔 정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가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랬을 때 이제 쉬면서 이제 라디오를 썼는데 이제 주현영 12시에 주현영이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1: 네. 네, 네.
2: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들었는데 예, 너무 예, 어쨌든 진짜 빵 터지게 웃고 어쨌든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고
1: 네.
2: 지금까지 쭉 계속 듣고 있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혹시 어떤 코너를 제일 좋아하세요?
2: 저는 주주총회.
1: 아 주주총회.
2: 네.
1: 아, 진짜 주주총회에 약간 어떤 부분이 좀 우리 주주님 좀 흥미로우세요?
2: 그러니까 주디가 이렇게 네. 뭐지 이렇게 굉장히 공감. 그러니까 연기도 너무 리얼하고요.
1: 네네.
2: 공감도 잘해주시고
1: 네.
2: 드립도 너무
1: 아, 드립이요?
2: 잘해주셔가지고
1: 예예.
2: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그나마 뭔가 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지치시고 다운되실 때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웃으셨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좀 그런 시간이 되셨겠죠?
2: 네. 네, 많이 웃었죠.
1: 너무 다행이네요.
2: 예, 네,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1: 혹시 우리 주주님 문자나 사연이 소개된 적도 있을까요?
2: 얼마 전에 그 별다뉴 코너에
1: 아, 소개됐어요?
2: 예, 보냈었는데 정말 별일 아니었는데
1: 네. 그래서 별다뉴인 거거든요.
2: 네. 네. 진지하게 정말 뉴스처럼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1: 네.
2: 예, 소개된 적이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혹시 그러면 우리 주주님이 항상 뭐 라디오 들으시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힘을 얻는다고 하셨지만 혹시
2: 네.
1: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뭐 가장 힘이 되었던 순간이라든지 언제가 있을까요?
2: 예전에 어떤
1: 네.
2: 그 주주분께서
1: 네.
2: 이렇게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문제 아이들 때문에 힘든 그러니까 사춘기 자녀 때문에 힘든 사연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1: 네.
2: 예, 근데 이제 저와 이렇게 비슷한 마음이더라고요.
1: 상황이 좀 비슷했어요.
2: 네, 상황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제 일처럼 느껴졌는데 그때 이제 주디가 너무 위로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너무 위로받고 또 이제 힘이 되더라고요.
1: 너무 다행이네요. 왜냐면 사실 네, 저는 육아도 네, 네. 해보지 않았는데 네. 제가 뭔가 이렇게 늘 그래서 뭔가 말씀드릴 때마다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2: 네.
1: 그런데도 어쨌든 뭔가 좀 위로가 힘이 되셨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2: 예, 정말 진심으로 공감해 네. 주시고 네. 그런 게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유,
1: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서로 좀 얘기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또 힘도 네. 얻고 그러자고요.
2: 예,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통화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남은 하루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2: 네, 주디도 앞으로 네. 정말 지금까지 2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작가님들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20년, 맞아. 40년 쭉 같이 점심시간에 비타민으로 함께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주주님도 계속 그럼 있어주셔야 돼요.
2: 네,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1: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2: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1: 네! 아, 네, 우리 현진 주주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뭔가 내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시고 그래가지고 주디도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또 우리 현진 주주님 다음으로 다음은 주주님도 지금 전화 연결 기다리고 계신데요. 우리 770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12시엔 주현영을 2년째 애청 중인 주주예요. 운전할 때 자주 듣다가 이제는 육아하면서 듣고 있어요. 밥도 까먹을 만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가도 12시만 되면 늘 12시엔을 틀어요. 2시간 동안 여러 사람 사연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쁜 일엔 더 기뻐해주고 억울한 일엔 더 화내주는 주디와 함께하면 지쳐있던 제 하루에 활력이 돋아요. 주디가 밝은 에너지는 물론 선하고도 깊은 내면을 가졌기에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도 가능한 거겠죠. 2년 동안 제 매일매일을 밝혀준 주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주세요. 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또 예쁜 마음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7701 주주님과도 지금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주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혹시 12시엔 주현영은 언제부터 들으신 거예요?
0: 제가 그 원래 107.7을 계속 들었거든요.
1: 고정해놓으셨었구나.
0: 네, 그 전에 캐파타부터 계속 들어가지고 첫 방부터 들었어요.
1: 네, 우와, 진짜요?
0: 네.
1: 아니, 그러면 너무 궁금한 게 이제 처음에 이제 12시엔 주현영을 딱 들으셨을 때랑 지금이랑은 또 주디가 또 얼마나 또 달라진 것 같아요?
0: 이게 2년 동안 네. 주디랑 저도 같이 성장한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네. 제가 원래 이제 일을 마사지 샵을 했었어요.
1: 네.
0: 근데 지금 아기 낳고 잠깐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에서 엄마로 같이 성장을 한 만큼 우리 네. 주디도 같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관록이 느껴져요, 이제.
1: 관록이 조금 느껴지는구나.
0: 여유가 생겼어요.
1: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어떤 코너를 제일 좋아하세요?
0: 저는 그 퍼스널 뮤직 센터. 이거 너무 좋아해요.
1: 발음이 너무 좋으시다. 합격이에요, 정말.
0: 감사합니다.
1: 네, 퍼스널 뮤직 센터. 퍼스널 뮤직 센터의 어떤 점이 혹시 좋으세요?
0: 한 원장님이랑 네. 실장님 케미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1: 맞아.
0: 그 주디랑 케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텐션이 그냥 쫙 올라버려요.
1: 들으시면 혹시 기가 빨리는 게 아니고 혹시 텐션이 올라가세요?
0: 같이 놀아버려요, 그냥.
1: 같이 놀아버리는구나, 그냥. 너무 다행이다.
0: 너무
1: 그렇구나.
0: 재밌어요.
1: 아니, 혹시 있잖아요. 혹시 성함을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또.
0: 제 성함이요?
1: 네네.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성함 말고, 뭐, 닉네임도 좋고 다 좋아요.
0: 저 마사지샵, 진주디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제가.
1: 네.
0: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해도 될까요?
1: 얼른 하세요. 네.
0: 대학교 때 만나서 나한테 웃음을 줬고 네.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는 친구 현영아. 이주자 너무 축하해. 그동안 비가 올 때는 위로를 주고 햇살 좋을 때 시원하게 놀아줘서 자주 못 봐도 같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도 같이 함께하자. 축하해, 사랑해. 죄송해요. 눈물이 나가지고.
1: 아니 누군가 했어요 나는. 나는 누군가 했어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지금 발음도 좋고 기가 넘치더라고.
0: 아니 이게 지금 북한 예. 소리랑
1: 예예 북한
0: 섞여가지고 그냥 기세를 밀어붙였어요.
1: 와 아니 여러분 그 제 친구 제 친한 친구 다혜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갑자기. 나 깜짝 놀랐네. 연기를 아 제 친구가 다혜가 저 배우여가지고 연기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아, 또 이렇게도 마사지샵 갑자기. 나는 그 와중에 마사지샵이 어디일까도 궁금해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0: 아,
1: 지금.
0: 그거 궁금해할까봐 파도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1: 아, 그랬구나.
0: 네네,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
1: 다 그걸 생각을 했구나.
0: 네,
1: 야,
0: 그럼요.
1: 우리 다혜, 아니, 아, 지금 뭐하고 있어요?
0: 아, 지금 이거 한다고 떨려가지고.
1: 네.
0: 어, 지금 남편한테 얘기 맡기고. 네. 지금 파주 대형 카페 와 있거든요.
1: 파주 대형? 또... 아이고, 베이커리 카페 이런데 대형 카페 같구나.
0: 아유, 너무 잘하신다.
1: 그러니까. 우리 아드님 저기 이로 데리고.
0: 그렇죠. 민폐니까 지금 폭염인데 밖에 나가가지고.
1: 아이고, 그래요, 네.
0: 소리 크니까, 네. 네.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기하고 네. 있었어요.
1: 아유, 그래, 그래요. 아유, 아니, 네. 다혜 요즘 너무 고생 많은데, 아직 우리 이로 애기를 내가 못 보러 가가지고.
0: 아유.
1: 어, 조만간 아니에요. 좀 빨리 보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0: 네, 너무 축하하고. 진짜 2주년이 아니라 20주년 네. 또 200년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너무 너무 좋은 덕담이다. 200년까지 오래오래 살아야지. 알겠어요.
0: 아유, 예.
1: 감사해요. 우리 또 다혜 끝나면 또 내가 연락할게요.
0: 네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0: 네.
1: 네. 네 여러분 놀라셨죠? 좀 당황하셨죠? 저의 가장 친한 배우 친구인데요.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갑자기 깜짝 이벤트로 이렇게 제 친구 제가 진짜 제 장기를 하나 도려내서 줘도 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인데 친구하고 또 전화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다혜가 저 방송 초반 때부터 코멘트도 엄청 해줬었어요. 피드백도 현영이 너는 지금 숨을 안 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듣다 보면 숨이 안 들리고 너무 빠르다 하면서 저한테 이런 굉장히 피드백도 해줬던 그런 친구예요. 네, 우리 경숙님께서 찐친이다 두 분 부럽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백승숙님도 와 저도 바로 눈물 났잖아요. 우리 미연님도 어머 어쩐지 말을 시원하게 잘하시더라. 그니까 나 진짜 난 아예 예상도 못, 전 솔직히 이런 거 약간 좀 예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예 예상을 못했어요. 우리 다혜가 사투리를 또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랑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어떻게 이렇게 또 감쪽같이 했을까? 아무튼 너무 놀랐네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전화드릴 주주님의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0805님이신데요. 6학년 3반 주주입니다. 2주년 축하해요. 덥고 습한 찜통더위에 시원한 멘트로 귀호강 시켜줘서 고마워요. 주디의 짱구 소리는 언제나 너무 달달해요. 주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우리 0805님도 바로 만나볼게요. 주주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네.
1: 네, 저 12시엔 주현영은 혹시 언제부터 들으신 거예요?
3: 아, 처음부터 들었어요.
1: 완전 첫 방송부터?
3: 네.
1: 엄마! 엄마!
3: 누구? 네?
1: 엄마지!
3: 아닌데요.
1: 앉아, 믿자, 화자. 엄마 맞잖아.
3: 그래 현정아 2주년 축하해. 아이고 엄마도 눈물 난다. 대견하고
1: 엄마 아니 7일에 자룡이 차나가 취소가 돼서 가려고 했는데 표가 없더라.
3: 그래 요즘 휴가철이라서
1: 그래서 표가 많이 없더라고.
3: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0: 이가 있잖아. 행 오늘도 행복한 고생하자라고.
1: 맞아.
0: 그렇게 매일매일 나한테 내가 힘들다고 막 땡깡 부릴 때마다 늘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1: 항상 감사하면서.
0: 맞아.
1: 그래. 진짜. 엄마는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20년 동안 정말 무탈하게. 중간에 뭐 교통사고 한번 나서 부산인가 그때
0: 촬영하러 가다가 그치.
1: 그래도 빠른 완쾌돼서 마지막까지 촬영 잘 끝내고 드라마 잘 하고 그리고 조금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또 공연한다고 하지. 그래서 늘 걱정되는 게 건강이지. 혹시 쓰러질까 봐 건강 잘 챙기고
0: 알겠어요.
1: 그래.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정말 그 SBS 관계자분들이 항상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너무
0: 맞아.
1: 감사하고
0: 엄청 예뻐해 주셔.
1: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항상 초심 잃지 않고
0: 네.
1: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 힘과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긍정의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멘트도 좀 알려주시고요.
0: 네, 알겠어요. 우리 저희 엄마가 또 대주주님이세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저희 제작진분들이 엄마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 선물도 이제 뭐 예전에 보내드린 적도 있었고 뭐 그 정도로 엄마가 또 문자를 많이 보내줬었잖아. 그치?
1: 네.
0: 출첵도 해주고 계속.
1: 그래요.
0: 맞아. 엄마 일단은 저희 혹시 시간이 그쵸? 엄마 일단은 오늘 또 너무 이렇게 시간 내서 전화 연결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끝나고 내가 따로 또 연락할게요.
1: 알았어.
0: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있어?
1: 저 현장에 네가 힘들 때마다 그래도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주주분들 때문에 힘을 얻는다고 했잖아.
0: 맞아.
1: 항상 긍정의 그 메시지도 주고 힘도 얻고 서로 윈윈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
0: 알겠어.
1: 네.
0: 엄마 걱정 하고. 안 되게 할게.
1: 우리 딸 대견하고 사랑해.
0: 엄마 화이팅. 엄마 딸이라 그렇지. 알겠어. 오늘도 힘낼게. 엄마도 오늘 파이팅해.
1: 화이팅. 사랑해.
0: 여러분. 지금 다 같이 좀, 굉장히 지금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우리 밖에서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우리 송상호님께서도, 나도 엄마 보고 싶다 하셨고, 우리 4399님도, 엄마라는 단어만으로도 같이 눈물이 콸콸입니다. 맞아. 엄마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냥 눈물 버튼이야. 그쵸, 여러분? 또 우리 윤나영님도 주디, 저 지금 갑자기 회사에서 몰래 듣다 사연 있는 사람이 돼.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우상철님도 아주 그냥 방송국 놈들 주디 눈물을 쏙쏙 빼버리는구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뭔가 되게 다 작정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만큼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신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 님들, 피디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렇게 두 돌을 맞이한 기념으로 여러 주주님들과 직접 전화로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내일 12시엔 주현영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8328님이 와 주디 오늘 울다가 웃다가 난리도 아니네요. 아유 앞으로 80년만 더 해요 우리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진짜로 해야 될까봐요. 나 진짜 정말로 끝까지 80년 90년 100년 해야 될까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눈물을 쓱 훔치고 이제 주주총회 마지막 코너를 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가 아니라요. 이번에는 주디 노래해줘! 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노래를 해야 되는구나. 자, 우리 주주, 원래는 여러분 주주 노래해줘 해가지고 원래 주주님이 직접 한 글자로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퀴즈까지 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만큼 제가 직접 노래 퀴즈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 퀴즈를 듣는

입장에서 주주님들한테 아이 좀더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재개해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자 오늘의 글자는요 주주와 주디의 이 주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내보겠습니다. 주주님들 쉽죠? 나 조금 잘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떤 노래인지 싹 지금 감이 오시죠? 제 생각에는 원래 이게 좀 제가 어려운 것 같으면 다른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제가 쉽게 잘 알려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정답이나 재밌는 오답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께 시원한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는 동안 코 좀 풀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프레.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주주가 아닐까? 주디 노래 주 이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지드래곤의 하트 브레이커였습니다. 자, 행복한 날이니만큼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지드래곤 선배님의 노래를 골라봤고요. 노래 제목은 하트 브레이커지만 저희와의 이 하트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아시죠? 오늘 퀴즈 마치셔서 아이스크림 받으실 당첨자분들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고요. 저희의 두돌장치 함께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 들려드리면서 4부로 돌아올게요. 제89회 두돌특집 주주총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우리 돼지 포크베

0: 브레이크밸리.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4: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3: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4: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기다리던 여름 휴가지에 도착하자마자 몸살이나 두통이 생겨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휴가 첫날 거짓말처럼 몸이 아파지는 현상을 레저 시크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휴가가 시작돼도 바로 정상 수치로 돌아가지 않고 며칠간

0: 서서히 낮아지는데요.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각성했던 몸이 풀리는 과정에서 자율신경계와 면역체계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며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레저 시크니스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휴가 첫날 무리할 일정 대신 적절한 수면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올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다면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취자 한정환님이 오늘 점심으로 초계국수를 드셨다고 밝혔습니다. 정환님은 오늘 12시엔 2주년을 기념해서 일부러 국수를 먹었다며 우리 주디도 국수의 긴 면발처럼 오래오래 주주들 곁에 있어달라는 훈훈한 덕담까지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전 8366님이 냉동 모짜렐라 핫도그를 먹으려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케첩이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8366님은 케첩 대신 토마토 주스에 핫도그를 찍어 먹는 초강수를 넣고 생각보다 꽤 맛있어서 본인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2시엔 주현영이 방송 2주년을 맞은 오늘 주주 이명란님이 운영하는 숯불 닭갈비 가게도 개업 4주년을 맞았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겹경사가 완전히 난리도 아니야!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 단위에 이어서 남녀공학의 삐리뽐 빼리뽐 듣고 왔습니다. 우리 허승민님께서 문득 성민 씨가 그리워지네요. 뭐 하시려나요?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삐리뽐 빼리뽐 들으면서 문득 우리 성민 씨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거기서도 잠방구 뿡뿡 끼고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성민 씨도 오랜만에 보고 싶다, 여러분. 그쵸? 우리 성민 씨 이거 듣고 계시다면, 꼭 한번 또 연락도 한번 주세요. 잘 지내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 준비한 영화 선물도 있습니다. 8월 12일 개봉 예정인 영화 명탐정 코난 하이웨이의 타천사 관람 티켓을 1인 2매씩 총 5분께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주 리서치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시간 관계상 소개를 거의 못해서 4부에서 더 소개해 드리려고요. 문자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2463님께서 12시면 늘 듣는데 문자는 처음이에요. 60대 초반 자영업자인데 왠지 문자 보내기가 좀 그래서 오늘 용기 내 보내봅니다. 상큼한 주디 목소리 들으니 무더위에도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평소에 뭐랄까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에 있어서 용기가 좀 필요한 주주님들도 충분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두 번 정말 가끔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9838님께서는 갯벌 조사하고 가는 서울대 연구팀입니다. 저희 지금 30대, 40대 대학원생과 50대 교수님이 같이 주디 목소리 듣고 있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갯벌 조사하고 가는 서울대 연구팀이라고 하셨는데 또 이런 주주님들은 또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정말 뭐이 연령대를 떠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이럴 때이 갯벌 조사 참 힘들지 않으셨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최지연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이라서 평소에는 12시엔 주현영을 잘 듣지 못하는데 지금은 방학이라서 매일 엄마랑 생방송으로 들어요. 앞으로도 라디오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지연 양도 방학이니까 또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많이 쌓기를 바래요. 또 우리 호세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46세고요. 일본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기말 시험이 끝나서 열심히 채점하며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한국어가 그리울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또 우리 선생님들 시험 준비하시는 거, 그러니까 출제 준비하시는 거랑 끝나서 또 채점하시는 거랑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는 한데 우리 호세님도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8047님도 13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엄마랑 같이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또 우리 원숙자님도 안녕하세요. 주디 울산 사는 82세입니다. 아라히라 쌍둥이 손녀가 할미폰에 고릴라 깔아주어서 듣고 있어요. 밥 친구 주디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해요. 우리 숙자님 저랑 같이 밥 친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숙자님이 지금 아까 소개됐던 77세 최고령 주주님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숙자님에게는 호텔 베개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님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박재호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신청합니다. 동시간대 지상파 청취율 1위도 축하드리고 2주년도 축하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면은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또 바로 또 들어봐야겠어요. 그럼 재호님이 신청해주신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네,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주주님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백동지님께서 05년생 22살입니다. 방학 때는 매일매일 듣고 학교 다닐 때도 공강 때 종종 듣곤 한답니다. 친구들한테도 추천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또 우리 8555님께서는요. 저는 19살 고3인데 무더위에 수능 준비하느라 너무 힘든데 그래도 방학 기간 동안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수능 한창 그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고3 때 힐링할 수 있는 게 없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거든요. 힐링 자체를 못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주주님은 또 저희 라디오 들어주시면서 틈틈이 그래도 힐링을 하신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4610님은요. 초딩 3학년입니다. 방학이라 집에 있는데 엄마가 라디오 틀어놔서 듣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4448님은요. 주디, 저는 47세 늦깎이 대학생 사회복지과예요. 요번 1학기 저 4등 했어요. 잘했쥬. 2주년 너무 축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448님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와, 여기서 또 4등이면은 공부를 또 엄청 열심히 하신 건데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6056님도 주디 라디오와 함께 만삭 기간을 보냈고 그 기간 속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기인 저희 아들도 24년생 하반기생으로 이제 두돌을 앞두고 있어요. 함께하는 두돌맞이 너무 의미 있고 기뻐요. 12시엔 주현영 두돌 너무너무 축하해요. 앞으로도 쭉쭉 함께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우리 6056님의 우리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아드님도 앞으로 쭉쭉 행복한 날들만 가득가득 있기를 가족분들도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디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신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3: 아이고 영감, 가만히 있지 말고 재밌는 것 좀 틀어봐요.
14: 어휴 어메, 내가 안 그래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라디오 알아왔잖여. 그 아유 그 뭐시여 그 아유 이름이 저기 뭐여 그게 뭐냐.
15: 할아버지 12시엔 주연영이요. 재밌는데 선물도 많이 줘요.
13: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8월 선물. 매콤의 영원한 안방 요정 저 박소영이,
16: 할아버지 연기의 달인 저 김규종이, 저

0: 해드릴게요.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1: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2: 잠옷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0: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 디퓨저는 라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0: 한방 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2: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분들께서는요, 02-212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0: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3: 12시에 주연령 좋아요.
4: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2: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2351님께서 오늘 2주년 방송 들으려고 팀장님께 점심 따로 먹겠다 선언하고 2시간 쭉 들었어요. 2인 1조라 팀장님에게 매일 카페까지 끌려다녀 12시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못했었거든요. 오늘 저 용기 있었죠? 그럼요. 2주년 축하해요, 주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2주년을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같이 또 이렇게 즐겨주시려고 그런 어떤 용기 있는 선택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에 주연영.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쇼핑 할 때는
1: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0: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자, 날면 와우. 날마다 2006년 5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찾아온 여러분의 베프, 달팽이관 절친 고막 베프, 정민의 유상균, 균디와 함께 오늘 아주 축하할 일이 넘치는 날입니다. 이 날을 함께 경축하기 위해서 저의 옆에 앉아있는 스페셜 DJ는요, 누군가요?
1: 긴장되네요. 이야, 긴장됩니다.
0: 너는 누군가요?
1: 컬투쇼 수요일 패밀리지만 스페셜 DJ 자리는 처음 앉아봅니다. 최령 고맙습니다. 땡큐. 조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스페셜 DJ 자리를 너무 굳건하게 지키는 친구들이 그렇죠. 많아서 좀처럼 틈이 나지 않았는데 오늘 치어리가 어디를 갔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오. 예. 그래서 스페셜 DJ 자리를 기다리는 나를 왜 모르시나요?
1: 이야.
0: 야, 벌써 재즈가 컬투쇼 패밀리가 된 지가 1년이 좀 넘었죠.
1: 그렇죠.
0: 와, 시간 그 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1: 그렇죠. 그렇죠. 야, 너무 감사하게도
0: 갑작스럽게 가수로 데뷔를 하고
1: 그렇죠.
0: 사랑을 엄청 받고 든든한 형을 알게 되고
1: 그렇죠. 예, 그게 제일 크죠.
0: 이 컬투쇼라는 어떤 보금자리가 생기고
1: 그럼요.
0: 야.
1: 대두혈통의 또 자랑이 돼요.
0: 대두혈통의 자랑이.
1: 그럼요.
0: 아, 제가 30몇 년 동안 데뷔해서 활동하는 동안 저보다 머리가 큰 연예인을
1: 그렇죠.
0: 몇 명 만나지 못했는데
1: 그렇죠.
0: 최근에 만난
1: 맞습니다.
0: 예,
1: 심지어 61보다 2cm가 큰 예! 63cm 압도적인 1위.
0: 오늘 6163이에요 6163
1: 그래도 열통끼리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돼.
0: 그러니까요. 치어리가 오늘 한번 해보고 또 분위기가 좋으면 치어리랑 또 이렇게 번갈아면서 할 수도 있는
1: 거예요. 아, 그러면 참 제가 좋겠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대놓고 저의 사심을 한번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다 좋다 좋다. 와, 최근에 불후의 명곡의 린이랑 듀엣으로 같이 나갔는데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야, 머리 스타일을 린이랑 맞춰서 나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춰지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와, 이게 무슨 일...
1: 이게
0: 그래. 아, 뒤에 머리가 이렇게 삐진 것까지 비슷하다요. 와. 아, 근데 예. 머리 스타일은 비슷한데
1: 예, 예.
0: 어우. 양이 너무 많다. 얼굴이.
1: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죠.
0: 양이 너무 많아.
1: 예, 예. 사이즈. 저게 앞과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굉장하죠.
0: 예.
1: 누나가 또 이렇게 왕중왕전이라고 해서 같이 또 뭘 맞출까 하다가
0: 야.
1: 머리를 맞추셔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에이. 아 누나의 팬분들께서
0: 아우.
1: 많이 근심 걱정을 하셨다고
0: 이렇게. 괜찮아요 린이 예. 린도 컬투쇼 패밀리예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우리.
1: 아
0: 좋습니다.
1: 너무 잘 보고 있다고.
0: 자 오늘 스페셜 DJ 재즈가 온 날 여러분께 컬투쇼 사랑해 주니 쇼다른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분기 대한민국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우리 컬투쇼가 평일 그리고 주말까지 다 합쳐서 압도적인 대한민국 전체 1위를 아~ 차지했습니다.
1: 예! 1위! 예!
0: 예! 이야! 그것도 두 자릿수로 유일한 두 자리. 야,
1: 돼 안 되는 거거든요.
0: 야, 정말 왕자의 탈환입니다.
1: 아~
0: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우리 방송놈들이 수고하고 또 수많은 우리
1: 그렇죠.
0: 패밀리들이 너무 네. 잘해줬고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요인은 제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정말 박수 받으세요. 예. 정말. 자,
0: 예. 컬투쇼 영원하라. 그리고 저랑 카톡 친구인 SBS 사장님 박문신 사장님께서 제가 뭐 보낸 톡을 지금 안 읽고 계시네요.
1: 그렇죠.
0: 사장님 톡 좀 확인해 보세요.
1: 이제는 뭐 빼박이죠. 예.
0: 첫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곡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 인 히어 넬리가 부릅니다.
0: 예, 넬리가 부르는 핫 인 히어.
1: 그렇습니다.
0: 예. 여기는 엄청 뜨거워. 핫 인 히어. 핫 인 히어. So hot.

0: 넬리의 노래.
1: 그렇습니다.
0: 처음 들어보는 가수, 모르는 가수의 모르는 노래였습니다. 하딘 이현. 너 알아요?
1: 아, 저는 알죠. 저는
0: 넬리 알아?
1: 그럼 저 그럼요.
0: 와, 아, 역시 그럼요. 뭐 음악 뮤지션은 달라요.
1: 예, 소울 뮤직의 또 청자로서. 하딘 히어.
0: 우리 그 한남동에 이제 본인만의 아지트가 있어요.
1: 그렇죠.
0: 바가 얼마 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1: 그렇죠. 음악도 듣고.
0: 황치열이랑 저랑 안신혜랑 그렇죠. 이렇게 해서 쫙 갔는데
1: 너무 좋았죠.
0: 야, 음악을 그 바 안에서 틀어주는데
1: 그렇죠.
0: 와, 포스가
1: 그럼요.
0: 다양한 그, 음악을 아주 좋더라고.
1: 바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압도적으로 잘생겨집니다.
0: 그렇더라고. 그렇더라니까.
1: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0: 거기서 촥 이렇게 그냥 하이볼을 촥 만들어 주시고
1: 맞습니다.
0: 음악을 촥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잘생겨 보이더라.
1: 그럼 미남이 되는 거죠.
0: 조명을 딱 너한테 맞춘 것 같아요.
1: 그럼요. 기가 막히게 맞춰놔서 잘생겨 보입니다.
0: 자, 지금 뭐 우리 게시판에 쇼다런들이 축하 문자가 막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하나 읽어주세요.
1: 네, 유지상님께서 전체 1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아, 나이스. 고마워요, 유지상 씨.
1: 취준생 때 방청 갔을 때 힘이 되어준 컬트쇼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취업에 성공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0: 예.
1: 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좋습니다. 예.
1: 아,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뭐 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축하를 받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날 우리 결과를 알게 된 날이다 보니까 축하 문자를 좀 받겠습니다. 좀 소개해드리면서 네. 그리고 선품도 좀 쌓아드리는 곳단 시간을 갖도록
1: 하겠습니다.
0: 자, 유지상 씨 이름이 너무 좋다.
1: 아우, 좋은데요.
0: 아니, 이게 유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1: 맞아요.
0: 이게 1위를 계속 유지하게
1: 상위권을 유지한다. 예, 예, 유지상.
0: 유지상이에요. 유지상. 자, 유지상 씨께 드리는 선물은요.
1: 좋습니다. 달라라라.
0: 제가 하나 뽑아서 드립니다. 유지상 씨 여행용 누룽지.

0: 아이 좋다.
1: 아.
2: 예, 네, 맛있죠.
1: 맞아요.
2: 여행하고 아침에 든든하게 누룽지 딱 이렇게 데워서 먹으면 되죠. 자, 오늘 3, 4분은요. 대한민국 중간을 찾아보는 시간 중간만 가자. 8월 22일에 리얼 토크 코미디 쇼 부부싸움 공연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개그맨 부부죠. 강재준, 이은영 씨와 3, 4부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리고 2부에는 행번 행전 노래 이어 부르기가 있습니다. 균디랑 저랑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2: 그렇지.
0: 지금부터 미리미리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방송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가사, 음정, 박자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백화점 상품권 적립!
2: Yeah.
0: 신청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고릴라는 너너너너너너
2: 진짜 저는 노래를 같이 이어 부르고 나서 선물도 받는 거예요.
0: 맞아요.
2: 가사하고 멜로디만 잘 맞으면 됩니다.
0: 맞습니다.
2: 음치여도 돼요. 그래도 괜찮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안 해요. 노래 잘하는 건 딴 데서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자 문자를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이제 외쳐봅니다.
0: 좋습니다. 샵에 1077
3: 50원
0: 긴 문자는
3: 100원
0: 합쳐서
3: 150원
0: 고릴라는
3: 무료
0: 김태균은
3: 잘생겼다
2: 조재준은 야. 방청객은 아름답다.
0: 아름답다.
2: 쇼다노는 문자 보내라. 자 광고 듣고 와서 네. 맥고무 레전드 사연의 꼬리를 묻는 문자 주제 코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Nice.
4: 글레오.
5: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 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하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의 침대.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올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 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다시 들어도 또 재밌어요.
1: 다시 들어도 정없이 터지는 바로 그것.
0: 레전드 사연, 레전드 사연의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는 것.

0: ラコム
1: ラコモ
0: 이제 21년, 만 21년을 향해가는 컬트쇼의 아주 방대한 양의 하드 속에서는 레전드 사연들이 넘쳐납니다. 아,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레전드 사연 중에 하나를 다시 들어보고 그 사연에 어울리는 문자 주제를 드리면 꼬리를 물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몇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죠. 최재훈 형님이 소개해 주신 사연이라고 합니다. 컬트쇼 레전드 사연 다시 듣기 가자. Let's go.
0: 나이스 잘한다. 김옥진 씨의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지난 연휴 친구 부부네랑 강원도 평창으로 여행을 갔어요. 제일 좋았던 곳은 평창 발왕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주위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다가 목이 마른 찰나 마침 발왕수라고 천연 미네랄 안반수가 나오는 곳이 있었어요. 물줄기가 총 4개였는데 하나는 재물, 하나는 지혜,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장수. 마시면 이 복들을 다 얻어갈 수 있대요. 친구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난 재물을 물 마실래. 이렇게 재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 저는 난 인생을 지혜롭게 살 테야. 이러면서 지혜의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때 저쪽에서 아우 안 돼! 아우 당신 그거 마시지 마!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아주머니가 남편한테 안 돼! 아우 당신 장수 물은 안 돼! 안 돼! 장수 말고 재물 마셔! 재물! 재물!
0: 재물! 재물!
2: 아저씨는 시키는 대로 하시더라고요.
0: 물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해.
2: 그나저나 제 남편은 무슨 물을 마셨을까요?
3: 장수는 안 돼. 네.
1: 장수는 안 돼! 장수는 안 돼! 재물 마셔, 재물! 물만 먹어라.
0: 야, 우리 남편은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1: 야,
0: 오래 살고 싶었는데.
1: 맞아요.
0: 예, 오래 살면 안 된답니다.
1: 정말 공감 갑니다.
0: 자, 컬트쇼 레전드 사연 안반수 사연이었고요. 이 사연의 꼬리를 무는 문자 주제를 우리 네. 재즈가 아, 즈디가 줍니다. 즈디.
1: 좋습니다. 오늘 사연을 듣고 번뜩 생각이 나서 정해버린 주제. 재미로 전보러 갔다가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0: 오호. 점보러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 저는 점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와이프가 주로 봅니다.
1: 저도 제가 직접 보진 않고 저희 와이프가 예, 즐겨 하더라고요.
0: 그래서 내 건강을 물어본 적이 있대요.
1: 뭐라고?
0: 예, 근데 뭐 전생을 얘기해주면서 전생에 산 적이었대. 그러면서 뭐 건강에서 산 적이 아픈 거 봤어요? 산을 뛰어댕겨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나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 왠지 그 산적 하실 때 예. 옆에 제가 있지 않았을까. 비주얼만 보면 사적이거든요.
0: 우리 61632 뛰어다니면 야, 먼 곳에서도 잘 보입니다. 예.
1: 61632군요.
0: 우리 재수 씨가 봤다는 점 중에 뭐 특이한 거 없어요?
1: 근데 이게 참 믿을 게 못 되는 게 예. 주로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0: 맞춤형으로.
1: 예예예. 예, 예. 가스라이팅도 다양하게.
0: 근데 이게 우리 와이프는 뭐 신내리신 분 점을 한번 본 적이 있다는데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해준 거야 내 거를. 뭐 태어난 날 뭐 이런 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데
1: 맞췄군요.
0: 아 이거 남편은 그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이거 무슨 뭐 조명 같은 걸 막 무대에서 바꾸 그러네.
1: 이야.
0: 사람들을 뭐 재밌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1: 우와.
0: 그걸 맞추더라는 거야 그거를.
1: 근데 알고 보면 컬트쇼 애청자 아닐까요?
0: 네. 그런가? 근데 아내가 내, 우리 아내인지를 모르니까
1: 와, 신기하다.
0: 저 팬이어가 이미 우리 아이프 얼굴이 결혼식 사진 정도는 떠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그걸 미리 조사해보고 들어왔다, 들어왔어. 모른 척해야지. 그랬나, 그랬나. 자, 그런 얘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는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1: 좋습니다. 샵에 1077.
4: 오십.
1: 긴 문자는 합쳐서. 고릴라는 임태규는.
4: 잘생겼다!
1: 저 제주도!
4: 잘생겼다!
0: 나이스! 2시간 동안 아주 기분 좋아.
1: 아 행복하네요. 이걸 처음 해보는데.
0: 자 전보러 갔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문자로 보내시면 그렇죠. 됩니다. 자 문자가 소개되고 제가 딩동댕을 쳐버리게 되면은 전보러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분들 많죠? 고향집 집에 대추나무가 있지?
5: 없는데요?
0: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년부터는

0: 너는 술 많이 마시지 마.
1: 왜요?
0: 얼굴 빨개져.
2: 정말 유머가 있어야 돼. 선물은 거죠. 그럼요.
3: 자, 그래서 준비한 대추나무가 있지 하는 데서 떠오른 오늘의 선물은요. 문자가 소개되면 건 대추 1kg을 쏩니다. 마른 대추 1kg. 예, 역시 착불로 쏘게 되죠. 예,
2: 아!
3: 건 대추 1kg. 예, 이거 착불로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2: 좋습니다. 아, 제 친구가 또 있는 그룹이죠.
3: 누가 친구죠, 이 중에?
2: 재중 씨가.
3: 아, 재중 씨 친구. 재중이가 친구.
2: 다들 믿기지 않는 눈이군요. 동방신기가 부릅니다. 충운.
3: 오.

0: Under my skin. No. 넌 내게 빠져.
1: 빠져.
0: 넌 내게 미쳐.
1: 미쳐.
0: 넌 나를 원해.
1: 원해.
0: I got you. Under my skin.
2: 6163이 불렀습니다.
3: 아, I got you. 6163. 문자 번호 아니에요. 6163이에요. 네.
2: 저희 팀 이름입니다.
3: 예, 저희 팀 이름이에요. 저희 예. 팀 이름. 6163. 예. 자, Under my skin. 내 피부 아래. 뭐 그딴 얘기죠. 자, 오늘 문자가 소개되고 딩동댕을 받으신 분께는 건대추 1kg을 착불로 쏘겠습니다.

0: 첫 번째 문자 소개해 주시죠.
1: 네, 2221님께서 20대 때 사주를 보러 갔는데 만 30세부터는 제 앞으로 남자들이 줄을 쫙 길게 설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만 믿고 그 나이까지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부록이 넘긴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0: 아하
1: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주대로 남자들이 줄을 길게 서긴 해요. 영양사라서 배식대 앞에 남자들이 매일 줄을 길게 서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 점쟁이가 사주 보내시는 분이 그 광경을 싹 이렇게 본 모양인데
1: 정확했네요.
2: 남자들이 많이 줄을 섰네.
0: 식판을 못 봤네. 식판을 못 봤어.
1: 야 식판을 봤어야 되는데.
0: 건대추 1kg 쏩니다.
1: 네.
0: 425 하나님이
3: 전부로 가서 살은 언제 빠질까요? 물어봤는데
0: 와 이 사람 완전 티, 점쟁이가 티인가 보다 완전
3: 살은 언제 빠질까요?
2: 관 속에 들어가서도 안 빠져.
1: 관을 대차로 해야 돼요. 이야.
2: 관 속에 들어가서도 안 빠져. 저번 인생은 포기해. 그냥 뚱뚱하게 살아.
1: 이야 정말 웃긴데요.
0: 어차피 안 빠지니까 건대추 많이 드세요.
1: 5757님께서 저는 관상 보더니 쌍꺼풀 수술을 하지 말라고 세 번 결혼한다고 근데 무시하고 그냥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첫 번째 이혼도 못하고 있어요.
0: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야.
1: 그렇죠. 수술을
0: 하고 싶은데 쌍꺼풀 수술 하지 말고 세 번을 이혼한다고
1: 이혼도 네, 못하고 있대요.
0: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야, 이혼을 너무... 얼마나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예. 자 저희는 2부 가서 이 문자들 재밌다 몇 개 더 소개할게요.
1: 네.
0: 자 2부로 넘어갑니다.
1: Let's go.
0: 저기요 SBS 사장님 카톡 좀 확인하세요.
4: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5: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4: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5: 스파 자비니 스파.
6: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7: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6: 디자인도 예쁜데?
7: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6: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주위에 고민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는 말을 건넵니다. 같은 편, 내 편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기도 하고 들을 때마다 기댈 곳이 있는 것 같아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싶을 때 그 말로 대신하곤 합니다. 행복도 내 편이야 란 말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칠 땐 꼭 떠올려 보세요. 나를 아끼는 사람들도 다 내 편, 행복도 내 편이라는 걸요. 그 사실이 큰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1: 대한민국 청취율 압도적 1위 방송 걸트쇼의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2: 열렸습니다.
1: 사장님 카톡 좀 확인하세요.
2: 과연 방송이 끝날 때까지 확인을 하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1: 자, 건대추 1kg 받을 문자를 네. 더 소개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최태영님께서 대구 수송못 할아버지 도사님에게 박완규 닮은 친구랑 점을 보러 갔는데요. 저희를 보자마자 천생연분이야 결혼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둘 다 남잔데요 했더니 아유 오늘 돋보기 안경을 안 챙겨왔네.
1: 들어오자마자 천생연분이야 결혼해.
0: 아, 오늘 눈 침침하네.
2: 야, 야, 축하드립니다. 예. 예.
1: 4050님의 문자입니다.
3: 신랑이랑 전등사 입구에 아주 오래된 움막 속에 어르신이 계셨어요. 사주 봅니다 라고 써있어서 들어갔는데 한참 보시더니 신랑한테
0: 얼굴 왼쪽에 큰 상처가 있구만. 그게 널 살렸어.
3: 근데 사실 신랑은 얼굴 오른쪽에 교통사고로 흉터가 있어요. 누가 봐도 보이거든요. 마주 보셔서 급하게 왼쪽이라고 얘기하셨다.
0: 얼굴 왼쪽에 상처가 있는데 그게 널 살렸어. 오른쪽인데요. 아이 방향이 늘 헷갈려.
1: 자, 건대추 1kg 갑니다.
2: 그렇죠. 아, 김대현님께서 점쟁이가 저를 보더니 전세야? 아니요 제 집인데요. 그러자 점쟁이분께서 전생에 전세였네.
1: 불러대기는 아유.
2: 그렇죠. 아, 애드립이 필요합니다.
1: 자, 9476님. 점집에서 태어난 시를 물으시더니 저를 빤히 보고는 너는 참 웃기게 생겼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점집에서 얼굴 얘기를 하시는 거지? 너무 속상했어요. 아, 속상하셨구나.
2: 속상하죠. 예.
1: 배추나 드세요. 자, 저희는 행번행전으로 갑니다. 음악 줘버려. 행운을 드립니다. 쇼다운 깃 드립니다. 아,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려요. 아, 29만 7천 원짜리 쇠땡이를 돌리다 보면 행운의 번호가 나오겠지. 돌리고 잡고 후드로 빼고 돌아가다 보면 1, 2, 3, 4, 5, 6, 7, 8, 9, 예, 랜덤으로 번호 하나가 나오면 랜덤으로 전화해서 노래 이어부르기 미션까지 성공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씁니다. 아,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뒤적고 매부적고 꽁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접는 행반행전 시간이 돌아왔어요.
2: 이야, 자, 이야,
1: 아니 이러니 정치를 일을 하지 않겠어?
2: 작두 타신 줄 알았어.
1: 작두, 작두 탔어나 지금이.
2: 아니 정을 형한테 봐야 될 것 같아.
1: 이야,
2: no. 대단합니다. 진짜.
0: 너는 잘 될 거야. 잘 될 때마다 머리가 조금씩 커질 거야.
2: 65cm가 되겠군요.
1: 예예. 예.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저희가 번호판을 돌려서 무작위 네. 랜덤으로 끝번호가 일치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오늘 노래 이어부르기를 할 거예요. 우리 즈디와 균디가 노래를 부르다 그렇습니다. 끊긴 부분부터 뒤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딩동댕을 칠 때까지 방송놈들이 빵빠레를 올릴 때까지
2: 그렇습니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빠밤 시간이 돌아왔군요. 집중하세요. 노래를 마치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보장 빠밤 선물 보장
4: 빠밤
1: 선물 보장
4: 빠밤
1: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 않을 거예요. 익명 보장
4: 빠밤
1: 익명 보장
4: 빠밤
2: 자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10,000원씩 적립됩니다. 최대 적립은 100,000원까지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들 모두 30,000원 7명이 성공하면 전부 70,000원 10명 전부 성공하면 100,000원
1: 나이스.
2: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아이고
1: 실패한 사람들은 선물이 없어. 왜? 실패했으니까.

0: 자,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불러지켜 주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1: 전화 왔다고 생각해보고 저희가 리허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여보세요 하세요.
0: 기다리는 나를 왜
2: 모르시나요?
0: 아, 감독입니다.
3: 아니, 계절마다
2: 기다리네.
0: 역시
3: 소리
0: 볼수록

0: 나이스.
1: 아 역시 히트곡이에요.
0: 오. 아, 자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번호를 돌려보겠습니다. 돌려주시죠.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1번.
1: 아, 1번입니다. 1번.
0: The first number is 네. number one. 1번입니다. 1번. 자, 끝자리 1번한테 전화가 갑니다. 네? 1번. You still my number one.
1: 1번.
0: 자, 전화 받아요. 빨리 받아. 전화를 빨리 받아야 돼.
1: 맞아요.
0: 아, 신청을 해놓고 왜 전화를 안 받아? 전화 가고 있는데.
1: 여보세요?
2: 어허. 어? 연결이 되지 않아. 연결이 왜 되지 않아? 왜? 신청을 해놓고선.
1: 변소에 가셨나요?
0: 변소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변소 진짜 오랜만이다. 예.
1: 아, 다른 1번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another number one. I'll call you. Please take the phone call.
1: Oh, yes.
0: 영어만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3: 여보세요?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아, 지금 문자를 보내셨는데 택배 기사시라고.
0: 네.
1: 와, 계단 오르기 전에 전화 주세요 하셨는데.
2: 그렇죠.
1: 계단 오르기 전이었나요?
0: 네, 마침 차에
2: 있었어요.
1: 아니 지금 이렇게 더운 날 너무 고생하신다.
2: 아, 진짜.
0: 아, 죽겠습니다.
1: 아, 돌아가시지 마시고요.
0: 네. 네네.
1: 어느 동네에서 지금 택배를 하고 계신 거예요?
0: 충남 당진이요.
1: 아, 당진.
2: 당진.
1: 네. 서울이 지금 35도를 넘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당진은 어때요?
0: 당진도 36도?
1: 아,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근데.
2: 그러니까요.
0: 감사합니다.
1: 혹시 좋아하는 뭐 연예인 있나요?
0: 황치열 씨요.
1: 아, 황치. 예.
0: 죄송합니다.
1: 예, 굳이 오늘 안 온 황치열을. 예, 그렇습니다.
2: 잘 안 들립니다. 예.
1: 아, 알겠습니다. 뭐 고생 많으시니까.
2: 네.
1: 선물을 하나도 그래도 재즈가.
2: 좋습니다.
1: 예, 선물로 혼쭐 내주세요.
2: 황치열의 빙의를 내서 기가 막힌 선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택배를 고생하시는 우리.
2: 아,
1: 760 하나님.
2: 기가 막힙니다.
1: 뭔가요?
2: 지실 때 잘 이용하시라고. 삼선 슬리퍼.
1: 삼선 슬리퍼.
0: 감사합니다.
1: 안전하게 오늘 일 잘 마무리하세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사이사이 물 좀 마시고요.
2: 그렇습니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끊겠습니다. 자, 여기서 1만 원 정리.
2: 정리.
1: 자, 돌려주세요. 두 번째 넘버는요? 몇 번? 3번입니다.
2: 역시.
1: The second number is number three. Number three. 누가 넘버 3래? 이딴 걸 많이 좋아하시네요. 누가 넘버 3래? 어째서? 뭐 당시? Why?
3: 여보세요?
1: 마음이 울적하고

0: 랩할 땐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1: 소리 질러 궁따리 샤바라빠빠
0: 아니 가사 네. 그게 아니에요 나처럼 아시오. 이렇게
1: 가슴을 열어
0: 열어 안 돼 열면 안 돼 가슴을 열면 큰일 나 장기가 튀어나와요
1: 가슴을
0: 가슴을 어떻게 해야 되나
2: 가슴을
0: 나처럼 이렇게
1: 가슴을 펼쳐
0: 펼쳐
1: 다리 잡아
0: 펼치면 안 돼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이야
1: 가슴을 열어 가슴을
0: 비읍이 들어가긴 해 비읍이 들어가 비읍이 자 갑니다 나처럼 이렇게
1: 가슴을 펼쳐
0: 아니 펼치면 안 돼
2: 펼치면 안 돼
0: 펼치면 무서워 펼치면 안 돼
1: 가슴을 열어
0: 아 열면 안 돼
2: 된다니까.
0: 열면 한번 심장이 튀어나와 안 돼
1: 가슴을 닫아
0: 닫으면 안 돼
1: 가슴을 닫아
0: 아니 왜 있잖아요 야 가슴을 예. 좀 이렇게 그거 그래. 이렇게 지금 쭈그리고 있지 말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해라 하잖아요
1: 가슴을 품어
0: 이게 좀 야, 야, 너 이게 좀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이렇게 움츠려 들었니? 그때 반대로 가슴을 좀 이렇게 해라. 펼치는 거긴 해요.
1: 가슴을 펴.
0: 그렇지. 그거야 그거. 자, 나처럼 이렇게
1: 가슴을 펴서.
0: 펴서래 펴서. 서 아니야 서 아니야. 서 아니고 다른 글자 펴서 아니에요? 가슴 나처럼 이렇게
1: 가슴을 펴서
0: 야, 지금 전 국민이 안 그래도 더위 때문에 죽겠는데 당신 때문에 답답해서 죽을라
1: 저도 죽을 것 같아요
0: 자 그럼 이거 알겠어 가만있어 봐 그러면 예. 우리가 가슴을 펴 그 다음에 스탑 다음에 스탑 말고 있잖아 스탑 어 스탑 말고
1: 펴보
0: 그렇지 가자 이제 됐어
2: 오케이
0: 가자
1: 이렇게 가슴을 펴고 통빨이 샤바라 빠빠빠빠
0: 야 그냥 막 밥을 막 떠서 막 입에 막 쳐넣어 먹기 싫은데 막
3: 전 국민이 응원했어요 지금. 이야
1: 감사합니다.
3: 대단합니다.
0: 가구 설치 기사시래요.
1: 네.
0: 아우 와. 너무 힘들겠다. 지금도 어디 지금 설치하러 가셨어요?
1: 아니요 지금 지하에서 물건 올리는 중에 전화 와가지고.
0: 아 물건 올리는 중에.
1: 네.
0: 아 그래도 이렇게 맞춰서 다행이네요.
1: 감사합니다.
0: 오늘 청취율 좋은 결과 나와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드린 거예요.
1: 네 감사합니다.
0: 신나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처럼 이렇게.
1: 가슴을 펼쳐
0: 야! 야! 씨!
3: 아니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1: 네?
0: 아니 아까 맞췄잖아
3: 아니 이게 무슨
1: 가슴을 펴고
0: 알았어요 나 이 사람의 늪에 빠진 것 같아 지금 아니 가구나 갖고 올라가세요 빨리
3: 중독적이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하루 되세요
3: 고생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0: 진짜 막 배신당한 느낌이었어.
3: 갑자기 이전이.
0: 펴.
3: 펴고 싶진 않아.
0: 다음 번호 돌려주세요. 넘겨 넘겨. 다른 번호. 5번입니다. 5번. 넘버 5. 자, 서프라이즈. 놀랄 때 쓰는 번호. 오! 어? 번. 오! 번.
3: 좋습니다. 전화 연결.
0: 감동받을 때 쓰는 번호. 오! 번. 야,
3: 정말 좋은 노래예요.
0: 오! 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왜 여보세요를 안 해요?
4: 죄송합니다. 예, 여보세요?
0: 예, 예.
3: 차

0: 지난날 아
1: 맞아 맞아 지난날 맞아
2: 지난날
0: 지난날처럼 사랑하게 될까
1: 뭐 갑자기 여자가 나왔어
0: 그때

0: 맞았어요.
1: 듀오예요, 듀오.
2: 두 분이 지금 뭐 어디 가시는 거예요?
3: 아, 집이에요.
2: 집에 계시는 부부예요?
3: 아니요.
2: 그럼 누구예요?
3: 아, 친구예요. 친구.
1: 말을 많이 더듬는데요.
2: 친구 아닌 것 같은데.
3: 아, 친구입니다.
2: 친구를 왜 이렇게 더듬어?
1: 친구예요.
2: 진짜 친구죠? 아,
3: 네.
2: 어떤 친구예요?
3: 친한 친구요.
1: 그렇죠. 세상에는 친한 친구, 안 친한 친구 이렇게
2: 자기 집까지 있지. 왔으면 친한 친구였지. 야. 그냥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웃에 사는 친구라든가 뭐 그런 네. 친구를 얘기한 거지.
1: 맞아요.
2: 당연히 친한 친구겠죠. 무슨 친구예요?
3: 대학교 친구요.
2: 아, 그래, 그런 걸 물어본 거 아니야.
1: 그게 정상이에요. 네.
2: 알겠어요.
1: 축하드립니다.
2: 전화 끊어요.
3: 네. 네, 감사합니다.
2: 친구랑 재밌게 놀아요.
1: 네, 즐거운 네. 시간 보냈어요. 네,
2: 자, 3만 원 정리.
1: 아, let's go.
2: 자, 다음 번호 돌려주세요. 2번이요.
1: 2번.
2: 2번. 넘버 2.
1: 넘버 2.
2: 세컨. 야오. 전라도 충청도 번호죠. 2 번. 2 번. 2 번.
1: 정말 볼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2: 야,
1: 대단합니다.
2: 2번.
4: 여보세요?

0: 아니 그 전에
1: 노래를 바로 끝내버렸어.
0: 그 전에 노래가 다시 아직 남아있어. 가사가 있는 데잖아 거기는 지금요. 예? 네? 아세요 어떠세요? 김

0: 그럼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1: 할 말 있으면 해야 돼요.
0: 해봐요. 그 가사는 아니에요. 할 말이 있어요?
2: 할 말이 있는데.
3: 그 얘기해보라고요.
1: 아, 아 정말 할 말이 많으셨어요.
0: 아예 모르시는 것 같죠?
1: 그렇죠.
0: 다른 2번으로 가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nother number two. 다른 2번.
4: 여보세요? 김미.

0: 사랑한다고.
1: 사랑한다고.
2: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어?
3: 이야.
2: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4만 원 정리. 예. 오. 자, 돌려 돌려.
4: 네.
2: 자,
4: 아, 아까 그 상당히 높았어요.
2: 어, 가슴을 펼쳐 때문에 열어 때문에 시간을 너무 있었어요. 0번.
4: 0번.
2: 자, number 0.
4: 0.
2: 0.
4: 야. 0. 뭐든지.
0: 전화를 받지 않아. 왜 받지 않아? 신청했잖아.
3: 바쁘면 이제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4: 어.
3: 아,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야.
4: 아쉽습니다.
2: 자, 다른 0번으로.
4: 다른 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 Another number zero. 아, 이 0번들이 왜 그럴까요? 여보세요?
5: 어. 여보세요?
2: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0: 스무 살?
1: 많이 오래졌네.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순서를.
2: 18?
0: 너무 오래졌잖아요.
2: 서른 살.
0: 이런. 야, 저 뭐 스피드 퀴즈입니까 우리가 지금?
3: 스무 개예요.
0: 네? 어? 노래를 불러야지 노래를.
3: 아하.
0: 아, 안타깝네요.
3: 되게 쉬운데. 아. 제목이거든요. 아,
0: 그러니까
3: 다른 영번 한번.
0: 다른 영번 마지막 해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3: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0: 예.
3: 노래 제목인데.
0: 자오리님의 노래 제목이 정답입니다.
3: 이번에 맞출 것 같아요.
4: 안녕하세요.

0: 죄송합니다.
1: 어째 이런 일이? 아하.
2: 아하.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를 수도 있죠. 네, 네. 다른 0번으로. 그런데 그 아까 그 저 가슴을 펼쳐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하면 뭐.
1: 가구를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2: 이 노래는 알까 해서 나는. 어.
1: 약간 기대가 되네요. 뭐라고 하실지.
2: 아, 이거 갖고 올라갔을 거야, 아마. 가구 갖고 갖고 올라갔어. 야, 0번들이 전화가 안 되네요. 네. 네, 다른 0번으로 또 빨리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 마지막 찬스입니다. 마지막 네. 찬스. 쉬워요, 되게 이게 또.
2: 아니면 방청객으로 기회를 돌립니다. 이번까지 안 받으면. 네. 아, 0번들이 많이 바쁘네요.
1: 그러네요.
3: 여보세요? 네. 어.
1: 너의 향기가
2: 고생이 많다.
1: 바람

0: 까서.
1: 아니 아니 아니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게 그걸 다시 바꿔서 돼. 순서를 바꿔주세요.
2: 영원할 줄 알았던
1: 순서를 바꾸면 돼.
0: 25, 21.
3: 축하드립니다. 야.
4: 아, 포도 농장이시라고. 아,
3: 포도 농장에 계시네요.
4: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5만 원 적립됐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3: Here we go.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내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맞다.

0: 가슴을 열고 아이 어떻게 지내지? 가슴을 닫고
1: 가슴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나왔어요.
2: 자, 3부의 중간방아자 강재준 이은영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1: Let's go.
2: 사장님 카톡 좀 확인하세요.
1: 사장님
2: 방무시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6: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5: 좋아 죽겠어.
6: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2: 와우!

0: 이가 돼요.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오프닝에 얘기했지만 그렇죠.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1: 맞습니다.
0: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을 전해봅니다. 네. 왜? 기쁘고 행복하니까.
1: 행복하니까.
0: 더 중요한 건 사장님이 카톡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야! 2026년 3분기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고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모든 방송사를 통틀어서 네. 평일 그리고 주말까지 싹다 통틀어서 걸투쇼가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청취율 1위를 차지합니다. 1위! 야! 뭐 야. 예능, 음악, 오락 부분에서는 진작에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1: 맞습니다.
0: 뭐 뉴스, 시사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1: 우와.
0: 다 합쳐서 그냥 전체 청취율 통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두 자리의 숫자가 되면 네. 우리 방송놈들한테 니들을 데리고 오. 내가 MT를 가겠다. 아하. 내가 약속을 했는데 두 야. 자리가 넘어버렸어.
1: 가야 됩니다.
0: 그래서 이 폭염에 갈 거냐. 네, 폭염에 갈 거냐 아니네. 그래서 좀 선선해지면 그렇죠. 그때 우리 방송놈들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1: 축하합니다.
0: 파티다 파티 축제라 축제로구나.
1: 그 진짜 이게 다 컬투쇼를 아껴주신 쇼 다룬 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아침부터 우리 윤희준 PD님께서 쇼 다룬들에게 선물을 쏘려고
0: 그래,
1: 발바닥에
0: 잔치는 그냥 막 같이 쏴야 되는 거야.
1: 맞습니다.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닌 결과 맛있는 선물을 쏠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해 왔습니다.
0: 요호.
1: 야호!
0: 뭡니까? 자, 오늘 금요일부터 수목금 금요일까지죠. 수목금 3일 동안 문자 고릴라 참여심 쇼단을 중에서 100명 무려 100명을 와우. 무작위로 뽑아서 BH 땡 프링클 치킨 한 마리에 와우. 콜라까지 야!
1: 야!
0: 세트로
1: 야 세트로
0: 무 가죠. 무 같이 가는 거지.
1: 무 같이 가는 거죠.
0: 무 가죠. 예. 무에 콜라 세트 한 병, 1.5리터 한 병까지 갑니다. BH 땡 프링클 치킨 한 마리. 우리가 그래서 기분 좋으니까 막 뿌리는 거야 프링클을.
1: 그렇죠.
0: 자, 뿌리 축제입니다. 다시 한번 쇼다른들에게 문자로 참여하시고 이 행복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야.
0: 원래는 1,000명한테 써야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사정이 안 돼가고요. 100명까지만 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앞으로도 계속 우리 패밀리들과 우리 방송놈들과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야! 야 정말 축제입니다.
0: 예 그러니까요. 네. 문자 뭐 하나 왔네요. 네,
1: 최영광님께서 압도적 전체 1위 축하 전 MBC 2시 만세 폐지되면서 2시 탈출로 완전 이주했습니다.
0: 아 최영광씨 잘하셨네요. 그렇죠. 네.
1: 앞으로도 SBS 주파수 용접해버리겠습니다.
0: 아 최영광
1: 이분에게도 브링클 치킨을 성의했습니다.
0: 야호 여러분 현장에 방청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이제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20년째 기다렸어요, 당신들. 오니까 이렇게 한 번 오게 되면 또 오고 싶어진다.
1: 맞아요.
0: 여기가 괜히 그렇게 돼요.
1: 패밀리가 다
0: 이렇게 가까이 스타는 되게 6163을 이렇게 가까운 데서 가까이서 영접할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방청 신청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1: 그렇습니다. 문자는 샵 1088 번호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0: 네 좋습니다. 샵 1088 번이고요. 또 하나 이벤트입니다. 지난 7월에 우리 이승철 우리 가수 이승철 형이 이산 씨랑 컬투쇼에 출연했었는데 그때 보여줬던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콘서트가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한남동에서 열리는 이승철 더 스카우트 다시 태어나는 별 콘서트 그리고 더 스카우트에서 발굴된 뮤지션들이 함께 승철 형님과 공연을 하는 콘서트가 되는데요. 콘서트 티켓을 총 3분께 2장씩 컬투쇼에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역시
0: 이 콘서트에 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이승철을 달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에 1077 오시면 김문자는 100원 문자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강재준 이은영 부부를 만나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쯤 되면 하는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급똥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의 똥꼬가 무너지지 않고 급똥을 막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평소의 케겔 운동 중요합니다. 박자에 맞춰서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0: Ciotta, aspetta. Ciotta, aspetta. Ciotta, aspetta. Ciotta, aspetta. Ciotta, aspetta.
1: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2: 아, 다 같이 하셔야 돼요.
1: 웃고 여러분. 있잖아요. 아, 똥이 찾아와봐요. 아, 그때 운동하길 잘했구나. 아,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2: 훌륭한 자, 운동입니다.
0: 똥과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 쪽쪽 뺐다.
1: 자, 박자 맞춰서 똥과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네. 상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자, 빨리 하세요. 왜 안 하세요?
2: 힘을 주세요, 여러분.
1: 제 자동 주문 태종 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2: 레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2: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원에서 조끼 아기띠.
1: 국민유산균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2: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눈건조 눈건강에는 에즈위에서 아이리프 눈건강기능식품.
2: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조선 선풍기.
1: 공항기업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2: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칫솔.
1: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2: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1: 유산균 초콜릿 비타와이즈에서 당뇨 0% 다크 초콜릿.
2: 허대감성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메모리폼 베개.
1: 야, 이거 동시에 하려면 정신 차려야 돼. 재재야.
2: 아, 지금 어우 장난이에요 지금.
1: 미국 기능성 신발 오소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2: 리진바이오에서 자동 케겔 운동기기 휴케마.
1: 꽃배달 전문 업체 컬튼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광고요.
2: 컴온.
1: Here we go. 좋다 뺐다 좋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7: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8: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7: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8: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9: 중부대학교.
7: 중부대학교와 함께
8: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10: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머리둘레 61cm. 대한민국 전체 청취율 1위의 압도적 DJ.
1: 홍윤아, BMK, 벽시계 포청천까지 다른 꼴이 많은 가수 1위.
2: 핫바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조재지를 담고 조재지가 나이고 내가 조재지인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몸매 인플루언서 1등.
3: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아내가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저절로 일시정지되는 이유를 눈알로 표현해드립니다. 여자 넉살 개그계의 송지효, 틴탑 니엘과 독일의 축구선수 메스트 웨즈를 닮은 영롱한 눈깔을 소유한 연예인 이래!
4: 토마스 기차 보여주세요. 토마스 기차.
5: 토마스 기차.
4: 토마스 기차. 예, 네, 닮은 게 한 6만 개 정도 돼요. 6만

0: 어, 재준이 혼자 올 때마다 은영이랑 같이 오니까 훨씬 낫다.
1: 아, 사실 대한민국 저도 그게 편해요.
0: 빅데이터 중화만 가자. 사랑받는 평생보험 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중간만 가자. 오늘 함께할 패밀리 자 걸치죠 최다 부부 동반 출연. 야. 여태까지 부부가 출연한 사람 중에 최다 출연이죠. 어. 달리는 멧돼지와 그냥 뒤따르는 사냥꾼 강재준 이은영 부부입니다.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개그계 눈알 개그맨 개그우먼 이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개그계의 조재주 강재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개그계 조재주. 야. 개그계 조재주 또 있는데 홍윤아라고.
4: 홍윤아 씨. 조재주 상이 많아요.
0: 어. 김규원이라고.
4: 아유. 아. 아,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네. 달리고 있고.
0: 둘이 똑같더라고요.
4: 네, 오늘 또 한 분 더 발견했어요.
0: 어디에? 여기 앞에 계신 여자분.
4: 아, 저기, 예, 예. 진짜. 굉장히 안경사네요.
3: 두 분 조심하세요.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서로 누가 한 명
4: 죽었어요. 20년 때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둘 다.
3: 아니 근데 여기 와 있으니까 네. 조재준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 뵙거든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지금 홍댕에 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0: 윤아 어. 씨가 운영하는
4: 거 보자마자 아유 윤아야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 네.
3: 아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아,
0: 예. 이선아 씨가 은영님이 오시니까 훨씬 화사해지네요.
3: 그렇죠. 어머 감사합니다. 어떡해.
0: 그렇지. 재준만 올 때보다는 훨씬 나.
3: 아 그래. 아니 근데 재준 오빠가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대사를 좀 씹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 오늘은 좀 많이 연습을 했나 봐요.
0: 아 그래요.
3: 오늘
4: 네. 못 봤지만 중간에 하나 씹었어요.
0: 아, 벌써요?
4: 중간... 조재주가 나이고 내가 좆됐다.
0: 좆됐다 이렇게.
4: 네, 맞아 맞아. 네. 저만 알고 있습니다.
0: 아... 중간만 가자 어떤 코너인지 은영 씨는 알고 계시죠?
3: 어, 저 그래도 중간중간 한번 와봐가지고
0: 그렇죠 알고 아시죠? 이제,
3: 네, 아시죠? 한번 출연했었어요. 아... 네,
0: 근데 강재준 씨가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었고요.
3: 아, 네. 아직도요?
4: 저도 올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0: 아, 올 시간이 꽤 지난 거 같은데
4: 어떻게 껴드는 거지? 그리고 아니 한 3부쯤 가다 보면 알게 돼요.
3: 아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재즈가 중간을 네. 잘 갑니다.
4: 그렇죠.
0: 중간의 황제죠.
3: 확률이
0: 높아요.
4: 맞아요.
3: 역시 맞아. 센스가 있어야 되나 봐요. 이게.
0: 그러니까요. 네. 우리 현조가 지금 잘 크고 있는데 네. 현조가 지금 태어난 지 얼마나 됐죠?
3: 지금 이제 두돌 내일이면
4: 내일
3: 이제,
4: 두 돌이에요.
3: 네.
0: 어,
3: 네. 네, 두 돌이.
0: 두 돌이 되는데 벌써 24개월
4: 됐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3: 덕분에 이렇게 현조가 잘 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SNS에 아주 좋아요 많이 달리죠. 아, 네. 아.
3: 그리고 제가 또 컬투쇼 할 때 임신했을 때 여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0: 그럼요.
3: 그때 제가 정말 너무 태교를 잘했죠.
0: 그렇죠.
3: 네, 선배님 막 도와주시니까 선배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출산 장려금도
4: 장려금
0: 아유 아유 아유 아유
4: 1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0: 아. 아주 그냥 우리 패밀리들 그냥 어 임신만 해봐 아주
4: 여보 준비해
0: 오늘 밤? 네. 아, 그나저나 뭐 책이 네. 하나 나왔어요.
3: 아, 네, 네. 제가 또 이렇게 육아를 하는 동안 책을 하나 썼어요. 이렇게 오. 현조와 같이 하는 이제 오늘의 현조라는 야. 육아 에세이를 썼습니다. 와. 아 오늘의 현조
4: 제가 직접 은영이가 그리고
0: 야 이거 너무 웃긴다. 네. 초판 한정 현조 친필 사인. 저게 현조가 여기에, 사인이야?
3: 네 여기에 현조의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그 패드로 패드에다가 제가 좀 찌그려보라고 이렇게 좀 시켰죠.
0: 아니 사인이라는 거는 다음에도 네.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근데 이제 매번 다를 거예요 매년. 매년 다르고 얘는 이게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도 몰라요.
4: 맞아. 연필이군요. 그냥 아이 이러면서 썼어요. 네.
0: 아 귀여워 귀여워.
3: 아니 근데 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정말 태균 선배님이 정말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0: 왜 왜?
3: 선배님은 총 16권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렇죠?
0: 아니요? 누가 그렇게 내셨어요?
3: 매니저님이 그러시던데.
0: 저 5권 냈는데.
4: 16권 정도로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목표로.
3: 네, 총 많이 내셨는데 네. 제가 이걸 쓰면서 와 태균 선배님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DJ도 하시면서 일도 하시고 행사도 하시면서 이걸 쓰셨다고 생각하니까 아,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0: 지금 매니저가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15건이 아니고 16권을 냈다고 해요.
3: 내가 출산을 하고 예. 귀가 좀 어떻게 됐어요?
4: 네. 그럴 수 있어요.
3: 귀가 좀 늙었어요. 그래서 선배님 너무 생각나서 제가 또 이렇게 성경 존경하는 마음에 제가 또 책을 좀 전달
0: 잘했어요 진짜로. 아~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3: 네.
0: 이게 얼마나 추억이 되냐면 오늘의 현조. 이게 현조 네. 얼굴이 너무 비슷한데 이거 이은영 씨가 직접 그렸대요.
3: 네. 제가 일러스트를 이걸 직접 그리고 글씨도 제가 썼어요. 그리고 조재진님 오늘 생전 처음 뵙지만 네. 그래도 네. 제가 늘 팬으로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 아, 고맙습니다.
3: 예. 아니 그리고 또 우리 맨날 이렇게 고생하시는 유성님.

0: 님 제가 또 드릴러 가져왔어요.
1: 오, 오 역시
2: 챙겨드려야지.
3: 아 귀여워. 네. 현조. 현조 스티커도 들어가 있어. 오. 네.
2: 이모티콘처럼 이렇게 만든.
0: 아니, 저희 책이 지금 8월 10일 날 출간이 되는데 네. 그 전에 온라인 한정으로 이제 스티커를 네.

0: 잔치구나 잔치야.
1: 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컬투스 쇼가 3시인데 1시부터 차에서 사인을 했어. 아, 네. 야. 1시부터.
2: 사실은 3시 선방인데 저희가 1시에 와서 네. 사인을 하고. 와,
3: 대박.
4: 네. 너도 아니, 남편이도 사인 안 했어?
1: 저요?
2: 아니, 처 자더라고요.
4: 처자, 처자. 예, 예. 예, 뭐 그냥 와이프만 할 수 있는 얘기죠.
2: 예, 예. 네.
1: 저 와이프들은 꼭 남편.
2: 아니 근데 왜 제가 더 소개됐냐면 네. 사실 이 책 안에 컬투쇼 얘기가 있어요. 선배님. 제가 쇼다던들 네. 분들 덕분에 제가 태교를 정말 잘해가지고 현조를 정말 건강하고 예쁘게 지금 잘 키우고 있어서 네. 감사한 마음에 꼭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4: 우리 여러분들이 꼭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어떤 뭐 블로그라든가 네. SNS나 이런 데를 또 올려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2: 네. 네. 책이 있으셔도 굳이 네. 서점에 8월 10일 날 가셔서 이은영 책 어디 있어? 이은영 책 어디 있어? 내놔!
1: 저는 이 책이 나온 줄 알고 일주일 전에 서점에 가가지고 한 아이고야. 시간을 찾았어요.
4: 네. 왜, 너 왜 그러냐?
1: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 네. 시간도 절어버렸고요.
2: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1: 태균이 형 책을 찾아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
4: 아 이거죠.
1: 최고죠. 굉장히예요.
4: 자 오늘의 현조 사러 가신 김에 제 책들.
1: 맞아.
4: 같이 밥 먹고 싶은 아저씨 되는 법.
2: 선배님 네. 다 베스트셀러를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대충 살랍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4: 이제 그냥 즐기려고 현조.
5: 사전 조사가 엉망이군요.
2: 아니 방송을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5: 제가
2: 왜 아 이거 어떻게 해요?
4: 이제
2: 어떻게
4: 해요? 대충 살렵니다는 뭐예요?
5: 대충 살렵니다. 정말 대충 한 건데요.
1: 죄송합니다. 예.
2: 아 진짜 제주 오빠 꺼져.
4: 와 야.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또 네. 공연을 하네요.
1: 저희
4: 네.
1: 이게 네.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하면서 오랜만에 무대에 서가지고 네. 태어나가지고 부부 동반 단독 공연을 처음 해봐요.
2: 네, 저희가
1: 8월 22일 날 삼성동에 있는 갓땡 아트홀에서 하고 네. 있는데
2: 브랜드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1: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4: 이제 지금 2시, 5시 네. 두 번 싸우는 거네요.
1: 맞아요. 두 번 거하게 싸웁니다. 네. 그리고 저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시고 싶은 분들도 오셔가지고 함께 싸워도 돼요.
4: 같이 싸워.
1: 네. 무대 자리를 네. 마련할 거예요.
4: 네. 그리고 변호사도 대동하고 와도 됩니까?
2: 그럼요.
1: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봐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4: 예, 변호사 협찬했어요. 한대 갈라서 사람들 변호사 붙여줍니다.
1: 알겠습니다. 네.
2: 그리고 중간에 그냥 알아서 싸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스파링 장소도 제공해드리니까 올라와서 그냥 막 싸우시면 돼요.
4: 좋다 좋다. 리얼 토크 코미디 쇼 부부 네. 싸움이라는
1: 부부 싸움이에요. 네.
4: 그래서 안에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안에 내용은 저희 둘만 이제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하면서 공연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셀 거예요.
2: 함께하는 저희 부부 싸움입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 구경하러 오시면 돼요. 쟤네가 어떻게 싸우나
5: 그런데요.
2: 네, 보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관객분들이 어떻게 싸우나 한번 네, 그리고 증거로 남겨가지고 소송도 좋다. 하고
1: 네. 약간 대환장 파티처럼 이렇게 막 네.
4: 게스트는 현조인가요?
1: 게스트는 현조. 19세라서 공연이 네, 그래서 다른 특별 게스트가 지금
2: 저희 특별 게스트가 지금 네네. 엄청난 분들
1: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4: 네. 스포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직 섭외가 안 된 모양입니다.
5: 100%입니다.
2: 그분들은
5: 많이 당황했죠.
2: 논란 감독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맞을지 모르겠어요. 예.
5: 아 논란이요.
2: 네.
4: 논란 감독님.
1: 네, 그냥 논란만 돼요.
4: 그렇게 해서 컬투쇼 쇼다는들 네. 중에서 뭐 네. 책도 한 권씩 다 사인해서 주신다는데 네. 1인 2매 총 4쌍을 초대하신다고 합니다.
1: 공연을
4: 네. 중에
5: 네. 정말 축제네요.
4: 야. 8월 22일 토요일 그 네. 시간 되신 분 보러 가실 네. 분에 한해서 네. 지금 바로 샤벨077로 문자 신청하시고 네. 말머리에 부부를 달아서 보내시면 제가 뽑아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문자로 보내셔야 되면 샤벨077로 오시면 기본자는 100원입니다.
1: 네네네.
4: 자 그쪽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만 가자. 오늘은 강재준 이은영 부부 특집으로 할게요. 코너 진행하면서 자세한 얘기들 부부에 관한 것들도 뽑아왔는데 주제를 자 어떤 코너인지 우리 재즈가 설명해
5: 주세요. 네. 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 중간만 가자!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봅니다. 기준은 바로 저희 4명이고요. 이렇게 4명의 생각과 일치한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들은 탈락이고요. 딱 중간인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요. 강재준, 이은영 씨는 부부니까 상의해서 한 개의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 알겠습니다.
5: 중간이 되는 모든 분들 공연 포스터가 박힌 모바일 쿠폰이 가니까 상의 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4: 그렇습니다. 자, 조만간 첫 번째 도전 분야를 발표합니다. 오.

0: 뭐요?
1: 자, 컬처 패밀리 강재준 이윤영 부부의 공연 부부 싸움을 본격적으로 밀어주기 위한 주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목욕탕, 카페, 애들 놀이터, 기혼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종종 나오는 대화 주제죠. 바로 우리 부부가 싸우는 두 글자 이유는.
2: 야, 이거 진짜 너무 많은데. 근데 요즘 대표적으로 주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
1: 주식을 또 각자 하다 보니까. 네.
0: 근데 커플은 대부분 약간 술 때문에 많이 싸우지 않아요? 술 너무 많이 먹는다.
1: 음주. 두 글자니까.
0: 음주.
1: 아이 때문에 또 많이 싸우죠.
2: 육아 때문에 많이 싸울 거고.
0: 청소 때문에도 많이 싸우고.
1: 청소 안 하냐. 네.
2: 요즘 또 휴가철인데 휴가 어디로 갈지 뭐 이런 내용 때문에.
1: 휴가 때문에.
0: 그리고 그냥 꼴 보기 싫을 때 얼굴 때문에 많이.
3: 제가 그래서 심이 많이 걸리거든요.
1: 원초적으로 간다고?
0: 그냥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1: 그렇죠. 눈에 띄면 싸움이 시작돼요.
0: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더우니까 폭염 때문에 또 싸웠다.
1: 폭염, 더위.
2: 그리고 이제 공복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예. 공복 상태에서 예민해져가지고.
3: 그렇죠.
1: 예. 개인적인 의견 아닙니까?
2: 제가 봤을 때는 재즈 씨도 공감할 것 같아요. 예.
3: 저요? 예. 저는 모르겠는데요.
2: 너 계속 그렇게 갈 거야?
3: 사실 저는 공복일 때 크게 상관없는데 저희 와이프가 공복일 때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2: 아, 그러니까요.
3: 네, 건들면 안 돼.
2: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 공복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뭐 재산, 이 돈 문제가 아주 예민하죠.
0: 그렇죠. 네.
1: 생활비를 왜 많이 안 갖고 오냐. 왜 그 정도에서 멈췄냐.
3: 그렇죠. 네.
0: 그리고 또 임신하면서도
1: 그렇지 예민해지니까
0: 많이 싸우기도
1: 임신 말
0: 출산 임신
2: 그리고 오늘 오면서 살짝 싸울 뻔한 게 네. 온도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네. 예민해져요.
1: 온도
2: 예 네,
1: 온도 때문에 온도 차이가 좀 그 부부끼리 네. 좀 심해요. 그렇죠, 저도 와이프랑 온도 차이가 안 맞아갖고 네. 온도가 싫어.
0: 엄청 추워하시죠.
1: 와이프는 이제 그리고 저는 더 몸이 열이 많으니까
0: 그러니까
2: 그래도 침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1: 그러니까 나도 침대 두 개를 따로 써.
2: 네.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은영이는 패딩을 입고 지내요. 요즘 이렇게 되게 추워가지고.
0: 아니 지금은 너무 더워서 안 그러고 최근에 이제 조금 시원했을 때 에어컨 틀었어요.
1: 아
2: 패딩을 그래도 입어주시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분위기 좋네요. 예.
1: 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죠.
2: 그렇죠.
1: 그렇죠.
0: 오, 시기 네. 질투.
1: 예, 그 너무 드라마보다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2: 맞아.
1: 그리고 옆에 보다 진짜. 갑자기
0: 그냥 짜증.
1: 짜증. 그렇죠. 그냥
2: 짜증. 저희 집에 비일비재하리니 이름. 진짜 계속 이러네.
0: 맞아요.
1: 각자의 이제 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네. 부모.
0: 부모님.
1: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그렇지. 때 간섭을 그렇지. 하시고 막 그랬을 때.
2: 맞아요.
1: 시댁.
0: 아니면 용돈 가지고
1: 아 용돈
0: 네 용돈 왜 너무 적다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4: 10년째 용돈이 동결이니?
0: 맞아 결국에 돈 문제도 꽤 많은 것 같아요.
2: 맞아
3: 2974님께서 이거는 사실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뭐
2: 이거는 좀
3: 바터죠 바람
2: 바람은 아이고.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수위가 높은데
1: 6036님은 이것 때문에 싸우시나 봐요.
0: 뭐예요?
1: 부부 싸움이요? 방구.
3: 요거 심각한 문제죠. 사회적인
2: 방구.
1: 예, 좀 세게 끼면은
2: 저희는 누가 세게 끼느냐 약간 경쟁하거든요.
1: 이야. 예. 경쟁하다 보면 싸지 않아요? 약간
3: 그럴 때 케겔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0: 네.
1: 황숙희 씨는 간섭 적으셨고요.
0: 간섭.
1: 여기 이제 이거 많은 집안은 또 아마 이것 때문에도.
3: 아 그렇죠.
1: 좀 숫자 좀 줄이자 얘기하게 될 텐데 7260님 제사.
3: 제사.
1: 제사 많은 집안. 만며느리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리잖아.
0: 싸울 수 있지.
1: 그럴 수 있습니다.
3: 맞아요. 2777님께서 냄새.
2: 냄새.
3: 그렇죠. 아무리 부부끼리라도 냄새가 나는 것은 허락이
0: 맞아.
3: 없죠.
0: 맞아. 약간 청결 문제가 맞아, 좀 청결 문제. 많이 싸우잖아요.
1: 들어오자마자 발 씻어야 되는데.
2: 자, 디테일하게 들어가네. 3927님께서 암내. 암내까지 나온다고? 암내.
0: 자, 1316님께서 과거.
2: 과거?
0: 과거 때문에 좀 싸운다고 하네요? 과거를
1: 갑자기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근데 과거
1: 야, 여기 오랜만이네. 누구랑 왔었어?
3: 맞아. 제일 당황스럽죠.
1: 나는 아닌데? 뭐 이렇게 됐을 때 과거 때문에.
0: 과거 얘기하자마자 관객분들이 갑자기 쏴해졌거든요.
3: 조용해지셨어.
0: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 전희경님께서 급동 때문에
1: 싸우게 될 수 있죠.
3: 이거 싸우죠.
1: 야, 미리 좀 싸고 오라.
3: 미리 싸라고 하니까.
0: 고속도로에서 이거 한번 꼭 오면 난리 나지.
3: 꼭 나가면 똥이 마르.
4: 꼭 나와서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그냥 혼란한테 꼭 똥이 마려. 그냥
2: 심각한 문제. 진짜 심각해요.
3: 심각한 문제.
0: 맞아. 네.
1: 그러니까 뭐냐. 평소에 똥꼬의 힘을
3: 줬다. 뺐다.
1: 줬다 뺐다를 줬다 뺐다를 잘해야 됩니다.
3: 그렇죠.
1: 이거 진짜 많이 고민.

0: 되겠어요. 한수련 씨 말투.
1: 아 그렇죠. 말투 맞죠.
2: 그 말투를 꼭 그렇게 그냥 아주 아주 이쁘게 얘기해야 그렇게.
1: 맞아. 약간 명령하듯이 얘기하는 건 진짜 싫어하잖아요.
3: 뉘앙스. 저희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0: 니네 매일 싸우니?
3: 네? 그러니까 공연까지 하죠 형님.
2: 좋다.
3: 왜 내용이 좋다. 얼마나 많겠어요. 다 재밌겠어요.
0: 좋다, 좋다. 그리고 야, 이렇게 싸울 바에 무대 위에서 싸우자 이렇게.
3: 그러니까요. 합법적으로 싸우자 이렇게.
1: 그리고
3: 오,
1: 지금 괜찮다. 이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이걸 그대로 저희 공연을 해도 될 거예요.
2: 그러네요.
1: 중간만 거절을.
0: 아직 안 짠 모양이에요 공연도.
2: 헤스트도 없고 이거 안 짰다. 첫해는 아마 급동 때문에 싸우실 것 같아요.
0: 공연 매일매일 해도 되겠다니네.
3: 매일매일 해도 되죠. 예.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부부가 싸우는 두 글자 이유는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중간이 되는 분들께는 우리끼리 대화가 잘 되어야 싸움을 줄일 수 있는데요. 가끔 나의 아내나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신 답답한 속은 이걸로 푸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아 언성도 있다 언성. 저렇게까지 크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1: 아니 근데 이거 얘기하는데 숨을 왜?
3: 아 잠깐만. 왜 그런가 했는데 단추가 너무
2: 단추가, 목을 단추가 뜯어질 것 같아.
3: 목을 이렇게 조르고 있었네요.
0: 아 문자 보내세요 여러분들. 저희는 4부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남반구의 칠레는 8월이면 한창 추운 겨울이죠. 우리나라의 쌍화탕처럼 칠레 사람들이 겨울철에 즐겨 마시는 음료가 있습니다. 따뜻한 포도주 나베가도인데요. 적포도주에 오렌지 슬라이스와 계피, 정향, 설탕을 넣은 뒤에 뜨거운 불에 가열해 만드는 음료죠. 팔팔 끓이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끓기 직전에 불을 꺼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나베가도는 스페인어로 항해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끓어오르는 와인 위로 둥둥 떠다니는 오렌지가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비슷해서 지어진 이름이죠. 달콤한 따뜻함이 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칠레의 대표적인 겨울철 음료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문자는 마감됐습니다. 3시 31분 47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1: 인정!
2: 고마쓰기차 한 번 해. 고마쓰기차.
0: 야. 자,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하는 중간만 가자 사부가 네. 시작이 됐고요. 네. 자, 이제 저희가 부분 공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리얼 토크쇼 네. 우리 부부싸움의 공연 캐치프라이즈가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사랑합니다래요.
1: 맞습니다.
0: 가장 최근에 싸웠던 건 언제예요?
2: 아까 차에서
3: 사인할 때.
2: 예. 살짝 살이 부딪혔다고 싸운 것 같은데.
0: 닿지 말라고.
1: 너무 더우니까 가지고. 그냥 이 행동 짜증나지. 하나하나가 다 짜증나지.
0: 네.
1: 아, 저리 비켜봐! 이러면서.
0: 부딪히면 안 되죠.
2: 맞아요. 네.
0: 다음은 안 돼요.
1: 열도 많으니까.
0: 맞아.
1: 그러니까 폭염 때문에 재준 오빠 약간 주변에서 맛있는 돼지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0: 아, 익었네, 익었어.
1: 익었나 봐.
0: 야, 익었네, 익었어.
1: 그러니까 70도까지 올라갔을 때.
2: 아니, 무슨 수비드야?
1: 그러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0: 와. 네. 자, 동업하면서 많이들 싸워요. 동업도 진짜 들어갈만 하네. 근데 여기 동업이잖아요, 사실 두 분은.
2: 그렇죠. 네.
0: 무대에서 같이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동업인데. 공연 내용 짜고 계획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다가 좀 의견이 부딪히면 어떻게 하세요?
1: 진짜 근데 재준 오빠가 약간 리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자기 자신이 이제 행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좀 저랑 안 맞을 때는 엄청 싸우기도 했죠. 아, 그건 아니다. 딱 이렇게 그것도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항상 맞았어요.
0: 진짜?
1: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존경하고 그래서 항상 따르는 편이에요, 사실은.
0: 와, 진짜. 그럼 그 당시에 부딪히는 게 없겠네.
1: 네.
2: 근데. 가끔 싸우고 무대 위에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0: 오!
2: 소극장에서 갑자기 내용에도 없던 따기를 맞고 막 이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0: 방망이를
2: 그냥
0: 거기서 와플을 하네.
2: 원성만 높여서 싸우는 씬이 있었는데 갑자기
0: 거기서 와플을 하네.
2: 거기서 날라와가지고
3: 현명하다.
0: 왜냐면 팔이 기니까 그래. 멀리서 쳐도 이렇게 딱 맞아요. 네.
2: 근데 이제 제 반대의 사람 입장으로서 참 미안했던 감정이 그걸로 이제 한 방에 끝나니까 훈련함도 그러니까 있었어.
1: 적반하장이라는 코너였는데 서로 막 격하게 싸우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약속에도 없던 거를 한번 확인했죠. 너무 열받아.
2: 그런 경우도 있어.
0: 이해됩니다. 이해됐죠.
1: 네. 그렇지.
0: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공개해보도록 할까요?
1: 네.
0: 자, 먼저 제가 쓴 것은 저는
1: 한 명씩.
0: 이게 그냥 예민한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맞아.
0: 말 한마디도 천냥빛을 감는다는 얘기인데 좀 예쁘게 하면 좋은데
3: 쉽지가 않죠.
0: 이렇게 참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 정말 수고해서 말이 우러나오게 오늘 참 고생했어라고 얘기해주면 진짜 남자들은 단순히 싹 풀리거든요.
2: 맞아.
0: 공기 팡팡해지면서.
1: 그렇지.
0: 근데 그럼 싹 들어가 버리고 말도 없고 별로. 손에 뭘 들고 하는 걸 먼저 보고 말을 해주면 좋은데. 오늘 많이 힘들어 더웠지 고생했어 그러면 그게 끝나거든요.
2: 이게 안 돼.
0: 그게 따뜻한 말이 안 나와.
2: 쉽지가 않아.
1: 그렇지.
0: 인혁 씨 좀 해줍니까?
1: 제가요? 잘 안 나오더라고. 이게 이 제 시각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0: 위에서 내려보니까 그죠 사람을.
2: 저는 진짜로 이거는 경험인데 제가 했던 관찰 프로의 VCR 영상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말투가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해가지고. 그래서 고쳤던 적이 있는데 다시 튀어나오더라고 그런
1: 거. 제가 짜장면 한번 훔쳐먹, 그러니까 재준 오빠 거를 좀 약간 몰래 먹었는데 네. 이거 왜 먹었어였어요 재준 오빠의 감정. 근데 화면에선 이거 왜 먹었어? 이런 그렇게, 느낌으로 나왔어요.
2: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화면으로 들어가서 제 자신을 때리고 싶었어요.
0: 그래, 자 봐야 돼 자기 자신을. 맞습니다. 볼 기회가 없잖아. 자, 저는 말투입니다.
2: 말투.
1: 이거 왠지 1등일 것 같은데.
3: 말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도 이것 때문에 싸웠죠. 급동.
0: 그래? 급동 때문에 싸웠어?
3: 예. 지금 아마 이거 듣고 있을 텐데 미리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꼭 문 밖에 나서면은
0: 아내분이
3: 예.
0: 아내분이 급동이 오시는 거예요. 그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을 그렇죠. 좀 시키세요.
3: 해결 운동을 열심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 여자들이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3: 맞아요.
1: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나갈 때 꼭 급동이 와요. 진짜.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0: 다시 들어가기도 뭐한 상황에.
3: 그렇죠. 급동
0: 본단 말이
3: 돼 봤습니다. 자.
2: 자, 저희는 부부끼리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싸우긴 해요. 서로가 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나는 이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또 지저분하다고
1: 그렇죠.
2: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청소 때문에 많이
0: 청소 기준. 네. 네.
3: 청소를 진짜 많이 싸우죠.
0: 한다고 했는데 또 아, 뭐가 먼지가 보이고 막 그러면은 이거 한 거야 만 거야 뭐야 차라리 하지 말지. 네. 뭐 이렇게.
2: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딱 음식물이 좀 쌓여 있어도 나는 좀 이따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와이프는 지금 버리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거죠.
0: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버려줘. 은영이가 그걸 원하잖아.
1: 아 저는 먹으려는 줄 알았어요. 안 버려.
3: 짬철이군요.
1: 짬철이군요.
2: 좋다 그냥.
1: 아, 목소리 너무 귀여워서. 근데 목소리는 되게 호리호리한 사람 같아요.
2: 그렇죠. 개그맨 좀 미키 강수 느낌이 조금. 네.
3: 보면 다 똑같아요.
1: 귀여우셔. 예. 귀여우셔.
0: 자, 그럼 말투를 적으신 분은 실시간으로 몇 명일까요?
2: 좋습니다.
0: 몇 명일까? 우리 쇼다는 중에 말투를 적은 사람은 실시간으로 몇 명입니까?
3: 바로!
0: 바로!
3: 바로!
0: 바로!
3: 바로!
0: 바로!
3: 바로!
0: 바로!
3: 바로! 말투!
0: 야! 많이 나왔네. 102명.
3: 야, 좋습니다. 오, 역시.
0: 야, 이거 지붕이 되겠네요. 오늘 부부가 중간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많이 나올 것
3: 같아요. 것 같아요. 자, 급동을 잡아 주신 분은 바로! 바로!
0: 그렇게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1등 해 보면 진짜 급동 때문에 싸운 사람이 많은 거야.
1: 12명, 12명.
3: 급동 바로! 세 분 좋습니다.
0: 잘했어. 야, 됐어.
2: 이거는
3: 이거 100분 세 명 중에 한 명 저희 와이프예요. 예.
2: 중간에 하라고 그냥 깔아준 거예요.
3: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0: 우리가 이제 두 부부가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라고.
2: 네, 세 명과 102명 사이 제가 지금까지 중간만 가자 하면서 가장 널널한.
3: 그렇죠.
1: 가장 이상적인 지금 숫자가 나왔고요.
2: 99명의 숫자가 중간에 있습니다.
1: 네.
2: 과연 오늘같이 쉬운 날 저희가 중간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1: 바로!
3: 바로! 바로!
0: 청소! 자, 이 안에 들어가겠지.
3: 청소, 청소,
2: 정말? 2명, 아유, 아니다, 22명.
0: 야, 야 중간을 갑니다.
3: 야, 중간만 가자. 강재준, 이은영의 이름으로 청소 보내주신 22분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0: 22분에게는 이제 두 분의 공연 포스터가 담긴 사진이
3: 그렇죠.
0: 기프티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2: 오, 대박.
0: 네네네네.
1: 제발 지우지 마세요.
0: 자, 중간만 가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도전 분야를 발표합니다.
2: 네.
0: 우리 은영이가 현조를 출산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은영 씨 남편이 나왔어요. 진짜로 그러셨어요.
1: 근데 진짜 톤이 똑같았어요. 선생님하고 원장님. 약간 기쁜 톤도 아니고 황당한 톤. 은영 씨 남편이 나왔어요.
2: 진짜 남편이. 그리고 현조가 약간 벤자민 버튼처럼 제 얼굴이 딱 나온 거예요, 진짜.
0: 아, 그래, 맞아, 알잖아 그때.
2: 깜짝 놀랐잖아. 네.
0: 실제로 이 이야기는 이은영 씨의 신간 오늘의 현조에 담긴 이야기인데요. 네. 이번엔 책 홍보를 대놓고 해줘버리겠습니다. 난자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재준을 쏙 빼닮은 강재준 미니미 귀여운 현조를 키우며 알게 된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를 담은 책. 오늘의 현조의 주인공 현조를 보며 떠올린 주제 바로 내 자식이 이것만큼은 날 닮았으면 하는 나의 장점은. 날 안 닮았으면 하는 거 말고 날 좀 정도는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3: 그렇죠.
1: 날 닮았으면 하는 거.
0: 외모도 있고 뭐 외모 가진 있죠. 능력도 있을 수도 있고요. 타고난 재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2: 그나마 저는 중간 이상 하는 게 운동신경은 제가 있으니까.
1: 운동신경 진짜
2: 운동신경. 운동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신경.
0: 운동신경을
2: 닮았습니다.
3: 저희 와이프
2: 말고는 없습니다.
3: 저희 와이프도 지금 저랑 이제 그 이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딸을 낳으면 그 미안함을 쟤를 갚을 길이 없다 이래가지고.
0: 아니 쟤를 근데 닮을 수도 있잖아.
3: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딸이
0: 아빠를 닮으면 잘 산다는 얘기, 잘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1: 근데 아빠 닮아도 너무
2: 아니요 지금 뚱뚱해서 그렇지 얼굴은 귀여워.
0: 야 이거 대놓고 뚱뚱해 뭐니.
2: 제가 뚱뚱하니까
3: 괜찮습니다. 뚱보들끼리는 괜찮습니다.
0: 중요한 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이게 꽤 오랫동안 PT를 받은 몸입니다.
3: 낙당합니다. 낙당해요.
2: 저는 아까 사실 차에서 내리실 때 저는 봤어요. 저희 바로 앞에 주차하셨는데 저는 아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0: 야 지금 10년째 PT를 받고 있다니까 무슨
2: 운동을 하신다고.
1: 아니 근데 아까 그

0: 내리시는데 배가 먼저 나오긴 하더라고요. 원래 대부분 발이 먼저 나오는데 그렇죠. 배부터 예. 나와서 발이 나오더라고요.
1: 비가 오면 배부터 맞아요. 예.
2: 자,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둘이 공연해도 될 것 같아요. 예.
0: 저는 눈부터 나오거든요. 눈이 하도 튀어나와서 눈부터 튀어나오고 이제 발이 나오고.
3: 배가 먼저 나오는구나. 아,
1: 저는 이제 그 와이프가 그래서 닮아도 머리통 사이즈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 머리.
3: 아~ 머리. 제가 그걸 되게 많이 걱정했잖아요.
1: 그렇죠. 아 근데 엄청 저도에.
3: 예, 우리 아들 다행히 머리 크기를 너무 안 닮았어요.
0: 진짜 너무 미인이시잖아요, 진짜.
2: 맞아. 예,
0: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2: 우리 마트에서 한번 만났었어요.
0: 마트에서 뵙고 제가 콘서트 그 선배님 공연장에서 뵀는데 너무 진짜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3: 그렇게까지 이쁜.
0: 진짜 저는.
2: 아니 미인이 진짜.
0: 이건 보셔야 돼요. 이거 네. 보셔야 돼.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2: 저희가 마트 대형 마트에서 만났었는데 저희가 그냥 마실 술을 이렇게 골라 담고 있었는데 네. 선배님이랑 형수님이 가게 하니 이랬어요. 너무 많이 사가지고
0: 아니 어떤
3: 야,
0: 느낌이...
3: 화이트 와인을 몇 병을 사는 거야?
2: 70병인가 그때.
0: 아니 야. 원래 청담동에 사시는 그런 약간 그런 상투적인 표현 말고 어떤 느낌이냐면 그 도쿄의 긴자에서. 그런 데서 되게 잘 사는 되게 깔끔하게 무지톤의 그런 옷을 입으신 되게 예쁜 중년 여성분이잖아요. 그런 네. 느낌. 아~ 너무 예쁘세요, 진짜.
2: 그렇게 예쁜
1: 티가 나네.
0: 진짜. 진짜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선배님이 진짜 다 가지셨구나.
3: 아유. 네. 아, 근데 진짜로 머리 크기를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안 닮아. 근데 닮았으면 좋겠다는 건 남자니까 목소리가 나처럼
2: 그렇죠.
3: 좀 중하고 좀 이렇게 낮고 붉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똑같이 닮았어. 그래서 그건 참 좋더라고. 네.
2: 피부도 되게 형님 좋으시니까
3: 네. 피부 좋아요. 우리 아들 네. 피부도 좋고. 네.
0: 저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덩치가 있고 저도 남자애니까
3: 키가 좀
0: 네, 좀 덩치도 있고 그렇죠, 좀 운동도 그렇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느낌. 저의 네, 아웃핏을 키.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3: 그래 키 네. 키는 닮아야 돼요.
2: 현조가 아직까지는 이제 쭉쭉 뻗어 있거든요. 오.
0: 아직까지.
2: 네 아직까지. 근데 중간에 이제
1: 계속
2: 멈출 수
1: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네. 예.
2: 유머, 유머 감각.
3: 아 유머 감각을 네. 또 닮으면 좋죠. 네. 주위에서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0: 그렇지 그렇지.
3: 예.
1: 저는 뭐 눈 이쁘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0: 눈 너무 예뻐요.
2: 눈이 예뻐요. 맞아.
1: 제 아들이 딸이 눈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만든 눈입니다만.
0: 아 진짜?
3: 예, 놀라지 마십시오. 다 성형입니다.
0: 진짜요?
2: 정말요?
1: 성형 1세대예요. 왜 제가 했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3: 아 눈이 예쁘지만 눈 아른 성형이 아니, 아니잖아. 눈 아른.
1: 눈 아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예. 오늘 얼굴 이렇게 보다가 네네. 느끼는 건데 혹시 모자 안에 비둘기가 있나요?
1: 안 그래도 덥다고 나오고 싶다고 난리가 지금.
0: 뭔가 푸드덕푸드덕 소리가 나는 것 같아.
3: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살면서 불편한 거. 치아가.
1: 아 치아.
3: 치아 건강. 이 치아 아, 건강이 맞아.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거 타고 났으면 좋겠다.
0: 저는 교정을 한 거거든요.
2: 교정을 했어요.
0: 현조가 제 약간 덧니를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재준 오빠는 가지런하고 이렇게 귀여운 치아라서 닮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이렇게 계속 해줄 수 있는 이제 이가 잘하고 있으니까.
0: 맞아.
3: 그리고 예쁜 뭐 손이면 좋고 네. 손이 예쁘면 손 좀 닮았으면 좋겠고 네. 손발 좀 닮았으면 좋겠던 것도 있고
2: 식성을 좀 제 식성을 좀 닮았으면 잘 먹고
3: 잘 먹었으면 좋겠다.
0: 돈 많이 벌어야겠네.
2: 진짜 잘 먹긴
1: 잘 먹고 소화력 소화도 잘 시키는
3: 그리고 소화력. 또 남자분들 더 예민한 거 머리숱
2: 머리숱
0: 맞아.
3: 야 이거
1: 머리숱이 예민하지.
3: 그거만큼 미안한 게 없거든요.
1: 유전이니까. 네.
3: 걔가 이제 자식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봐. 네. 그러면 얼마나 미안해.
1: 2974님께서 식탐
3: 심어주면 되지.
1: 아, 심어주면 되죠.
0: 식탐.
1: 식탐 있고. 네. 2842님께서 지능을 닮았으면 좋겠다.
3: 7842님께서
0: 네. 지능 맞아. 약간
1: 맞아요.
0: 근데 저는 안 닮았어. 근데 거의 아들은 엄마 머리를 닮는다는 게 많더라고요.
3: 아 그래요?
0: 네, 큰일 났어.
2: 은영 씨. 은영 씨 현명하잖아요.
0: 현명하다고.
2: 네.
0: 감사합니다.
2: 현명합니다.
0: 갑자기.
3: 그 제일 중요한 거 건강이 제일
1: 그렇죠.
3: 중요한
0: 맞아 건강하면
3: 사고 난 건강을 좀 닮았으면 네. 좋겠다. 네. 7987님이 네. 보내셨고요. 7619님 다리 길이 신랑 키가 180 저는 169
0: 오우,
3: 근데 다리 길이가 저랑 같아요. 다행히 첫째 둘째 다 둘 다 키도 크고 다리도 길어요.
1: 169면 엄청 크시네요.
0: 다 크네.
1: 박민숙님께서 센스.
0: 센스.
1: 센스가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0: 맞아.
2: 센스는 타고나는 거죠 사실.
0: 맞아. 눈치가 있어야 돼.
3: 눈치 있어야 돼.
0: 네. 맞아요.
1: 그 밑에 글이 너무 웃기네. 제 남편이 눈치 코치가 없거든요.
0: 아,
3: 정말 미쳐버릴 거야. 눈치 없는 애들은 진짜 미칠 것 같아. 와 저기서 이걸 얘기하면
1: 남편 하시라는 이야기네요.
3: 와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은

0: 본인이 그랬는지도 몰라.
1: 저 같은 사람.
0: 어, 저 그냥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2: 아니 근데 누구든지 결혼을 하면은 그냥 어. 눈치 없는 남편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런가?
2: 와이프한테는.
0: 아 그런가요?
2: 그냥 다 안 알아주니까.
0: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어. 나도 그런가 그러면?
2: 아름다우신 여신님 있잖아요 집에.
0: 어 그렇게 예쁜가?
3: 오늘 집에 가면 눈치 없다고 혼 많이 나겠는데 형님.
2: 눈치가 없네.
1: 자 3283님 손맛.
2: 어,
1: 식재료가 시원찮아도 기가 막힌 맛을 내는 아내의 손맛을 닮았습니다.
2: 아~ 오, 제주 오빠도 손맛이 있네.
1: 네, 저는 손맛이 있어요 생각보다. 오, 그래서 가게를 많이 했었고 주방장 경력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약간 센스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0: 그치,
1: 음식
0: 맞아,
1: 센스랑.
0: 음식 센스죠. 네, 네, 네. 자, 자 은영 씨가 네. 진행해주시면 돼요.
2: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 자식이 이것만큼은 날 닮았으면 하는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중간이 되신 분들께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닥에 들어누워서 떼쓰고 울 때.
1: 아 요즘 그래요.
2: 아,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할 때. 하하하 이렇게 웃을 때. 그리고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닐 때.
1: 현조 다니는.
2: 어 재준이 오빠처럼.
1: 아라고 나?
2: 현조 말고 재준이 오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화딱지가 나는데요. 그럴 때 진짜 누굴 닮아서 저럴까 싶어서 괜히 옆에 있는 짝꿍에게 당신 닮아서 저런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싸우지 마시고 이거랑 시원하게 꿀꺽 삼켜버리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자, 샵에 고출 50원, 김부찬은 100원입니다. 광고 듣고 오는 동안 빨리 보내주십시오. 광고요?
3: 광고.
0: Here we go.
4: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 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0: 문자는 마감됐습니다. 아 이건 안 적었네
1: 안
0: 내가
1: 안 적었어요 이거. 지금 빨리 적으셔야
0: 돼. 예.
1: 좋습니다.
0: 저는 자
1: 오케이
0: 요걸 적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문자는 3시 50분 8초까지 보내시면 되면 인정. 내 자식이 이것만큼은 날 닮았으면 하는 나의 네. 장점. 근데 진짜로 저는 원했던 게 닮아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었습니다. 바로 목소리.
2: 다 가졌어.
0: 목소리입니다.
1: 목소리.
0: 얼굴이 아이같이 생겼는데 목소리는 이래요.
1: 진짜. 맞아요.
2: 진짜?
1: 너무 신기했어요.
0: 애띠게 생겼는데. 네.
1: 미소년인데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자, 저 재즈는요. 유머! 유머를 닮았어요.
0: 중요합니다. 네. 유머 중요해요.
1: 인기가 있어야지 좋거든요. 좋습니다.
0: 유머 있는 사람은 미인을 얻습니다.
1: 맞습니다.
0: 너무 예쁘거든요.
2: 선배님이에요.
3: 저희 부부는 성격이 반대인데 저는 와이프의 성격을 좀
0: 닮았으면 좋겠다.
3: 일단 성격을 적긴 했는데
2: 네.
3: 저는 좀 성격이 좀 급하고 많이 그를 치를 때가 있으면 와이프는 침착하고 현명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0: 잘 만난 거 그러니까 둘이.
3: 네,
2: 그리고 제주 오빠는 되게 쾌활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면이 있어.

0: 그렇죠. 그런 거 닮았습니다.
1: 현준은 지금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아직 어... 말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2: 아직까지 좀 제 성격을 좀 닮은 것 같아요.
1: 좀 급하고
2: 예. 그런 성격을 했는데 커가면서 좀 예. 침착해지길
0: 맞아,
2: 바라고
0: 맞아,
2: 있습니다.
0: 맞아. 아, 그럼요.
1: 전 국민이 바라죠. 현조가 잘 자라길.
2: 너무 감사하죠.
1: 예,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답이 몇 명이 나왔는지 먼저 네,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저같이 목소리를 적으신 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나같이 이렇게 목소리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 목소리라고 적으신 분은 실시간으로 몇 명인가요?
3: 바로!
1: 목소리를 적으신 사람은 몇 명인가요?
3: 목소리
1: 생각보다 괜찮네요.
0: 오?
1: 22명이
3: 아, 예!
0: 나 빼신데?
1: 22명
3: 너무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0: 네. 어.
3: 자, 유머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생각보다 좋습니다. 18분입니다.
0: 잠깐만. 아, 이거 어렵다.
3: 아, 이거 어렵네요.
2: 자, 22명과 18명 사이.
0: 18명과라는
2: 숫자. 와. 정말 아, 진짜 쉽지 않은데.
0: 어, 이거 쉽지 않겠다.
2: 기적을 이거. 한번 바라해 보시죠. 은영 씨가 네. 한번. 예.
3: 바로 일단은 두 자리 숫자는 안 되고요.
1: 아, 두 자리 숫자라요.
0: 아, 두 자리
3: 숫자가 숫자. 돼야 되고. 19.
1: 정신 차리고요.
0: 아니 여기 19, 써졌는데도 못 읽네.
3: 자, 19, 20, 21.
2: 좋습니다.
3: 세 개여야 되잖아요.
1: 예. 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3: 바로.
1: 성격.
3: 바로.
0: 바로. 바로.
1: 목소리에서 중간 냄새가 납니다.
3: 바로.
2: 성격 많이 나올 것 같아요.
0: 아. 아
3: 55명.
1: 야. 목소리!
3: 예스! 중간만 가자. 김태균의 이름으로 목소리 보내주신 22분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1: 야! 빰빠밤빰빰. 아, 중간 안 갈라 그랬는데 중간 또 갔네.
3: 야.
0: 너도.
2: 아, 의미가 있네요. 뭐.
1: 그러니까요. 자, 우리 재즈가 컬투쇼에 네. 이제 패밀리로 들어오고 나서 이제 거의 1년 만에
3: 그렇죠.
1: 스페셜 DJ를 네. 자리에 앉았어요.
3: 와, 네. 사실 떨려서
2: 그러니까요.
3: 잠은 잘 잤어요. 잠은 잘 잤는데
1: 떨리면 잘 자죠. 네,
3: 떨리니까 예. 잠이 잘 오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치어리 형 옆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진짜 편안하게 했는데 아, 긴장이 되더라고요.
1: 약간. 네. 네.
2: 아, 오늘 처음이구나.
3: 네,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0: 너무 잘하시는데.
3: 긴장이 됐는데 그래도 한 번씩 우리 또 열디를 열디의 빈자리가 생기면 제가
1: 언제든지
3: 최선을 다해서 한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제 더 재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3: 아, 그렇군요.
1: 제가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 생방송일 강재준 이은영 부부가
3: 아, 그렇죠.
1: 스페셜 DJ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3: 아, 대단한 날이었죠.
1: 고기를 숙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3: 유명한 날이에요.
2: 자, 그날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시 탈출 칼투쇼 이러면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2시 탈출 칼투쇼 이러면서 그리고 멜로망스 분들이 게스트였는데
0: 아니 그 네. 스위스로
2: 아 스위스로
3: 죄송합니다 엉망진창이네
2: 스위스로 분들이 게스트였는데
1: 많이 다르다 많이
0: 스위스로
2: 그분들이 MC를 하시고 우리가 게스트처럼
0: 하다가 그분들이 DJ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저희가 버벅대니까 아 다음 순서는요.
2: 네. 저희 대본을 그분들이 하시고 우리가 게스트처럼 그날 얘기했던
0: 저희가 질문에 대답하고 막 웃고 막 그랬어요.
1: 아 너무 제가 그때 당시 같은 시간대에 그 너튜브 라이브로 프로야구 미디어 데이 때 MC를 보고 있었어요.
3: 그렇죠.
1: 그 유튜브 창 댓글창에 태균 형님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컬투쇼가 난리가 났어요.
3: 아살이 팔이 났어.
1: 댓글이 막 달리는 거야 댓글이.
0: 아유. 어, 나 진짜 그때가 제 출산보다 더 힘들었던 네.
2: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타 방송에서 스페셜 DJ 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게스트로 전환시키더라고요 이제.
0: 진짜 그때
3: 강등되었군요.
0: 네.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1: 아이고 아닙니다. 아, 자 오늘 현조가 10일 날 이제 출간이 된다고 했죠.
0: 네, 8월 10일 날 네, 출간 되니까 서점 가서 이은영 에세이 어디 있어?
3: 맞습니다.
0: 퍼포먼스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1: 뭐 이제 아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좋고 아, 육아 동지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기도
0: 맞아요.
1: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꼭 읽어보시고 네. 예, 보시기 바라고요.
3: 이선아
0: 읽어주세요. 네.
3: 이선아님께서 광화문 교택문고에서 사인회도 하시네요.
0: 맞아요. 저희가
3: 작가 되신 거 축하해요.
0: 네, 8월 30일 날, 네. 아니 8월 네. 30일 맞나요? 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네. 제가 또 현조와 재준 오빠와 사실과 사인회를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또 많이들 찾아주세요.
1: 네. 오, 그래요.
2: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월 22일 날 2시 공연, 5시 공연 네. 삼성동에서
1: 부부싸움.
2: 네, 부부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재즈 수고했어요.
1: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0: 나도 수고한 것 같아.
2: 기다리는 나를
0: 1위.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압도적인 청취율 2위를 차지한 컬투쇼 관계자 여러분들, SBS 관계자 여러분들, 사장님이야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3: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5: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6: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1: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눈에 띄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위대한 집안일이라는 부제가 붙은 광고인데 각종 집안일이 다 누군가의 손길 때문에 유지된다는 그런 광고죠.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휴지 가는 거, 젖은 우산 말리는 거, 딸기 꼭지 따는 거, 설거지한 그릇 정리하는 거, 창틀 닦는 거, 고장난 전구, 화장실 거울 닦는 거. 이야, 이 집안일은 진짜 6,574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진짜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 광고의 맨 마지막 카피는 저절로 돌아가는 일상은 없습니다. 입니다. 내쉬면 어김없이 황제 파워가 시작되는 일상. 이것도 당연한 건 아니겠죠?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내쉬는 황제 파워 납시오!

2026년 8월 5일 수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굉장히 더웠을 텐데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좋은 분은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첫 곡은 쿨의 애상 듣고 오셨고요. 어제 밤새 진짜 뒤척였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을 끄면 덥고 키면 춥고, 키면 추우니까 그럼 이불을 덮고 자면 어떡하나? 그리고 잤더니 목이 건조해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에어컨을 끄고, 그러다가 몸에 한기가 남아있으니까 다시 이불을 덮고,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땀이 나고 다시 에어컨. 어쩌라고 대체, 어쩌란 말이야. 여러분, 자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다들 진짜 집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진짜 날씨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 진짜 지구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구가 밖에 나가니까 아주 뜨거운 물 속에 갇혀 있는 기분이에요. 이 사방에서 어디 진짜 이게 막을 데가 없습니다. 다들 건강 오늘도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고, 그래도 여러분 당연한 건 없다라는 이 광고에

0: 카피 문구 맞죠? 당연한 건 없죠. 우리가 4시에 황제파워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작진들은 먼저 나와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음악과 대본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도 황제파워를 듣기 위해서 이 시간에 힐링하면서 쉬기 위해서 열심히 할 일을 해놓고 쉬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열심히 들을 장비를 갖춰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은 없죠. 누가 그랬더라? 이 집안에 집의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면 누군가 한 명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숟가락이 여러분 그냥 수저통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밥을 먹고 내려놓으면 누군가가 그걸 씻어서 삶아서 수저통에 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밥그릇을 먹고 안 치웠는데 밥그릇이 놓여져 있다면 깨끗한 밥그릇이 이렇게 착착착착 다시 놓여 있다면 누군가가 네. 김동학님 방디 수원수세미 입장합니다. 또 왔네요. 네, 이런 닉네임 너무 환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서 설거지 담당이시라고 수원수세미 입장합니다. 네, 왠지 수세미처럼 거친 남자일 것 같지만 설거지라는 아주 훌륭한 가정의 일원이다. 박시연님 퇴근하고 집안일 하다 보면 잘 시간이에요. 유유유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너무 많다.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집안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짜증나는 게 아무리 집안일을 열심히 몇 시간 동안 해놔도 티가 안 난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하루 맘먹고 딱 청소를 엄청 해봐도 티가 안 나죠. 뭐 했지? 보면은 그대로인 것 같고. 네, 박정은님. 1인 가구는 집에서 그걸 혼자 다 해요. 네, 종결이죠. 여기에 또 이제 1인 가구 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근데 또 장단이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 4인 가구, 뭐 5, 6인 가구까지 있죠. 다들 장단이 있다. 6인 가구는 참고로 이거는 그 뭐랄까요? 블랙홀과 함께 사는 느낌이죠. 치우면 다시 어지럽혀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치우면 어지럽혀져 있는 게 바로 뒤에 돌아보면 어지럽혀져 있어요. 치우고 있는 와중에. 네. 어쨌든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도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제파워 듣는 동안은 조금 일손을 내려놓고 쉬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을 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한번 검색해보시면 황제파워의 여름 썸네일이 보이거든요. 수박을 먹고 있는 수박방디 무슨 모자 쓰고 있나요가 문제입니다. 1번 수박모자, 2번 야구모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호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저희 출석 체크해볼게요.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0: 가입하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 샵.
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7118님께서 네, 명언을 알려주셨네요. 아니 1인 가구는 혼자 살림 다 해요? 부럽네요. 3인 가구도 혼자 다 해요. 정답이죠. 네, 6인 가구도 혼자 다 하고, 하지만 1인 가구는 정신적으로 또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하지만 3인 가구도 그렇게 딱히 기댈 데가 없다는 거. 아유, 우리 빵땡이들 힘내십시오. 자, 0752님. 집안일과 빵디 다이어트의 공통점? 그대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 해줘야지. 다이어트 하는 거지.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어, 그대로냐, 너는. 안 됩니다. 제 의지를 꺾지 마세요. 알았디?
1: 살 뺀다고 말했다. 살 뺀다고 말했다.
2: 이슬미님, 조선영님, 유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이혜경님도 와주셨고요. 안치카님까지 출세.
0: 자, 7097님께서 빵디 오늘 마치고 무슨 하와이 갈 거예요? 아, 하와이가 아니고 오늘은 촌캉스를 떠나는 날입니다. 저는 방송이 끝나고 바로 촌캉스를 떠날 예정스. 부럽디? 0752님, 아니 오늘은 김 부각이요.

다음 곡입니다. NCT DREAM 추인검.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수박 먹고 있는 수박 광디 무슨 모자 쓰고 있나요? 1번 수박 모자, 2번 야구 모자.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장영민님 반갑습니다. 한석민님도 와주셨고요. 김민성님도 와주셨고요. 이혜경님 오늘도 황제방어를 찾아주셔서 감사. 자, 1000님 아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점점 복장이 시원해지는 걸 보니 일요일쯤엔 반스만 입고 나오시겠네요. 아, 1000님 아, 예, 아주 개그적으로 완벽한 문자였다. 네, 아주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웃음 포인트도 아주 정확했다. 저의 개인 취향까지 저격해버렸다. 아, 오랜만에 받아보는데요. 1000님께 아, 덕분에 크게 웃어서 선물을 드립니다. 박지연, 아니 더운 날 집안일 더 하기 싫어요. 그렇다고 안 하면 티나고 해도 티 안 나요. 아유 그렇죠. 안 하면 또 안 한 티가 나고 하면 또 해도 크게 바뀐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닌 가족 구성원이다 하면은 집안일을 맡고 있는 대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가서 너무 예쁘다, 너무 그 집이 깨끗해서 좋다, 뭐 이런 좀 격려의 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은 해줘야 됩니다. 고생이 많지, 엄마 너무 고마워요, 이런 얘기 꼭 하세요. 달콤한 주인공. 조원우님, 아니 근데 오늘 6시 30분 공개방송 노트북에 나와요? 당연합니다. 네, 바로 오늘 6시 30분에 바로 밑에서 공개방송이 에라오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제가 아까 총캉스 떠난다고 말씀드렸죠? 공개방송 주제가 총캉스예요.

오늘 출제 끝곡입니다. Catch my heart, catch my heart. 최예나, catch catch. 김시전을 catch catch. 이은미님, 김유선님, 이혜정님, 신초환님, 모지우님까지 출제.

박정우님, 부산 불가마 입장합니다. 부산에 있다가 서울 오니까 여기는 황토밤이에요. 멋지 않죠? 네, 서울 시원하신지 아셨죠? 아니, 아닙니다.

자, 오늘도 출첵할 때 본인을 잔뜩 꾸면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불가마, 네, 수원 수세미 이런 거 좋아요. 문지영님, 칼에 두 냄비 한가득 끼리고 수박 깍둑 썰어놓고 입장! 이거는 수박을 깍둑 썬 게 아니고 행복을 썰어놓은 거죠. 네, 가장 가까운 냉장고로 진행시켜.

0: 한유리님, 최현주님, 윤대근님, 조문경님, 이상호님, 이향선님도 황제 파워 들어왔어요. 오늘도 찾아주신 방랭이들
1: 사랑해요.
0: 1700님, 수정동 연탄 찍기 입장합니다. 자, 두 가족! 7151님, 신내동 스레파 입장합니다. 네, 이 닉네임만 이러고 다들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
1: 좋았어!
0: 윤태근님, 오늘 낮에 잠수교 러닝 나갔다가 와 한강물에 뛰어들 뻔했습니다. 아니 무슨 날씨가 돋보기로 정수리를 지지는 줄 알았어요. 정답입니다. 아 정확한 표현이에요. 대근님 나이스 멘트. 아 진짜 돋보기 한 5만 개로 계속 내 몸에 쐬고 있는 것 같아. 아 제발 얘들아 날씨야 좀 사그라들어라 제발. 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오늘 날씨를 표현해 주신 한강물에 뛰어들 뻔하신 더워서 윤대근님이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윤대근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대근님. 아 많이 더우실 것 같아가지고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그냥 드려버렸습니다. 집에서 아주 푸짐하게 드세요. 자 그리고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수박 먹고 있는 빵디는 어떤 모자를 쓰고 있나. 1번 수박모자, 2번 야구모자. 정답은 1번 수박모자였습니다. 어릴 때 한번 써보고 그 뒤로 써본 적 없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제 어릴 때 이게 유행이어가지고 다 파먹고 그거 이렇게 싹 쓰고 네 너무 귀여웠겠죠. 자 검색 퀴즈 맞춰주신 분들 당첨자 뽑았습니다. 송용일님, 홍인표님, 7623님, 6020님, 3991님 콩그레추레이션. 날씨가 이렇게 더울수록 우리는 낭만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육중한 밴드의 낭만과 사랑 준비했고요. 그리고 특별 안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6시 30분부터 황제파워 오픈 스튜디오 라방이 있습니다. 1층 락 스튜디오에서 빵댕이들 모시고 초대 손님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할 건데 너튜브에서 에라우 검색하시고 들어오면 저희 라방 썸네일이 보일 거예요.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스튜디오의 이 아주 라이브한 이 현장, 네 장난꾸러기들의 모임 이런 거 함께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뭐 외부에 또 공개되는 라이브 방송이니까 조금 이 접속자 수가 좀 작으면은 네, 면이 안 서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우니까 우리 빵댕이들의 화력을 좀 예, 좀 보여주십시오. 기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많이 의지합니다. 6시 30분입니다 너튜브에서 NRO 검색하시면 되고요. 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저는 육중한 밴드 낭만과 사랑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AI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AI 정수장 운영 기술을 베트남 호치민시의 켄동 정수장에 수출한다는데요. 기존 화성 정수장에 적용됐던 AI 기술이 호치민시의 핵심 급수시설에 적용되는 거죠. 이번 성과로 베트남 수돗물 생산의 안정성과 효율이 크게 높아질 텐데요. 덕분에 글로벌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도 우리의 AI 기술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4: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3: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워킷 워킷
1: 언제 어디서나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번호
5: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6: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와우
7: 아,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6: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대한민국 1등 외려
8: 107.7 FBI 파워 FM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례
9: 작고 소중한 나의 2부 2부가 시작됐습니다 0390님 빵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문자가 도착을 했고요 저희는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목
8: 황제파워가 2026년 세 번째 청취율 조사에서 드디어 아니 다시 한번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동시간대 1위를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아 듣고 계시는구나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항상 이 성적표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우리나라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6위고요 전체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는 4위 모두 팡댕이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오늘 발표된 결과 따끈따끈하게 알려드리면서 저희끼리 자축하는 시상식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정식적으로다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할 건 해야죠 네 6580님 에라오 삼행시를 지어주셨네요 에 에미야 라 라디오 좀 너도 들어라 오 오케이 바리 네 좋죠 컨디션 좋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3부에는요 여러분 문자 배틀 금은동을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은 2부인데 이따 3부에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공지 드리는 거예요 자 문자 주제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배틀 금은동 주제 여름에도 웃는다입니다 요즘 뭐 더워도 너무 덥죠 말모 근데 또 더워서 여름이라 생기는 웃긴 일도 참 많습니다 너무 더워서 뭐 에어컨 고장나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머리숱이 많아서 적어서 잠이 안 와서 더운데 운동하다가 민소매 입어서 그 흑채 뿌리고 다니시는 분들 막 여름에 막 줄줄 흘러내리고 그리고 다한증 수술하신 분 손바닥 막았는데 딴 데에서 막 나오고 이러는 예 여름이라서 또 굉장히 재밌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름이라서 생긴 웃긴 사건 사고 해프닝 에피소드 싹 다 보내주십시오. 많잖아요. 뭐 수영장 갔다가 계곡 갔다가 워터파크 대중교통 극장 은행 백화점 학교 회사 민소매 입었다가 막 반바지 입었다가 뜨거운 음식 찬 음식 먹다가 자, 이 모든 사연들 3부 문자 배틀 금은동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고요 금상 수상자에게는 황제파워가 엄선한 선물 3종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42님

0: 대박 1위라니. 감사합니다. 7242님 덕이에요. 네, 여러분들 덕입니다. 0202님 SBS 사내 음식 배달 비용 절대 1위 DJ 황재성
1: 좋았어.
0: 근데 이거는 잠깐만 축하 문자가 축하 문... 아 이거 다른 1위잖아요. 제가 지금 0202님 제가 시킨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최현주님 음악 프로 중 4위요. 음식 방송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고품격 음악방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승효님 우연히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1등 방송을 듣고 있었다니 내 안목 칭찬해 빵디 축하 축하. 진짜 다 덕분이고 올해 이제 딱 절반 우리가 달려왔으니까 남은 절반도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로 꾸려볼 거고요. 내년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문자배틀 금운동을 3부에 한다는 거를 공지까지 알려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2부는 캐니팡의 연주를 만나보는 캐니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아쿠아의 바비걸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2: 하이 바비.
3: 하이 켄.
2: You wanna go for a ride?
3: Sure, Ken.
2: Jump in.

있는지 컨템포러리 크로스오버 재즈 손님의 나를 담가보고 싶다. 리코더 위에서 춤추는 All My Finger 그대는 아는가 이 영롱한 선율을

0: 고품격 음악 전문 프로그램 황제파워가 자랑하는 전문 연주 코너 리코더 전문 연주가 케니 팡씨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매가리가 없이 들어오고 계세요. 박수! 아, 어서 오십시오. 아니, 많이 더웠을 텐데. 케니 팡, 괜찮아요? 날씨도 더워도 너무 덥죠? 아니, 뭐 잠깐만, 뭐야? 몸에 선풍기를 아예 붙인 거예요?
1: 선풍기 날린 조끼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살 돈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등산객들이 쓰다버린 선풍기를 주워서 붙였습니다.
0: 야, 이 정도면 뭐 거의 북한산의 에디슨 아닙니까? 이게 역시 불편함이 발전을 한다고, 역시 궁화니까 사람이 직접 만들어 쓰네요.
1: 네, 저는 완전한 자급자족입니다. 보십시오, 악보도 다 손으로 그리고 급하게 연락할 게 있으면 핸드폰이 없으니까 비둘기 다리에 편지를 묶어가지고 보냅니다.
0: 뭔 소리야, 어젯밤에도 나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형, 내일 방송국 가면 돈 좀 빌려줘. 이거 지금 보낸 거 아닙니까?
1: 자급자족이라도 급전이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이렇게 남의 프라이드를 막 까발려도 되는 겁니까?
0: 프라이드가 아니고 프라이버시지.
1: 영어도 자급자족으로 배워서 그렇습니다.
0: 자, 일단 지금부터 케니팡이 여러분 연주를 할 겁니다. 자, 케니팡이 연주를 두시고 케니팡이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여러분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고요. 영어도 네, 독학으로 배운 우리 케니팡. 자, 케니팡 준비됐죠? 네, 이번에 틀리면 손바닥 맞습니다. 자, 한글로 개 이름이 적힌 악보를 전달해 드렸고요. 자, 갑니다. 준비 시작.

마지막에 이 기차 경적 소리를 울리면서 깔끔하게 연주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기분 좋은 소식은 이 연주를 듣고 그동안에 캐리방의 연주를 듣고 정답이 안 와서 제작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답이 정말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원래 그 피터 그 인천공항 뮤직 라운지 그 코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코너인데 오늘 연주가 이제 완벽했다. 네, 캐리방의 연주를 듣고 어떤 노래를 연주했는지 노래 제목을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거리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박수경님의 신청곡입니다. 자우림 하하하 송.

요즘 뭐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칭찬이 잘 안 오는 코너인데 김경섭님 대박 겁나 잘하시네요. 리코더 전문가 김민혜님 리코더 솜씨가 늘었어요. 6535님 아니 지금까지 연주 중에 제일 퀄리티가 좋잖아. 이희정님 뭔데 뭔데 리코더 왜 이리 잘 부는데. 6871님 이 정도면 캐니팡한테 돈 좀 빌려줘라. 이거 뭐 지갑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잘했기 때문에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캐니팡 한정 팁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갈 때 저기 식권으로 팁 받아가세요 우리 캐니팡. 자 노래 마저 감상하고 정답 발표할게요.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캐니팡이 오늘도 꾸역꾸역 연주를 마쳤고요. 다들 정답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답 공개합니다. 바로 팥빙수였습니다.

박시연님, 이래서 고품격 음악 코너였구나.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걸 하면은 이건 꺼드럭대는 거지만 실력을 다 갖춰놓고 다른 걸 하는 방송입니다. 베이스, 디폴트 값은 음악 방송이라는 거, 그것도 고품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576님, 캐니팡도 이렇게 리코더 실력이 늘었는데 그 뒤에 지금 문자가 없거든요. 8576님, 그 뒤에 뭐예요? 아, 여전히 실력이 제자리인 사중창단은 각성해야 할 듯.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한량입니다. 한량 아세요, 여러분? 한량들입니다. 자, 아, 정답 맞춰주신 분들, 윤종신의 팥빙수 정답 맞춰주신 분들 뽑았고요. 캐니팡은 연주 끝나자마자 다리털을 휘날며 북한산으로 뛰어갔습니다. 자, 최현민님, 유재현님, 1927님, 4200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빵빠리 올려야 되는데. 자,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3940님의 신청곡 에스파 스파이시.

자, 여러분 문자 배틀 금은동 문자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주제 여름에도 웃는다고요. 2부 끝나고 3부에 시작할 겁니다. 미리미리 보내놓으시는 게 좋겠죠. 여름이라서 생긴 웃긴 사건, 사고, 해프닝 에피소드를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한순간의 추억을 상품으로 교환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2부 마치겠습니다. 2부 끝곡은 코르티스 레드 준비했고요. 듣고 3부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0: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6: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대학교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의 전문가로
1: 경복
0: 4호성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황제파워 3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 문자배틀 금은동 진행하겠고요. 오늘 주제는 여름에도 웃는다. 네,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여러분 사실 이 친구들이랑 저는 여름에 여행만 가면은 아주 재밌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코미디언들 개구쟁이 놈들이어가지고 그렇지 그 저희는 이제 잠을 깨울 때 9시에 분명히 다음날 일어나기로 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 친구 자고 있는 친구 얼굴에다가 찌그리면서 깨우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네, 물컵도 괜찮고요. 얼음물도 괜찮고 빨리 일어나라. 오늘 사건 사고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너무 재밌다. 바지에 핸드폰을 넣은 채로 막 수영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 고장나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수박 먹다가 외할머니 집 갔다가 더운데 운동하다가 민소매 입어서 반바지 입어서 뜨거운 음식 먹다가 찬 음식 먹다가 뭐 워터파크 갔다가 수영장 갔다가 계곡 갔다가 대중교통에서 극장 은행 백화점 학교 회사에서 생기는 재밌는 일들 있잖아요. 네, 여름이라서 생긴 웃긴 사건 사고 해프닝 에피소드 싹 다 보내주십시오. 선물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샵

0: 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리는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금상 수상자 황제파워가 엄선한 상품 3개, 은상 수상자 상품 2개, 동상 수상자는 상품 1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문자 배틀 금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케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6: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7: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6: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7: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8: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9: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2: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3: 에버 웰커밍.
2: 영리만 소프트랩.
0: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 농협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4: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0: 전 세계 문자 스포츠 팬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32회 황제 파업의 문자 배틀 금운동.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캐스터 황재성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문자 선수들 하나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배틀 금운동. 자, 오늘도 문자들이 속속 경기장 안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여름에도 웃는다. 땀도 많이 나고 땀띠도 많이 나고 겨터파크도 오픈하고 그 와중에 맛있는 것도 많고 피서도 가고 하는 여름.

0: 사건 사고 웃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생긴 웃긴 사연들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상 3개, 은상 2개, 동상 1. 네, 쏠쏠하죠. 자, 지금부터 금운동 출발합니다. 한가람님, 어린 시절 평상에 앉아서 장에 가셨던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동생이 몰래 숨겨둔 병 콜라를 저 나눠주기 싫다며 몰래 원샷 했다가 탄산이 코로 뿜어져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그때 동생이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코로 콜라 나온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상을 아시면 굉장히 웃긴 스타일인데, 코로 그 콜라 거품, 갈색 거품 있잖아요. 그게
1: 좋았어!
0: 7199님, 전역 후 첫 복학. 유독 더웠던 여름날 어렵게 성사된 소개팅에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자신있게 애프터 신청을 날렸으나 장렬하게 거절당했다. 나중에 주선자 친구를 통해서 들은 충격적인 거절 사유. 겨드랑이 땀이 무슨 고수동굴 종유석 모양으로 젖어 있었다고 한다. 소개팅 갈 때는 너무 너풀거리지 않는 반팔 티로 입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섭님, 민소매를 입고 있었는데요. 쪼꼬미 셋째가 자기 겨와 제 겨를 번갈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가위로 제 겨털을 잘랐어요. 지질하면서요. 가위를 갖고 잘랐어요? 세상에. 6056님, 엄청 더운 날 애쉬 카키색으로 염색하고 아이 하원길에 나섰습니다. 비오듯 흐르는 땀을 닦으며 평소처럼 안녕하세요 하고 아이를 데려왔는데 선생님 표정이 유독 사색이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땀과 함께 염색물이 흘러내려 거의 휴렉이 써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놀라셨던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죠.
1: 좋았어!
0: 아니, 그럼 선생님도 말씀을 좀 해주시지. 그 얼룩덜룩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염색했다가 바로 물을 넣으면. 아, 너무 창피한데요. 2795님, 단골 식당에서 땀 뻘뻘 흘리며 밥을 먹고 있는데 맛집 촬영을 왔더라고요. 담당 PD가 너무 맛있게 먹는다며 영상 좀 찍자고 해서 흔쾌히 오케이를 했어요. 온 가족이 제가 출연하는 장면을 기다리면서 봤는데, 아니 글쎄 얼굴은 안 나오고 이마에 흐르는 땀만 클로즈업해서 나갔어요. 생애 최초 땀 출연이었습니다. 아, 이거 가까이서 뭔가를 찍었군요. 땀 흘리면서 먹는 사람으로 썼군요. 김효민님, 겨드랑이에 땀이 나서 수술을 했더니 Y존에 땀이 터졌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겨드랑이는 늘 뽀송뽀송.
1: 좋았어!
0: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한쪽을 막으면 다른 한쪽 어딘가에서 무조건 땀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상한 무릎에서 막 나고 어깨에서 나고 그러잖아요. 1677님, 친구가 계곡에서 수영하다가 춥다며 따뜻한 바위에 누워있겠다며 가더라고요. 잠시 후 비명을 지르며 뛰어오는데 뒤에 까만 실루엣이 따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물로 다이빙을 하더니 볼통을 건드렸다네요. 다시 물로 다이빙을.
1: 좋았어!
0: 아니 근데 무슨 볼을 건드렸길래 땅볼 건드리셨나?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7327님, 반려견 몽크리가 산책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창밖만 보거나 현관 앞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 더운 맛 좀 봐라 하고 데리고 나가봤죠. 1분도 안 돼서 헥헥거리더니 지나가는 집마다 들어가려고 낑낑거렸어요. 크크크크. 몽크리도 더위 맛 좀 봐야죠. 주인들이 너를 산책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주인들도 힘들단다라는 걸

0: 알아야죠. 9097님, 아 8738님, 불가마 옆에서 일해서 여름이면 바지 속에 아이스팩을 넣고 일해요. 근데 그만 봉지가 찢어져서 물이 뿜어져 나왔어요. 그 꼴을 본 사장님이 말없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1: 좋았어!
0: 아 이게 그 봉지가 찢어져서 물이 뿜어져 나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싹 젖으면서 퍼지는 거. 바지 속에 아이스팩 넣고 일하시는군요. 7097님, 7살 때 고모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계곡으로 흑염소를 몰러 가셨죠. 그런데 저랑 같이 간 걸 까마득히 까먹고 저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흑염소만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깜깜해진 산 중턱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수색에 나섰죠. 결국 눈물 콧물 다 빼고 거지꼴로 발견이 됐어.
1: 좋았어!
0: 아 흑염소가 엄청 중요하기는 하죠.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네 손주를 놓고 아 너무 웃기네요. 그래도 다시 찾아서 다행이죠. 5604님, 트럭에서 사온 수박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2: 30분만 냉동실에 넣어야지
0: 했는데 완전 깜빡했어요. 다음날 열어보니 수박은 처참하게 터져있고 냉동실 안은 온통 뻘개 수박밭. 아 이 수박이 냉동실에 가면 터지는군요. 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691님, 작년 여름 아들들과 계곡 자연 미끄럼틀을 타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3: 아빠 엉덩이 보여
0: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낡은 수영복이 찢어져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엉덩이를 다 까고 놀았던 겁니다. 너무 창피해 죽겠는데 아들이 더 해맑게 외치더군요.
3: 아빠 피도 나.
0: 어쩐지 아깝더라니.
1: 좋았어!
0: 0358님,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물놀이 시간이 있어서 학생들이 부장 장로님을 향해 집중적으로 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장난을 쳤는데 부장 장로님 가발이 푹 젖어서 벗겨졌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부장님은 가발 벗겨진 것도 모르고 열심히 물놀이를 하셨다는 거.
1: 좋았어!
0: 이거 막 놀면서 가발 막 밟히고 그랬겠는데 네 마상 안 입으셨기를. 이효정님, 지난 주말 이 더위에 우리 남편 관악산 등산을 하고 왔는데 선글라스 쓴 데만 하얗고 얼굴은 까맣게 타서 팬더가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선글라스 테두리를 따라 산모기한테 다섯 군데 물렸습니다. 제가 봐도 얼굴이 가관입니다. 어휴 사진을 보고 싶네요. 3993님, 장마철에 굽 높은 샌들을 신고 지하철로 출근을 하는데 샌들 한쪽 앞에 끈이 터진 거예요. 급하게 누가 버리고 간 신문지를 꽉 묶어서 겨우 발을 끌면서 회사까지 갔어요. 그 후로는 아주 튼튼한 샌들만 사시나요. 아, 급할 때는 뭐 비닐봉지, 신문지만 한 게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페트병까지 이용하는 고급 스킬을 보이죠. 네. 1322님. 동생네 가족과 여름 휴가 첫날, 동생이, 나 금 주웠어! 하며 반짝이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좋은 꿈까지 꿨다며 엄청 신나했죠. 밤에 바베큐에 술 한 잔 기울이는데 동생이 또 금 주었다를 시전. 뭔가 쎄해서 제 발가락을 쓱 내려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생이 대운 터졌다며 줍줍하던 그 순금의 정체는 제 엄지 발가락에서 탈각된 금색 맨큐어 껍데기 두 조각이었습니다.
1: 좋았어!
0: 아 누나 발톱 주웠군요. 아 금 매니큐어가 벗겨져가지고
1: 누나 나 금 주웠어

어쩐지 어제 꿈자리가 좋다더니. 자 일단 아 오늘 이거 뭐 무엇을 일단 아이스팩은 올려야 됩니다. 아 이분 제 상상력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 코로 콜라 뿜다가 죽을 병 걸린 줄 알았던 사연도 너무 재밌었고 볼통 건드린 친구도 재밌었고 흑염소도 사실 너무 재밌죠. 네, 흑염소만 챙기고 손주를 안 챙긴 고모 할아버지. 네, 그러면은 아 이거 동생이 근데 너무 웃긴데 동생도 동생 죽을 병 걸린 줄 알았던. 네, 한가람. 한가람님의 동생이 코로 콜라 뿜어서 동생이 죽을 병 걸린 줄 알았던 우리 한가람님. 그리고 바지 속에 아이스팩이 터져서 물이 뿜어져 나온 사장님 앞에서 물이 뿜어져 나온 8738님. 아 그리고 손주는 버리고 흑염소만. 네. 아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곡에서 엉덩이 까고 놀았던 아버님이죠. 네. 계곡에서 엉덩이를 까고 놀다가 엉덩이에 피가 났던 네 우리 아버님. 아 이거 근데 제가 흑염소랑 지금 엉덩이 이 두 개가 박빙이에요. 제 머릿속에 흑염소도 좋고 엉덩이도 좋고 엉덩이를 까고 계속 막 계곡에서 점프하고 놀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야. 네 이거 그 엉덩이로 가겠습니다. 엉덩이. 네. 계곡에서 엉덩이 까고 놀다가 피났던 아버님. 자, 요 세 개로 후보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은동 후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금메달 문자에 투표해 주십시오. 노래 한 곡이 나가는 동안 가장 재밌는 문자 하나를 골라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투표해 주시고요. 자, 후보는 동생이 코로 콜라 뿜어서 죽을 병 걸린 줄 알았다던 한가람님의 사연 그리고 불가마에서 바지 속에 아이스팩 넣고 일하다가 팩이 터져가지고 물이 줄줄 샜던 8738님의 사연 그리고 계곡에서 엉덩이 까고 놀다가 피났던 9691님의 사연 이렇게 총 3개를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문자에 투표하십시오. 노래는 혁오 정형돈의 멋진 헛간 듣고 올게요. 1, 2, 3, 4.

0: 자, 문자 배틀 금운동. 오늘은 여름에도 웃는다라는 주제로 문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종 3개의 문자가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콜라를 뿜어서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던 한가람님, 아이스팩이 터져서 물이 뿜어져 나온 8738님, 엉덩이 까고 놀다 피가 났던 9691님. 자, 이렇게 3개의 문자가 최종 후보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부터 시상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메달부터 발표합니다. 동메달은 코로콜라를 뿜은 동생 한가람님의 사연입니다. 네, 코로콜라를 뿜은 동생을 가진 한가람님의 사연이 동메달을 차지했고요. 그럼 이분께는 상품을 한 개 보내드리고 이제 두 개의 문자만이 남았고요. 금메달을 받을 문자는 무엇일까요? 호명된 문자가 금메달이고요. 호명되지 않은 문자는 당연히 은메달이겠죠. 자, 엉덩이를 까고 오늘 다 피가 났던 9691님이냐, 아이스팩이 터져서 물이 뿜어져 나온 8738님이냐. 8738? 9691. 9691, 8738.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엉덩이 까고 놀았던 9691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전화 연결이 또 우리 금메달의 주인공은 되어 있습니다. 한번 9691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아버님이십니까?
1: 네, 맞습니다.
0: 아, 사연이 아주 좋았어요.
1: 네.
0: 이거 본인 사연이죠?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럼 어떻게 된 일입니까?
1: 아이, 미끄럼 타고 내려왔는데 언제 까졌는지도 모르게.
0: 네.
1: 까져 찢어져 있었던 거죠. 그냥 엉덩이가 다 보이게.
0: 아, 거기 그 계곡에 사람들이 좀 많았나요?
1: 아, 좀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았으면 본인이 한 행동 중에 좀 제일 후회되는 행동은 뭔가요?
1: 아,
0: 뭐 혹시
1: 뭐 열심히 놀아준 건데.
0: 그러니까 뭐 허리를 숙이고 아이를 이렇게 들어주거나 할 때 엉덩이가 다 보였을 거 아닙니까?
1: 아, 뭐 그렇긴 해도.
0: 그렇죠. 네. 그 바위. 네. 아,
1: 근데 뒤에서 이렇게 줄을 섰구만 이게. 그 미끄럼틀 탄다고 줄 선 사람들도 있었는데 얘기는 안 하셨었는데.
0: 아, 그 미끄럼틀 뒤에 줄을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1: 네.
0: 아, 그럼 아버님의 엉덩이가 노출된 건 그 바로 뒷사람은 봤겠네요.
1: 그렇죠.
0: 아, 피가 많이 났나요?
1: 아, 조금 났었고.
0: 네.
1: 문제는 이제 그렇게 타다가 보니까 이제 엉덩이 이제 빨개진 거죠.
0: 네.
1: 좀 많이.
0: 네네.
1: 피도 났지만.
0: 네.
1: 엉덩이도 빨갛는데 와이프가 보고 무슨 그 원숭이 엉덩이도 아니고.
0: 네.
1: 시뻘개졌다고.
0: 아니, 그 중간에 타다가 좀 아프시면 안 타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타셨어요.
1: 아, 몰랐죠. 그게 물이 차가웠다 보니까.
0: 네.
1: 예, 그래서 몰랐어요.
0: 아, 마비가 되게 좋구나, 엉덩이가.
1: 네네.
0: 그 바위 미끄럼틀을 타신 거죠?
1: 네, 그렇죠.
0: 아, 그래도 또 아이랑 열정적으로 또 놀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죠? 네.
1: 네.
0: 이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1: 작년 여름에 이제 당일치기로다가 이제 계곡 갔다가.
0: 아, 작년 네네. 여름이에요?
1: 네네, 작년 여름입니다.
0: 올해 여름에는 어떻게 또 계곡에 다녀오셨는지.
1: 아, 올해는 아직은 못 갔고요.
0: 네.
1: 아마 8월 중순쯤에 좀 늦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또 계곡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십니까?
1: 이번에는 계곡으로 안 갑니다.
0: 아, 이번에는 계곡으로 안 가는데 혹시 그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1: 아, 그렇지는 않는데 뭐. 네,
0: 아, 그렇지는 않고. 자, 아무튼 가실 때 물 근처에 가시면은 혹시 들어가실 일 있으면 튼튼한 네. 수영복 입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이 금메달의 영광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1: 아, 저희 와이프와 네. 저희 두 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가족들과 가족 그리고, 집에 가서 네, 자랑하십시오.
1: 네. 네, 알겠습니다.
0: 네, 네. 아, 그리고 말씀 계속하십시오.
1: 네, 그리고 저희 저의 이 사연 있게 해준 그 계곡 네, 네. 미끄럼틀에게도 네. 돌리겠습니다.
0: 아, 계속 대자연으로 또 이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선물 푸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여러분 3부.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도 못 살래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6: 한여름 부산하면 떠오르는 곳 해운대죠. 해운대 전역 따른 석굴암 해돋이와 함께 조선 8경 중 하나라는데요. 해운대, 어디서 온 말일까요? 이 지명엔 통일신라의 학자 최치원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에서 장원급제한 최치원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신라로 돌아왔지만 골품제라는 신분제도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전국을 떠돌며 시를 지었다고 해요. 그러다 부산 동백섬의 풍경에 반해 자신의 호인 해운을 따 해운대라는 글자를 바위에 새겼다고 합니다. 바다 구름이라는 뜻의 해운. 해운대에는 어쩐지 쓸쓸했을 한 사람의 마음이 담긴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현진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결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떡볶이 하면
1: 하하림.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워킷 안전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8월 5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배달앱을 켜놓고 저녁으로 뭘 먹을지 한 시간째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 이게 결국 뭐 돌고 돌아 치킨이네요. 돌돌치. 네, 사연 받았습니다. 925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지난주에 신입이 들어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1: 선배님, 혹시 제가 뭐 놓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0: 하면서 계속 메모를 하는데, 아, 이 친구 이거 열심히 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에 보니까 혼자 엄청 열심히 뭔가를 적고 있더라고요. 슬쩍 봤더니 회사에서 예쁨 받는 법. 쌍디, 이 순수한 영혼을 어쩌면 좋죠? 회사라는 정글에 갓 들어온 초식동물 같달까요? 막내야, 지금 그 마음 그대로 가자. 근데 몇 년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예쁨보다 퇴근이 더 소중하다는 걸. 네, 오늘은 간만에 귀여운 막둥이가 회사로 들어온 9253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선배들한테 예쁨을 받고 싶어서, 네, 그거를 메모까지 해가면서 회사에서. 아, 너무 귀여운데요.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투투 1과 2분의 1 선곡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1과 2분의 1, 1.5죠? 네, 우리 사수 9253님께서 우리 막둥이 한번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1.5인분 하게끔, 1과 2분의 1인분 하게끔, 네, 훈련을 시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투투 1과 2분의 1.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신나는 월미패로 다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월미패가 끝나면 30분 있다가 또 오픈 스튜디오 라방합니다. 오늘 두탕 뛰는 거예요. 자, 에라우로 들어오시면 너튜브에 제가 있을 거라고요. 끝나고 총캉스 가자고요. 그 전에 이 월미패부터 이 월 즐거움부터 잔뜩 즐기고 갑시다. 여기는 월

여러분, 지금 밖에 날씨가 겁나게 덥나 본데요. 박민진이 퇴근길 차량 내부 온도 43도 실화입니까?

0: shimmy what you got.
1: Kim 월급회 들어가죠. 운전박대 금지. 안녕 안녕. 동아리 모소와요. 웰컴.
2: 여보, 만원짜리 한 장 있어.
1: 송서현님, 총캉스 가기 전에 월뷰페를 워밍업 하시다요. 야, 여러분, 너튜브에 에러 치시면 이미 썸네일이 떠 있습니다. 미리미리.

김태봉님, 부천 95번 버스 황제 버거가 울려 퍼집니다. 그렇다면 부천 95번 버스에 타고 계신 승객 여러분, 그리고 기사님들 만수무강하시고 돈길만 걸으십시오. 돈길 빔! 어때요? 버스가 신나버리죠?

0202님 더워서 열불이 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남지연님 회사인데 선곡이 너무 신나서 책상 밑에 다리만 개다리 청중입니다.

0: 오뜨님. 빵디 부산 불감합니다. 부산에서 빵디 보려고 새벽 첫 기차 타고 와시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잠이 올 것 같으니 신나게 해주시봉.
1: 좋았어.
0: 이따가 정우님을 보겠군요. 다음 곡은 티아라 보핍보핍. 제 보핍보핍 하면서 이따 공개방송으로 갑니다.

오늘 점에추는 여러분 시원하게 가야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모밀 소바로 진행시켜. 자, 날 따라와.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라 follow me. 박연진님은 오늘 저녁에 저는 족발 비빔국수 싸 먹을 거예요 해주셨어요. 그것도 맛있겠다. 노혜영님 뭐라고요? 황제파워 청취율이 1위라고요? 나도 1위에 기여했다리. 정답. 이성민님 큰일이네. 아니 전국 방송하면 황파 우리나라 라디오 전체 1위 하는 거 아니요? 너무 기분 좋은 말입니다, 성민님. 전국 방송 하는 날 그날까지 달리. 자, 이석진님께서 앙 에라우시라고요? 자, 에라우시 아니고 에라오. 네, 에라오입니다. 자, 어이 어이 에입니다. 에라오 SBS 라디오의 오피셜 준말이에요. 에라오. 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된다고요.

0: Tequila.
1: 그렇습니다. 6시 30분이니까 여러분 퇴근하보지. 그때 많이들 들어오시면 된다고요. 7호이사님, 빵디, 인천 비와요. 콩그레츄레이션, 인천 소리 치.

0: 브로콜리네요. 햄버거 야호.
1: 7097님, 빵디 지리산 흑염소입니다. 아이 서울 오니까 참말로 덥네요. 지리산 오지계곡으로 가고 싶다요. 그렇습니다. 서울과 7097님 잘못된 만남이죠. 그래서 들려드립니다. 킹거 뭐 잘못된 만남.

안치민님. 아니 인천 비 오는 곳이 어디죠? 아 간석동은 안 와요. 그렇죠. 간절히 우리 모두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발 비야 쏟아져라. 제발 비야.

일갱님, 퇴근하고 등갈비 세일하길래 마트 왔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마트는 세일하는 맛에, 고물건 사는 맛에 가는 거죠. 미갱님 올해 소고기 많이 드십시오. 자, 부장님 몰래 살랑살랑 소리내지 않고 짐들 싸고 계십니까? 짐을 다 싸놔야지 갈 때 한 방에 갑니다. 8576님, 빵디, 어제 직장 생활 15년 만에 처음으로 반바지 입고 출근을 했는데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네, 8576님, 남자들은 고집이 있어서 반바지를 입고 잘 회사에 출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 살짝만 타협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0: 박소연님, 울산 구운 계란 원유팩 입장. 손님, 신나는 음악을 듣고 우리 집 앵무새도 둠칫둠칫 춤을 추고 있어요.
1: 태야,

여기 까지. 자, 원루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30분 있다가 너튜브에 에러 검색하고 라방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게스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버브걸 그리고 김대호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들 잊지 말고 들어오셔서 뭐 일단 오셔가지고 저만 저기 뭐야 매콤한 맛을 보여주지 말고 전 충분히 봤으니까 우리 김대호 아나운서에게도 좀 매콤한 맛을 네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튜브 지금 검색을 하시고 너튜브에 에러 치고 검색을 하시고 지금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이애입니다. 에라오라고 치고 지금 들어가 계시면 되고요. 라방에서도 조롱잔치는 계속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화탱.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자, 끝곡은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준비했습니다. 요거 듣고 우리 이따 만나자고요. 여기까지 끝.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며칠째 폭염으로 기록을 갱신하는 가운데 남극에서는 14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이 측정됐답니다. 무려 영하 84도. 영하 84도라니 상상이 가나요? 최고 아니면 최저. 왜 이렇게 중간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러니까 기록에 남고 뉴스에 실리는 거겠죠. 기록 따윈 없는 평범한 일상. 가만 보면 참 감사한 삶입니다.

0: 소녀시대 힘내 박서현의 러브게임 8월 5일 수요일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서현입니다. 여러분 다 괜찮으시죠? 정말 어떻게 오늘 제가 어제 헤어지면서 예, 38도래요 이러고 헤어졌는데 그때도 그 38도라는 걸 읽으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예 38도가 아니었습니다. 예 39도를 기록하는 야 정말 너무 더워서 예 건강관리 잘하시고 여러분 8884님이 너무 더워서 물기 말리려 주방에 걸어둔 고무장갑이 녹아내려요. 이야 고무장갑이 집에 있는데 녹아내려요. 음식도 시켜서 냉장고로 넣어야 하는데 시키지도 못한 채 소분해서 일단 냉장고로 넣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음식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밖에 너무 덥기 때문에 물도 좀 잘 챙겨서 드셔야 되고 4887님이 암막커튼을 쳐놔도 더워서 선풍기 에어컨이 필수예요. 창문이 다 안 가려져서 그 뜨거운 열기 빛이 관통합니다. 아, 그래서 요 한 우리 한 2, 3주는 이렇게 좀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예, 온열 질환 환자가 여러분 오늘 응급실 찾은 사람만 186명이라고 아까 제가 기사 봤어요. 응급실에 온 사람만 그냥 집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분들 빼고 그래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건강하게 지금 제 목소리를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신 겁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오늘의 기록입니다. 오늘 하루 세웠던 기록, 날씨 39도라서 여러분의 기록을 받아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퇴근을 내가 제일 빨리 했다. 이런 기록. 점심 내가 제일 많이 먹었다. 이제까지 2026년 들어와서 오늘 점심을 제일 많이 먹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제일 많이 했다. 돈을 제일 조금 썼다. 뭐 이런 기록들. 운전을 내가 제일 오래 했다. 뭐 이런 기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소소한 기록들. 예. 환영합니다. 샵 1077 50원 유료문자 100원의 김문자 고릴라로 오늘의 기록 보내주시고요. 3, 4부에는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하는 러브 119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0: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안전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7: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8: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잔나비였습니다. 4931님, 우리 집은 와이프가 퇴근하고 들어와야만 에어컨을 켤 수 있습니다. 와이프 퇴근 전에는 에어컨 절대 금지인데요. 오늘 와이프 야근이라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야근이라니. 지금 좀 켜셔야죠, 뭐. 이게 예전에는 뜨거운 여름밤이라고 해도 밤이 되면은 그래도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갔는데 요즘에는 밤에도 32도, 33도잖아요. 그래서 조금 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와이프가 들어왔을 때좀 시원하죠. 막 이게 들어왔는데 야근하고 들어왔는데 찜통이어봐요, 집이. 더 짜증이 나죠. 예, 그래서 미리 조금 켜놓으시고 온도 그렇게 낮추지 않으면 되니까 4931님 무사하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갈 거예요.

기네스북 등재까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저 라송이 인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솔방울들이 세운 빛나는 업적, 오늘의 기록. 오구구사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온도가 42도를 찍었습니다. 집에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녹아버릴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42도면 어떡해요. 예. 아, 내일 최고 온도가 40도 찍을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예, 안전운전 하시고요. 9580님, 오늘 출근할 때 자전거로 회사까지 7분 만에 주파했네요. 최단시간 달성. 아침이라 자전거 탈 때는 그래도 시원한 편인데 내리자마자 땀 범벅이 됐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에는 예, 이 더위에 자전거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물 잘 챙기시고 예, 쿨링 제품들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8055님, 수영 배우고 있는 수린인데요. 오늘 자유형 처음으로 호흡하며 3번 갔어요.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자유형으로 처음으로 호흡하며 3번. 아, 이런 날은 생각이 좀 나는 예, 오늘의 기록을 세운 날 축하드립니다. 5896님, 중딘 남매와 제주 여행 왔어요. 성향 다른 남매라 여행하면서 서로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여행 최초로 드디어 제가 화를 안 냈어요. 축하해주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상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상황이 있었는데도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잖아요. 아, 이게 정말 이 마음 다스리기가 최고로 어려운 건데 축하 선물 갑니다. 만무혜님, 택배 배송 중인데 역대급 기록입니다. 평소는 많으면 500개인데 오늘은 600개네요. 어마어마한 날씨에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다들 너무 더워서 밖에 못 나가시나? 다 온라인 쇼핑하시나요? 1274님, 어머님이 뒤를 이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4개월 차인데요. 오늘 최고 매출 기록했어요. 더워서 땀이 주룩주룩 다 젖고 난리 났지만 행복합니다. 아, 이분은 또 온라인 쇼핑 아니고 예, 오프라인인데 또 최고 매출을. 아니 너무 더워서 여러분 다 쇼핑하시나요? 예, 1274님께 선물 가고요. 로이킴 위고하이 이어집니다.

We go high, Roy Kim이었습니다. 1647님, 휴가라 벼르고 벼르던 맛집에 왔어요. 최고로 더운 날 2시간 길바닥에서 웨이팅 중입니다. 최고로 오랜 웨이팅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이날 아니고 다른 날로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39도인데 2시간을 길바닥에서, 야 이거 휴가니까 이렇게 했죠. 만약에 일을 누가 이렇게 시켰으면은 난리 났을 거예요. 이 더운데 2시간을 기다리게 하냐며. 이야, 이게 어딘가 보니까 어디에요? 중화요리집인가? 예, 1647님 휴가에 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맛있었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맛있게 드셨어요? 선물 갑니다. 안지민님, 저는 오늘 조기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조기 퇴근하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뒤는 못 읽겠다 진짜. 이미 마음에 지금 24층인데 걸어 올라왔어요. 아휴, 오늘따라 생수는 괜히 시켜가지고 1층에 버리고 저만 올라와서 에어컨 틀고 땀 식히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그 생수 버려야 돼. 이게 생수 들고 어떻게 24층 올라갑니까? 맨몸도 지금 24층 힘든데. 아유 정말. 아니 이렇게 또 힘든데 그 지금은 좀 괜찮아졌죠? 에어컨 틀고.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셨겠죠? 안지민님. 아이고야, 24층에서 아찔합니다. 예. 이은도님, 기간제의 서러움. 정책이 바뀌면서 제 기간이 보장받기 위해 제 인생 50에 처음으로 가장 짧게 2달 만에 퇴사합니다. 나이도 서럽고 여러 가지 서럽네요. 이은도님, 이렇게 더울 때 퇴사. 네, 이런 말 할 건 아니지만 그냥 이참에 쉬어가요. 왜냐면 이렇게 더운데 정말 이 회사랑 안 맞는 거지. 이은도님 너무 저 상처받지 마시고, 예, 오늘의 기록으로 제가 인정해드리고 선물 갑니다. 김지영님, 오늘 하루 종일 배가 불러 있어서 힘들어요. 최대치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덥다고 몸 보양으로 백숙에, 후식으로 빙수에, 지금 또 저녁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배가 안 차는 것도 행복한 것 같아요. 중간이 없는 하루. 아니 백숙에서 보통 끝나거든요. 아우 배불러, 보양했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분은 후식으로 빙수, 뭐 여기까지도 뭐. 근데 지금 저녁을 또 드시러 가신다고 하니까 저녁 메뉴까지 적어주시지. 아직 안 정하셨나 뭘 드실지. 근데 여름에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는 사실 조금 보양식을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처럼 막 39도에 막 온열질환 막 이런 거 기사 뜨니까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예, 보양식 좀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노래 들어볼게요. 빙수라서. 윤종신 밥빙수.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에너지의 날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돌아갈 때 뜨거워진 시설을 식히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쓰입니다. 따라서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곧 물을 절약하는 확실한 방법인 셈이죠. 다가오는 에너지의 날에는 적정 실내 온도를 준수하면서 불필요한 조명은 꺼두고 전기 밥솥 보온 기능 줄이기 등으로 에너지와 물을 함께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열을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체질의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곱게 갈고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약과도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때는 1994년도 3월 5일 23살 나이에 시의회 속기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넘어가는 다리 하나가 있었는데요. 선배님, 저 다리는 뭡니까? 오작교. 예? 시청이랑 연결된 거야. 다들 오작교라 불러. 그러던 어느 날 그 오작교에서 갑자기 후광이 확 비추더니만 눈뜨기조차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가 걸어왔거든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녀가. 첫눈에 반했고 그날 이후 점심시간이면 그 오작교를 서성이며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하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김주사, 혹시 이거 사귀는 사람 있나? 아, 없는데요. 아, 그래? 고 잘됐네. 본청에 아주 참한 아가씨가 있어서 내 그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러지. 하지만 저는 거절을 했죠. 담당관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는 소개팅보다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아이, 그럼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며칠 후 이번엔 같은 사무실 선배 심주사님이 김주사, 내가 본청에 그 참한 우리 집안 아가씨

0: 다시 소개시켜줄까? 또 이러는 겁니다. 역시나 거절을 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도전을 해보자!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됐죠. 수소문을 해보니 그녀는 본청 국장실 비서. 그녀와 친하다는 지인을 통해 쪽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시 석바위 식당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시부터 식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올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그녀가 왔습니다. 올해는 사귀게 되었고 천일이 넘는 시간을 지나 99년 12월 4일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돌리는데 그때 그 담당관님이
1: 이거 신비사랑 결혼을 해? 아이고 내가 저 그때 소개시켜주려고 했던 사람이 신비서야. 아이고 참
0: 그 참 신기한 일일세. 또 그때 그 선배 심 주사님도
1: 내가 말했던 우리 집안 아가씨가 신비서였다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운명이야 이 운명이야.
0: 정말 신기했죠. 심지어 그녀 오빠의 친구가 제 초등학교 절친이란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작교가 맺어준 운명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어느새 우리는 작년 8월 이른 나이에 딸을 시집 보내고 50대 장인장모가 되었습니다. 둘이었던 가족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넷이 되고 이제는 사위까지 다섯이 되고 앞으로 아들 장가가고 손주까지 태어나면 더 늘겠지요. 그만큼 행복도 커질 거라 생각하니 내일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윤도현 사랑투. 오늘 김명신 님의 러브스토리 읽어드렸는데 이분의 특별한 신청곡이었습니다. 사랑투. 지훈 님이 오, 우리도 부부 공무원이라 공감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주변 동료가 지금의 아내를 저에게 소개해 주려고 여러 번 권했는데 제가 7번을 거절하고 이야 마지막에 오케이해서 결국 부부로 이어진 케이스이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도 그걸로 가끔 놀림당합니다. 지은님 러브게임의 법칙에 사연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연이 있나 봐요. 여러분 어떻게 7번을 거절했는데도 이렇게 또 만날 사람은 다 만나나 봅니다. 3872님 오작교 사연자 솔방울 남의 딸입니다. 아 딸이에요. 아빠 퇴근길에 차를 같이 타면 늘 듣던 라디오에 아빠의 사연이 나오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곧 55세 생신을 맞이하는 아빠 미리 생일 축하드려요. 곧 만나요. 우리 가족 모두 I love. 아까 그 왜 딸 결혼했다고 했고 사위가 이제 있다고 했는데 그 딸입니다. 그렇죠. 큰딸. 2289님 오작교 사연자 솔방울 남의 사위입니다. 어? 부부가 이제 같이 보내셨네요. 어머님 아버님의 스토리를 처음 들었는데요. 저도 장인어른 장모님 같은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나의 롤모델. 앞으로 더 행복한 일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합니다. 사위는 태연 씨죠. 태연 씨. 놀랐죠. 태연 씨. 예, 아버지가 여기 태연 씨 이름은 적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위 아 이분밖에 없다. 태연 씨. 아 정말 너무 멋진 가족입니다. 굉장히 이제 젊은 장인 장모님이세요. 예. 3872님이 박선의 러브게임을 인천 시내에서 강화로 30여 킬로를 운전하며 퇴근할 때마다 애청하는 강화 솔방울 김명신입니다. 항상 다른 분 사연만 듣다가 30여 전에 옛 추억을 생각하며 신청했는데 라송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다니 영광입니다. 가끔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통로를 다닐 때면 인천 시청의 오작교가 생각나곤 합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바라만 봐도 좋았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네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김익오 담당관님 하늘에서도 우리 부부 평생

행복하게 살도록 보살펴 주세요라는 또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천시청의 오작교는 아직도 있을까요? 거기는 세월이 지나도 아직도 있겠죠? 또 많은 또 사랑들을 그 이후에도 이어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신님 너무 멋진 사연 감사드리고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십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크루셜스타가 부릅니다.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피처링은 소진입니다.

0: 장범준, 그렇게 시작되는 장범준 신곡이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

0: 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2: Kiss of Life, Summer Queen이 또 컴백을 했습니다. Yes, Sweat. 실한 곡이에요. 예, 어제 또 무대가 공개된 곡입니다. 지금 주요 음원 차트에 예, 성적이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Sweat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합니다. 러브 119 기대해주세요.

0: 뜨거운 여름, 시원한 탄산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탄산음료 생산 라인에도 가스 감지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탄산음료를 만들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사용되는데 무색무취의 특성 때문에 누출 시 사람이 쉽게 알아챌 수 없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질식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가스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안전은 대응이 아닌 준비. 현장에 꼭 맞는 가스 감지기를 갖췄을 때 조금도 살틈없는 완전한 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요즘 덕질 어디,
4: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6: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치읓 기억. 날씨 어플을 볼 때마다 오늘 땡땡 기온은 얼마나 올라가는지 체크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요 며칠 뉴스에서도 계속 이것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 땡땡, 단계 발령, 전력 수요 땡땡 기록까지 가장 높은 정도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치읓 기억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0: 블랙시 김지은이 함께한 하늘 위로였습니다. 오늘 정답은 최고였는데요. 퇴근 중인데도 너무 더워요. 5744님 구로구 오늘 39도 찍었는데 내일은 40도 용접일을 하는데 살려줘. 2096님 제 딸은 옆에서 차고 치과 난리예요. 아하 최고 차고 치과 세 개를 보내주셨어요. 조현영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축구가 많이 왔죠. 가족 오늘 상암 경기장에서 맨시티랑 K리그 선수들 경기 보러 가는데 차가 너무너무 많이 밀립니다. 아, 오늘 상암에 또 경기가 있군요. 밤에는 조금 기온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1493님 총각이 됩니다. 시골 오면 50대가 다 돼가도 총각이라 불러요. 강재웅님 총각 또 추가 여름에는 또 얼음 추가가 많죠. 3339님 추가 추구 내 추구미는 소연언니 김문님 감사합니다. 챙겨가 됩니다. 김하늘님 주변 좀 챙겨 여름인데 그래요 좀 서로서로 챙겨줘야 돼요. 너무 더워서 자 이 중에서 3339님 김문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이 더위를 뚫고 아, 이 두 분들 감사합니다.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합니다. 러브 119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0: 저체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1: 메디솔라.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서울에서 왔습니다.
7: 경남서 왔어요.
6: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8: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9: 대구 잡고 쓰리고.
6: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1: 사랑에 깨지고 다치고 아픈가요?
12: 이리 와요. 우리가 호해줄게요.
13: 세상 모든 사랑의 응급진료실 러브 119. 박서현의 러브게임 공식연애 주치 허영지 이진혁 어서오세요.
14: 안녕하세요.
15: 안녕하세요.
14: 진짜 너무 더웠어요. 너무
13: 대만은 여기보단 덜 덥죠?
14: 네, 맞습니다.
13: 아,
14: 네, 대만이 더 안 더워요.
13: 아주 대만의 야구장을 뒤흔들고 왔어요. 시구의 시타의 무대까지. 여러분, 그 월드컵 결승전에 그 BTS 그 무대 하듯이 대만도 야구가 엄청 유명한데
14: 정말,
13: 거기에서 네. 온 국민이 다 보는데 카라가 야, 축하드립니다.
14: 맞아요.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무대를 했고요.
13: 예. 네.
14: 근데 저도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놀랐던 게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어쨌든 노래를 부르는데
13: 네.
14: 이거를 다 따라 불러주시면서
13: 맞아요.
14: 같이 응원을 해주시니까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3: 와,
14: 그리고
13: 멋있더라고요.
14: 열기가 네. 거기가 거의 5만석이래요.
13: 네.
14: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거기서 거의 3만 명 이렇게 네. 남아주셔가지고 경기 후에 또 진행이 된 거여가지고
13: 네네네.
14: 남아주셔가지고 또 같이 즐겨주셨어요.
13: 그래서 정말 그 무대의 열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14: 맞아요.
13: 뜨겁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14: 맞아요.
13: 다 대만 분들이었습니다. 네.
14: 근데 제가 너무 그래서 흥분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16: 아 신나가지고
14: 네. 네. 잔디밭이 꽤 넓더라고요.
13: 네.
16: 맞아.
14: 근데 너무 뛴 거예요.
13: 네.
14: 그 나중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16: 조절을 못했어요.
14: 아~ 프로답지 못했어요.
16: 프로답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네. 못했어요.
13: 이게 페이스가 약간 이제 무너진. 그렇지만 너무 멋지고 허영 씨가 날랐어요. 진짜
14: 맞아요.
13: 날랐어.
14: 네,
13: 그래서 그럼 팬미팅이 잡힌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14: 이제 잡혀 있던 게 있어서 사실 대만에서는 이제 이번 달 말에 8월 22일에 또 팬미팅이 있습니다.
16: 엄청 바빠.
14: 이번 주에는
13: 이번 주는 어디예요?
14: 홍콩의 팬미팅.
16: 이번 주도
13: 이번
16: 있고
13: 주가 홍콩.
16: 다다음 네. 주에도 있는
14: 네.
16: 거예요?
14: 네.
13: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저기 뭐죠? 이거 경기 부산 강원 찍고 이거 하듯이 홍콩 싱가포르 대만 찍고 막 이런 식이야. 카라가 지금.
14: 그래서 너무 설레고 사실 재밌어요. 왜냐면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16: 아, 그렇죠.
14: 네. 재밌게 또 팬미팅 하고 팬분들이랑 놀다 오겠습니다.
13: 지금 여러분 홍콩의 그 몽콕이라는 데 워낙 유명한 관광 지역인데 아마
14: 네.
13: 우리나라 분들이 거의 관광에 숙소도 많이 잡으시고 많이 하실 텐데
14: 맞아요.
13: 그 근처에 다음 주에 계실 분들은 우리 카라 거기서 또
14: 아 너무 재밌을 거예요.
13: 있으니까 뭐 몽콕이나 그쪽 주변에 또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또 많이 가 계시지 않습니까?
16: 네네.
13: 관광하시는 분들은 예, 카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14: 맞습니다.
13: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혁 씨가 또 대전에서 아니 나 깜짝 놀랐어. 귀한 성심땡이라는 그 귀한 30분을 기다렸다가 사왔다고.
16: 네네. 아 물론 저희 진짜? 매니저 형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저 형.
13: 아니 근데 네. 이 더운 날 매니저님이 근데 원래 음식을 좀 좋아하세요. 이 더운데 30분은 정말 너무 힘든.
14: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이건 사랑이에요.
16: 사랑이죠.
13: 맞아. 진짜 사랑이야.
16: 너무 감사하죠.
13: 네.
16: 아 근데 제가 지금 대전을 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13: 네네.
16: 갔는데 사실 오늘 수요일이고
13: 네.
16: 평일 이제 딱 중간이고 네. 이제 시간대도 그렇게 점심시간 지나서였거든요. 그래서 아이 뭐
14: 웨이팅 없겠지.
16: 그 생각으로 저는 형한테 부탁을 드렸던 건데
13: 아,
14: 또 있었구나.

0: 사진이니까.
1: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 줄이 이렇게 있고 카톡으로 이거 서요? 아. 아 이거 그래. 근데 30분이면 별로 안 기다린 거래요. 아,
2: 그러면 그래요? 다른 때는 이제 주말에는 막 2시간씩 기다리는 거죠.
3: 아이고야. 아. 근데 진짜 이건 사랑이다.
1: 네, 사랑이다.
3: 이거는 정말로
2: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진짜 저 덕분에 지금 제가
2: 한 세 개 먹었죠.
3: 오는 길에 이렇게 좀 잠을 푹 자고 와가지고 아. 정신이 안 돌아서인데 소보로빵 보자마자 막 정이 써져가지고 지금 두 개를 먹었어요.
2: 아, 두 개밖에 안
1: 먹었어요. 너무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3: 네, 부추빵이랑
1: 그러니까요. 네,
3: 팥 소보로빵.
1: 네, 팥 네. 원래 부추빵이 4시간이면 유통기한이 끝나서.
2: 아 빨리 먹어야
1: 빨리
2: 된다고
1: 먹었어야
3: 4시간 전에 다 먹을 네. 수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네. 드시더라고요.
3: 네, 그럼요.
1: 순식간에
3: 그걸 왜 4시간 지날 때까지 놔둬요.
1: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네. 전 소연 누나가 꼭 드시길 바랬는데 네. 소연 누가 M땡 M
3: 소연 누가요?
1: 소연 누가요? 소연 누가요? 소연 누가요? 아니 초콜릿을 조금
2: 이미,
1: 드시고
2: 이미 땄는데 초콜릿 먹으면 배가 아니, 너무
3: 초콜릿
2: 불러요.
3: 먹으면 언니는 배부르죠. 진 역시.
1: 전 너무 누나를 잘 알고 있다고
3: 지금 언니 혈당 스파이크 왔어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1: 아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2: 너무 배가 불러서 그렇지만 냄새를 먹었어요. 네. 그런 거 알죠. 능력 개인기야. 저의 개인기.
3: 방금 제가 먹는 냄새 보고 배부르다고 하고 들어가셨잖아요.
2: 네. 그러니까 제 네. 개인기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다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네. 잘 먹었습니다. 매니저님.
3: 잘 먹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자 러블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연애 에 대한 모든 고민, 걱정, 의문, 상상, 오해 한풀이 연애에 관한 모든 것 보내주시면 저희가 진단하고 처방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신 여자분이에요. 화장품 세트 선물로 가고요. 함께 읽어드립니다.
4: 제 이상형은 오래전부터 한결같습니다. 태토. 무조건 태토. 남성미 줄줄 흐르는 상남자 스타일이 이상형이죠.
1: 아르르.
4: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태토남을 만나기 위해 2종 소형 면허를 따서는 바이크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2: 바이크 동호회. 예.
4: 그리고
5: 신입 어서 와요. 바이크 좀 타요. 나이스. 아르르 아르르.
4: 정말 꿈에 그리던 너무나 와일드하고 야성미 넘치는 남자에게 첫눈에 반했죠. 근육 이따만하고요. 머리는 장발에 뭔가 저 정되지 않은 자연인의 느낌? 왜 이렇게 안 따지지?
5: 줘봐요. 자요.
4: 고맙습니다. 긴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해결하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죠.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남자친구는 오케이라는 말 대신 와락 안아줬고요.
2: 역시 태도 태도.
4: 그리고 연애 1일차 남친이 톡을 보냈는데 저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5: 오늘 몇 시에 퇴근해요?
4: 그리고 그 옆에 귀여운 이모티콘 남발. 사귀기 전까진 분명 톡 내용이 응 그래 알았다 이렇게 간결했는데 아니 사귄 다음날 무슨 딴 사람으로 빙의된 것 마냥 이러는 거예요. 해킹이라도 당한 건가 싶어 바로 전화를 했는데
6: 딱이야 딱이야 바쁜 거 아니었어요?
4: 나 안 바쁜데 근데 말투가 갑자기 왜 그래?
6: 나는 마음을 연 사람 앞에서만 본 모습을 보이거든. 나는 자기한테 마음을 오픈했으니까.
4: 이럴 줄이야. 이러다가도 동호회 가면 예전처럼 태토난 그 자체니까 또 좋아졌다가 단둘이 데이트만 하면 개실망. 아니 무서운 영화 보러 가면 제 등 뒤에 숨어서는 이러고 음식 먹다 흘리면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콩콩 때리면서
6: 에킹 바보
4: 이러고 제가 딴 남자라도 쳐다봤다고 싶으면
6: 흥 진혁이 삐짐 흥
4: 3인칭 화법으로 이러고 아니 이 남자 계속 사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빠른 이별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 하루에도 진짜 몇 번씩 고민해요.
1: 야 캐릭터가 확실하신 분이네요.
3: 어떻게 전 좀 힘들어.
1: 네. 왜 그럼. 벌써 기가 빨리셨어요.
2: 그렇지.
3: 근데
2: 이상형이 태토인데 내 남자 내 여자 달라졌어요가 문자 주제입니다. 사귀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나 혹은 결

0: 결혼 전 결혼 후가 이렇게 달라져나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남과 여 에피소드 받겠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여러분의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그런 느낌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이분은 정말 큰 고민이시고 실 거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1: 이 사실 이상형이 확실하지 않았으면 이게 반전 매력으로 귀여울 수도 있는데
2: 갯모애라고 하죠.
1: 근데 예. 이제 이분은 확실하게 처음부터 테토남 맞아요. 때문에 고백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분은 좀 이제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분은 그럼 태겟남인 거예요?
1: 그렇지 태겟남인 거지.
2: 태겟남.
1: 애겟남. 애겟남.
2: 아 근데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이제 등치가 크시고 우락부락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귀엽고, 귀엽고 네. 아기자기한 걸 되게 좋아하시죠.
1: 그렇죠.
2: 죄송한데.
0: 아, 네. 아니요.
2: 누나 눈 좀 뜨세요.
0: 아, 네.
2: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왜냐면 본인들의 그 모습이 남들한테 너무 무서워 보이니까 자기 사람한테는 조금 더 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1: 아니 그게 보통 사람한테는 다 맞아요 그 정서가. 네. 근데 이제 이분한테만 안 통하는 거지.
0: 맞아요. 그러니까
1: 보통 사람들은 다 인정하죠 그거를.
0: 오히려 이게 반전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
2: 네, 그쵸, 그쵸.
0: 태토였다가 그치. 이 애기나의 모습 보고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사랑스럽기까지 해 미쳤어 이런 맞아요. 분이 계시는데
2: 이게 마동석 선배가 마블리라고 불리.
1: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온 국민이 그 마블리의 모습을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예외라는
0: 예외
1: 거죠.
0: 예. 맞아요, 맞아요.
1: 최낙타 연애박사 듣고 올게요. 피처링은 엑시.

0: 능력 갖다 내놓으니까.
1: 야.
0: 왜?
1: 자.
0: 아, 왜?

0: 봤거든요.
1: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팀 줄 알고 막 현실적인 조언 막 이런 게 막 좋고 냉철해서 좋아했는데
2: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1: F 감성이면 네,
2: 막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러다가 네. 둘이서 갑자기
1: 자기야 막 이렇게
2: 이렇게 하니까 그래. 갑자기
1: 놀래지.
0: 잠시만.
2: 아 진짜 아 진짜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친구들이 야 거짓말하지 마 걔가 설마. 그런다고. 어. 그랬더니
1: 연인끼리
2: 얘들아 진짜 나 너무 억울해 진짜 아. 진짜 그런다니까 이런 이렇게 고민 상담할 친구가
1: 맞아,
2: 있었어요.
1: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연인의 귀에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0: 아, 에일리언도 아니고
2: 아, 진짜 이제 이래
1: 9728님
2: 제 후배는 남친이 썸 탈 땐 남자답더니 사귀기로 한 뒤로 툭하면 운대요.
1: 아 여기도 F야.
2: 회사 일로 울고 헤어지자고 해도 울고 너무 고민이라고 합니다.
1: 아 어떡해.
2: 근데 애는 착하대요.
1: 야, 이게 더 고민이야. 이거 착하니까 헤어지지도 못해. 이분은 못해. 아이고 어떡해.
2: 이렇게 하다가 식장에 이제 갑자기 식장까지 간다.
1: 야 걔 결혼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후배 8761님
0: 결혼 22년 차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엔 생선 가시를 다 발라서 밥 위에 올려주더니 지금은 오. 나더러 해달래요. 아. 연애 때 본인이 했으니 지금은 자기한테 해주라고. 가는 게 있었으니 와야 한다며. 야 남편이 이거 버릴까요?
1: 아, 버리면 벌받아. 버리면 안 돼.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해줘요. 신랑한테.
2: 22년 차니까.
1: 그럼 이제는. 이제까지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 해줘야지. 네. 김태라님.
2: 썸 탈 때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바로 죽을 사오던 소 스윗 남이었어요. 예. 근데 남친이 된 후 감기 걸렸다고 하면 아유 그래 약 먹고 푹 쉬어 이렇게 톡만 보냅니다. 아.
0: 에휴. 이게 썸이랑 남친은 좀 너무 좀 짧지 않나요?
2: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계속 해줄 거면 하시고 아. 썸 탈 때 그렇게 잘하지 막 잘하는 척하지 마세요.
0: 네 맞아요.
2: 왜냐면 저도, 결국에는 네.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트러블이 트러블로 이어집니다.
0: 네 그렇죠? 맞죠 맞죠.
1: 근데 네. 잘해주지 않으면 사귀어지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또 잘해주는 거죠.
2: 잘해줘서 계속 잘해줘야 돼. 그거를 아유, 영상으로 정말. 계속 다 찍어놔야 돼. 원래 아유. 이렇게 했잖아. 야. 이렇게 하면서 아,
1: 무서워서 연애 하겠냐고 이거.
2: 아니야 근데 왜냐 변하는 거는 진짜
1: 싫어서
2: 아닌 것 같아.
1: 싫어서
0: 그러니까 변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굳이 과시나 뭐 이런 그런 걸 하지 말고
1: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0: 썸 때는 있는 그대로 하세요.
1: 그리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해요. 근데 잘 안 되잖아. 있는 그대로 하면 연애가 시작이 잘 안 돼요. 그럼 때려쳐 그냥 하지 마요.
2: 하지 마요.
1: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8457님
0: 결혼 전엔 밥 잘 사주는 이쁘고 착한 누나였는데 오. 결혼 후엔 심부름 잘 시키고 혼만 잘 내는 무시한 누나로 아, 바뀌었어요. 아. 연애할 때 착했던 전 더 말 잘 듣고 착한 큰아들이 돼버렸네요.
2: 너무 좋네요.
1: 관계가
2: 너무 좋잖아요.
1: 어머니와 아들 관계 좋아요.
0: 좋은 건가요?
1: 좋아요.
2: 사랑이야.
0: 사랑이
1: 찐사. 아니 이만한 찐사랑 없어요. 어머니하고 아들
2: 맞아요.
1: 관계인데요. 선물 갑니다.
2: 아, 또 네. 남자분이 져주시는 거야.
1: 그럼
2: 이거는.
1: 아들이 그렇죠, 아들이 그렇죠. 됐대잖아요. 황희정님.
2: 제가 취향상 털 많은 남자를 좋아해서 오. 남친도 그 기준으로 만났어요.
1: 그래요.
2: 얼굴, 팔, 다리까지 막 짐승이었어요.
0: 그래서
2: 너무너무 좋았는데 네. 최근 관리를 시작한 남친 하얗고 매끈한 알이 됐어요. 제모와 왁싱을 깨끗이 한 거예요.
1: 제모
2: 개인의 선택이지만 전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요.
1: 그래
2: 아 희정님 근데 오늘 40도예요.
1: 털 깎아야 돼.
0: 그러네.
2: 더워.
1: 여름에만 좀 이해해줘요.
2: 맞아요. 남자친구가 조금 이제 여자친구 만날 때 깨끗하고 땀 많이 이렇게 안 묻게 하려고
1: 그치.
2: 그러고
1: 보니까 약간 청결의 개념이기 맞아요. 때문에 요거 이해해주세요. 선물 갑니다. 예, 구창수님.
0: 아우 우리 신랑은 썸 탈 때는 시크하더니 결혼하고는 다정함이 그지 없는데.
1: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
2: 그냥 자랑하러 보내신
1: 여기 샵 1077 여기 저 SBS예요. 예, 구창수님. 예,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아서 선물은 없습니다.
0: 아이고. 네,
1: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0: 최낙타 연애박사 피처링은 엑시였습니다. 내 남자 내 여자가 달라졌어요. 읽어드립니다. 2975님
1: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콩깍지 아웃이라 사연자님은 정리하셔야 할 때.
2: 맞아요.
1: 저도 마냥 이성적이고 든든한 선배인 줄 알고 만났는데 사귀어보니까 F감성 1000% 애교 10000%라 결국 이런, 감당을 못했어요.
0: 이런 느낌이구나.
1: 반전 매력으로 받아들이기엔 갭이 너무 커.

안녕하세요.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쇼리실라!

0: 한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삶의 여유를 갖는 방법 있으세요?
1: 이해하는 거요. 나랑 다른 거에 너무 마음을 쓰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보는 그런 태도에서 여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2: 내 마음의 기준을 잘 정하는 거예요. 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삶의 여유는 누군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고 보살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데에 시간을 더 내어주세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Love 119.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203님 주셨습니다.
1: 결혼 전 본인은 절대 여자친구 가방을 들어주지 않는다던 사람. 결혼하자마자 바로 조그만 휴대폰 가방까지 다 들어줍니다. 남편 최고.
0: 아니 문자를 잘못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 아니,
2: 그래도 엔딩 문자로 좋았어요.
0: 그렇죠. 네. 엔딩 문자로. 아, 예전에는 안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 제일 좋지.
2: 이게 사랑이잖아요 솔직히. 나 원래 그런 네. 남자 아니야 이러는데
0: 어, 너한테만
2: 이제 바뀌는 거야.
0: 그래.
1: 사랑을 이제 하면서. 내 거야 하면서 이제 들어주는 거죠.
2: 맞아.
0: 선물은 없습니다.
2: 아, 네, 맞아요.
0: 자, 이번에 짧은 고민 사연들 재빨리 참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OX로 예, 빠르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로켓 상담 OX 참견.
3: 빠밤.
0: 여자분입니다. 제가 비빔밥을 좋아한다고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집에서 양푼에 비빔밥 재료에 참기름병을 통째로 챙겨온 후배. 이거 플러팅일까요? 플러팅이다 하면 오, 아니다 하면 X를 외쳐 주세요. 하나, 둘, 셋.
3: X.
0: 자, 남자분입니다. 싸우고 나서 SNS에 스토리에 저격하는 애인 어떻게 생각하나요? 관심 달라는 건가요? 아님 무시할까요? 관심 달라는 거다. 마음을 써줘라 하면 오, 아니다. 그냥 무시해라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3: X.
0: 자, 남자분입니다. 친 오빠의 5년 된 여사친이 요즘 들어 갑자기 저에게 용돈을 자꾸 주면서 잘해줍니다. 여사친이 오빠 칭찬도 많이 하고요. 오빠 얘기도 자꾸 묻고요. 수상한데요. 이 용돈 계속 받아도 되나요? 그냥 받아라 하면 오, 받지 말아라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3: 오!
0: 아, 자, 오, 받아라. 그럼 받으면 네. 기브 앤 테이크인데.
2: 아니, 받고, 그러니까 근데 받고 그쪽에서 말이 없으면 그냥 받고.
4: 그냥 넘어가는 거고.
2: 그냥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는 거고.
0: 아니, 근데 오빠 좀 밀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좀 공헌 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이거는 근데 이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1: 했죠. 맞죠. 저희는 계속 기다려야 되죠.
2: 왜냐면 이 동생이 그냥 정말 이뻐서 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너무 친동생 같고 이뻐가지고 이 언니가 그쵸. 챙겨주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 너무 그렇게 오지랖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0: 아, 그냥 받아라.
2: 아, 언니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하고 만약에 언니가 아, 그래 아, 근데 혹시 너희 오빠 이렇게 얘기하면
0: 적극적으로
2: 네, 적극적으로 예,
0: 아, 그때는 적극적으로
2: 네, 그럼요.
1: 근데 그 얘기는

0: 하는 것 같아요. 오빠 칭찬도 많이 하고요. 이 얘기가 내 얘기 좀 오빠한테 좀 잘해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제가 봤을 때.
1: 그럼 그 얘기만 쓱쓱 해주세요. 네,
0: 그냥 쓱쓱 하세요. 그냥 네, 네. 오빠 요새 이 언니한테 연락 자주 오는데
2: 괜찮더라.
1: 어, 좋아. 언니 너무 착한 것 같아.
0: 나한테 그래. 용돈도 주고 오빠 얘기도 많이 하던데.
1: 맞아. 오빠 얘기 진짜 얘기를. 많이 해. 그래.
0: 이게 맞아. 제일 키포인트예요.
2: 맞아. 그래.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비빔밥 좋아한다고 이제 했는데 양품까지 다 챙겨온 이분은 이제 OX가 나뉘어가지고
1: 이게 플러팅이라고 진혁 씨는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혹시
0: 근데 저도 이거 딱 들었을 때 사실 저도 X였거든요.
2: 아 그래요? 근데 왜 오했어요?
0: X였는데 네. 아 왜냐면
2: 그냥 어느 점에서
1: 그냥 네. 후배가 배고팠던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어요. 그냥 네. 그냥 밥 챙겨주려고 이거 다 그냥 들고 온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사실 그걸 다 챙기는 거 자체가
2: 정성이에요?
0: 정성이니까
2: 아 그래서
0: 저는 내가 너를 이만큼 신경 쓴다라는 플러팅인가? 오케이. 라는 생각에 네. 일단 오를 했습니다.
2: 영지 씨는?
1: 저는 후배분이 네. 진짜로 밥에 진심인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오늘 밥 진짜 비빔밥 나 비빔밥 진짜 내일 너무 먹고 싶은데 진짜 너무 먹고 싶다 막 배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걸 듣고 후배는 야 내일 점심은
2: 한번 먹어봐
1: 내가 이렇게 비벼서 이 우리 집 참기름 직접 짜온 이 참기름을 내가 넣어서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해서
2: 한번 해봐.
1: 후배분은 그걸 챙겨온 거야.
0: 그래, 거의 최강록 셰프님처럼 그냥 챙겨가지고
2: 그럴 수도 있어서
1: 진짜 밥에 진심이었어. 네. 한끼 한끼 진심인 분이어서 진짜로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난 거야. 비빔밥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아 비빔밥 내일 점심으로 딱인데 야 우리 집에 안 그래도 갓 짜온 참기름이 있는데 이거 같이 챙겨와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2: 그래서 이 여자분은 그 남자 후배가 플러팅일까 아닐까를 고민하기 전에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봐주세요. 맞아요. 내가 그 후배가 좋아하나? 심장을 떨리게 하는지 안 하는지 맞아요.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1: 맞아요, 예. 맞아요.
2: 그리고 우리 SNS에 스토리 저격하는 애는 그냥 넘어가라 무시해라.
1: 네. 이거 왜 계속 이거 신경쓰지 마세요. 그렇죠. 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십시오.
2: 네. 네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VOS 큰일이다.

0: VOS 아, 큰일이다. 예, 이어드렸습니다. 네. 실시간 로켓 삼당이 왔는데 이제 익명을 요청하셨는데 이분이 남자분인가요? 남자분 같아요. 네. 네, 네. 여자친구가 남사친과 함께 요리학원을 다닙니다.
1: 네, 네, 남사친이랑.
0: 아, 끝나고 데리러 가면은 배고파서 자주 근처
1: 고등어집에
0: 같이 가는데 남사친이 고등어살 못 바른다고 여자친구가 그 남사친의 고등어살을 발라주는 거예요. 네네. 이거 남자친구로서 이해 가능한 일인가요? 이해가 가능하다 하면 오, 아니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 X.
0: X입니다. 네, 자, 해결되셨죠?
1: 네, 절, 네. 이거는 그냥 그 고등어살 그 뼈를 남사친 볼에 찔르세요.
2: 아니 근데 이게 같이
1: 그러니까 같이 합석해서 먹는 것 같은데.
2: 아니 그것도 맞는데
0: 그러니까 요리학원을
2: 다니니까. 다니는 것도
0: 다니니까. 아니 근데 요리학원은 다닐 수 있지.
1: 그렇죠. 학원은 그건 자유잖아. 그치? 그치? 그건 남사친 분이 진짜 요리 욕심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근데 이제 이거죠.
0: 고등어살까지 그, 네, 뭐 고등어살. 이렇게 발라주면서. 예.
1: 그러니까 그거 뼈 좀 걸리면 뭐 밥 한 술 넘기면 되는 건데 그거를 네. 이걸 왜 예. 발라주는?
2: 아니 무슨 우리 네. 할머니가 할 만한 말을
1: 네, 하세요. 맞잖아요.
0: 뒤집어 엎어요. 남자친 이거 X 둘 나왔으니까 네. 뒤집어 엎어요.
1: 엎으세요.
0: 아,
1: 이거는,
0: 뒤집어 엎어.
1: 이거는 네. 어, 제, 내가 지금 러브게임 보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래 어, 라고 일이래. 하면서 얘기하세요.
2: 네. 요리학원까지는 저도 이해는 아, 하는데
0: 그쵸.
2: 그냥 집에 가서 드세요.
1: 맞아요.
0: 네. 아니면 그냥, 남자친구랑 둘이 먹으면 되지.
1: 맞아요.
0: 뭐 남자친구랑 이렇게 셋이 먹어.
1: 남자친이 진짜 깨깨빡빡해. 집에
0: 그래,
1: 가세요. 남자친구.
0: 그러니까 정말.
2: 다 좋아놨어.
0: 러브119 다음 사연은 여자분이고요.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여자분 어떤 고민인지 함께 읽어드릴게요. 드려요.
3: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이제 딱 2주 됐습니다. 제일 설렐 때죠. 그런데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저 그 사람 4년 된 여자친구예요.
3: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어요. 네? 아, 뭐라고요?
0: 지금 만나는 그 남자 내 남자라고요.
3: 너무 당황스럽고 손이 다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내게 이런 삼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고민이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 바로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 일 없는데 그냥 모른 척하며 정리해야 할까요? 저 정말 좋았는데 요즘 매일이 행복했는데 이런 대처법이나 연구하고 있는 게 너무 슬프네요.
0: 자 여러분 문자 주세요. 이거 따져 물어야 할까요? 모른 척하며 그냥 정리해야 될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여러분의 의견을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아니 근데
0: 이거는
1: 이건 왜 이걸 왜 모른 척하세요?
2: BGM이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내용은 진짜
0: 이거 근데 이거 지금 만약에 2주 정도 돼서 이런 사건이 있는 게 다행이지.
2: 다행인 것 같아 일단.
0: 2년을 만났는데 연락 와가지고 저는 그 사람 8년 만났어요. 어머. 이렇게 되면은 진짜 멘붕이죠.
1: 와.
0: 그러니까 2주 만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1: 근데 그래서 지금 이분은 아마 엄청 너무 지금 사랑이 막 전부일 것 같고 막 이런 상태이실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2주째니까 얼마나 설렐 때야.
2: 근데 아, 이거는 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 아니 왜냐면, 무조건 얘기해야죠.
0: 왜냐면 얘기를 안 하면 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말을 안 하고 끝낼 수는 없는 게 남자친구가 억울한 입장일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2: 저도
0: 왜냐면
2: 지금
0: 제가 지금 한 역할 이 여자가
2: 헤어졌는데
0: 상태가 안 좋은 맞아요.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어요.
2: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1: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제가 연기한 이 역할이 사실은 그 남자랑 그냥 내가 그냥 스토커일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거예요.
1: 그럼요.
0: 이거는.
2: 아 요새 누나 프로그램 봐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진짜 나빠 맞아요. 보여.
0: 아니야 근데 요즘에
1: 네,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 보셔야 돼요.
0: 그래 네.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 많아 요즘에. 4727님이
2: 이건 당연히 따지고 정리해야죠.
0: 장미라님
1: 따져 물어야죠. 이거 이상하다.
0: 근데 이거를 일단 이거부터 좀 물어봐.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를 좀 물어봐야 돼요.
1: 근데 요즘에 사실 그죠? 그거는 어떻게든 뭐 그 정도로 무서운 분일 수도 있다 이거죠. 내 말은.
2: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용기를 내자면 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만의 방식으로는 그 여자분한테 다시 전화할 것 같아요.
0: 뭐라고요?
2: 이게 이게 확실한 거냐?
0: 확실하다고 하겠죠.
1: 아니 아니, 아니 혹시 근데 그럼 무슨 일인?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
2: 볼 것 같아요.
1: 아니야, 근데 나는 그냥 남자친구한테 할 것 같아. 남자친구한테 물어볼 것 같아.
2: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이 상태면 남자친구도 못 믿어요.
1: 아니, 그러니까 못 믿는데 근데 어쨌든
0: 그 여자 전화 온 여자는 어떻게 더 믿어? 더 남인데.
1: 맞아, 더 남인데.
0: 그럼 차라리 남자친구 2주 된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맞죠.
1: 왜냐면 2주 된 남자친구한테 물어보고 3자 대면을 하는 거죠.
0: 아우 또 3자 대면까지 가야 돼?
2: 근데 3자 대면 가면 좋긴 한데 그게 될까? 남자친구 안 될 것 같은데.
0: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맡은 그 역할의 여자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돼요.
1: 0995님
2: 남친의 스토커일 수도 있죠. 확인해야 돼.
0: 그래, 확인해야 돼. 왜냐면 남자친구가 펄쩍 뛸 수도 있어. 아니 맞아. 걔가 너한테도 또 전화했어 막 이럴 수 있어.
1: 미안해 이럴 수도
0: 그럴
1: 있어.
0: 그럴 수 진짜로. 있어요. 예. 1254님
3: 진짜 여친인지 그 여자의 착각인지 확실하게 하고 끝내든지 만나든지 해야 깔끔할 것 같아요.
0: 맞아.
3: 나 혼자 정리는 찝찝하고 그냥 만나는 것도 찝찝해요.
2: 그것도 네. 맞죠.
0: 그리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남자의 그 태도나 눈빛을 잘 봐야 돼.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1: 당황하는
0: 그치. 이 남자는 이미 정리가 다 됐는데 그 여자가 전화를 한 건지.
1: 아유, 아니면 그거. 아니면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한 상태인데.
0: 그렇지. 이 여자가 안 끝내주는 건지.
1: 맞아.
0: 이런 걸 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저희가 다 드렸기 때문에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1: 무조건
0: 좋대.
1: 직접 얘기하셔야 됩니다.
0: 감정을 조금 누르고 그 남자친구의 눈빛을 잘 보시기 바랄게요. 김지훈님이 주셨습니다.
2: 대신 그 여자한테는 다시는 연락 안 하는 게 낫지.
0: 그래. 그러니까 남친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녀 문제는 둘이 해결해야지 이 전화 온 그 여자분한테까지 가면 일이 너무 커지니까.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분한테는 연락을 안 하는 걸로. 아우 배총명님 주셨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3: 잠깐만. 남자친구 폰에 그 여자 폰 번호를 쳐보는 거 어때요?
0: 근데 나 지금 벌써 심장이 막 떨려. 지금 벌써 심장이 떨려. 쳐보지도 않았는데.
2: 이게 진짜
0: 않았는데.
2: 확실한 방법이긴 하네.
0: 근데 아니야 근데 그냥 허영지 이렇게만 됐을 수도 있잖아. 맞아. 아니면 영지 이렇게
2: 저장이 안 돼 있어야죠 애초에.
0: 왜요?
1: 전 여친이니까?
0: 전 여친이든
1: 모르는 사람
0: 전여친이어도 지우진 않았을 것 같아. 그냥 허영지 이렇게만 돼 있으면 뭐
2: 그런가?
1: 나 너무 소름 돋는데
0: 내 생각에 거기에 막 하트로 돼 있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1: 근데 아니, 이분 않죠. 어떻게 좀 해결되셨는지 연락 왔으면 좋겠다. 그래,
0: 김유아님 주셨습니다.
2: 남친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겠죠. 우선은 남친 상태를 지켜보세요. 그래도 남친이 아직 마음에 있다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죠. 집을 찾아가 봐요.
0: 누구 남친 집을?
1: 아 근데 이거 좀 이거 쎄해요.
0: 무섭다.
1: 이거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네 짚고 넘어가세요.
0: 그래 김유아님 예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일단 무조건 남자는 아니라고 할 테지만
1: 네,
0: 그 남자친구의 눈빛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0: 옥상달빛 연애상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진짜 명란김 원조 해맛에서 국산 원초 명란맛김 세트,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7: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6: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인영님 주셨습니다.
8: 저희 언니가 반대 상황이었는데요. 언니 남친이 양다리 걸친 새 여친이 전화가 와서는 오래 사귄 여친 맞냐고 물어보았고 둘 다 헤어지기로 하고 남자는 두 명에게 모두 차였어요. 그 남자 술 먹고 밤에 우리 집 와서 초인종 누르며 잘못했다고 난리 난리. 결국 엄마가 돌려보냈네요.
6: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긴 있네요.
8: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시간을 갖자고 했으면 시간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새로운 만남은 저는 그 만남도 오래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그치. 여러분.
9: 근데 이게 지금 확실한 답은 아니니까 일단 사연자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맞아요. 게 맞아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8: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9: 진짜 궁금하긴 해요.
6: 궁금하니까 이분들도 궁금해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맞아요. 해결하시고 나중에 뭐 2, 3주에 꼭 연락 한번 주시길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산들 씨하고 강민경 씨가 듀엣을 했는데 여기는 네? 차력쇼냐고.
8: 차력쇼네요.
6: 차력쇼, 차력쇼. 네. 산들 피처링 강민경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이 노래 알아요?
8: 알죠.
6: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알죠, 알죠. 노래 좀 한다 하면은

0: 이런 노래를 그렇게 불렀던 남녀가 짜증나는 곡에 나한테는 진짜 왜 이렇게 연인들이 언니, 이 노래를 불러.
1: 다음에 봐요.
2: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0: 네, 안녕. 날이 더워가지고 네. 너무 좀 흥분을 했네요. 맞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2: 안녕.
1: 안녕.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봄단화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 암기를 잘하는 방법 중에 소리 내어 말하기가 있다고 합니다. 속으로 하는 것보다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좀 더 오래 기억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빴던 일, 상처받았던 일들을 좀 더 오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들춰보고 되새기게 되잖아요. 영스 가족들은 어떤가요? 지금부터는 영스와 함께하며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행복했던 칭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웬디 영스트리트 첫 곡은 박문치 영케이의 What a Wonderful World였습니다. 우리가 좋았던 말보다 기분 나빴던 말을 좀 더 자주 얘기하고 되새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행복했던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컴백을 저희가 또 월요일날 또 했다 보니 컴백에 관련된 그냥 노래 좋다.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저희 다섯 명의 단체를 보게 되니까 또 저희 다섯 명에 대해서 너무 반갑다, 좋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다 각자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서 시간을 비워서 또 준비를 한 만큼 또 결과물을 또 좋아해 주시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되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최승래님께서 기분 좋았던 말은 저녁 먹은 남편이 당신 음식이 최고야 라고 해서 좋았어요. 더위도 잊혀지는 칭찬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누군가를 생각해서 음식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해? 막 이런 거 하면은 저 같아도 기분이 막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네, 이수연님, 강아지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땀이 줄줄 흘러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사연자님 수연님도 땀이 줄줄 흐르겠지만 강아지도 그 보면은 약간 혓바닥이 좀 나와 있으면서 헥헥될 것만 같은 그런 더위입니다. 산책 조금 하시고 얼른 또 들어가서 시원한 또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 또 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성님, 집에서 우리 집 비숑이랑 같이 에어컨 밑에서 영스 들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걸 또 이렇게 지키고 계신 분이 또 계시네요. 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일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그럼 티켓 공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소년의 초상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8월 16일 일요일 6시 공연 티켓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센 웬일이야, 중증 외상센터의 천장미, 참교육의 최가윤 등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죠. 하영 씨와 함께합니다. 저희의 만남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아직 수요일이라는 생각에 기운 쭉 빠진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제가 무조건 칭찬만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칭찬받고 싶은 분들 얼른 사연 보내주시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진심 가득한 칭찬과 함께 시원한 아이스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요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따뜻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7: 든든하게
6: 집에서도
8: 간편하게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8: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6: 오딸.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번호.
1: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번호.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1793님, 퇴근하는 길에 피곤한 나머지 엄마랑 통화하다가 짜증을 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말이 심했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시 전화드려서 사과했습니다. 저 잘했죠? 가족이다 보니까 이게 편해서 말이 더 예쁘게 안 나가는 때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어서 네. 수요일이 제일 피곤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친 하루에 제가 힘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무조건 칭찬만 해드릴게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겐 저의 진심 가득한 칭찬과 함께 아이스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테니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6893님, 운동 너무 가기 싫었는데 집보다 헬스장이 더 시원하다는 PT 선생님의 말씀에 출석 도장 찍었습니다. 운동 간 나 칭찬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근데 운동은 누구나 다 좀 가기 싫을걸요? 네, 근데 이제 결제를 해놓으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PT 선생님이 그 말씀, 헬스장이 더 시원하다. 그 말에 간 것도 신기합니다. 그래도 가셔서 너무 잘하셨어요. 네, 막상 가면은 재밌잖아요. 근데 그 가기까지의 발걸음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김순중님, 칭찬해주세요. 저 영어 공부하려고 책 샀어요. 시작이 반이니까 벌써 반이나 한 거 맞죠? 완디가 응원해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히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저도 언어를 공부하려고 책을 샀었는데 초반에 한 몇 번 봤나? 그러고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진짜 그 반 정도는 봐야 한다. 예. 네. 그리고 욕심을 처음에 너무 부리지도 말아야 하고 초반에 뭐 자기 전에 한 장, 뭐 자기 전에 두 장, 뭐 이렇게라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언어는 꼭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Well, I think start is good. Buying the English book is good. But steady, starting steady is what you need. Okay, good luck. 또 5632님 안녕하세요 웬디 누나 변리사 시험 준비하는 고시생입니다. 오늘은 딴짓 없이 10시간 동안 풀 집중해서 하루 공부치 끝냈어요. 칭찬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10시간 동안 풀 집중? 그거 쉬운 일 아닌데 그래도 집중력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 공부치를 10시간 동안 필요하다니 와 정말 5632님 박수 보내드립니다. 이야 그리고 시험 화이팅! 네. 저희 달달한 칭찬과 시원한 커피 쿠폰이 받고 싶은 분들 얼른 사연 보내주세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이 피처링한 마이 앤트 메리의 우리 사랑하지만

지선이 피처링한 마이 엔지니어의 우리 사랑하지만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2096님, 퇴근 후 야근하는 아내 위해 시장 봐와서 두부김치 만들어놨어요. 퇴근하고 오면 막

막걸리 한 잡을 하려고요. 아, 또 완벽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 또 막걸리까지. 야근하는 아내를 위해 시장까지 봐오시고 너무 스윗하시네요. 네, 감동받을 것 같아요. 5138님, 지금

근데 저는 이제 면허만 있고 운전을 아직 못하지만 옆에서 이제 매니저님이나 봤을 때 운전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예. 졸려도 잠을 졸음운전 절대 하면 안 되니까 주무시지도 못하고 일정들이 바빠도 그 피곤을 이겨내고서 계속 운전을 하셔야 되니까 12시간째 운전이요? 아 진짜 네 심지어 피곤해서 중간에 들어가서 쉬려던 거 참고 일하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날도 덥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얼른 또 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또 신보경님, 동생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월급날이라고 지갑 선물을 해줬어요. 비싼 거 못 사줘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명품 지갑 사준다고 하네요. 진짜 완전 감동. 저는 지금 이 지갑이 명품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와! 막 저도 울컥할 것 같은데요. 이거 들으면은. 이게 월급, 첫 월급은 나한테 정말 정말 소중하잖아요. 저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이게 그 저희 부모님한테 뭔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처음 데뷔했었을 때 거기까지 한 게 부모님이 또 서포트를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의 원래 한국은 막 내복을 선물해드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쭤봤더니 아 괜찮아 괜찮아 해서 다른 선물로 그때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정말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동생분이 엄청 사랑하나 봐요 우리 보경님을. 네. 또 4242님 칭찬해주세요. 오늘 4학년 아들 하루 종일 빈둥대는데 화 안 내고 웃으며 타일렀어요. 아 박수. 아 근데 방학이다 보니까 뭔가 빈둥거리고 싶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집에서 놀기만 하고 뭔가 컴퓨터면 컴퓨터 핸드폰이면 핸드폰 막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옆에서 화를 안 내시고 이제 적당히 할까? 이제 그만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 참기 힘드셨을 텐데 대단합니다. 역시 네 정지호님, 완디 저 칭찬해주세요. 오늘 월차 내서 무더운 여름날 아버지 차 세차해드렸어요. 땀으로 샤워했지만 깨끗한 아버지 차를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효도 세차해드리니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월차까지 내서? 아 근데 깨끗해진 차를 이제 아버님께서 보면은 이제 사연자님도 뿌듯하지만 아버님께서 너무 고맙고 더 뿌듯한 감정이 몰려오실 것 같습니다. 아 더운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또 박재민님 퇴근하신 엄마가 입맛 없다 하셔서 토마토 스파게티 만들어 드렸더니 맛있게 드시네요. 뿌듯하네요. 칭찬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입맛 없다고 하신 어머니를 위해 또 이렇게 요리를? 근데 가끔은 뭔가 생각지도 못한 요리가 갑자기 나의 입맛을 또 살려주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사연자님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사랑과 정성이 가득 들어간 또 토마토 스파게티여서 더더욱 어머니께서 잘 드셔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혜림님 저는 오늘 친정 다녀왔거든요. 맛있는 밥 먹고 용돈도 드리고 나오면서 엄마 아빠 한 분 안아드렸어요. 몇 달 만에 뵙는 거라 애정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포옹해보니 너무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부모님을 못 뵌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이번에 팬콘 때 보러 오고 싶다고 하셔서 그때 뵀었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꽉 안아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반 안아드리는 이렇게 그거는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저희 집에 올 때는 항상 가실 때 안아드립니다. 안아드리고 가끔 기분 좋을 때 이제 볼뽀뽀도 해드리기는 하는데 근데 이렇게 꽉 안아드린 거는 지금 좀 오래돼가지고서 부모님도 그리워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정신없이 팬콘 때 보내드려가지고 좀 그게 아쉽습니다. 네, 오늘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는 영센 웬일이야 드라마 이런 역같은 사랑에 출연한 배우 하영씨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카메라 소울의 Summer Breeze.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 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디니
2: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여름의 맛을 즐긴다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제주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치가 쌀밥이면 오징어는 보리밥이다. 그만큼 한치를 귀한 여름 별미로 여겼다는 뜻인데요. 한치라는 이름은 다리 길이가 한치, 약 3cm 정도라 붙여졌다고 해요.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 덕분에 회는 물론 시원한 한치 물회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 제주 한치는 7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맛있는 철입니다. 해가 지면 집어등을 켠 한치잡이 배들이 밤바다를 환하게 밝히는 모습도 여름밤의 풍경이죠. 올여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신다면 한치 한 점에 담긴 여름바다의 맛도 놓치지 마세요.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은 새로운 캐릭터로 돌아온 배우 하영 씨와 함께합니다.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아니 또 영센 첫 출연이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라디오 단독 출연은 또 처음이라고 또 들었어요.
1: 네 맞아요.
0: 아 어떠세요?
1: 지금 너무 떨리고 살짝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어가고 있긴 한데
0: 근데 긴장하신 게 하나도 안 느껴져가지고
1: 정말요?
0: 네.
1: 근데 이제 웬디 선배님께서 너무 이렇게 스몰 토크로 잘 긴장을 풀어주셔서 지금
0: 그냥 수다 떤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또 대화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0920님께서 하영 변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처음 보고 너무 예쁘다 생각했어요. 그 뒤로 나오는 작품마다 챙겨보고 있답니다. 응원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찍은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네 그쵸. 너무 빠르네요.
0: 맞아요. 저도 이걸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2843님 어머 중증 외상센터 천자미 간호사님 아니세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새로 맡을 캐릭터도 기대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 배우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작품 속의 캐릭터로 조금 더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 편이잖아요.
1: 네네. 네.
0: 근데 평소에 뭐 알아보시는 분들 좀 있지 않으세요? 천장미 아니세요? 뭐 장미분 아니세요? 이렇게?
1: 그냥 혼자서 다닐 때는 막 이렇게 많이 알아보시지는 못하는데 가끔 알아보실 때 이제 장미 쌤이다.
0: 그쵸.
1: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이제 가윤 쌤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고
0: 참교육에도 나왔었다. 맞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뭔가 캐릭터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불러주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임팩트가 세다 보니.
1: 네. 맞습니다.
0: 우리 정지호님께서 배우 하영님 팬이에요. 땡플릭스 드라마 너무 잘 봤어요. 중증 외상센터 참교육 내일 모레 공개되는 드라마도 알림 설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감동입니다. 알림 설정. 까지 해주시다니 네 저희 드라마 이제 곧 있으면 이틀 뒤에 공개가 되는데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이거를 그리고 찜을 해놓으면 찜을 해놓으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떠도 올라가고 이건 한 번에 다 공개가 되긴 하지만
1: 네네.
0: 계속 이게 뭐가 와요 알림이 그래서 좋더라고요.
1: 세상이 너무 좋아졌네요.
0: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도 꼭 보도록

0: 하겠습니다. 찜리스트에서.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죠. 바로 하영 씨가 또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목부터 강렬해요, 아주. 아, 네, 이런 역 같은 사람.
1: 맞습니다.
0: 네, 이게 발음을 좀 세게 못할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1: 발음에 주의해야 돼요. 네,
0: 작품 소개와 맡은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희 드라마 이런 엿 같은 사랑은 그 기억을 잃은 엘리트 검사 고은세가 제 앞에 나타난 자칭 남자친구 장태하를 만나면서 연마을이라는 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동거를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이제 백상길 역의 허성태 선배님까지 얽히게 되면서 로코와 멜로 그리고 느아르까지 같이 있는 저희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하는 네, 여러 가지 장르가 같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0: 종합 선물
1: 네.
0: 세트 너무 좋잖아요.
1: 아, 그럼요. 네. 네.
0: 근데 이틀 뒤 공개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공개되는 날 혹시 나 이거 누구랑 봐야지 하는 그게 혹시 계획이 되어 있나요?
1: 저는 사실은 가족이랑 저희 집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고양이랑 같이 보고 싶었는데 네. 그날 또 아쉽게도 일정이 있어서 아마 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에 봐야 되지 않을까.
0: 아깝다, 아깝다.
1: 네, 너무 아쉽습니다.
0: 그래도 하지만 다른 회차들은 또 고양이와 또 가족들과 함께.
1: 아, 그럼요.
0: 그렇죠, 그렇죠.
1: 궁시팡팡 하면서.
0: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힐링 되겠다. 에이. 아, 근데 혹시 하영 씨는 OTT 드라마 볼 때 공개될 때마다 보시는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회차를 다 몰아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사실 저는 작품들이 나오면 한 번에 정주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까도
0: 흐름이 끊기지 않게.
1: 정말 예. 엔딩을 이렇게 딱 보면 보통 엔딩들이 도파민이 이렇게 터지는
0: 맞아요,
1: 경우가
0: 맞아요.
1: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차를 기다리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0: 맞아요.
1: 근데 요즘에는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OTT들은 한 번에 나오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나온 날 정주행을 하거나 네,
0: 시간
1: 모아뒀다가
0: 있을 때.
1: 네네.
0: 아, 저랑 되게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작품에 대한 반응을 또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또 편이시라고 하는데
1: 네네.
0: 혹시 지금까지 또 본 것 중에 가장 좀 제일 좋았던 말이 있으시다면
1: 가장 좋았던 거는
0: 너무 많으실 것 같긴 하지만
1: 네 정말 네. 정말 수많은 댓글들이 이렇게 네. 지나가는데 네.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하영이라는
1: 네.
0: 아니요 캐릭터 이름?
1: 캐릭터의 이름으로
0: 캐릭터 이름.
1: 네 뭐 장미쌤이라던가 가윤쌤 막 이렇게 불러주실 때 그때 가장 뿌듯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만큼 캐릭터 소화를 되게 잘했을 때 그 캐릭터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고 말을
1: 네네.
0: 하게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네. 우리 영화님께서 처음 제목 이런 역 같은 사랑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뭔가요? 어떤 매력이 끌려서 이 작품을 선택했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성함이 제 이름을 반대로
0: 바꿨어요.
1: 네.
0: 저도 느꼈어요.
1: 네.
0: 팬분이신 것 같습니다.
1: 네네. 어머. 안녕하십니까 영하님.
0: 네.
1: 네. 우선 처음에 제목 이런 연 같은 사랑을 들었을 땐 이게 정말 제목이라고?
0: 라는 나갈 수 있나? 약간
1: 네.
0: 이런 것처럼
1: 네. 정말 이거 괜찮을까? 이러면서 이제 대본을 보기 시작했는데 전 대본을 진짜 앉은 자리에서 그날 다 읽었거든요. 정말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엿이라는 거에 의미가 이렇게 풀어져 나가는 게 너무 이렇게 깊게 감동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제목 진짜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0: 우와. 그럼 보통 읽기 전에는 어떤 내용일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어요? 예상한 거 좀 틀렸나요?
1: 예상이랑 너무 달랐고
0: 달라서?
1: 네. 뭔가 되게 막 이렇게 치열한 거는 맞는데 제가 생각한 치열함이랑 또 이렇게 다른 되게 낭만과 순정이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갔구나라는 게 흥미로웠어요.
0: 약간 생각했던 거에 반전이 좀 있었군요.
1: 엄청난 네, 반전이 있었습니다.
0: 아, 이게 스포를 하시면 또 안 되니까.
1: 너무 하고 싶은데.
0: 아니, 올리님께서 검사 역할은 또 처음이잖아요. 은세를 연기하기 위해 참고했던 거나 준비한 거 있나요? 이번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언니에게 가장 큰 도전은 뭐였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뭐 의사도 해보고 또 검사도 해보시고 이 사자라는 이 직업 컬렉터 출신인 것 같아요. 근데 용어들도 되게 많고 뭔가 말도 되게 지적이게 뭐 빠르게 다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의사가 더 어렵다 아니면 검사가 더 어렵다 뭐가 더 어려우신가요?
1: 다행히도 이제 은세는 기억을 잃은 상태의 검사였기 때문에
0: 네.
1: 법령들을 말하는 구절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막

0: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막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작품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담은 훨씬 덜 아, 했고 네. 그런 식으로 치자면 이제 간호사 역할을 할 때 대사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1: 아, 그렇죠. 네, 알아야 합니다. 되는 거나 이 행동할 때도 네. 바로바로 나와야 되니까.
0: 그게 맞아요.
1: 원래 네. 내가 해왔던 것들처럼.
0: 네, 거긴 일터가 배경이었는데 그쵸. 이거는 배경이 연마을이라는 곳이기 아. 때문에 조금은 일상에 더 가까웠던 것 같고 이번 작품을 하면서 좀 가장 큰 도전이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억을 잃는 연기가 아~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대본을 봤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을 한다는 게
0: 맞아요.
1: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기억이 끊겼지라는 게 네네네. 헷갈릴 것 같아요.
0: 정말 정확한 그쵸? 지점이에요. 네.
1: 그리고 계속 촬영 씬을 하면 할수록 약간 순서를 그대로 가지는 않을 네,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찍었던 거랑 이걸 모르는 걸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서 그쵸?
0: 맞아요, 맞아요. 정말 정확하게 이 지점을 너무 염두를 하면. 찍었던 기억이 나요.
1: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를 또 다 해내셨다는 게
0: 아, 감사합니다.
1: 야, 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고은세를 연기하기 위해 좀 참고를 했던 게 있나요? 아니면 뭐 다른 작품을 좀 보신 배우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일하실 때?
0: 뭐 여러 가지 그 기억나는 작품들이 있었는데 은세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작품을 참고를 했다기보다는 좀 그냥 대본에 있는 은세 그대로를 좀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들과 작품들이 많지만 기시감이 들지 않게 네.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냥 대본 자체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1: 와 멋있다. 네. 근데 이번에 혹시 은세라는 캐릭터와 우리 하영 씨와 또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다른 점이나?
0: 다른 점도 많고 공통점도 많다고 봤는데 네. 일단은 은세라는 배우 은세라는 배우래
1: 은세라는 캐릭터
0: 은세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당차고 네. 어떻게 보면 태토녀거든요.
1: 네. 네.
0: 근데 그런 점이 좀 제 실제 성격이랑도
1: 태토녀세요?
0: 제가 생각하기에는
1: 우와, 네. 약간 털털하시구나.
0: 네, 좀 털털하고 뭔가 감정에 있어서 좀 솔직하고 예, 좀 잘 못 숨기고 예, 이런 편이 있는데 좀 그런 게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은세는 저보다는 좀 더 러블리한 것 같아요.
1: 지금 너무 러블리하신데?
0: 아 정말요?
1: 지금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웃는 모습부터 말씀하실 때 러블리함이 가득가득 흘러넘치시는데
0: 오늘 제 생일인가요?
1: 아니 정말로 아니 근데 뒤에 앉아계실 때 여기 포스터가 또 있는데 포스터 사진이 정말 러블리하게 찍혔어요.
0: 네 이렇게
1: 둘 다 깜찍하게 아주 네. 저런 느낌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제가 이렇게 오빠의 멱살을 잡고 있는데 네. 이런 장면들이 또 많이 등장하고 하지만 이제 앙큼하고 상큼한 그런 여성입니다.
1: 그러니까
0: 은세는.
1: 표정 자체가 아주 그렇게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또 다음 문자가 와 있는데 하나 혜영 씨께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0: 네. 채영님, 정혜인 배우님과 이번 작품에서 처음 호흡을 맞췄는데 이제 많이 친해지셨나요? 하영님은 파워 E 같은데 혜인님은 파워 I로 보여서 서로 다른 두 분이 촬영장에서 어땠는지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1: 오, 이번에 또 이제 정혜인 씨와 또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첫인상 어떠셨나요?
0: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1: E와 I.
0: 네, E와 I고 이제 오빠의 그 MBTI가 INTP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미팅을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같이 했는데 저는 E이신 줄 알았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처음에 낯을 전혀 안 가리시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편하게
1: 해주셔서?
0: 네 해주셔서 되게 외향적이시다. 불편해하지 않으시는구나.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쭤보니까 사회화가 많이 된 아이라고
1: 뭔지 알아요. 네. 뭔지 알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로 잠깐 스위치를 키는 거죠.
0: 네 그런 거였더라고요. 네, 촬영을 진행해 나가면서 아이시구나. 이런 걸 알려줬어요.
1: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네네. 아이는 그 아이의 그런 느낌이 발휘가 됩니다.
0: 네네. 네, 어느 돼요. 순간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하영 씨는 이이신 거예요?
0: 저는 네. E인 것 같아요. 네. I가 아닌가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E인 것 같습니다.
1: E이시네. E이신 것 같아요. E. 네. 그럼 혹시

0: PT이시니까 정혜인 씨께서 뭔가 친해지기 위해 뭔가 좀 더 촬영하면 할수록 그게 느껴지다 보니 다가가기 위해 뭔가 하신 게 있나요?
1: 우선은 이제 좀 많은 시간을 촬영장에서 이제 같이 보내다 보니까 네. 이제 멀리서 보면 표정을 봐도 약간 지금은 말 걸지 말아야겠다.
0: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1: 아, 네.
0: 아이들은 혼자만의 네. 시간이 꼭 필요해요.
1: 지금 아이 모먼트가 왔구나. 아~ 이럴 때가 있거든요.
0: 오, 그걸 알아봐 주시는구나. 네.
1: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아~ 나중에 그냥 그럴 때는 저 그냥 친구들이랑 이렇게
0: 네,
1: 이 모먼트 저 혼자 즐기고 아~ 이제 오빠 또 충전 되시면
0: 네,
1: 그때 와서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 그걸 네. 이해해 주신다니. 와, 아이는 꼭 필요하거든요.
1: 네, 근데 정말 많지는 않았어요. 아, 정말 그쵸, 그쵸, 그쵸. 네, 에너지를 마음껏 듬뿍 쏟아주셨기 때문에
0: 우리 3848님께서 첫 로코 상대가 정혜인이라니 너무 부러워요. 절로 몰입이 됐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파트너로서 점수를 매겨본다면 100점 만점에
1: 100점 만점에 1000점이죠.
0: 우와.
1: 네. 첫 로코라는 게 이제 네. 몰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눈빛만 보고도 이 마음과 그 두 캐릭터의 케미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파트너로서 상대 역으로서 혜인 오빠는 정말 완벽한 선배님이셨고
0: 오.
1: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연기 레슨을 받았다라고 오.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배운 네, 현장이었어요.
0: 지금 이 라디오를 들으시면 감동받으실 것 같은데요?
1: 네, 꼭 들려드려야겠네요.
0: 혹시 지은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긴 하셨지만 아까 레슨을 받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네.
0: 혹시 그런 거에서 약간 미담이나 이런 게 또 있다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1: 미담 정말 많죠.
0: 아,
1: 그 중에 제일 이제 좀 화끈했던 게 저희 그 출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0: 네.
1: 지방 촬영이 많아서 이제
0: 다녀오셨어요.
1: 출장을 네.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영덕에서 대게를 회식을 쏘셨어요.
0: 우와, 대게를요?
1: 네.
0: 화끈하시네요.
1: 근데 대게는 이제 시가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리필까지 하면서
0: 우와.
1: 배불리 쏘셨습니다.
0: 혹시 스태프분들까지 다 많이?
1: 저희 전 스태프들.
0: 우와, 네. 많으셨을 텐데.
1: 그때 출장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출장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0: 나도 가고 싶다.
1: 다음에.
0: 장난입니다. 우리 삼팔팔사님께서 정혜인 배우님 같이 멋진 남자친구와 사랑하며 그냥 고운세로 산다. 돈, 대, 돈, 명예 다 가진 검사 고지원으로 산다. 실제 하영님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돈과 명예냐 네. 아니면 사랑이냐
0: 네.
1: 인 것 같은데
0: 네.
1: 와 정말 고민이 되는데
0: 네.
1: 저라면 사랑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0: 이유를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1: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사랑하는 남자랑 살아갈 수 있다면 물질적인 것보다는 더
0: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1: 정신적인 행복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행복하다면 돈과 명예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0: 맞아요. 그 안에서 오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쵸?
1: 네네.
0: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돈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행복함이.
1: 그쵸. 그래서 이제 딱 보고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거기서 이제 고르는 게
1: 그렇죠.
0: 아, 네. 나뉠 수가 있다.
1: 네. 바로 사랑에 빠지면
0: 따라.
1: 이제 사랑.
0: 아, 근데 아니면은
1: 아니면 좀 고민해보고
0: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1: 네.
0: 근데 만약에 또 하루아침에 기억을 잃었다면 하영씨는 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1: 와 저도 정말 이걸 연기를 준비하면서 기억을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0: 그쵸?
1: 어떻게 예, 어떻게 해야 되지?
0: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안 해본 것들을 다 보여준다는 게.
1: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일단 동사무소를 찾아갈 것 같아요.
0: 아, 네. 내가 누군지 뭔가 네. 그런 것들을 다 보려고
1: 네. DNA 검사라도 뭐라도 해서 신원을
0: 확인하고.
1: 빨리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0: 그럼 기억을 약간 되찾으려고?
1: 그렇죠. 그렇죠. 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약간
1: 그렇죠.
0: 네.
1: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0: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이름도 알아야
0: 맞아요,
1: 되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맞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이에 말 걸 때 막 누구세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1: 그쵸.
0: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내주신 문자들까지 얘기를 나눠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4: 든든하게
3: 집에서도
5: 간편하게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5: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3: 오딸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Walk it,
7: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웬디에영 씨 광고 듣고 왔고요. 허니님께서 시청률은 없지만 OTT 글로벌 순위 1위 공약 하나 시원하게 걸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이런 공약 해보신 적 있으세요?
1: 아니요. 처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처음이에요?
1: 네.
0: 아 그럼 다양하게 좀 크게 크게 얘기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1: 그러면 허니님께서 물어봐주신 대로 1위를 한다면 제가 직접 엿을 다려서 오! 명동에서 엿을 나눠드리겠습니다.
0: 우와! 일정만 미리 알려주시면 저 명동 갈게요. 진짜로.
1: 네네네.
0: 근데 명동은 왜 명동이에요? 해외분들도 많이 계셔서?
1: 네. 다양한 분들을 뵐 수 있는.
0: 그럼 그때 더 홍보도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드라마 해외분들한테 그렇죠, 더 홍보할 수 있으니까.
1: 엿을 많이 만들어서 땅콩도 넣고.
0: 근데 저는 진짜 놀란 게 엿을 구매를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엿을 다려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1: 네. 엿기름을 짜서 네, 제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주물주물 해가지고 이야. 포장까지 해서 뿌리겠습니다.
0: 이야, K-캔디. K-캔디.
1: K-캔디.

0: 케이캔디. 네. 네. 직접 열을 다려서 나눠드리는 거를 꼭 1위를 하셔서 좀 먹고 싶고 네네네. 받아보고 싶고 합니다.
1: 네. 만들어주십시오.
0: 3부에서도 계속 하영씨와 함께합니다.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1: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많이 보내주시고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혹시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어, 네. 네.
0: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7: 좋아 죽겠어.
8: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떠밀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수도권 대학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배우 하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하나 또 하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2: 네. 현희님. 하영 배우님 전에 중증외상센터 감독님이 밥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먹는다고 폭로를 한 적이 있는데 크크크. 하영님의 연기는 밥심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번 작품 준비하면서는 뭐를 제일 많이 먹었나요?
1: 아니 상상 이상으로 많이 먹는 건 어느 정도이신가요?
2: 그때 이제 저희가 밥차를 다 같이 이제 퍼서 먹었는데 좀 밥차가 많이 맛있었어요 그때.
1: 근데 밥차 진짜 맛있으면 계속 들어가잖아요.
2: 너무 맛있어서 정말 살이 계속 쪄가는데도 그냥 계속 먹을 정도로 정말 고봉밥을 이제 퍼서 많이 먹었고.
1: 고봉밥을 드시는구나. 네. 이야.
2: 그래서 그때 감독님이 이렇게 좀 놀라신 게 제가 막 양이 엄청나게 많다기보다는 양이 좀 많았는데 이제 다른 남자 선배님 밥인 줄 알았는데 제 밥이었던 걸 보시고 좀 놀라신 거예요.
1: 그럼 양이 많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2: 조금 그날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1: 이야. 네. 아니 양이 많았다고 그걸 다 먹는 게 놀라웠다고 또 감독님 말씀하셨대요.
2: 네. 저도 놀랐습니다. 내가 이걸 다 먹었네.
1: 그만큼 또 그 밥차가 맛있어가지고.
2: 네네네. 미역줄기 뭐 이런 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1: 와, 약간 집밥 느낌 나는.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그럼 관리는 따로 와도 안 하시고.
2: 아 그래도 그때는 관리를 정말 안 했던 편이었던 것 같고 요즘에는 그래도 촬영 전날이면은 조금 그래도 이제 6시 이후에는 줄이고
1: 두끼나 뭐 이런 것 때문에
2: 네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먹는 걸 또 좋아하셔서 그런지 요리를 또
2: 요리 좋아합니다.
1: 잘하신다고 해요.
2: 우와. 좋아합니다.
1: 아 그럼 주로 어떤 요리 하세요?
2: 저는 한식파여서 이제 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어제도 간단하게 샤브샤브 해서 먹고.
1: 저 한식 잘하는 사람 너무 이렇게 부러워요. 멋있어요.
2: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1: 와! 아니 진짜 한식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2: 요리 좋아하세요?
1: 멋있다. 아니 못해요. 근데 하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배워서 하고 싶은 게 한식이에요.
2: 정말요?
1: 네, 한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2: 그쵸. 한국인은 네, 밥심이죠.
1: 와 대박. 그럼 제일 자신 있는 게 있다면?
2: 제일 찌개? 자신 있는 건 찌개, 된장찌개,
1: 이야.
2: 청국장 좋아합니다.
1: 우와.
2: 청국장 제가 나중에 한번 청국장 드세요?
1: 청국장 먹죠. 좋아하죠. 저 콩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2: 오, 그러시구나.
1: 주수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서
2: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1: 대박. 와. 또 2883님께서 하영님 집에 라면 금고가 있는 걸 봤는데 최애 라면은 뭔가요? 하영님만의 황금 레시피도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라면 금고요?
2: 아 네 라면 이제 금고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고 라면 장이 있어요.
1: 네네네.
2: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봉투 봉지 라면 그리고 컵라면 종류별로 좀 구비를 그때 해놓는 편인데 뭐 얼마 전까지는 그 무랑 파랑 마늘 들어간 라면 좋아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감자 라면이 있어요.
1: 네 알죠 감자. 면이 좀 더 맛있고
2: 맞습니다. 그 감자 라면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1: 이게 매번 조금씩 바뀌는군요.
2: 그때 살짝 어떤 국물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1: 우와 혹시 레시피 같은 거 있으세요?
2: 레시피는
1: 출발한다던가?
2: 정말 간단하게 파를 그냥 많이 넣으셔도 무조건 맛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좀 되게 기본으로 먹으려고 해서 해봤자 뭐 참치액 정도 살짝 아니면 뭐 그 면 육수에 따라서 뭐 가스오부시 같은 거를 넣어도 되고 조미료를 조금씩 첨가하는 편이에요.
1: 완전
2: 멋있어.
1: 맛있고. 멋있어. 네. 이렇게 또 멋있는 하영 씨와 지금부터는 플레이리스트 속 노래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제에 맞는 노래를 직접 골라줬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가 있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는 내 인생 영화 OST입니다.

0: 영화 비긴 어게인의 OST죠. 애덤 리바인의 Lost Stars인데요. 선곡 이유도 궁금합니다.
1: 노래도 좋아하고 영화를 워낙 재밌게 보기도 했고 그 연기를 시작하면서 좀 뭔가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불안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듣고 되게 많은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지칠 때마다 많이 들었던 음악이라서 네, 기억에 남아있어요.
0: 저도 이 영화랑 여기 OST는 다 좋으니까 이 감독님의 영화들이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런 음악 영화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만약에 하영 씨한테 좀 제안이 온다.
1: 와, 음악 영화 너무 해보고 싶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막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편이 아니라서 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된다면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서 꼭 죽기 전에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0: 근데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이게 뭐 노래가 막 끝내주게 미친 듯이 막 아 뭐 이렇게 잘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1: 네네.
0: 이런 감성 영화 감성적인 것들은 그냥 진짜 말하듯이 전달만 하면 되는데 배우분들이
1: 네네.
0: 보통 영화나 드라마 찍으면 OST를 많이 참여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근데 거기서 오는 감정 전달이 전 너무 좋다고 느껴져가지고서 이런 음악 영화 같은 것도 해도 이미지상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1: 감사합니다.
0: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0: 네. 저희 클로버님, 하영님 완전 공부 매니아라 들었는데 겁이 없는 편이신가요? 앞에 급졸부 한 명 있거든요. 저는 무서운 거 못 봐요.
1: 아, 정말요?
0: 네, 무서워해가지고 좀 예전에 되게 잘 봤는데 어느 순간 좀 겁이 많아져가지고 징그러운 것도 조금 잘 못 보는 것 같고.
1: 아, 징그러운 거 좀 보기 힘들죠.
0: 근데 의학 영화는 보는데
1: 약간, 수술하고
0: 네, 근데 약간 좀비 막 그런 건데 잘 못 봐요.
1: 오, 그래요? 저는 공포 매니아라고 어떻게 어디서 들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은디님이랑 똑같이 보면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이제 고생하거든요.
0: 아, 진짜요?
1: 샤워하다가 이렇게 눈 떠야 되고.
0: 아, 진짜? 네. 매니아는 아니시네요.
1: 매니아는 아닌데 네. 근데 공포 영화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보는 걸 좋아해요.
0: 아, 혼자서 절대 안 돼요.
1: 네, 혼자는 너무 힘들고.
0: 맞아요.
1: 같이 볼 때 막 이렇게 막 으악!
0: 맞아요.
1: 으악! 막 이렇게 하고 네. 이게 재밌어요.
0: 맞아.
1: 지나갔어.
0: 맞아.
1: 막 이런 게 재밌어요.
0: 아, 네. 그런 거는 맞아요.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혼자서 절대 못 봐요.
1: 혼자서
0: 계속 생각나니까.
1: 네.
0: 맞아요. 그럼 혹시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있으세요?
1: 제일 무서워하는 건 저는 좀비 이런 건 진짜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사람 귀신보다 사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귀신을 제일 무서워.
0: 아, 그래요?
1: 네. 오컬트. 이런 장르를 진짜 무서워해요.
0: 진짜.
1: 응, 집 들어가면 막 빨리 나와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0: 스릴도 있고 막. 저도 좀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근데 만약에 공포 영화 제안이 좀 들어오신다면.
1: 아.
0: 네. 혹시 공포도 좀 장르가 여러 개잖아요.
1: 그렇죠. 네.
0: 어떤 느낌의 좀 공포를 도전해보고 싶으세요?
1: 아, 공포 정말 장르적으로 연기를 한다면 진짜 매력적인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즘에는 퇴마 같은 그런 장르도 또 너무 재밌고
0: 맞아요, 네.
1: 그리고 저는 좀 오컬트 장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연기를 해보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신비로운 미스테리
0: 미스테리함에 관련된 그런
1: 그런 것들
0: 하나씩 풀어나가고 약간
1: 추리해나가고
0: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근데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는 또 느와르 라고 합니다.
1: 맞습니다.
0: 여전히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1: 여전히 제 버킷리스트에 있습니다.
0: 진짜요?
1: 네.
0: 근데 하영 씨가 또 표현하는 느와르가 좀 궁금하긴 한데 느와르 하면 또 떠오르는 대표적인 명대사가 또 몇 개 있습니다.
1: 네네.
0: 혹시 지금 보는 라디오로도 나가고 계시니까 표정과 함께 연기가 조금 가능하실까요?
1: 아, 완전 가능하죠.
0: 네. 저희가 좀 보기를 몇 개 드릴게요.

0: 텐데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좀 해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다 너무
1: 네네.
0: 유명한 거여가지고.
1: 이 중에서
0: 네. 다 워낙 유명해서.
1: 이 부당거래 저이 대사 너무
0: 아,
1: 좋아하는데
0: 그래요?
1: 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둘리인 줄 알아요. 라고. 너무 좋아하는 네, 대사입니다.
0: 아니 근데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약간 이미지가
1: 네.
0: 다양한 장르에 넣어놔도 되게 다 하실 것 같은.
1: 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1: 제
0: 너무.
1: 최고의 칭찬인 것
0: 아,
1: 같습니다.
0: 정말. 그러면
1: 오늘
0: 혹시
1: 제
0: 이거 너무
1: 생일인 것 같습니다.
0: 잘하셔가지고
1: 살려는 드릴게.
0: 네, 신세계 영화 한 번만 가능하실까요?
1: 살려는 드릴게.
0: 오! 아, 이러고 끝나면 바로 웃는 거, 이거. 이거 매력적인 모습, 포인트.
1: 민망해서.
0: 영화할 땐, 영화래. 이게 대사할 땐또 이렇게 딱 집중하시고. 그럼
1: 네네.
0: 혹시 상대역으로는 만나고 싶은 분이 또 계신가요? 같이 누아르 연기를 해보고 싶으신?
1: 저는 그 김혜수 선배님 같은 여자 선배님들이랑 같이 찍어보면 너무
0: 너무
1: 재밌을 것
0: 멋있겠다.
1: 같아요. 네.
0: 배울 것도 진짜 많을 것
1: 네. 옛날에 막
0: 같고. 와!
1: 그 차이나타운 같은 네, 영화도 너무 재밌게 보고
0: 네.
1: 했었어서
0: 너무 멋있을
1: 재밌을
0: 것
1: 것 같아요.
0: 같은데요?
1: 네.
0: 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이어서 다음 노래 만나볼게요. 이번엔 내 플레이리스트 속 의외의 장르입니다.

0: 김현식의 빛처럼 음악처럼 인데요. 선곡 이유도 궁금합니다.
1: 이번 작품을 하면서 비와 관련된 노래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작중에 나오는 태아라는 인물의 서사랑도 정말 깊게 연관이 되고 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보면 매개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치가 네. 비였어서 네네. 여러 가지 음악을 들었는데 근데 이 음악이 되게 저한테 가사도 그렇고 뭔가 그 감성이 잘 꽂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작품이 이제 표방하는 게 또 뭔가 낭만이 있던 그 90년대, 80, 90년대 네. 그런 이제 멜로 음악 이런 것들을 좀 테마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서 되게 발견한 것처럼 또 오랜만에 많이 들었던 음악입니다.
0: 뭔가 젖어들게 되는.
1: 네네네.
0: 근데 혹시 노래 들으면서 약간 울거나 감정이 올라오거나 막 그러실 때도 있으신가요?
1: 전 진짜 노래 들으면 바로
0: 바로
1: 오는 편이에요.
0: 아 네. 진짜요?
1: 네. 저 웬디님 노래 들으면서도 많이 울었고.
0: 아 진짜요? 무슨 일이야?
1: 네. 노소력이 너무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목소리였고.
0: 네. 대박.
1: 그래서 이제 감정신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이어폰을
0: 먼저 끼고
1: 예, 네, 좀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뭔가 입이 되면은 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아요.
0: 음악의 영향을 조금 받으시는
1: 네. 많이 받습니다.
0: 그럼 혹시 하영 씨, 전 이것도 약간 처음 안 의외의 모습인 것 같은데
1: 네.
0: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의외의 나의 모습이 또 있을까요?
1: 생각해 보면 되게 밖에서는 활발하고 에너제틱하고 한데 이제 그 EN 제가 MBTI가 ENFP인데 ENFP 짤 중에 그 왜 이렇게 개업 축하 풍선이
0: 알아요.
1: 밖에서 막 이렇게 하고
0: 네.
1: 자기 집에서는 이렇게
0: 네,
1: 바람이 다 빠져 있는 모습이
0: 네.
1: 있거든요. 좀 집에 있을 때는 조용한 것 같아요.
0: 충전하는 시간처럼.
1: 네네. 그럴 때 스스로 내가 아이가 아닌가? 약간
0: 의문이.
1: 이런 생각을.
0: 나 이런 아이 반반 아닌가? 약간
1: 네네네.
0: 이런 생각.
1: 네.
0: 하지만 이시라는 거. 네. 또 제이님께서 하영님 노래도 잘하실 것 같은데 노래방 애창곡 뭔지 궁금해요. 여기가 노래방이다 생각하고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노래방 자주 가시긴 하나요?
1: 노래방

0: 가끔 가요.
1: 가끔. 네. 애창곡 있으세요?
0: 저희 작품이랑도 조금 있긴 한데 관련이 진짜 찐 애창곡이 네. 작품에 좀 관련이 있었거든요. 네. 저 스페이스 A님의 섹시한 남자.
1: 아 진짜요?
0: 꼭 부릅니다. 혼자 코너를 가도 부르고.
1: 아 그래요? 혼자도 가시는구나. 네. 뭐야? 작품 가운데 어떤 관련이 있는 스포를 하기에는 조금.
0: 그 노래가 작품에 나옵니다.
1: 아 나와요? 네네네. 어떠한 약간 추억이나 뭐간 그런 것들로 연관이 지어져서 나오는 거군요.
0: 네 약간 스포라서 여기까지.
1: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모레부터 네. 이제 12부작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네. 짧게 한 소절 좀 가능해요?
0: 섹시한 당

0: 들래.
1: 이렇게.
0: 아니 목소리 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1: 아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0: 음악 영화 꼭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정말로 정말로. 네. 그럼 또 이어서 바로 다음 노래 만나볼게요. 네. 이번엔 즐겨 듣는 K-POP입니다.

0: 칼리프레스의 Girls Never Die인데요. 선곡 이유도 궁금합니다.
1: 제가 이제 쉴 때는 혼자 드라이브 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럴 때 이제 K-POP을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노래를 들었는데 최근에 좀 꽂힌 노래가 트리플S님들의 Girls Never Die이고 너무 시원하고 네 창문 열고 요즘엔 좀 덥긴 하지만 네, 창문 열고 이제 드라이브 할 때 뭔가 힐링이 되는 맞아.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2: 노래 너무 좋아요.
1: 네. 네.
0: 근데 하연 씨도 어릴 때 조금 좋아했던 아이돌이 있나요? 아니 누군가의 팬이었다든가?
1: 저는 초등학교 때 신화창조였어요.
0: 아~
1: 주황색 풍선을.
0: 아~ 그때 또 팬들이었던 분들 정말 네. 많죠. 근데 혹시 그 안에서도
1: 그렇죠, 있죠. 네.
2: 누군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저는
1: 신혜성 선배님과 아~ 이민우 선배님 이렇게 아~ 예, 좋아했습니다.
0: 아하~
1: 네.
0: 아, 또 그 안에서도 난이더라고요.
1: 그쵸, 그쵸, 그쵸.
0: 네, 최애 네, 네. 또 뭐 이렇게.
1: 그럼요,
0: 네.
1: 그럼요.
0: 아하. 네. 아니, 그럼 이렇게 노래들도 좋아하시면 춤 같은 거에 또 관심이 또 있으신가요, 좀?
1: 와, 춤은 정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0: 아, 관심이 없다.
1: 관심만 있어요.
0: 관심만 네. 있는데 내가 할 생각이 없다?
1: 제가 그래서 댄스 학원도 다녀봤거든요.
2: 다재다능.
1: 그래서 이제 막 기본기 수업 이런 거 네, 받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저 언니는 고장 났으니까 이해해주자.
0: 진짜로
1: 약간 이럴 정도로.
2: 근데 왜 기본기 수업을 듣게 되셨어요 그때?
1: 춤을 잘 추고 싶었어요.
0: 아~
1: 네, 뭔가 잘 해보고 싶었어요. 네, 욕심이 있었어요.
0: 아~
1: 근데 안 되더라고요.
0: 아~
1: 네. 자괴감을 잔뜩 느끼고 이제 포기한 아~ 분야입니다.
0: 근데 만약에 춤을 정말 잘 춰서 선생님이 너무 잘 추시다고 데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아이돌이 됐을 수 있는 건가요?
1: 와, 저는 진짜 너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0: 오, 진짜요?
1: 네. 진짜 저는 막 무대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아~ 춤추고 노래하시는 거 보면서 힐링 많이 하거든요.
0: 우와~
1: 너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0: 우와~ 너무 신기하다.
1: 제 꿈이십니다.
0: 아닙니다. 네. 이렇게 또 하영 씨 플레이리스트 노래들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조금 더 만나보겠습니다. 2983님께서 하영님 10년간 미술을 하다가 갑자기 연기자로 진로를 바꿨다고 하는데 주변에 반대는 없었나요? 어떻게 설득했는지 궁금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쭉 운동을 했는데 다른 꿈이 생겨서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다가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셔서 너무 속상하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미술을 또 하시다가
1: 네.
0: 연기자로
1: 맞습니다.
0: 와, 괜찮은 이게 반대는 없었나요?
1: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니다가 1년이 남은 상태로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나는 휴학을 하고

뭐 말하자면 자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학위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치, 그걸 네. 좀 맞춰라라는 아. 정도의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좀 완강하게 나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0: 때마다 사인도 받고 그러시나요? 막 이거 사인 좀 해줘, 누구 주기로 했어.
1: 네네네네.
0: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렇게, 거죠.
1: 이렇게 목록을 좀 보내주세요.
0: 이렇게 해서 좀 보내줘. 네, 이렇게 네, 네. 자랑스러우셔가지고 또. 네.
1: 근데 또 막 이렇게 피곤할까봐 막 자꾸 이렇게 너무... 막 최대한 안 하려고 해주시고 막 너무 감사하죠.
0: 지금 이 라디오도 어떻게 보면 또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1: 엄마 아빠 사랑해.
0: 좋습니다. 네. 너 이렇게 또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1: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10: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10: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와 함께
1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1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윗 광고 듣고 왔습니다. 1293님, 하영님 배우로서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 있나요? 천만 배우 여우주연상 그런 같은 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 네, 저는 구체적인 목표 하나 있습니다.
1: 어? 뭐죠?
2: 이런 엿 같은 사랑 글로벌 1위.
1: 아, 그래서 명동에서
3: 아, 네.
1: 이제 엿을
3: 나눠드리는
1: 네, 만들어가지고 네. 직접 나눠드리는
2: 네, 공약을 꼭 하고 지킬 있습니다.
1: 수 있는.
2: 네.
1: 아, 제발!
3: 제발!
1: 제발 이룰 수 있기를. 그래서 저도 한번 명동에 가서 나눠 먹을 수 있기를. 같이 받아서 먹을 네. 수 있기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2: 도와주십시오.
1: 내일 모레!
2: 내일 모레
1: 공개가 되잖아요. 오픈입니다. 12부작이 한꺼번에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2: 맞습니다.
1: 또 이파리사님께서 하영 언니 고3 하동이에요. 언니 덕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늘 고맙고 사랑해요라고 해주셨어요.
2: 아, 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 번호 뒷자리가 2824였구나.
1: 아, 자주 뵙는 또 응원해주시는 팬분이신가봐요.
2: 아, 너무 고마워요. 고3이면은 이제 내년도 있으니까 제가 또 계속 활동을 할 테니까 응원할게요.
1: 나 화이팅.
2: 네, 화이팅입니다.
1: 네, 화이팅입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2: 수능은 한 번만 봅시다.
1: 아, 화이팅, 화이팅,
2: 화이팅.
1: 네. 이렇게 하영 씨와 함께한 영스의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영스 첫 출연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2: 어, 진짜 너무 긴장을 하고 왔는데
1: 아무도 못 느꼈어요.
2: 너무 재밌게 이끌어주셔서 아, 진짜 그렇죠. 가기가 아쉽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1: 긴장한 걸 하나도 못 느낄 정도로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2: 정말 지금 손에 땀이
1: 에이 그래요? 네, 너무

0: 마지막으로
1: 읽었어요.
0: 이 작품 또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8월 7일 금요일 이틀 뒤에 땡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이런 역같은 사랑,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름에 진득한 로맨스 그리고 또 시원한 액션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0: 아니 우리 2351님께서 하영씨 명동에서 곧 배워요. 옆 받으러 갈게요. 이라고
2: 두개 드리겠습니다.
0: 이런 문자 지금 많이 올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만나서 저는 항상 그 준주외상센터도 그렇고 뭐 참교육도 그렇고 되게 많이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배웠었었는데 네네. 또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뵈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도 이틀 뒤에 요새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이틀 뒤에 나오는 이런 연 같은 사랑도 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2: 감사합니다.
0: 화이팅! 그럼 저는 하영씨 보내드리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씨 조심히 가세요.
2: 안녕히 계세요.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머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비로 서울은 더 빠르게.
5: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4: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5: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 정

0: 복숭아 씨는 일반 쓰레기일까요?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버리려니 괜히 망설여지곤 하죠. 헷갈리는 쓰레기 분류법, 여름 제철 과일은 어떨까요? 서울시에서 안내하는 기준으로 보면 수박 껍질과 참외, 바나나, 사과 같은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고요. 복숭아나 자두, 살구의 단단한 씨앗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차가운 보리차를 만드는 티백이나 차찌꺼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남은 원두찌꺼기 또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달걀 껍데기와 생선뼈, 닭뼈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는 점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3883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요즘 저희 가족이 다 옥수수에 빠져서 매일 먹고 있는데요. 찰옥수수파와 초당옥수수파가 나뉘거든요. 저는 옥수수의 근본이기도 하고 씹는 맛이 중요해서 쫀득한 식감의 찰옥수수를 더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당도가 높아서 그런가 초당옥수수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식감도 아삭한 게 초당이 훨씬 맛있다고 하는데 완디 그리고 완서분들은 어떠신가요? 취향이 확 나뉠 것 같은 주제라 영스랩스에 들고 와봤습니다. 결과가 궁금해요.

영스 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둘 중 더 좋아하는 옥수수는 입니다. 1번 찰옥수수, 2번 초당옥수수.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Coldplay의 Yellow.

콜플레이 옐로우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찰옥수수입니다. 초당옥수수 너무 맛있죠. 달달하고. 근데 저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좀 뭔가 쫀득쫀득하고 식감 있는 걸 엄청 좋아해요. 질기거나 쫀득하고 쫀득하고 뭔가 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막 육포 막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찰옥수수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뽑아 이렇게 뜯어서 먹는 재미도 있고 한꺼번에 입안에 가득해서 먹는 재미도 있고 그 쫀득함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2208님 당연히 찰옥수수입니다. 초당옥수수 맛있죠. 그치만 찰옥수수의 식감과 터지면서 나오는 그 쫀득쫀득한 질감은 잊지 못해요. 은은한 단맛도 빼놓을 수 없어요. 밥에 넣어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밥에 넣어서 해주셨고 할머니께서도 밥에 넣어서 해주셨었는데 정말 맛있었지만 전 밥에 넣어서도 맛있지만 밥에 막 그 옥수수랑 저는 밤 구황작물을 좋아해서 그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먹는 게 여름에는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신지영님 2번 초당 옥수수 올해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1번 옥수수 못 먹겠어요. 엄청 그 달콤한 맛이 있죠. 그리고 초당 옥수수는 저도 저번에 아는 지인이 보내줘서 또 먹어봤었는데 항상 익힌 초당 옥수수를 먹었다가 금방 익어요. 그냥 전자레인지 금방 돌려도 되고 익지 않고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항상 데펴서 먹긴 했는데 그래도 전 찰옥수수파입니다. 네. 7858님 1번 찰옥수수요. 찰옥수수가 뭔가 더 달짝지근하고 더 노랗게 보이는 것도 맛있어 보이잖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아 그냥 그 찰진 그 맛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찰옥수수 스프 옥수수 스프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찰옥수수라기보다는 이제 초당옥수수로 하는 게 더 맛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활용해서 음식을 만든다? 그런 거는 조금 초당옥수수가 좀 더 맛있는 것 같고, 찰옥수수 범벅 뭐 이런 거 말고는, 초당옥수수로 요리를 활용해서 하는 건 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찰옥수수를 따라갈 수 있나? 김선아님 2번 초당옥수수 부모님은 찰옥수수 농사를 지으시는데 저는 소신있게 초당옥수수파예요. 단맛이 느껴지고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있어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이게 단 거랑 아삭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초당옥수수일 것 같고 찰지고 좀 더 약간 고소한 맛? 구수한 맛을 좋아하는 거는 찰옥수수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둘 중 더 좋아하는 건 찰옥수수 68%, 초당옥수수 32%, 찰옥수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찰옥수수파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했어요. 네, 왜냐면 요새는 막 옥수수 웨이팅해서 먹는 곳들도 있잖아요. 저는 한번 진짜 해봤었거든요. 그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옥수수의 봉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엄마랑 줄을 서고 아빠가 기다리고 계시고 그 여름에 먹을 옥수수를 조금 구매를 했는데 그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많이 못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찰옥수수 맛집은 들어봤는데 초당옥수수 맛집은 저는 딱히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지 않나. 네, 다양한 의견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이건 어떤가요? 찐 옥수수와 버터구이 옥수수! 저는 기본을 좋아해서 그냥 담백하고 고소한 찐 옥수수를 더 좋아했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초딩 입맛인 남편도 버터구이 옥수수를 먹고 싶다고 하길래 만들어서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옥수수는 무조건 찌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터에 구워 먹으니까 단맛도 확 올라오고 향도 더 좋고 요즘 버터구이 옥수수에 빠져서 매일같이 해먹고 있는데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영스랩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알려주세요.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도 둘 중 더 좋아하는 옥수수는 입니다. 1번 찐옥수수, 2번 버터구이 옥수수.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도경수의 팝콘.

도경수의 팝콘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진옥수수입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는 버터구이 옥수수를 조금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 할아버지께서 먼저 해주셨었는데 할아버지께서 그걸 오븐에다 구워요. 그러면 그게 약간 늘러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 오븐에 있었던 부분은 늘러붙어서 거기는 조금 더 바삭한 옥수수가 되는데 어렸을 때 그걸 먹고서 너무 맛있어서 엄마한테 자주 해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다고 가끔씩만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버터구이 옥수수를 너무 좋아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것보다 그냥 좀 담백한 맛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찐옥수수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최승래님 1번 찐옥수수 그래도 덜 죄스러워요. 버터는 느끼하고 다이어트할 때 죄스러워요. 근데 맛있기는 해요. 4566님 2번 버터구이요. 버터구이 한 번 빠지면 진짜 정신 못 차립니다. 특히 버터에 굽고 케이준 파우더 뿌리면 무릉도원입니다. 그 약간 외국 스타일로 또 이렇게 또 도전을 하시는군요. 이것도 맛있죠. 근데 이게 진짜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나오고 찰옥수수도 그 찐옥수수도 헤어나오면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원건택님 1번 찐옥수수 찐옥수수를 먹어야 양손으로 잡기도 편하고요. 하모니카 불면 먹을 수 있으며 담백한 맛이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것도 맞아요. 찐옥수수를 먹어야 양손으로 먹고 저는 보통 젓가락을 그 중간에다가 딱 꽂아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먹었었는데 버터 같은 경우는 버터구이는 따뜻할 때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근데 아니면 식으면 그게 조금 더 느끼하게 다가와서 근데 찐옥수수는 식어도 맛있고 뜨거워도 맛있고 그래서 찐옥수수가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둘 중 더 좋아하는 옥수수는 찐옥수수 59%, 버터구이 옥수수 41%, 찐옥수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호! 근데 찐옥수수를 아직은 조금 따라가긴 어렵진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에서 왔습니다.
2: 경남서 왔어요.
1: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3: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4: 대구 잡고 쓰리고.
1: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5: 시스팜.

0: 제조 및 판매원 시스팜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 완소들 들어봐. 지금 영스 안 되는 사람 누구니? 8시부터 10시는 영스 듣는 거 잊지 말라고. 지금부터 마녀도 탐내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 나 인어완니가 8월의 선물을 소개할 테니 집중하라고.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가요계에 누가 돌아와 함께 레드벨벳 원조 썸머퀸 우리가 왔다
3: 뷰뷰 다시 뜨거워져 우리 맘
4: 올여름 레드벨벳의 썰핀보이도
5: 웬디의 양스트리트도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티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9568님, 휴가 중인 떡집 사장입니다. 날은 덥고 장사는 안 되고 휴가가 끝나고 걱정이네요. 답답한 마음에 동네 걷고 싶어 나왔습니다. 후끈한 이 더위를 피하진 못해도 제 마음은 빨리 선선한 계절이 왔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떡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떡볶이 떡도 떡인 거고, 그리고 요새는 떡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한때는 그 유행 중에 요새 먹는 게 유행이 너무 빨라서 떡볶이에다가 단호박떡을 또 늘려가지고 먹는 것도 또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행들이 좀 많았어서 떡은 유행이라기보다 항상 스테디셀러로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우리 또 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2176님, 회사 이사로 오늘 하루 종일 에어컨 없이 짐 옮기다가 더워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퇴근하면서 차 안이 너무 시원해서 행복하게 집에 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에어컨 없이 짐을 옮기셨어요? 오늘 같은 날씨에? 내일은 더 덥다고 합니다.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더위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도 지금은 또 이런 시원함을 또 즐기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이사를 이사 마무리까지 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백예린의 어느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1: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도겸,
5: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6: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사랑이 사라졌다. 한국 청년 연애 무관심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은 지금 무 연애 사회.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5일 수요일 배성재 태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백아연 들어봐 드렸습니다. 오늘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사랑이 사라졌다. 한국 청년 연애 무관심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연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느끼고 계신가요? 베테너들은 이제 연령대가 좀 높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고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페인 5개국 청년들의 연애관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비교했는데 한국 청년들 연애 관심도가 5개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0명 중에 6명, 60%가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지금의 삶도 만족스러워서 굳이 연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꾸준히 연락하는 과정이 귀찮다. 이런 이유로 연애에 관심이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모태솔로가 많았고요. 특히 남자의 모쏠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주변 3명의 1명은 모쏠이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간단하게 나올 수 있고요. 자, 무연애 시대도 자유롭게 좋을 수 있고 또 연애하고 결혼하면 또 다른 행복이 있기도 하고 네, 뭐 억지로 뭐 어떻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좋은 사람이나 또 운명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또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고민상담 코너

0: 인데요. 오존 씨의 빈자리를 채워줄 청정 보이스 주인공 오랜만에 놀러온 백아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백아연의 아연실색 상담소. 아연 씨가 아연실색할 만한 고민 사연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민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1: 레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2: 레노.
13: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0673님, 오랜만에 밝은 갈색으로 염색했어요. 큰아들에게 엄마 뭐 변한 거 없어? 물어보니 살쪘어?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맞긴 한데 라고 하셨습니다. 아, 남자들은 진짜 머리색 이거를 모릅니다. 진짜 완전 눈에 탁 띌 정도로 금발? 뭐 이런 정도는 모르지만 갈색이라고 해봤자 결국은 그냥 어두운 색 이 정도일 거고. 네. 그리고 그 존재감을 넘을 정도로 혹시 몸무게의 변화가 있으셨던 게 아닌가. 이건 또 수치가 말해주겠죠. 김현승님, 회사에서 갑자기 서랍을 옮긴다더니 옮기는 중에

0: 파티션이 쓰러지면서 제 오금을 쳐서 피멍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사실 뭐 회사에서 산재 처리 같은 거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피멍으로 끝난 건가요? 그러면 진짜 다행인데 그래도 혹시 너무 오랫동안 아프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산재 처리를 받았어야 되는데 SBS 그 신입 사원 때 예능 열심히 하다가 손가락 한번 예. 손가락 뼈 한번 나가가지고 아직도 약간 휘어 있어요. 예, 그때 갈비뼈도 나갔었고 기적의 승부사라는 전설의 프로그램 애사심으로 제가 예, 조용히 했었는데 형은 그래서 배신했잖아. 15년을 더 다녔습니다. 그게 배신입니까? 예. 9223님 샤워하다 쓰러질 뻔했습니다. 뜨신 물 틀어놓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더니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기가 허한가 봐요. 다들 욕실에서 조심하세요. 아 이건 기가 허한 게 아니라 그 오랫동안 앉아있다 일어나면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예 그라데이션으로 올라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다 그럽니다. 예 너무 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NPC 타임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도 요리조리 돌리고 씹고 뜯다가 결국엔 어떻게든 해결해드립니다. 듣는 사람도 상담하는 사람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고민상담 시간.
1: 백아연의 아연실색 상담소.
0: 다시 돌아온 맑고 청아한 음색의 주인공. 베텐에 나올 때마다 재미를 뽑아주는 조용하게 강한 분. 백아연 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0: 와, 이건 그냥 오랜만이 아니라 2020년 6월에 오셨으니까 6년 만에 오셨습니다.
1: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0: 이 정도면 사실상 첫 출연이죠.
1: 거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0: 기억이 나시나요?
1: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그날 뭔가 이벤트가 많았어가지고
0: 그랬나요?
1: 저희 할 때.
0: 그때 마피아 게임 하셨었는데
1: 네.
0: 그것도 마피아 게임 지금 코너지기가 벌써 두 번이 바뀌었는데
1: 네.
0: 홍진호 씨가 하던 시절에
1: 네. 예.
0: 그 기억나시나요? 어버버타임?
1: 잊을 수가 없죠.
0: 어버버타임을 어버버타임이라고 했던 네. 그 전설의 날인데
1: 맞아요.
0: 혁음맨 시절. 예. 홍진호도 벌써 아빠가 됐고
1: 그쵸.
0: 그 이후에
1: 네.
0: 아연 씨도 베텐에 안 오셨던 사이에
1: 네.
0: 23년에 결혼하시고
1: 네.
0: 24년에 딸도 낳으시고
1: 네.
0: 엄마가 되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야,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 근데 지금 뭐 아기 엄마의 느낌이 아니라 아기가 아기를 낳은 거냐고 채팅창에 계속 오고 있을 정도로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저는 진짜 그 이번에 신곡 뮤직비디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옛날 노래를 다시 부르셨나? 이렇게 생각해서 옛날 영상을 제가 찾은 줄 알고 립서비스가 아니라 굉장히 옛날보다 더 어려지신 느낌.
1: 예.
0: 초딩인 줄 알았다라고 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예. 안경 때문에 더 어려 보이는 학생 같아요.
1: 약간
0: 진짜.
1: 오늘 약간 힙하게 하려고 안경 쓰고 이렇게 빨간 옷 입고 왔는데
0: 예.
1: 약간 컨셉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달랐나 봐요.
0: 2002년 초딩 같다라고 하시네요. 잼미니 스타일.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는 또 상담실장 같다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1: 네.
0: 오늘 상담을 또 잘 해주실지
1: 열심히
0: 궁금하고.
1: 해보겠습니다.
0: 약간 그 결혼하고 네. 아이 낳고 그러면 네. 세계관이 또 많이 바뀌나요?
1: 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뭔가 그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아기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겁이 많이 없어진다고 할까요?
0: 네. 예전보다?
1: 네.
0: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1: 저는 확실히 일할 때 조금 더 좋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되게 힘들다 막 이런 그 체력적으로 그런 시기는 조금 지나셨나요?
1: 저는 지금은 많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요.
0: 왜?
1: 별거 아닌 걸로 다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거 아니야.
0: 애기가.
1: 네. 이거 아니야. 말하면서 막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막 옷을 벗는다든지. 뭐 그런 게 많아가지고.
0: 싸움을 좀 해야 되는구나
1: 네,
0: 요즘은.
1: 네.
0: 다툼이 좀 있는
1: 네,
0: 느낌으로.
1: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0: 이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1: 그 제가 그 저희 집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라고.
0: 연전 연승 중인가요?
1: 네네네. 오늘도 저녁 먹일 때 이기고 왔습니다. 네.
0: 그렇군요.
1: 네. 예.
0: 자 승부욕이 있는 우리 아연 엄마시고요.
1: 네.
0: 디지털 싱글을 내셨습니다.
1: 네.
0: 2년 7개월 만에 컴백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데.
1: 그렇습니다.
0: 타이틀곡 들어봐.
1: 네.
0: 수록곡 아직도 난 너야.
1: 네.
0: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1: 타이틀곡 들어봐는요. 제가 직접 가사

0: 작업에 참여를 했고 제가 사실은 들으시는 분들 누구에게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들어봐 달라고 요청드리는 느낌의 곡인데 제가 사실은 아기를 생각하면서 쓴 가사예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게 저는 티가 많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아기한테 쓴 것 같아서 너무 노래가 더 좋아요. 그렇게 약간 티가 많이 나는 곡이고 아직도 난 너야는 저희 회사의 동생 그룹 오라워즈 멤버의 현빈이가 직접 선물해 준 곡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아니야라고 하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어봐.
0: 네, 엄마 말 좀 들어봐. 앉아봐. 들어봐.
1: 앉아봐도 좀 무서운
0: 앉아봐.
1: 건데.
0: 들어봐.
1: 음악 방송하면 이제 굉장히 고참 라인.
0: 완전 고참이고요.
1: 완전 고참인가요?
0: 고참이 되면 될수록 그 스튜디오랑 대기실이 엄청 가까워요. 동선이 엄청 짧아지는데. 아,
1: 못 걸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가깝게
0: 그 배려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갔는데 제작진분들보다 앞 대기실을 쓰는 거예요. 그건 좀 충격이었어요.
1: 아하, 이건 거의 이제는 고참 수준을 넘어서는 거네요.
0: 그래서 대기실 밖으로 못 나가겠더라고요. 나가면 다 막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하니까 인사를 받기도 너무 약간 좀 민망하고
1: CP급.
0: 진짜 그런 느낌으로 너무 가까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렇군요. 예. 만나서 반갑다 얘들아.
0: 네.
1: 2638님 백아연님 8월에 신부였던 걸로 아는데 다가오는 결혼기념일에 뭐 하시나요? 결혼하기 전과 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뭔가요?
0: 결혼기념일에 그 결혼기념일 주말에 어디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그 또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어딜 가도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 주에는 안 쉬고 다음 주에 그냥 가족 여행을 소소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1: 이제 여행 가려고 그러면 또 챙길 게 많겠네요.
0: 네,
1: 너무 멀리 가려고 그러면 또 아기도 챙겨야 되고.
0: 맞아요.
1: 결혼하기 전과 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거.
0: 가장 많이 달라진 거? 그냥 저는 제 스스로의 안정감?
1: 안정감?
0: 네.
1: 그동안은 좀 혼자 있을 때 느낌이랑 아예 다르군요.
0: 그냥 항상 약간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생각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평생 내 편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멘탈도 조금 안정화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일할 때는 감정이 날뛰긴 하지만은 일할 때 제외하고는 너무 평온한 상태가 계속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0: 어떠세요?
1: 저요?
0: 네.
1: 저는 뭐랄까 백아연 씨는 워낙 이제 딱 정년기에 결혼하셨지만 저는 워낙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이미 안정적인 멘탈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굉장히 좋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저는 조금 다르겠지만 완전 로또 맞은 기분으로 매일매일.
0: 매일매일. 네,
1: 그렇습니다. 메인 작가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정한 거냐라고 하신 분 있고.
0: 어머머, 왜 그래요?
1: 남편분 지금 방송 듣고 결혼기념일 이제 한 거 아니냐? 등에 식은 땀 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있고요.
0: 네. 조심하자.
1: 몇 바퀴 돌면 이제 까먹게 될 수 있거든요.
0: 조심하자. 네. 많이 안 돌았다 우리.
1: 알고 있다가도 순간 까먹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백아연 씨에게 고민 상담 받을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고요. 소개되는 분들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8페이지로 가셔가지고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장윤선님. 남친이 질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친한테 차은우 너무 잘생겼어 몇 번 말해도 남친이 타격감이 하나도 없어요.
1: 아하.
0: 전 로봇과 만나는 걸까요? 대체 남자들의 질투 포인트는 뭘까요? 저희 남편이래요.
1: 질투가 없어요?
0: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T가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F가 너무 강하거든요.
1: 어허.
0: 그래서 내가 바라는 리액션이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하니까 약간 좀 엥? 왜 저래?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1: 근데 그 T인데 T들도 질투는 되게 강할 수 있거든요.
0: 근데 그렇진 않던데요.
1: 그래요?
0: 네. T세요?
1: 저요? 저는 완전 F죠.
0: 아닌 것 같은데.
1: 저는 완전 F인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T의 어떤 그 장신구를 달고 T의 갑옷을 입고 활동을 하는 거고요.
0: F 호소인이라고 지금. 엄청 많이.
1: 예, 여기 이분들은 뭐
0: 도배됐어요 지금. 예.
1: 아 원래 남자들끼리 서로 T라고 해요. 예.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T가 나오죠. 남자들 틈에서 F인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0: 그래요?
1: 여긴 청취자들이 대부분 남자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뭐 차은우 잘생겼어. 이거는 사실 남자들한테 아무리 그래도 타격은 없거든요.

0: 그쪽이 더 어? 뭐라고? 약간 이렇게 되는.
1: 해봐야겠다.
0: 어허, 배성재 잘생겼다고 하면 짜증 낼 듯이라고. 옆집 아저씨보다 당신이 좀 아래인 것 같아.
1: 어.
0: 이거는 진짜 그 싸움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1: 아, 그죠? 옆집 아저씨는 분리수거 혼자 다 해주던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0: 이거는 약간 근데 그 티시니까 왜? 아마 순간적으로
1: 약간 욱할
0: 아니 욱하진 않고 아 쓰레기를 잘 버리란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것 같기도.
1: 어, 그래요?
0: 잘 안
1: 어.
0: 하시나요?
1: 아니 잘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아닐까.
0: 게임 혹시 하시나요?
1: 누가요?
0: 남편께서?
1: 네.
0: 어, 당신 게임 티어가 왜 이래?
1: 아, 그 또 그런 게임은 안 해요.
0: 어, 그 어떤 게임을?
1: 플스.
0: 아, 이 축구? 네. 그런 거 하세요?
1: 아, 축구 말고 그 약간 좀비 게임?
0: 좀비 게임.
1: 네.
0: 어, 옆에서 쓱 보고 있다가, 아, 왜 이렇게 못해?
1: 제가 몇 번 한 적 있어요. 게임? 이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깨면 되잖아. 이렇게 몇 번 한 적 있어요.
0: 근데 타격이 없어요.
1: 타격이 없어요. 와, 그래요? 여보 잘한다. 이게 끝이에요.
0: 신기한데요.
1: 네.
0: 오호.
1: 희한하네.
0: 아 물론 남편을 화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얘기하는 건
1: 그건
0: 아니겠지만.
1: 아니지만 그건 예. 아니지만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조금 답답해서.
0: 어허. 근데 그 일단 이 장윤서님이 보내셨는데 네. 이분한테 궁금한 게 왜
1: 네.
0: 질투를 유발하려고 하는지 이게 긴장감을 느끼고 싶어서인가요? 남친한테 왜 질투심을 주입하려고 하는지.
1: 아 질투를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약간 저라면 이 사람이 질투하면 질투하는 걸 느낌으로써 조금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계속 관심을 어느 순간에라도 갖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않을까?
0: 아 네,
1: 그런 거 같게
0: 그렇군요.
1: 같아요.
0: 싸울 소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관심 받고 싶은 거 아니냐?
1: 아닙니다.
0: 어. 근데 이제 질투가 상대에게서 약간 느껴질 때 이게 너무 심각한 질투면은 안 좋지만
1: 네.
0: 약간의 소소한 질투심들을 느낄 때마다 아 나한테 마음이 여전히
1: 네.
0: 살아 있구나.
1: 네.
0: 아하.
1: 약간 뿌듯하고 뭐 사랑받는 느낌이고.
0: 네. 연말 특집할 때
1: 네.
0: 남자 아이돌이랑.
1: 네.
0: 정말 그 듀엣으로
1: 네.
0: 완전 러브송
1: 네.
0: 이런 거를 부르는 모습이 나와서
1: 네.
0: 막 어마어마가 화제가 돼요.
1: 네.
0: 네. 그러면 그래도 질투 안 하실까요?
1: 연애할 때는 했었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0: 누구랑 하셨던 걸?
1: 그 제가 그 2AM 수롱 오빠랑 듀엣 한 적이 있는데
0: 예.
1: 그 콘서트에서 같이 무대하고 뭐 그런 거 보고 조금 질투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예.
1: 그래서 아니 그냥 일하고 온 거잖아. 오빠 회사에 여직원분들 계시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살짝 투닥했었는데 진짜 딱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어허. 옛날에 뭐 하하 씨가 정용화 씨 때문에 열 받고 막 이랬던 거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
1: 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나 보다.
0: 아.
1: 그 무대를 직접 봤어요.
0: 어허. 그럼 콘서트 하실 때 쓱 이제 초대 손님으로
1: 어, 한번 해 봐요.
0: 한번 해야겠네요.
1: 네, 한번 해야겠다.
0: 알겠습니다. 아, 그 심리도 있나요? 여친일 때랑 아내가 된 다음에도 약간은 질투심을 좀 느껴보고 싶은?
1: 어, 그건 똑같은 거 같아요.
0: 똑같나요?
1: 네.
0: 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질투하는 척을 해 줘야 되나? 남자들 입장에서는 슬쩍 그럴 필요는 없나요?
1: 아 그래도 조금 필요한데 여자들은 그 척을 잘 알아채니까
0: 아.
1: 척을 할 거면 잘해라.
0: 눈치 챙기고
1: 아니면 하지 마라.
0: 아니면 하지 네. 말고.
1: 네.
0: 알겠습니다. 자 형은 야식이나 먹지 마라고 하신 분 있어서
1: 아.
0: 다음 분 좀
1: 네,
0: 넘어갈까요?
1: 네. 익명 김님. 제 친구가 술 먹고 새벽 3시만 되면 전화를 해요. 음주를 너무 즐겨서 일주일에 5일은 마시는데 전화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은 전화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해서 벨소리도 못 줄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말고는 좋은 친구라 손절하기도 고민됩니다.
0: 새벽 3시는 좀 너무
1: 너무하죠.
0: 예, 너무 안 좋은 시간대네요.
1: 네네. 한참 잠에 빠져 계실 타이밍이고 일어나기 직전이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은데.
0: 일주일에 다섯 번을 드신다는 친구인데 이게 건강에도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1: 네, 이 정도면 거의 중독이
0: 그쵸?
1: 아닐까요? 너무 오. 걱정되는데요.
0: 근데 혼자나 전화거는 주사도 있고 기억을 못하고.
1: 기억이 없어요.
0: 근데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는 분이라 뭔가

0: 알람을 켜놓아야 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네. 그래도 친구를 차단하긴 좀.
1: 아 근데 이렇게 신경 쓰일 만한 큰 단점이라면 저는 손절할 것 같아요.
0: 아 손절을 네. 아예 친구를 뭐 폰에서 차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이거는 좀 끊어놔야 된다. 네.
1: 그러니까 과하면 일주일에 5일을 계속 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0: 이거는 뭐 사귀는 사람이 주사가 네. 있어가지고 나한테 목소리 듣고 싶다고 새벽 3시마다 전화하면 뭐 이건 모르겠는데 친구면
1: 그러니까요.
0: 쳐내야죠. 예.
1: 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뭐 쳐내든지.
0: 네. 직장 상사면 어떡할까요?
1: 직장 상사면 어 전화 안 왔는데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0: 그냥. 아 그런 식으로. 네.
1: 아니면은 뭐 그 잘 때만 해놓는 그런 무음 모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 것만 해놓는 거예요.
0: 아하. 야 이거 진짜 요즘 술을 많이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이.
1: 그래요?
0: 예, 음주를 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졌고 술자리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일찍 일찍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있나 보네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있는데 또 꽤 심각해요.
0: 그렇군요. 아연 씨는 주량이 어떻게 되시죠?
1: 저요?
0: 원래는?
1: 원래는 그 아기 낳기 전에는 그래도 소주 한 병?
0: 한 병 정도?
1: 정도 마셨는데 아기 낳고 나서는 맥주 한 캔.
0: 맥주 한 캔이요?
1: 네.
0: 어? 많이 전투력이 떨어졌네요.
1: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한 캔도 그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거 마시면은 졸려가지고 바로 자러 가야 돼요.
0: 어, 이게 약간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네.
1: 그것도 그렇고 거의 1년을 못 마시니까.
0: 아.
1: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완전히 줄어가지고.
0: 어허. 네. 야. 그쵸. 체력 저하된 걸 수도 있지만
1: 맞아요,
0: 그거보다는
1: 맞아요.
0: 뭐 오히려 리셋이 된 거니까
1: 네,
0: 좋은 걸 수도 있죠. 가성비고 그리고 한 캔이면 나는 충분해.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1: 맞아요. 맞아요.
0: 자 그러면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아연 실색 고민 사연 이어드리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졸린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졸린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주말 나들이나 여행 계획 세울 때 일기 예보부터 확인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같은 지역이라도 우리 동네 날씨는 예보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요. 11월부터는 중기 일기 예보가 더 자세하고 촘촘해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6일에서 11일 뒤 날씨를 도 단위로 알려줬지만 앞으로는 5km 단위로 세분화해서 알려주고요. 6일에서 11일 뒤의 날씨도 3시간에

0: 에서 6시간마다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지역별 날씨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겠죠. 더 촘촘해진 날씨 정보가 일상생활은 물론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의

0: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어이없고 쓸데없는 아연실색 사연도 나긋나긋한 백아연식 방식으로 해결해드리는 시간 백아연의 아연실색 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연숙님 거.
1: 네.
0: 예, 소개해주실까요? 네. 여자분이네요.
1: 퇴근하고 하루 마지막 루틴이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샤워하는 겁니다. 근데 꼭 마지막에 수건을 놓고 오거나 뭔가 빠뜨려서 다시 돌아갑니다. 건망증이 심하다고 가족한테 잔소리를 들어요. 찾으러 가긴 하지만 시간 낭비를 해서 짜증이 납니다. 물건을 깜빡 안 하려면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건망증 좀 겪어본 적 있으세요?
1: 저 요즘에 장난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네. 그 아기를 낳을 때 뇌를 같이 낳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 정도로 그 깜빡 까먹는 게 진짜 심해졌어요.
0: 네. 예전에는 당연히 뭐 적어놓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그냥 네. 했던 것들이 네. 툭툭 빠져 있고
1: 그리고 진짜 막 남편한테 이런 거 좀 까먹지 마 하는데 내가 까먹고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저는 아기 때부터 건망증이 진짜 심해가지고
1: 정말요?
0: 이게 건망증인지 그냥 주의력 결핍인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 근데 안 그러실 것 같은데.
0: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폰을 이따가 부족하고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생각해놓고도 순간 까먹어요.
1: 나갈 뭔지 때. 알아요.
0: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까지 해놓고는 까먹었네. 그래가지고 아예 이렇게 막 매달아놔야 돼요.
1: 저 근데 진짜 주렁주렁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0: 그래서 가방을 그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1: 핸드폰에도 이렇게 막 카드 같은 거 다 붙여놓고 막 집키도 붙여놓고 다 그렇고 다녀요.
0: 제가 어렸을 때 그 아파트 열쇠를 열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열쇠를 하도 잃어버리니까 어머니가 목에다가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목에 보이게 열쇠를 걸고 다녔어요. 네, 운동화 끈으로 해가지고.
1: 너무 공감된다.
0: 그렇군요. 그러면 건망증을 좀 해결하려고 어떤
1: 저는
0: 방법을?
1: 진짜 메모를 진짜 수시로 해놓고 요즘에는 그리고 그 톡에 나만의 채팅 그 기능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많이 해놔요.
0: 아, 나한테 보내는?
1: 네.
0: 미래의 나한테 이거 잊지 마.
1: 네. 그리고 별거 아닌 걸로 알람을 해놔요.
0: 따르릉. 순간 까먹으니까.
1: 네. 이때 이거 해야 되니까 알람 바로바로 바로 해놓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적는 습관을 길러놓으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0: 최근에 나한테 보내는 톡 혹시 공개 가능합니까?
1: 공개? 최근에 제가
0: 되게 하찮은 것들을 해놔야 되거든요.
1: 싹 정리를 해가지고
0: 이런 거를 뭘 적어놔 이런 것들을 해놔야 사실 삶이 윤택해지긴 하더라고요.
1: 뭐가 있을까요?
0: 장보기 목록 이런 것도 있고
1: 그 친구네 가족이랑 같이 놀러 가는데 주소 까먹을까 봐 뭐 이렇게 후기 같은 거 해놓고 준비물 챙기려고 해놓고
0: 준비물들
1: 그리고 뭐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뭐 애기 물건 뭐 몇 시에 핫딜 떠가지고 사야 될 때 그런 거 링크를 이제 막 보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남편한테도 얘기해놓는다든지 나 이때 이거 해야 되니까 뭐 말해놔줘 뭐 이런 거
0: 그거 놓치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1: 엄청 속상해요. 별것도
0: 알고
1: 아닌데
0: 알고 있었고 나 이 시간에 해야지라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알고리즘 다 넣어놨는데
1: 선착순에 안 들어서 너무 열받아요.
0: 그건 진짜 놓치면은 그거만큼 속상한 게 없어요.
1: 그래서 남편한테도 얘기해놨는데 남편이 안 알려준다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불같이 화를 내는
0: 인간 알람으로 썼는데
1: 네가 오빠 안 알려줘서 내가 못했다
0: 이걸 못해?
1: 네.
0: 밥 안 주나요? 라고 하시면
1: 밥은 줍니다.
0: 핸드폰이 있으니까 알람 기능에 나

0: 아이게 스스로 겸손해야 돼요. 네. 이걸 까먹겠어 하는 거를 까먹습니다. 네. 네.
1: 나를 과대평가하지 마셨으면.
0: 그렇죠. 네. 네. 자, 몸에 주렁주렁 달아놓거나 손에다 써놓거나 네. 핸드폰 알림을 잔뜩 해놔라.
1: 네.
0: 김현숙님.
1: 네.
0: 다음은 7491님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딸이 결혼한 지 1년 반 됐는데 벌써 남편에게 권태기가 왔대요. 같이 밥 먹는 것도 싫다는데 사실 저는 32년째 같이 사는 남편이 아직도 좋고 사랑스럽거든요. 딸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부부 사이의 권태기를 어떻게 충고해야 하죠?
0: 이야.
1: 와, 어렵다.
0: 이야. 어머님께서는 아직도 남편이 네. 좋다고요? 32년을?
1: 근데 보통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0: 비슷하게?
1: 네.
0: 그러면 잘못 만난 건가요? 권태기가 벌써 왔다, 1년 반 만에?
1: 그건 아니지만 연애할 때 너무 다이나믹하게 연애하셨나? 너무 재밌게 노셨나?
0: 도파민을 다 태워버린 네. 거예요.
1: 네. 태울 도파민이 없어.
0: 남편분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그건 맞아요.
0: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 그게 오히려 권태기가 많이 오는지 아니면 권태기까지 다 극복을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지 그것도 궁금한데.
1: 장기 연애 해본 적 있으세요?
0: 장기 연애 뭐 그랬겠죠.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1: 저는 없습니다.
0: 없으시고.
1: 네.
0: 그렇군요.
1: 어렵다.
0: 권태기가 오면 항상 이제 끝났었는데
1: 네.
0: 이제는 뭐 결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권태기가 오더라도 그걸 극복을 해야 될 거고. 예.
1: 근데 저는 약간 결혼하고 나서 F지만 제 일에 대해서만 F고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는 약간 좀 T가 됐거든요.
0: 그게 T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게 딱 T인데.
1: 아니 근데 저 그 MBTI 해보면은 무조건 또 F가 나오고.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저는 제 딸이 그런다고 하면은 뭐 못 모르니까 그냥 재밌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고.
0: 너무 T인데? 이게 무슨 그 맥주 한 캔 하고 MBTI 체크하신 거 아니에요?
1: 이렇게 얘기하고. 물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0: 스스로에게까지 T인 사람들은 진짜 많지 않더라고요. 본인에게는 사실 또 되게
1: 그래요?
0: 그럴 수 있고 감성. 왜냐면 본인의 인생은 감성이 가득할 수 있죠.
1: 그건 그렇죠.
0: 네.
1: 아니네.
0: T끼리 아니네. 지금 뭐 하냐라고 하신 분 있고.
1: 어떡하지?
0: 전 F입니다.
1: 저 진짜 F예요. 저 진짜.
0: 그렇군요.
1: 진짜지.
0: 권태기를 그러면 극복을 하는 무슨 그 팁 이런 것들.
1: 같이 여행 가기?
0: 여행을.
1: 네.
0: 새로운 감정을 또 한번.
1: 네.
0: 도파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1: 네. 그래서 여행 가서 막 바쁘게 뭘 하면은 또 그 상황에서 싸움이 살짝 생길 수도 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0: 네네.
1: 너무 바쁘게 뭘 하면. 그래서 그냥 가서 편안하게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것만 많이 보고 와도 좀 낫지 않을까?
0: 권태기라는 게 일상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1: 네, 네. 그래서 네. 조금 환기를 좀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각방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텐션을 좀 주기 위해서.
1: 그럼 영영 쓰게 되지 않을까요?
0: 영영 쓰게.
1: 네. 저는 싸우더라도 같은 방에서 같이 자자는 게 제 주의예요. 네.
0: 어른들이 각방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하신 분 있고.
1: 맞아요.
0: 요즘 예전에 쓰던 침대를 다시 집으로 가져올까 하고 있었는데 하나를 더 들여놓고.
1: 각 방은 아니고 각 침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0: 같은 방에 침대 네. 따로.
1: 네. 요즘 그게... 그 수면 패턴이 다르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0: 트윈으로.
1: 네.
0: 그거를 꿈꾸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1: 아예 그냥 신혼 가구를 그렇게 들여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0: 근데 그런 건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주무시다가
1: 네.
0: 뒤척일라 그러면
1: 네.
0: 상대방이 깰까 봐
1: 네.
0: 좀 혼자 침대를 독차지할 때랑은 좀 다르게
1: 네.
0: 막 뒤척여서 다시 재정비하고 자야 되는데
1: 네.
0: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고 소리를 또 조심하다 보면 쓱 나의 침대인 소파로 가서 2부 잠을 자게 되고 그런 경우 없나요?
1: 아, 초반엔 있었어요.
0: 아.
1: 이렇게 약간 뭐 800에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이제 눌리는 쪽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빼고 싶은데 빼면 분명히 깰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아예 이렇게 800에 해준다고 해도 이렇게 약간 거절하고 이렇게 손만 잡고 잘 자자. 근데 저는 제가 좀 잘 안 움직이는 편이라서.
0: 아, 그냥 가만히 계시는군요. 주무실 때.
1: 잔 그대로 일어나요.
0: 아, 되게 축복받은 스타일이시네요.
1: 네. 어떠세요? 많이 지쳐보세요?
0: 그러니까 저는 잠자는 거에 큰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이제 자다 보면은 중간에 잠깐 깰 수 있잖아요. 사람이. 깼을 때 다시 뒤척여서 딱 해서
1: 자세를
0: 새로운 자세로
1: 뭔지 알아요?
0: 2부 잠, 3부 잠 이런 식으로 자야 되는데 그게 잘 그 자유도가 떨어지니까
1: 그게 조금 보통은, 신경이 쓰이잖아. 네,
0: 그래서 소파 가서 한번 뒹굴뒹굴 하다가 거기서 두 번째 잠을 자고.
1: 그래서 남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없나 봐요.
0: 그렇습니다.
1: 네. 분명히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서 일어나요.
0: 그렇죠.
1: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0: 그래서 침대가 두 개 있는 거 혹은 이제 침대가 딴 방에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저 권태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1: 혹시
0: 아니 아니. 저 1년 반 정도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1: 네. 1884님. 쓸데없는 소비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모자가 많은데도 모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서 집에 모자만 30개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모자 매장이 보이면 모른 척 지나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차고 넘치는 모자 쇼핑을 그만둘 방법이 있을까요?
0: 모자 같은 거 혹시 많이 안 쓰시나요?
1: 저는 모자보다는 키링이 진짜 많아요.
0: 키링?
1: 네. 이것도 원래는 키링도 달려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키링이 너무 무거워서 가방이 이렇게 축 처지는 거예요.
0: 이거는 키링으로 안 치나요? 저기 분홍색
1: 이거는
0: 물체?
1: 이거는 그 링이 없어요. 이거는 끈이 아예 그냥 이렇게 있는 거라. 이거는 그냥 그 손목 스트랩?
0: 네. 그러시군요. 키링을 보면은 못 참고 좀 지른 편이시고요.
1: 완전.
0: 그럼 집에 어떻게 보관하세요? 그냥 서랍에다 이렇게 때려놓고?
1: 네. 이만한 박스, 플라스틱 박스에 다 때려놓고 가방의 분위기에 따라서 키링을 바꿔 끼고 다녀요.
0: 남자들은 사실 키링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탐닉하진 않으니까 여자분들이 키링을 확실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그 심리인가요? 이뻐서 그냥?
1: 네. 이쁘고
0: 아 너무
1: 전혀
0: 아니 이거 애플한 키랑 관련이 없이 미학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부분 예.
1: 와 너무
0: 아 이건 애플랑 상관없습니다.
1: 와
0: 아, 이뻐요. 이쁜데
1: 네.
0: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인형 사는 거랑
1: 포장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0: 뭔가 고리가 달려있는 인형 사는 거랑 차이가 뭔가.
1: 아 고리는 제가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인형은 계속 제가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고리는 어디 이런 데다가 그냥 걸면 끝이니까.
0: 네.
1: 그리고 요즘에 또 키링을 이렇게 예쁜 캐릭터들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유행템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조금 섞여 있다.
0: 아 어떻게 나도 트렌디한 거를 갖고 있고 나도 있어 이런 느낌.
1: 나도 있어. 그 구하기 어려운 거 나도 있어. 약간 뿌듯함.
0: 아 저는 인형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1: 그래요?
0: 예.
1: 근데 아, 뭐 인형을
0: 약간 실망하신 것 같은데.
1: 아니 인형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예.
0: 가방에는 넣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 갈 때, 나 뭐 출장 갈 때 인형을 이제 약간 토템처럼.
1: 애착 인형 있으신가요?
0: 그렇죠.
1: 건가요?
0: 그런 거를 이제 들고 가서 숙소에다가 놔두고 있고.
1: 예. 진짜.
0: 그런 예쁘죠?
1: 그런 걸로 애플을 따지진 않아요.
0: 아까 키링에 대한 반응은 완전 티 취급이었는데 이건 또이 아니에요.
1: 네. 아 그거는 귀여운 거라고 귀여운 걸 좋아한다고 애플은 아니죠. 네 아니죠.
0: 어허. 그럼 키링이 몇 개 정도 있으시죠?
1: 키링이요? 와 저는 진짜 많은데 전 이분은 모자가 30개가 있다 했잖아요. 네. 저는 키링이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0: 30개 정도?
1: 네.
0: 많긴 하네요. 진짜.
1: 진짜 많긴 많은데 이제 그만 사야 되는데.
0: 근데 사실 키링이 막 엄청 비싼 건 아니죠? 하나 뭐 단가가?
1: 단가가

0: 한 2-3만 원.
1: 그죠?
0: 비싸면? 네. 네, 비싸면 그 정도.
1: 막 프리미엄이 막 붙어가지고 막 100만 원 하고 막 이런 키링 있는 건 아니겠죠?
0: 아, 그런 거는 프리미엄 붙은 건 안 사요.
1: 아, 그런 거 있긴 하지만 사진 안 하시고 한정판 이런 거.
0: 네.
1: 혹시 남편께서 키링 가지고 잔소리를 한다거나?
0: 잔소리는 안 하는데 네. 제가 하도 많이 사니까 언제 한 번은 어깨를 툭툭하면서 이렇게 씩 웃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1: 아, 그러니까 사기, 결제하는 그 순간에?
0: 아니, 결제하고 나왔는데 있는데 왜 또 사냐 그런 느낌으로 웃었는데 진짜 무서워가지고
1: 작작하라는 느낌.
0: 어, 맞아요. 아, 딱 그거예요.
1: 눈 욕은 아니고 웃었는데.
0: 네, 네, 웃었는데 분명히 입은 웃었는데 눈은 이제 작작해라. 네. 애도
1: 남편,
0: 아니고.
1: 남편께서는 혹시 좀 반복해서 사시는 어떤 품목이 있나요?
0: 아, 요즘에는 그 러닝에 빠져가지고 러닝화를 이제 약간 가성비 러닝화를 분명히 하나 사서 이제 열심히 해보고 한 달 지난 다음에 자기가 한 달 동안 매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다른 템을 사보겠다 했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백화점 오픈런을 하고
1: 오픈런을
0: 네,
1: 또?
0: 그래서 지금 러닝화가 4개인가? 한 달 안에?
1: 오.
0: 네, 그래서 그렇게 네.
1: 러닝을 많이 하시는군요.
0: 매일 하긴 해요.
1: 아니 네, 그러면 저녁에. 정말 좋은 거죠.
0: 네.
1: 예, 러닝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뭐 모든 게 좋으니까.
0: 네.
1: 예, 러닝을 제대로 안 하면서 사는 게 이제 문제죠.
0: 그건 뭐. 맞아요. 예. 네, 그래도 잘 쓰니까.
1: 네. 저도 러닝 예능 할 때 막 러닝 용품들을 이제 사기 시작해가지고 막 무릎 보호하는 거 사고 막 이렇게 조끼로 달고.
0: 맞아요, 조끼에 왜 뭐.
1: 조끼에다가 폰 넣으면 뭐가 안 덜렁거리니까 편하고 막 허리에 차는 거랑
0: 막 구겨지는 물통 뭐 이런 거랑 뭐 많이 사더라고요.
1: 그걸 사고 앉아 있으면 기분도 제일 좋습니다. 그걸 풀착장으로
0: 풀착하고 앉아 있는
1: 나가서 카페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되게 기분 좋아요. 아, 그렇군요.
0: 보여주기식이었던 거죠?
1: 저는 남편분이 툭툭 씩 그게 약간 나도 그럼 뭐 하나 시작해 봐. 이런 느낌이 아닌가?
0: 그런 게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1: 참고 계신 걸 수도 있거든요.
0: 네. 왜냐면 그게 이 스트랩이었고.
1: 아하, 저걸 살 때 네,
0: 이게 다른 캐릭터로 하나 있었는데 이걸 또 사오니까 왜 또 사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툭툭씩이었던 것 같아요.
1: 나도 지금 그 봉인해놓은 게 몇 개 있는데 네. 하나 꺼내봐 네. 이런 식으로
0: 네.
1: 알겠습니다. 아내는 핫딜 기다리고 네. 남편은 백화점 오픈런을 하고
0: 네. 서로 존중해 줍니다. 네.
1: 좋네요.
0: 네.
1: 자, 모자 30개
0: 네.
1: 그만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0: 요즘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샀다 치고 샀다 치고 그 돈을 적금에 넣는다든지 소소하지만 샀다 치고 그냥 장바구니에만 넣어놓고
1: 그거를 다른 데다가 오히려 저금하고 다음
0: 네 김정원님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동생이 여행 경비를 안 주더라고요. 저도 월급 조금씩 모은 건데 경비의 반은 저한테 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친동생한테 돈 받아내는 게 진짜 힘든데요. 어떻게 달라고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1: 아, 그냥 공짜로 갔다 왔다?
0: 우와, 이게 말이 되나?
1: 그죠. 이런 건 미리 선입금을 받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0: 근데 언니인지 뭐 오빠, 그러니까 언니인지 형인지 뭐 모르겠지만은 동생한테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시죠?
1: 동생 있으신가요?
0: 네.
1: 어떻게 하시는데요?
0: 그냥 야 너 이거 왜 안 줘? 미쳤냐? 야 같이 간 거잖아.
1: 네. 엄마가 된 다음에 센 게 아닌 것 같은데 원래 강한 부분이 있었죠?
0: 그...
1: 그 원래 인자강 스타일인데
0: 네. 그렇게 되지 않나요? 동생이 약간 위가 되는 것 같은 느낌?
1: 김정원님이 기강을 똑바로 못 잡았다.
0: 네.
1: 기본 설정이 잘못돼 있다.
0: 네.
1: 동생 방에서 돈 될 만한 거 미리 빼놓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0: 괜찮은 생각이에요.
1: 감 나가는 키링이나 이런 것들
0: 네네네네.
1: 미리 확보해 놓고.
0: 네네네.
1: 물건 잡아놓고.
0: 네네네. 인질로 잡아놓고.
1: 동생이랑 몇 살 차이시죠?
0: 3살 차이요.
1: 아, 3살 차이. 네. 여동생이신가요?
0: 네.
1: 여동생. 네. 미쳤냐를 원래 그 많이 그 사시면서
0: 네.
1: 여러 번 그쪽에다 내용 증명 보낸 언어인가요?
0: 아, 그래도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잘 반반 주긴 하는 편이긴 한데
1: 돈 문제는
0: 돈 문제는 그렇긴 한데 다른 거 뭐 제 거 머리끈
1: 머리끈을 네. 함부로 가져갔을 네. 때 얘기도 안 하고
0: 잠깐 우리 집에서 한다 해놓고 집에 갈 때 가져간다 뭐 이러면 야 그거 죽어야지 장난해? 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1: 스톱 네. 야
0: 야 뭐 하는 거야? 야 그거 내 거야 개시도 안 한 옷을 입는다든지 뭐
1: 아 그렇군요 네. 미쳤냐 하면 동생이 쪼나요? 아니면 또 어떻게 좀 대범하게 대응하나요?
0: 완전 졸아요
1: 아 그래요? 네 확실하게 그 동생한테 할 수 있는 그 네. 깔끔한 네. 그리고 효과적인 네. 미쳤냐 한 번만 더 해주면
0: 미쳤냐?
1: 이거는 생활용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특히 표정을 딕션을 뚜렷하게 하지도 않고 아. 이게 묘하게 그 입을 많이 안 쓰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입안에 아주 가성비로 먹으면 그 공기로
0: 미쳤냐? 적당한 발성과 네.
1: 미쳤냐? 네. 이 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소개해 주실까요?
0: 알겠습니다. 0390님 남자분이시고요. 부모님이 회사 동료들과 수박 두 통을 나눠 먹으라고 보내주셨어요. 회사 상사는 잘 먹었다고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다른 동료들은 고맙다는 말을 일절 안 합니다. 솔직히 서운하고 괜히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예민한 걸까요? 남한테 바라는 게 있을 땐 그냥 대놓고 말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 어렵다.
1: 고맙다는 말 정도는
0: 근데 고맙다는 말은 기본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뭔가 보답을 받으면 고맙다는 건 약간 반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말인 것 같은데.
1: 잘 먹었습니다.
0: 네.
1: 잘 먹었다. 이런 식으로. 뭐였을까? 수박이 좀 덜 익었나? 아닌데.
0: 그래도.
1: 수박이 그 회사에 딱 수박을 해가지고 열어놓고 다들 지나가면서 드세요.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0: 그럼 진짜 지나가면서라도 가볍게 잘 먹겠습니다. 뭐.
1: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웬 수박이야? 그러면 네. 아 누구 이 저 성재 씨가 사다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우 성재 잘 먹었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왜 안 될까? 정이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비싼데 두 통이나
0: 두 통이면 진짜 비싸요.
1: 맞습니다. 안 익은 수박이었을까?
0: 수박이 하시면. 초록색이 많은가? 하얀색이 많은가?
1: 다들 미쳤냐?
0: 나 미쳤나 봐. 고맙다고 할 줄 모르나 봐.
1: 아하, 그렇군요. 자, 아무튼 네. 마지막 사연이 이렇게 되긴 했는데 네. 속상하시겠지만 네. 다들 맛있게 먹었으면 서로서로 고맙다. 뭐 잘 먹었다. 이런 네. 것들. 얘기하는 척이라도 꼭 해야 됩니다. 네. 예. 자, 오늘 백아연 씨와 함께 아연식세 상담소 아주 그냥 알차게 네. 꽤 많이 지금 해결을 해드렸거든요.
0: 많이 한 건가요?
1: 예. 자, 광고 듣고 와서 아연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쇼리 씨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9: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지리를 사랑하는 사회탐구 강사 저 이도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배성재의 텐 오늘 고민상담 코너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에이. 자 오늘 배가연 씨와 함께 아이언 칠색 상담소를 해봤는데 오늘 네. 오랜만에 배텐 어떠셨나요?
2: 오랜만이라 또 생록방이고 해서 조금 떨렸어요. 오기 전에는.
1: 아 그런가요?
2: 네. 약간 긴장돼서 이게 라이브 켤게요 막 하시는데 약간 긴장하고 있었는데 또 금방 적응하고 그리고 사연에 너무 몰입을 했는지 마지막 사연이 조금 마음이 안 좋아서
1: 수박 두 통.
2: 네, 마음이 안 좋아서
1: 한 통도 아니고
2: 너무 속상해요.
1: 저도
2: 지금
1: 네. 그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네. 무슨 상황인지 좀 자세히 네. 그 회사 CCTV까지 돌려보고 싶습니다.
2: 네, 진짜로요.
1: 먹은 사람들 다 좀 이제 그 얼굴을 확인해 놓고 싶고 네. 나중에 막 내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부모님은 물론 전해드리지도 않았겠지만 되게 속상하시겠죠.
2: 너무 속상하죠.
1: 다들 미쳤냐?
2: 다들 미쳤냐?
1: 자, 그 어떻게 하반기에 네. 계획 플랜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일정이?
2: 아직 그래도 활동의 이제 마무리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목소리 들려드릴 일이 있으면 많이 들려드리고 그리고 또 너무 늦지 않게 이렇게 컴백 길어지지 않게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배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끝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2: 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트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1점을 줬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것보다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조금은 아쉬워야 스스로를 계속 돌아볼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만점을 향해 가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자,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로 8월 5일 수요일 딘딘의 뮤지카이 시작했고요. 저는 DJ 딘딘입니다. 서장훈 씨가 본인의 선수 시절을 점수로 매겼는데 100점 만점에 30점을 줬다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것보다 아쉬운 게 더 많아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장일수록 약간 이렇게 겸손한 점수를 줘야 더 대단해 보이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다 득점자 1위가 장훈이 형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에게 래퍼로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냐? 래퍼로서요? 저는 5점도 안 될 것 같은데 가수 뭐 이런 거라면 몰라도 래퍼로서는 진짜 줄만한 점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DJ로서 DJ로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한 30점? 거장이란 뜻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 바로 오늘 지난 2분기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안 알려주는 거 보니까 아 참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이러면 안 돼. 기대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딘딘의 뮤직하이가 역시나 동시간대 압도적 1등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지난 분기보다 청취율이 더 올랐고 딘미와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DJ로서 저 점수 100점입니다. 100점이 뭐야? 100점도 아쉽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딘미와 역대 최고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래도 좀 기분 좋은 건 어디 갈 때마다 그래도 제가 라디오를 하고 있다라고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그래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등이 되면은 한 번도 살면서 제가 1등의 자리에 막 이렇게 올라본 적이 없으니까 1등 하신 분들이 이제 1등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렵다. 늘 뭐 떨어진다 올라가면 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안 떨어질 겁니다. 제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저는 그대로고 변하는 거는 이제 뭐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1등 DJ로서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재밌어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제가 좀 느낀 건데 제가 뭐 라디오 원래 좋아하니까 근데 어제가 좀 그게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어제가 스케줄이 이렇게 쫙 어제부터 이제 계속 그 전부터 이렇게 쭉 바쁘다가 딱 이렇게 부스에 앉는데 아 그래 이거지 약간 아 좀 이제 살겠다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라디오를 참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3년만 더 어떻게 버텨보자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아 이 기세면은 3년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파워 FM이 모든 라디오가 1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다 여러분들 덕분에 김난경님이 오 축하 현인아님이 그 거장 DJ 딘딘 강유진님이 역시 딘딘은 딘딘 송인선님이 1등 DJ가 하는 방송을 듣다니 영광입니다 해주셨는데 영케이한테 고맙죠. 영케이가 키스라디오 할 때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등을 뺏긴 적은 없을걸?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선 첫 솔로 정규앨범으로 돌아온 우리 고마운 데이식스의 영케이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합니다. 우리 청취율 1위의 1등 공신 영케이 자 영케이씨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있으시면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하면?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집안일도 자꾸 미루고 축 처져 있을 때가 많다. 계속 이러다간 늘 루틴이 망가질 것 같아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청소를 싹 했다. 장도 봐와서 집밥까지 만들어 먹고 나니까 아휴 뿌듯해.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마룬5의 Moves Like Jagger였고요. 9683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처져 있었는데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집안일을 싹 했더니 너무 뿌듯했다라고 합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막상 하고 나면 뿌듯한 게 있죠. 예, 뭔가 내가 되게 갓생을 사는 인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럴 때 집밥으로 해먹기 좋은 메뉴, 간단한 거 계란볶음밥? 예, 제가 배운 거는 계란볶음밥을 그 약간 돼지 고기가 있으면 예, 조금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그걸로 먼저 기름 낸 다음에 그거랑 파 좀 넣어서 볶다가 그런 다음에 그 밥을 렌지에 그 즉석밥을 뚜껑을 다 열고 돌려야 된대요. 좀 오버해서 그래야 이제 습기가 다 날아가면서 좀 밥이 좀 건조 그 찰진 밥이 아니라 약간 그게 날아가서 볶을 때 더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계란 이제 풀어가지고 촥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예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먹지 않을까. 덥다고 처져 있지 마시고 조금만 힘을 내셔서 몸을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9683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엠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김하온의 꽃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4897님이 우리 막내딸 생일이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고 잘 챙겨주는 성격이라 그런지 집으로 선물 택배 상자가 계속 들어오네요. 다니던 직장 정리하고 1년 동안 해외에 나갈 거라고 친구들과 인사하러 다니기 바쁜 딸이랍니다. 우리 딸의 계획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요. 딸 생일 축하해 해주셨는데 오... 야, 근데 요 정도면 진짜 잘 산 건데 인생을. 예. 그 요즘은 그 카땡으로도 선물을 많이 보내니까 약간 그거 받은 거 이렇게 택배로 하면 진짜 쌓이잖아요. 예, 생일이 이렇게 확 몰리는데 그거 보면 약간 그래 나 좀 잘 살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어쨌든 따님 생일 축하드리고 해외 가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는요 2년 10개월 만에 솔로 정규앨범으로 돌아온 데이식스의 영케이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합니다. 영케이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저는 NCT 드림의 고래 그리고 엄정화의 페스티벌까지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인간 강영현으로, 유학생 브라이언 캥으로, 그리고 데이식스의 영케이로 15곡의 자신의 이야기를 꽉 채워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특별 초대석은 2년 10개월 만에 솔로로 컴백한 영케이 씨와 함께합니다. 야, 이분을 딘딘의 뮤직하이에서 평생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모셨습니다. 딘딘의 뮤직하이 특별 초대석, 오늘 데이식스의 영케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형님, 그 톤을 한번 잡아주세요. 예, 밤이라서.
0: 아, 근데 원래 그 키스 라디오 할 때 톤 뭐예요?
1: 근데 우리가 날마다 너무 다르긴 한데 도레미파 솔하고 솔샵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시면은.
0: 그래도 한 솔 정도.
1: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영케이입니다.
0: 키 잘못 잡았다.
1: 왜? 이것보다 살짝 내릴까요?
0: 근데 진짜로 저희 라디오는 약간 톤 편안하게 해가지고 밤이니까 그냥 영케이 씨 편하신 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리겠고요.
1: 안녕.
0: 야, 사실
1: 좋은 밤입니다.
0: 제가 진짜 영케이 씨를 우리 뮤지카에서 볼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1: 아, 저는 이제 오늘만을 벼르고 있었죠.
0: 아, 진짜. 아, 근데 사실 영케이도 입장이 좀 새로울 것 같아요.
1: 그쵸? 왜요?
0: 동시간대 타 방송사 라디오에 나온 거잖아. 어떻게 보면 키스터 라디오랑 우리가 동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어제는 또 딴 곳에 있었는데.
0: 그러니까 어제는 또 키스터 라디오에 있었다고.
1: 네, 맞아요.
0: 그래도 예의가 있는 친구야, 확실히.
1: 예.
0: 우리 걸 먼저 나오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키스터 라디오 찍고
1: 먼저 가야죠. 고향인데.
0: 그러니까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거 나오기 위해서 찍은 거예요.
1: 아이 뭐 그것도 있고 그래. 여기 그 키스터 라디오 출신 작가님도 계시고.
0: 맞아. 그래가지고 또 이게 됐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오프닝 때 또 감사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일단 고맙습니다. 영케이 씨에게 감사합니다.
1: 무슨 일이죠?
0: 아, 성취율 동시간 압도적 1위를 이번에 했습니다. 영케이 씨가 없어지고. 네, 고맙습니다. 네.
1: 축하드립니다.
0: 덕분에
1: 축하드립니다. 한혜영 화이팅.
0: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아니, 오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도 지금 가비 씨 라디오 갔다 오셨던데.
1: 네, 맞아요. 네.
0: 아니, 요즘 라디오를 좀 많이 하신다고.
1: 그러니까 이번 활동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다 하고 있고, 뭐 버스킹부터 해가지고 뭐 너튜브 컨텐츠 찍는 것들 몸이 허하는 한 뭐 다 나가고. 그러고 이제 또 하나가 음악방송뿐만 아니라 그 라디오도 하고 싶다.
0: 근데 사실 이게 체력적으로 쉽지 않을 텐데.
1: 네, 그래서 방금 전에 30분 좀 자고 왔어요. 아직 차에서? 제가 혀가 좀 덜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나도 지금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혀가 멈춰 있길래 이거 뭐 왜 이러지? 약간 컨디션이 많이 힘든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최재경님이 어제랑 오늘 점심부터 저녁까지 꽉꽉 채워 라디오에서 볼 수 있어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고.
1: 예.
0: 김서영 씨가 덕분에 라디오를 몇 개를 보는 건지. 이선정 씨가 영케이 도대체 몸이 몇 개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너튜브 나왔을 때도 거의 댓글에 다 언제 이걸 또 찍었냐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엄청 많이 컨텐츠를 했어요.
1: 진짜 그 알릴 수 있는 모든 곳들 다 알리고 싶었기도 하고.
0: 진짜?
1: 그리고 일단 그 또 이제 닿는 곳들, 그러니까 제 저랑 연이 닿는 곳들 위주로 또 나가고 싶었고.
0: 야, 근데 저도 알지만 이 이제 컴백할 때 홍보를 위해서 나가는 컨텐츠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하려면은 진짜 앨범 준비하면서 하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1: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이제 미리 찍어 놓는 것도 한두 달 정도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0: 근데 계속 있으니까 어쨌든.
1: 거의 그 낮에 뭐 촬영하고 밤에 뭐 녹음하고 뭐 합주하고 뭐 이런 식이었죠.
0: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영케이 씨의 이 이번 연도 이 그래프를 보면 투어 쫙 돌다가 그러니까 데이식스 투어 다 돌고 앨범 바로 준비하고
1: 바로 갔죠.
0: 홍보 싹 때리고
1: 바로 갔죠.
0: 그리고 지금 음반 끝났고
1: 바로 갔죠.
0: 이제 라디오 싹 돌고 다음 주에 콘서트잖아.
1: 바로 가야죠.
0: 그리고 바로 투어 가야 되잖아요.
1: 바로 투어 가기 전에 제가 원래 송캠프로 잡아놓은 그 좀 해외 나가서 송캠프 좀 해보고 싶다. 좀 아직까지 제가

0: 그러니까 해외 뭐 프로듀서들 하고 뭐 이렇게 나가서 해본 적이 없어요.
1: 어디로 가요? 토론?
0: 아니면 뭐 그 미국 쪽으로 가볼까 했는데 그 일정에 도저히 이것까지는 못하겠다. 지금은 쉴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1: 잠깐 체력 휴식할 그 시간이 있나?
0: 그거를 그대로 그 변경을 하고
1: 휴가로?
0: 휴양지로 한번 제 돈 주고 가보려고.
1: 예, 처음이에요. 여행을? 예. 오, 그래 좀 쉬어야 돼 진짜.
0: 이제 한번 좀 쉬어보려고요.
1: 왜냐면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예. 좀 체력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0: 그렇죠 그렇죠.
1: 아, 열정 캐릭터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0: 이제 슬슬 아 오케이 여기까지가 100이구나
1: 그래 그래
0: 요거는 한번 느껴보고 있어요.
1: 에. 붙인다니까 이게. 그러다가 이제 후에 일정들이 어쨌든 중요하니까 좀 체력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오케이 렛츠 고.
1: 나 오늘 연예 뉴스 보는데 라디오 그 가비씨 라디오에 영케이가 나와있길래 얘가 그럼 12시간 뒤에 내 거라는 거네. 약간 맞아, 이 생각을 맞아, 한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와 저도 알잖아요 그 네. 시간 텀을 네. 이거 진짜 지옥이거든 약간.
0: 근데 시간 금방 간 게 그 사이에 이것저것 녹음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하고 그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뜨더라고요.
1: 그래서 할 거 다 하고 나니까
0: 네. 와. 그래서 금방 또 오면서 좀 자고 나니까 금방 딱 지나갔어요.
1: 와 일단 저희가 오늘 좀 딥한 이야기들 많이 해보도록 하고 제가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영케이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미담 무격담 있으시면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0: 아 미담 좋다.
1: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해주셨는데 자 미담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약간 본인에게 이렇게 나올 법한 미담이 뭐가 있어요?
0: 저한테 나올 법한 미담이요?
1: 저 같은 경우는 예. 그 한남동에 이제 감자탕 집 있어요.
0: 그 하세요?
1: 아니 제가
0: 아 있다고요.
1: 네, 제가 이제 만취하면 가는 곳이 있는데
0: 아,
1: 거길 가면 제 옆 테이블, 앞 테이블, 뒷 테이블, 오른쪽 테이블은 제가 계산을 늘 하거든요.
0: 오.
1: 그러면
0: 몇 시쯤에 가실 예정이시죠?
1: 한 4시쯤에 가면
0: 4시쯤에 가면
1: 예, 한 명이 누워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하면서 가면서 늘 많이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 하는데 여태까지 한 명도 올린 적이 없어. 저는 이런 미담들이 좀 있거든요.
0: 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1: 네, 영케이 씨는 좀 어떤 미담들이 미담 류가 있습니까?
0: 아 일단 밝혀진 걸로는 그 뭐 주변인한테 뭐 게임 시작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컴퓨터 본체를 사준다든가.
1: 그게 언제쯤이에요?
0: 그게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1: 근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사이의 친분이어야 가능한 거야?
0: 그 이제 세 명이서 그 삼총사처럼 아니 그 허남준 배우랑 김도훈 배우 있는데 남준이는 이제 그 게임을 안 하고 도훈이가 게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컴퓨터가 없네 이래가지고 그래 알겠다 그러고 사줬죠.
1: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컴퓨터는 못 사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그 없으니까 딱히 뭐 그거를
1: 아, 필요로 아 그러니까 게임은 하고 싶은데 네. 굳이 사고 싶진 않다 약간
0: 그쵸,
1: 이런 거였구나.
0: 네. 그러니까 뭐 가끔 PC방 가면 할게 정도였길래 아 안 된다. 너 나랑 더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런 거 말고 주변인들한테
1: 나도 요즘 게임 하고 싶더라.
0: 웬만하면 친구들 모이면 제가 다 써줘.
1: 나도 요즘 게임 되게 하고 싶더라.
0: 아 그래요? 어떤 게임을 하고 싶으세요?
1: 너 그냥 영케이가 하는 거
0: 그게 뭔지만 알면 딱 될 텐데.
1: 아 아쉽네. 자 이채원 씨가 영케이 미담 스케줄 끝나고 20분이라도 라방을 꼭 해줍니다.
0: 아 예 아까 끝나고 또 이제 그 회사로 가면서 예,
1: 이동하면서
0: 그 라이브 방송 또 키고.
1: 아 안 쉬네. 예. 송인선님이 배우 김도훈님한테 커피차 보낸 거 잘 봤습니다. 딘딘님도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해주셨는데.
0: 아 형님 그 언제든.
1: 아니 근데 내가 영케이한테 준 게 없는데 그래도 내가 형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커피차 좀 보내줘 하기가 좀
0: 뭐 필요한 그 때가 있으시면은
1: 혹이 하나 있으면 예. 서로 한번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0: 아 너무 좋죠.
1: 놀토에 또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거기 문세윤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케이한테 커피차를 보내면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예.
0: 그러면은 이제 저 또 그 좀 어깨를 좀 피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1: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를 보내려면 어쨌든 명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 너튜브 채널에서 얘기했던 네. 이제 제 곡을 이제 영케이가 한번 써주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아, 작업하면서 이제
0: 커피차 값어치인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1: 아 아니지 그건 아니, 아니고
0: 근데 아, 뭐 곡빈 따로 있고 플러스 아, 알바로 예, 받으면 너무 좋죠.
1: 영케이가 곡빈 따질 진짜...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요즘
0: 네 진짜로

0: 어, 좀 네네.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1: 아, 저 그 근데 곡을. 진짜 0K라면은 네. 뭐 곡비가 네. 어, 어느 정도라도 예, 하고 싶은.
0: 근데 저는 곡비를 진짜 거의 받아본 적이
1: 받아본 적 없잖아.
0: 예,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
1: 아
0: 예.
1: 나를 처음으로 받아본.
0: 어떻게 한번 스탠더드를 한번 매겨볼까?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격표를 측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0: 네.
1: 자 일단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죠. 7월 27일에 0K 씨의 첫 솔로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야, 진짜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했을 것 같은데 제목이 일단 영기스트예요.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해 주시죠.
0: 가장 영현스러운 영케이스러운 그런 앨범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도전들 방향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15곡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 안에 또 다양한 장르들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타이틀곡으로는 Shut the door라는 곡으로 나오게 됐어요.
1: 사실 제 채널에 와서 저희가 촬영할 때 이 노래를 이제 무반주로 불러줬는데
0: 네.
1: 아 요런 무드로 나오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0: 무반주니까.
1: 아 무반주니까. 네. 근데 와 악기 편곡이랑 이거 할 때 그 쾌감이 있더라고. 셧더도를 딱 때릴 때
0: 네.
1: 그 딱 악기랑 이렇게 촥 나올 때 그 쾌감이 엄청 있더라고.
0: 아, 네. 요거 그거 살리기 위해서 진짜 이제 막판에 또 수정도 많이 하고 그랬죠. 네.
1: 거기서 진짜 약간 그 시원해지는 감정이 이렇게 쫙 들어가지고 아 이게 이 무드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에이.
0: 너무 이 여름에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않을까. 체감온도 한 3도 정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1: 이거 제가 볼 때 근데 여름뿐만 아니라 이거 그냥 가을 페스티벌 이럴 때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0: 에이. 아 페스티벌 관계자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1: 야 지금 페스티벌까지 하면 너 죽어.
0: 아, 할 거예요. 그것도 할
1: 아,
0: 거예요.
1: 그래 그래. 아 투어 돌다 잠깐 들어서 페스티벌 치고 다시 나가고.
0: 아 그 투어는 이제 다른 네네. 나라고.
1: 어 그렇죠 그렇죠.
0: 그 한국 들어와가지고는 아. 페스티벌도 계속 해야죠.
1: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사실
0: 예
1: 뭐 앨범 이야기도 오늘 하겠지만
0: 네.
1: 이번에 라디오 많이 돌면서
0: 네.
1: 사실 같은 이야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사실 뭐 셧더도어 이거 타이틀곡인데 곡 설명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예. 이런 거 말고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0K가 데이식스로도 성공을 했고 본인 혼자서도 자리를 좀 잡았고 그리고 뭔가 그 하이키한테 곡도 주고 다른 아티스트들한테 곡도 주면서 뭔가 이렇게 프로듀서로도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 앨범 내고 투어 돌고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오케이인데 네. 이렇게까지 뭔가 열심히 뛰잖아. 막 라디오도 사실 안 해도 되는 스케줄이기도 하고 할 텐데 이렇게 뛰는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0: 진짜로 진짜 이 이유예요. 솔로로 언제 컴백할지 몰라가지고
1: 아 다음번에 또 언제 나올지를 모르니까
0: 진짜 JYP 안에서 컴백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아티스트가 몇 명이야. 심지어 최근에 또 걸그룹도 또 데뷔를 해가지고
1: 맞아.
0: 야, 이 쉽지 않아요. 그 전해 가을에 스케줄링이 2주마다 다 있어요.
1: 그래 그때 이야기했던 게 그 뭐 시장처럼 네. 그 부서마다 번호표 뽑아가지고 시기 뭐 아 저희 근데 이번에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데이식스가 받으실래요? 막 하면서 트레이드 그쵸, 한다며
0: 트레이드 하면서 그거 어떻게든 그 해야 되는데
1: 야, 거의 월드컵 조추첨처럼 하는구나.
0: 데이식스가 있다 보니까
1: 그치
0: 또 이제 솔로는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죠.
1: 그리고 데이식스 멤버들의 솔로도 또 하고 싶어 하니까
0: 그죠.
1: 그러면 언제 내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된다.
0: 할 수 있을 때 하자.
1: 7월 27일 솔로 지금 이게 얼마 만에 나온 거였지? 2년?
0: 예, 2년 10개월 만에.
1: 그러면은 예. 그동안 얼마나 뭐 혼자서 이 앨범을 나올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 다 해보고 있는 거구나.
0: 뭔가 아이디어 떠오르고 뭐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뭐 음방도 가고 싶고
1: 그러니까.
0: 뭐 라이브 방송 자주 하고 또 막 라디오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 그 체력이 허하는 한 진짜 다 하고 싶은 거죠.
1: 다음에 네. 또 언제 할지를 모르니까.
0: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여기서 어떠한 그 조금 더 나은 성과들이 있을 때 조금 더 그 저 내주세요를 좀 더 손쉽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1: 아 그러니까 네.
0: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1: 이 앨범이 성과적으로 수치가 좋게 나왔을 때 에. 아무래도 조금은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제 앨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이랬을 때 이제
0: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렛츠고.
1: 그럼 이제 약간 아 그래 영현이 거 먼저 내야지 약간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0: 뭐 그 뭔가 편애라기보다
1: 그치 아무래도 수치적으로 갔을 때 야, 이현정 씨가 영현이 얼마나 더 성...

0: 성공하고 싶은데 감도 안 옴. 크크크.
1: 부모님도 감도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래. 근데 사실 저야 뭐 삼자도 아니고 꽤 많이 떨어져 있는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야, 얘 힘들겠는데 약간 이 생각을 하니까. 정혜민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1: 열심히 잘 사는 영케이가 너무 좋아요. 진짜 영케이님 사시는 거 반만큼만이라도 살아도 잘 사는 거라는 말이 팬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어요. 아, 요즘의 스케줄이라면은 이 정도까지 사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나 또 요즘 덥습니다.
0: 맞아. 네, 아, 쉽지 않지.
1: 시원하게 사세요.
0: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아마 팬분들이 이렇게 그 응원 이렇게 팬을 하면서 네. 내 아티스트가 엄청 바쁘고 힘들면 네. 뭔가 나 아 그래 나도 내가 영케이를 응원하는데 나도 그래서 좀 열심히 살아야지 약간 이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네. 하더라고.
1: 아, 그 좋은데 이 정도는 하지 마세요.
0: 이 정도는 사실 그만큼 들어와 주지 않으면 어려워.
1: 그것도 그렇고 기본적인 체력이 있으니까.
0: 맞아,
1: 저는
0: 맞아.
1: 뭔가 운동을 해서 기른 체력이라기보다
0: 그냥 가지고 나온 걸로 하는 거잖아.
1: 그냥 피지컬 자체인 거라서 이게 되면은 하시고.
0: 그러니까 막 그리고 제가 알기로 또 운동을 막 그렇게 하는 타입 아니잖아요.
1: 안 하죠. 이제 끝나고 한번 해보려고요. 오랜만에.
0: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볼 때 지금 뼈에 있는 에너지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거야 지금.
1: 저 군대 때 했던 운동 이제 그 뭐냐 근력 다 쓰고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거를 군대에서 모아온 걸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1: 자, 그 사이즈 좀 더 컸었잖아요.
0: 맞아, 그때 컸었지. 자, 일단 이번 타이틀곡을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케이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 미담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남겨주시고 자 저희는 영케이의 셔터도어 듣고 올 건데 어떤 곡인지 그래도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1: 마음의 문을 오히려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해방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곡 들으면서 더 해방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0: 뭐 K 직장인들의 뭐 필수 곡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1: 그렇죠. 일단 사회에서 지침을 맞아, 여기에서 맞아. 풀었으면 좋겠어요.
0: 좋습니다. 자 온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영케이의 셔터도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자, 영케이의 셔터도어 듣고 왔는데 이 마지막에 셔터도어 몇 개 쌌어요? 더블링?
1: 트랙 많이 쌌어. 한 열댓 개, 열댓 개는 될 것 같아요. 오. 그것도 근데 떼창 녹음할 때 그 무조건
0: 단체로 했죠?
1: 아니에요.
0: 혼자?
1: 다 혼자서 단체 느낌을 내려면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리 목소리를 많이 쌓는다고 단체 느낌이 안 들거든요.
0: 그러니까 안 나잖아요.
1: 그러려면은 그 약간
0: 다른 톤으로
1: 다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약간
0: 샤다돌도
2: 맞아 맞아.
0: 샤다돌
2: 샤다돌
0: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
1: 샤다돌 이것도 하고 뭐 다양한 톤들을 넣어야죠.
0: 아 진짜. 그냥 그 엔지니어랑 그 매니저님이랑 막 들어와서 같이 해도 되잖아.
1: 그쵸. 근데 이 앨범이 이제 가장 영케이스러운 이니까
0: 아, 독하다 진짜. 지금 들으면서 이거 몇 개를 쌓은 거야? 약간 오, 와 독하네 독해. 자 영케이 셔터도어 듣고 오셨고 조지현님이 와 지금 저 에어컨 껐잖아요 너무 추워요 해주셨고
1: 아 추워도 지금은 좀 키세요. 에.
0: 아 근데 시원해. 이 노래 진짜 청량해요.
1: 아 오, 감사합니다.
0: 정보람님이 녹아내릴 것 같은 날에 셔터도어 들으니 마음만은 시원해졌어요 해주셨고 아 요거 약간
1: 네.
0: 아 요거 약간 아, 오토바이 괜찮은데 오토바이 밴드 나온 적 있어? 없지 않아?
1: 아니 뭐 저는 솔로 아티스트로서 그러니까, 밴드 그러니까. 데리고 밴드 그러니까. 저 뒤에다가 물 안 맞게 해놓고
0: 그러니까 아니 봐봐 셔터 도어할 때 물 쫙 나가는 거
1: 아 시원하긴 하겠다
0: 아 시원한데?
1: 너무 시원하게 하겠지 오토바이 끝났죠?
0: 아 근데 워터밤이 제가 알기로 그 나라도 돌더라고.
1: 아 그래요?
0: 제가 알기로 워터밤이 해외도 가더라고.
1: 아 투어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0: 그래서 내가 볼 때 0K 투어 일정에 맞춰가지고 해외 게 있으면 한번 껴도
1: 아 그러면 다시 몇 달만 주시면은 좀 이렇게 몸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아, 아무리 사실... 걸쳐 입어도 예.
0: 요즘 워터밤은 몸이 중요해.
1: 에 타이트하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0: 자 2977님이 영현님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셔터도어로 3도 낮아져서 저는 매일 시원합니다 해주셨고.
1: 너무 좋아요
0: 다희님이 퇴근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셔터도어 이 부분 나오는 순간 해방감 최고 해주셨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두 곡 정도는 약간 우연으로 잘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럭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렇게 꾸준히 좋은 곡을 쓰는 거는 진짜 실력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사실 뭐 히트곡이 한두 곡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걸 계속 꾸준히 이렇게 낸다는 거는 이건 약간 증명을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1: 진짜 약간 되게 네. 쑥스럽고 네, 기분 너무 좋은데요?
0: 너무 면전이죠.
1: 네. 생각보다 되게 돌직구로 칭찬해 네, 주셔가지고 아니,
0: 칭찬은 진짜 네. 제대로 해줘야 돼. 멋있다. 이 노래 듣고 와 이거 진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1: 네.
0: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에 나오는 솔로인데
1: 근데 오히려 그래서 생각 그런 뭐 더 잘 돼야지의 생각은 뺀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좋은 곡 대중들에게 네. 어쨌든 잘 어필될 수 있는 곡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1: 그러니까 이 15곡 중에 뭐가 타이틀될지는 회사가 알아서 정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곡을 쓸게요. 여기에서 될 것 같은 거는 정해주세요. 인 거죠.
0: 그래서 네. 회사가 이걸 찍은 거야?
1: 네.
0: 아, 감 있네. 감 있어, 감 있어.
1: 이 시스템 저는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이 또 정하는 게 아니고 막 그 투표 시스템도 있고
0: 근데 2년 10개월? 예. 좀 너무 오래 걸리긴
1: 하네. 아, 다음에 좀 땡겨 볼까요? 예.
0: 자,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솔로 투어가 있죠.
1: 네. 예.
0: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에서 첫 시작을 여는데
1: 네.
0: 자, 어떤 공연이고 언제 어디서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1: 이 투어명도 이제 앨범명이랑 같게 Youngest라는 네. 투어를 하게 될 거고 일단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를 시작으로 방콕, 타이베이, 홍콩, 싱가포르,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등 이제 잡혀 있고 네. 네, 잡혀 있는 건 그 정도고
0: 아마 추가로 네. 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0: 그죠.
1: 근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0: 네네네.
1: 당장 어제도 연출팀하고 다 이렇게 와가지고 약간 최종 합주 해가지고 풀파워로 또 부르고 회의도 진짜 많이 하고
0: 그랬을 것 같아.

0: 조명 어디다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것까지 무대 높이 몇 센치로 할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진짜? 예. 좀 맡겨도 되지 않을까?
0: 막 여태까지 많이 맡겨봤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관여를 해보고 싶다. 예, 프로듀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다만 느낀 거는 아, 난 여태 진짜 프로들이랑 잘 일하고 있었구나. 또 감사함을 느끼죠.
1: 그 영케이 씨의 솔로 콘서트가 이번 거 영기스트 말고 그 전에도 있었죠.
0: 네네.
1: 그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0: 그 전이 광운대.
1: 광운대에서.
0: 화정이 이제 데이식스였고 예, 광운대에서 했었죠.
1: 그러면은 규모가 엄청 커졌네.
0: 그 사이에 큰 성장이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진짜로 이번 거 진짜 진짜 잘하고 싶겠다.
0: 그래서 더 온 사람들하고 최대한 좋은 시간으로 좋은 약간 경험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우리가 솔로 투어 이야기 콘서트 이야기를 조금 더 3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3부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고 2부 끝곡으로 영케이의 F월드 세네?
0: 네.
1: 잘 꼬았네요.
0: 아, 그
1: F 월드로 꼬았네.
0: 정확한 그 F가 뭐냐라고는 안 썼는데
1: 퓨처 월드.
0: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법규 월드라고도 또 법규를 잘 지키는 세상.
1: 그렇죠. 잘 지켜야지. 예.
0: 그러한 세상으로도 또 불리고
1: 있죠. 오늘 혹시 뮤지카이를 없애러 왔어요? 아니죠.
0: 아닙니다.
1: 키스터 라디오에서 지령받고 온 거 아니죠?
0: 법규를 잘 지키는.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정을 위해 뭐 우리를 없애려는 거 아니죠?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자, 그럼 영케이의 F 월드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특별 초대석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솔로 정규 앨범 영기스트로 돌아온 데이식스의 영케이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콘서트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2: 네.
1: 자, 일단 신진희님께서 솔로 가수 중에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콘서트 3위라는 건 영케이가 최초래요. 자랑스럽다. 내 가수 해주셨는데.
2: 그래요? 야. 우와, 너무 신기해. 감사합니다.
1: 사실 영케이가 저한테 그 연락이 와서

0: 형 이때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이래가지고
1: 네.
0: 어 왜 공연해? 이랬더니 어 콘서트 한다 이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때 1박 2일이랑 진짜 다음날 촬영이랑 행사가 있어서
1: 맞아요.
0: 아 야 나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어디서 하는데? 그랬더니 인천이라 그래서
1: 네.
0: 어디서 해? 그랬더니 여기서 한다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하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
1: 근데 또 많이들 또 사랑을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근데 기분이 다를 것 같아. 뭐냐면 데이식스로는 콘서트를 계속 큰 규모에서 이렇게 넓히면서 막 했잖아요.
1: 네.
0: 고척에서도 하고 막 했었잖아.
1: 근데 네.
0: 솔로로는 어쨌든 그 이전에가 광운대학교에서 했었고 이번이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이제 3위를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어때요 기분이 솔로로서 이걸 하는 게?
1: 그러니까 어. 데이식스도 급상승이었죠.
0: 그치, 그치,
1: 그러니까
0: 그치.
1: 전역하고 나서 이제 솔로를 내고 났을 때 그때의 데이식스의 그 규모와 그 전에도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이제 같은 이제 인천 같은 곳에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차차차 이렇게 밟아 왔는데 약간 솔로로 다시 그 내가 섰던 곳에 이제 혼자서 섰던 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어 건강한 부담감도 오는 것 같고
0: 그럴 것 같아요.
1: 잘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0: 왜냐면 단체로 섰을 때는 어쨌든 혼자서 이 무대를 다 채워가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면 또 다른 거니까.
1: 네. 그래가지고 그 준비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 제 목이 버텨주길
0: 아.
1: 네, 정말 간곡히 기대하고 있죠.
0: 그러네. 3일을 아, 지금 이 스케줄을 하면서 여기서 3일 아 요거 잘 해내면 내가 볼 때 진짜 막 콘서트 회식 때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행복해서.
1: 아 그쵸.
0: 그 딱 그 기분 좋게 그거 끝내고 그 아. 기분 좋게 끝나고 그
1: 맛있겠다
0: 하고 이거가 좋잖아.
1: 맛있겠다. 에. 다들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근데 그거 끝나고 아 영현아 괜찮아.
1: 아
0: 이거
1: 아,
0: 싫잖아.
1: 아,
0: 이거 그, 싫잖아.
1: 다들 저를 위로하는 분위기.
0: 아 너무 싫잖아.
1: 아, 너무 싫어. 아 끝까지 안 돼.
0: 그러니까 체력 관리 잘 하시고
1: 네.
0: 계속 몸에 수분 충전해 주시고.
1: Be hydrated.
0: 네, 네. 안 돼. 내가 볼 때 영케이 무조건 잘 해낼 것 같은 게 목을 엄청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1: 네.
0: 저도 궁금한 게 야, 제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목 관리 어떻게 하니? 이랬는데 그래서 다행히 목이 잘 버텨줘요. 이 얘기를 하니까
1: 잘 버티고 물도 많이 마시는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목 관리의 일부인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콘서트 셀리 짜놓은 거를 못 부르는 거예요. 힘이 딸려가지고 다이어트 했을 때 그래서 진짜 그 증량을 해야 되는 상태라서
0: 지금?
1: 예. 네.
0: 어.
1: 아까도 그래서 국밥 먹는다고 라방에서 얘기하고 밥 세 그릇 때리고 왔죠.
0: 아 그래? 네. 그래 그 내 거 채널 나왔을 때 살이 빠져서 이거 살 많이 뺐네 그때 지금 내 인생 최저 몸무게라 그래가지고
1: 예.
0: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셀리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1: 소화가 안 됐어요. 아. 힘이 그러니까 약간 얇아지고 목이 뜨고
0: 아 그래
1: 끝에는 결국에 힘이 붙여가지고 안 됐어요.
0: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
1: 예.
0: 어. 강유진님이 NCT 도영님도 거기서 3일 공연했었는데 추가 회차 열려서 3일이었고 영케이님은 처음부터 3일이라서 그래서 최초라고 합니다.
1: 모든 아. 너무 감사드리고 좋죠.
0: 그쵸, 그쵸. 예. 자 키키님이 이번 앨범에서 많은 분들이 꼭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데 아직은 많이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디테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1: 근데 생각보다 마이데이가 지금 되게 음악을 디테일하게 듣고 있고 예를 들면 아브라카다브라 이거는 내 목소리인지 샘플을 쓴 건지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 있는 단계인데
0: 지금 뮤지션이네
1: 진짜 뮤지션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마리오네트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번 트랙에
0: 네.
1: 그 처음 나오는 그거를 약간 애드립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샘플을 처음에 쓸까 하다가 왜냐면 샘플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약간 덜 인간적인 약간 좀 더 기계적인 근데 네네. 마리오네트이다 보니까
0: 네네.
1: 그런 면을 좀 살리고 싶었는데 아니다 이거 영기스트다 그래서
0: 아,
1: 그거를 또

0: 그 또 이제 제가 기계적으로 약간 부르는 변조를 하고 부르고 예, 그렇게 또 만들었었죠.
1: 이번 앨범이 영기스트라는 거에 대한 게 엄청 제일 포인트인가 보다.
0: 예, 그 관통하는 그러니까. 키워드였고 어느 한 곡도 있기 전에 앨범 명 들고 가가지고 저 앨범 그래? 내기 해주세요 그랬어요.
1: 아 그러면은 앨범의 곡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이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아니에요. 영기스트를 들고 간 거야?
0: 예.
1: 아.
0: 이제 곡 작업하겠습니다.
1: 어,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가장 영기스트다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곡이 이미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
0: 그렇죠, 그렇죠.
1: 아, 네. 그럼 약간 그거 아닌가? 단어를 봤는데 아니면 팬분들이 영기스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0: 아,
1: 오 씨, 좋은데? 약간.
0: 약간 강영현이 누군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되게 영케이만 신경 쓰다 보니까. 네. 그런 개념이었어요.
1: 근데 영기스트는 그러면은 네. 어떻게 떠오른 거예요, 딱?
0: 좀 되게 직관적이죠. 영케이랑 영현이랑 아, 사이에 아, 영밖에 없으니까 아, 아, 아. 그 가장 영 그 영현스러운.
1: 아 되게 뭐, 네. 되게 대기업 광고하는 사람들이 짠 것 같은 아. 네이밍이야. 너무 좋아.
0: 경영학과다 보니까.
1: 그러니까 또 이 아주 좋은 대학교를 또 그거를 경영학과를 또 수업을 들어가지고.
0: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 챌린지 하려고 시장 조사도 하고 아, 마케팅 진짜? 리서치 느낌으로다가 릴스 많이 보고.
1: 근데 그런 거를 혹시 뭐 콘텐츠로 찍었어요?
0: 어 제가 그래서 그 제가 보고 재밌는 것들 일부러 댓글 남기는 그 운동하고 다니고 네, 그랬죠.
1: 약간 다음번에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경영학과 아 비즈니스 메이 아 뭐 브라이언 킹 비즈니스 메이저 이런 채널로 해가지고 영상 컨셉을 해가지고 약간 리서치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0: 확실히 형이 아이디어가 좋다니까요 재밌겠다
1: 어 그러니까 약간 옷도 이 셔터도 뮤직비디오 보면 약간 회사원이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리서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약간 이런 거 해도
0: 그러니까 가수인데 되게 회사원적으로 접근을 하는
1: 네.
0: 근데 실제로 사실은 그러고 있고
1: 아니, 많은 아티스트들이 사실 그렇게 하니까
0: 그쵸
1: 근데 그리고 또 경영학과를 나왔으니
0: 재밌겠다
1: 자 영케이씨의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셔터도어라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실제 방문을 닫고 헤드셋을 착용한 채로 게임을 할 때 자유로움을 느낀다라고 해주셨는데
0: 네.
1: 게임을 좋아하시죠?
0: 네 많이 좋아하고요 그 한 게임이 있는데
1: 오버예요 오버?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게임을 가장 즐거워하는데 이제 낮에 가비님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1: 그러면 또 그게 생기지
0: 아 이제 전우회가 갑자기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형님도 언젠가 관심이 생기면은
1: 배틀은 안 하세요? 배틀?
0: 아 배틀은 제가 이제 한 시간 동안 기어다니고 총 한 번 못 쏴보고
1: 아 그래 그거는 못하면 네. 약간 진짜 무기력해져 인간이
0: 그러니까 총 쇼핑하는 느낌?
1: 아~
0: 바닥에서 죽고 다니는 느낌?
1: 근데 저는 오버를 안 해봤거든요
0: 네.
1: 오버는 계속 리스폰이야?
0: 그쵸
1: 아 그래
0: 그리고 그 한 판이 한 15분 안에 끝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좀 스피디해요 그래서 그 약간 바쁜 현대인을 위해 한 두 판 정도를 즐길 수 있는 아무리 바빠도
1: 약간 시간 뜰 때 바로 가가지고 한 두 판 정도 때리고 나올 수 있는 거구나
0: 실제로 시간 뜰 때 PC방 가가지고 한 적 있죠 예.
1: 배틀은 약간 한 40분 걸리잖아 한 판 30분 40분 이렇게
0: 그렇죠
1: 오케이 예. 오버? 예. 오버를 해야 컴퓨터가 생기는구나
0: 아 인정
1: 아, 오케이. 자 몇 번 해보고 예. 연락드릴게요 괜찮겠다 네네네. 싶으면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상황이나 사람 한마디에 대해서 사연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참여 방법은 영케이씨가 소개해 주시죠
0: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1: 자 민우님이 데이식스를 정말 좋아하는 팬입니다 저는 금방 답장할게 라고 해놓고 몇 시간 심하면 하루가 지나도 아무 답장이 없는 상황이 너무 싫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혹시 무슨 일 생겼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계속 신경쓰게 되더라고요 답장이 늦을 수는 있지만 조금 이따 답해줄게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떤 느낌이 좀
0: 근데 요거를 봤을 때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금방 답장할게라고 해놓고 기다리는 게 싫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는 거 자체가 싫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답해줄게를 원하는 건지는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
1: 영케이신 약간 어떤 스타일이에요? 좀 답장을 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주는 타입이야? 아니면
0: 그 누구도 저한테서 답장

0: 상을 바로바로 기대하질 않아요.
1: 아, 보내고.
0: 형님도 그렇지 않아요?
1: 어, 근데 그래도 꽤 빨리 보내줬던 것 같은 답을.
0: 그거는 타이밍이 잘 맞았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폰을 안 보잖아요.
1: 아, 그렇죠. 아, 그 전 봐요.
0: 그래요?
1: 저는 이렇게 질문해놓고 이렇게 답변하고 12시네. 오, 오늘 생일이구나. 생일 축하해. 약간 이렇게 하는. 전 그래서 실제로 이제
0: 아, 생일 잘 아주 챙기겠네.
1: 네, 아, 생일 12시 땡하면 나 생일 내가 그래서
0: 루틴이구나.
1: 제가 그래서 피부과 원장님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와이프보다 먼저 챙겨주는 사람 딘디 씨밖에 없다고 막. 제가 아마 곧 영케이 씨 생일에도 제일 먼저 챙겨줄 수 있는.
0: 아, 감사합니다.
1: 근데 약간 그게 있죠. 네. 영케이 씨도 라디오 오래 하셔서 아시지만 고정 게스트들하고 매주 만나잖아. 네. 그럼 사실 매주 대화를 하지만 이들도 약간 좀 쉬고 싶은 느낌이 날 때가 있잖아요.
0: 네.
1: 저는 이제 핸드폰 하자. 네. 둘이 핸드폰 하면서 하다가 네. 큐 들어가면 다시 또 열심히 하고 약간 요런.
0: 그쵸 그쵸 그쵸.
1: 문자 보낼 거 있으면 진짜 좀 더 할래? 아,
0: 많이 쌓였어요.
1: 아, 그럼 안 돼요.
0: 요거 활동하면서 많이 쌓였어.
1: 아, 쌓여 있어. 네.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약간 심적으로 약간 불편한 거 없어요?
0: 아, 근데 그 저는 전화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리고 그 회사분들도 일 관련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고 급하거나 꼭 필요한 거 있을
1: 전화로.
0: 때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매니저님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제가 답이 가장 빠를 거다. 폰을 보는 시간이 이제 웬만하면 일과 관련된 것들 먼저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막 그 순서가 막 뒤섞이고 하기도 하니까.
1: 그럼 핸드폰을 많이 하는 유형의 사람은 아닌 건가?
0: 원래 엄청 많이 많이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고 요번에 그나마 이제 뭐 트렌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좀 더 보려고 한 거지.
1: 영케이가 보는 요즘 트렌드 뭡니까? 그 비즈니스 메이저가 분석한.
0: 아, 요즘 트렌드요?
1: 네, 요즘 트렌드.
0: 아, 더 쉬워야 돼.
1: 더 쉬워야
0: 더 직관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와닿는 데까지의 시간이 그냥 1초면 돼. 돼야 돼.
1: 아, 그러니까 네. 먹자마자 맛있다가 나와야 되는구나.
0: 보고 맛있어야 돼요, 그냥.
1: 대자마자 맛있다가 나와야 돼.
0: 네.
1: 화면 보자마자 맛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0: 그냥 이미 먹은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한 4초 정도 보는 동안에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0: 그 사이에 넘어가 있죠 이미.
1: 아, 그래.
0: 저도 넘기고 있더라고요.
1: 어, 그래. 네. 와, 다르네.
0: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1: 아, 그래. 내가 이번에 그 스윙스랑 매드클라운이랑 갸로 했거든요.
0: 봤어.
1: 아, 근데 그게 썸네일은 맛있다인데 들어가면 맛있다가 안 나와. 후반에 나와 맛있다가.
0: 아, 그래요?
1: 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구나.
0: 근데 그래가지고 요즘 막 그 가장 맛있는 부분을 앞에다가 다 보여주고 컨텐츠를 시작하잖아요.
1: 아, 그래도 잘. 그리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썸네일이 너무 좀 불편해서 누르기 싫었대. 그러다 아, 실수로 눌렀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0: 아니,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저도 봤다 그랬잖아요. 그거 컨텐츠를 본 게 아니라 썸네일을 봤는데.
1: 그러니까 좀 안 누르게 되지.
0: 참 안 들어갔어.
1: 그러니까 왜 그러지? 썸네일 바꿔야 되나?
0: 아,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에.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 다 열심히 삽니다.
0: 화이팅 화이팅.
1: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셔터도어 하고 싶은 상황들 사연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영케이의 응원가 듣고 올 건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0: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남을 응원하는 거를 나 자신을 응원하는 것보다 더 쉬워하는 그쵸, 느낌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나를 위한 응원가, 본인에게 들려주는, 불러주는 그러한 곡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를 위한 거기도 하고 응원가. 네.
1: 진짜 세상에 필요한 노래들을 많이 한다.
0: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1: 근데 그게 이제 본인한테도 필요한 거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나한테 세상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니까.
0: 약간 그 니치 마켓을 찾아서 또 이렇게.
1: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저희는 영케이의 응원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영케이의 응원가 듣고 오셨습니다. 우세별님이 요즘 강령엔만 나 응원해주네. 1977님이 꺄 응원가 한글로만 되어있는 가사가 더 직관적으로 와닿아요. 출퇴근할 때 차에서 내리기 전 마지막 곡으로 꼭 듣습니다. 아. 해주셨는데
1: 그러니까 그 제가 응원해드리는 것도 맞지만 그래서 본인한테 들려주는 곡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강령엔만이 아니라 강령엔과 우세별님이 그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스스로도. 네.
0: 그대에게인가? 숨가쁘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아싸라싸 그게 이제 응원가의 약간
1: 아 그쵸 그건 진짜 응원가죠.
0: 원조잖아. 예, 예. 약간 그거 바톤을 좀 이어가면 요것도 한 2, 30년 가는데.
1: 아 근데 요거는 그러려면 좀 더 댄서블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 그래.
1: 예, 요거는 그냥 메시지적인 거지. 그리고 다 같이 부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난이도 좀 저도
0: 좀,
1: 높아요.
0: 아 좀 있어.
1: 예, 제 앨범 중에서 예, 거의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0: 내가 볼 때 영케이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대에게
1: 약간 그런 느낌으로
0: 요즘 그대에게 2, 30년짜리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편안하게 게임하고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셔터도어 사연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희님 문자 읽어주시죠.
2: 친구들이 놀자고만 하고 계획을 막 세우진 않아서 제가 여름휴가 총대를 맸는데요. 막상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하나둘씩 말을 얹어서 결국 취소됐어요. 취소된 상황은 납득이 됐는데 심적으로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셔터도 하고 싶었는데 괜찮은 척 했어요. 아유 뭔지 알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할 때 돼가지고 뭐 하나 말 얹어가지고 예 그리고 막 그 이거 싫은데 저거 싫은데 해가지고 그냥 꼭 해야 되나?
0: 근데 자주 겪었던 것 같은데 너무 디테일한데 이 상황이
2: 이런 사람들이 또 있죠.
0: 맞아 예, 맞아
2: 주변에 또 있을 수 있죠.
0: 여행 가거나 이러면은 계획 뭐 아니 여행이나 해외를 가면은 좀 계획을 이 프리타임에 내가 세우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따라갑니다 약간 이런 편이에요.
2: 저는 진짜 계획을 웬만하면 안 세우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세우면은 오히려 틀어지는 게 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여행이니까.
0: 예. 근데 그럼 만약에 누군가 계획을 이렇게 짰어.
2: 예.
0: 그러면은 다 그냥 군말 없이 너가 했으니까 따라가는 스타일을 아니면 얹어.
2: 아
0: 살짝 얹을 것 같은.
2: 아니요. 그 분리가 돼요. 그 친구와. 그 제가 같이 하고 싶은 거는

같이 가고 아니면은 나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가고 예를 들면 익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결국 취소되게 만들었던 적이 이제 제가 한 번 있었고 제가 계획 다 잡아놓고 일할 때가 됐다 해가지고 안 가.

0: 이번에는 일본에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같이 밥 먹거나 뭐 같이 가서 뭔가 할 게 있으면 같이 하고 아니면은 아예 그 떨어져 가지고 알아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은 뭐 한잔 하면서 그 오늘 뭐 했는지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도 또
1: 나쁘지 않네.
0: 저는 이런 개인의 자유가 허용돼야지 좀 여행이
1: 그
0: 아닌가.
1: 그 친구는 뭐 하는 분이에요?
0: 그 친구는 이제 그 맥주집 하고 있죠.
1: 아, 맥주집 하는
0: 완전 잘하는 친구라 가지고. 예.
1: 아, 그러니까 그냥 진짜 친한 친구구나.
0: 그냥 대학 동기입니다.
1: 아, 그래. 아. 근데 오히려 그런 여행이 좀 편할 때도 있죠. 뭔가 왜냐면 나도 여행 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른데.
0: 아, 그렇죠.
1: 같겠어. 하고 싶은 게.
0: 그래야 이제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서로의 개인의 그거를 존중하니까 더 오래 가는 것 같고.
1: 근데 만약에 휴양지로 이번에 좀 쉬어야겠다 이랬잖아요. 네. 그것도 그 익진 이름이.
0: 아, 요번에 익진이는 없습니다.
1: 아, 익진이 없어. 아, 아쉽네. 네. 지금 맥주
0: 그냥
1: 장사.
0: 지금 그 뭐냐 계획해 놓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휴양지.
1: 근데 휴양지 가본 적 있어요?
0: 저 지금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1: 아, 그래?
0: 그러니까 제 돈 주고 가는 게 지금 처음이에요.
1: 휴양지를 그러면은 내 돈 내지 않고 가본 적은 있어요?
0: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1: 아, 그래?
0: 예. 막 그 사이판 뭐 이런 데.
1: 저도 휴양지를 아예 안 가는 사람이라.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0: 그러니까 쉬는 건데. 쉬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1: 그러니까
0: 느낌이죠?
1: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잘 쉴 줄을 모르거든요.
0: 예,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뭐 해야 될지.
1: 뭐 하지?
0: 그래서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기라는 것도 해 보고. 먹고 싶은 걸 먹어 보기도 해 보고.
1: 뭔가 더 피곤할 것 같아 막.
0: 뭔가 햇살을 느끼기?
1: 그래. 내가 가서 뭐 해 하면은 그냥 누워있다가 밥 먹고 한잔하고 또 누워있고 이러는 거야. 이런데 말만 들으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취할 것 같은 거야. 휴양이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좀 하고 후기를 알려주세요.
0: 네,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요.
1: 9385님이 저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좀 힘들어요. 저는 모든 변수를 생각해서 적어도 20분 전에 도착하는데 매번 약속 시간 30분 이상 늦는 거엔 예민해져요 해주셨는데 아 요건 좀 죄송합니다. 저 늦는 쪽이라.
0: 저도 아니들 저한테 기대를 안 해요. 알아서들 먼저들 놀고 있어요.
1: 근데 그러면 그거는 라디오를 했었잖아요. 그럼 제가 10시면 만약에 8시 녹음이야.
0: 네.
1: 그럼 몇 시 도착해요?
0: 아, 그거는 이제 30분 전에 도착을 하려고 했죠. 왜냐면은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1: 아, 늦게 길이 막힐 수도 있고.
0: 그리고 딱 그때니까 퇴근길 때잖아요. 언제 어떻게 막힐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리고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게 아니라
1: 그치.
0: 가는 길에 사고가 막 5번이 있는 거예요.
1: 맞아.
0: 그래서 늦은 적도 있고.
1: 그래서 30분 전에 도착?
0: 을 잡아놓고 하는데 보통 한 20분 그거를 오버시키더라고요.
1: 근데 그래도 어쨌든 8시 녹음이면 그 전에 도착을 하네?
0: 하려고 했죠. 제작진 분들
1: 8시 녹음이잖아요. 제가 8시에 오면 놀라요. 이렇게 저는 한 5분
0: 아 이게 그 또 기대를 안 하게 만드는 여기에서까지
1: 코리안 타임.
0: 아 또 그쵸.
1: 그리고 이제 커피를 제가 사고
0: 아 그
1: 늘 커피를
0: 어떤
1: 사고.
0: 만회가 있다면
1: 5분에서 10분 코리안 타임.
0: 그래도 여기 그 끄덕끄덕하고 엄지를 딱 들어주시네요.
1: 커피를 사고
0: 환하게 웃어주세요.
1: 고맙죠.
0: 절레절레가 안 나왔어요.
1: 그래서 녹음 시간을 좀 일찍 잡더라고 좀.
0: 뭔지 알지? 그거는 우리 매니저님들이 그 제가 하도 이제 픽업 시간을 일부러 더 여유 있게 잡으시죠.
1: 근데 그래서 알려준 시간에 나갔을 때 없잖아 매니저 맨날. 그렇지 않아?
0: 그거는 또 와 계세요.
1: 아 진짜.
0: 매니저님들은 안 내주시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1: 와 근데 우리 매니저는 만약 7시 픽업이면은 7시 20분 픽업이면 7시 픽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0: 아예 그냥 말만 해놓고 안 와 계세요?
1: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내가 되게 일찍 일어날 거 아니야.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 오늘 안 늦었다 하고 나오면 없어. 전화가 지금 이제 집에서 나와요. 이런 내 타임이 있는 거지.
0: 나오셨어요? 약간 이런 개념이구나.
1: 왜? 막 아니 왜 약간 이런 게 있지.
0: 에, 사람이 또 꾸준해야 된다라는 게.
1: 암묵적으로 또 오래 한 분들하고 또

0: 이런 게 쌓이니까 시간.
1: 그렇죠. 예.
0: 자, 퐁퐁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1: 첫사랑이었던 전남친한테 자꾸 미련 가득한 연락이 와요. 저는 재회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예 차단을 할 수는 없어서 연락이 올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네요. 첫사랑의 첫 연애이기도 했고 꽤 오래 만났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답장을 하면 희망고문하는 걸까봐 일신만 하고 있는데 죄책감 때문인지 전남친이 꿈에 나올 정도입니다. 어떡하죠? 아, 요거는 그러면 숨김 처리가 있지 않나요?
0: 아 근데 네. 그런 거 같은데 숨김 처리를 해도 내 마음이 찝찝한 거 같은데.
1: 아 해도 그러니까 아예 초반에 딱 이렇게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아 이제 그쵸 아예 차단을 할 순 없으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숨김을 이야기한 거 보니까 0K는 약간 그거네. 문자를 봐도 굳이 답장 안 해야지 하면 그냥 넘길 수 있는 거네.
1: 저는 그쵸 그 예.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한테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그치. 있고 하니까. 아, 예.
0: 저는 뭔가 이 문자 와 있는 걸 보면 답장을 안 하면 약간 막 죽을 것 같아 막. 아, 답장 그래. 안 하면 막 미칠 것 같아 막.
1: 아 그러면은 형 그 답장 안 오는 것도 힘들어요?
0: 조금.
1: 빨리 해드릴게요.
0: 아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톡에 이거를 보면 알겠지만 내가 먼저 연락 거의 안 했어.
1: 맞아요.
0: 왜냐하면. 너는 답장이 느릴 것 같거든.
1: 기대를 안 하는구나.
0: 그래서 네. 뭔가 연락을 하고 내가 아 왜 연락이 없지? 약간 이러기 싫어서.
1: 네네.
0: 웬만하면 내가 연락을 잘 안 했지.
1: 네. 거의 제가 먼저 했죠.
0: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락을 할 때는 답장을 안 받을 생각으로 보내는. 뭐 1박 2일 촬영 오늘 고생했어. 이거는 내가 답장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 보내.
1: 아 예.
0: 근데 뭔가 내가 뭘 물어봐야 한다. 이럴 땐 전화하고. 좀 그런 편이죠.
1: 전화가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형님도. 예.
0: 근데 모르는 아 근데 갑자기 전화하면 약간 어 약간 이러지 않아?
1: 저는 오히려 오랜만에 약 예. 그게 이제 반가워요.
0: 네. 나는 전화 오면 약간. 왜 전화했지?
1: 언제든 전화 주세요.
0: 아 그래. 알았어.
1: 저도 언제든 갈 수도 있어요.
0: 아 좋지.
1: 해도 돼요?
0: 오, 난 좀 당황하면서 말해. 오!
1: 역시.
0: 오! 용케. 오!
1: 웬일이야?
0: 무슨 일 있어?
1: 이 시간에?
0: 무슨 일 있어? 오, 그래. 아우 야. 그래. 오.
1: 아 진짜 거짓말.
0: 아 이게 또
1: 진짜 거짓말. 우리 오 하고 있었는데
0: 잘하니까. 네. 자 여기까지 셔터도어 사연들 만나봤고 0K씨 이번 앨범 들으시면서 답답한 속 여러분들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딘딘 뮤직하이에서 오늘 처음 출연을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진짜 거짓말. 어이가 없네요.
0: 내가 0K가 키스 더 라디오 해도 버틸 수 있었던 게 요 정도입니다.
1: 야, 저 사람이 오 하니까 이게 끝나 있네요. 예, 너무 재밌고요. 예. 그리고 일단 환영해 주시는 게 확 느껴져 가지고 예. 그리고 이 시간까지 또 함께 해 주셔서 또 청취자분들도 마이데이도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영케이 씨가 이제 솔로 활동과 이번 다음 주죠?
1: 네.
0: 다음 주 콘서트와 이제 투어까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티켓을 지금 구할 수가 없나?
1: 네 이제는 아이고. 매진이 돼가지고
0: 아이고, 그럼
1: 네,
0: 오늘 진짜
1: 감사합니다.
0: 그냥 진짜 와준 거네. 아, 그냥. 고맙네 고마워 진짜.
1: 형님 보니까 좋죠.
0: 네. 아 네. 근데 저도 오랜만에 또 보니까 너무 즐거웠고 제가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네.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앨범 잘 될 거라고.
1: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또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어요.
0: 아 0K는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내면 돼. 야,
1: 좀 걱정은...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잖아요.
0: 아니야 네. 걱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0K 걱정까지 우리가 할 테니까 브라이언 킹은 그냥 내면 돼.
1: 아,
0: 브라이언 킹은 어쨌든 건강하게 네. 준비된 활동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 자 저는 0K의 집으로 향한다 들려드리면서 0K씨 보내드릴 건데 집으로 향한다 어떤 노래인지
1: 이제 치열하게 살았고 전쟁 같은 날들을 견뎌왔고 이제는 집으로 향한다 라고 부르는 컨츄리 곡입니다.
0: 예. 좋습니다. 자 그럼 0K의 집으로 향한다 들려드리면서 0K씨 보내드리고 저는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굿나잇.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자, 그럼 21 Pilots의 Stressed Out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21 Pilots의 Stressed Out 듣고 오셨고,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스트레스 지수였는데요. 골라온 이유는, 어제도 제가 폭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너무너무 무척이나 더웠죠. 예,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세상이 약간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올라가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고 뭘 내리고 뭐 대화를 하고 이게 밖에서 이루어질 때 엄청난 짜증지수가 머리끝까지 차있는 게 느껴졌고, 심지어 아민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야, 한국 지금 더워서 난리 났다는데 너 괜찮아? 하면서 뭐 살아있어?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캐나다에도 지금 한국이 날씨가 덥다고 뭐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오늘,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막 일정을 돌아다니고 운동을 하러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이제 샤워하고 거기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와서 아, 뽀송뽀송해 하고 헬스장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약간 이렇게 됐다가, 거기서 계단으로 내려오고 차에 타는 게 한 20초 정도밖에 안 됐는데 땀이 막 옷에 젖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다시 집에 가서 라디오 와야 되니까 집에 가서 샤워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내려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딱 그러니까 집문 열자마자부터 와 이거 큰일 났는데 하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딱그 매니저 차에 이렇게 타는 동안 15초 20초 동안 와 숨이 안 쉬어져서 찬송이랑 와 정말 너무 덥다 이러니까 찬송이가 와 심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더웠었나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건가? 이게 이렇게 더울 수가 있었나? 약간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차를 제 차를 탔는데 그 안에가 뜨거우니까 41도가 찍히더라고 차가 와 근데 창문을 내리려고 이렇게 그 창문 내리는 버튼을 누르는데 그게 알루미늄이니까 뜨거워가지고 누르지 아니 이게 무슨 세상이지? 약간 진짜 무섭다 약간 날씨 때문에 계속 여기 살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올라간 한동안 날씨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영키의 셔터도 들으면서 온도를 낮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민주님이 더우니까 스트레스가 두 배로 늘어요 해주셨는데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스트레스 지수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슬기님이 너무 덥더라고요. 몸잘 챙겨요 해주셨는데 아 다들 화이팅입니다. 자 저는 제르미 패션의 Paper Airplane 그리고 켈라니의 Honey 이렇게 두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5789님이 얼마 전에 딘디님의 너튜브 채널에서 캐나다 방문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워킹홀리데이 시절에 보던 밴쿠버의 거리와 건물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눈물이 났어요. 유유. 그때 버거집에서 일했었는데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참... 그 당시

이제 밴쿠버에 계셨던 분들도 제 영상 보고 되게 아 그립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때 이제 좀 타국에 계셨던 분들도 어 그때 기억이 나요 막 어 저도 저랬었는데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어 곧 또 저의 캐나다 방문기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예,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갔을 때보다 더 재밌었는데 이제 믿지 않겠습니다. 예.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은주님이 딘디님 안녕하세요. 제 친구 생일이라서 케이크 모바일 쿠폰을 보내주면서 언제 밥 한번 먹자고 보냈는데요. 친구가 야 우리 주말에 밥 먹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깨톡 친구 목록 바로 밑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보낸다는 걸 손가락이 실수한 거 있죠. 쿠폰 잘못 보냈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생겨서 준 거라고 둘러댔네요. 비싼 케이크였는데 유유 해주셨는데 왜 꽤 친한 친구 같은데 주말에 밥 먹었으면 그러면은 야 미안하다 나 뭐 영현이 생일인데 너한테 보냈다 야 이거 미안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맛있게 먹어라 뭐 야 너도 나 하나 보내줘 약간 이런 식으로 넘기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4: 파워FM.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옥상 달빛에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오늘은 우리가 자주 쓰는 인터넷 세상 월드 와이드 웹 WWW죠. 처음 공개된 날이라고 합니다. 1991년이었다고 하니까 벌써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시작해서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 소식도 바로 알고 수많은 사람하고 실시간으로 쉴 새 없이 연락도 주고받고요. 그런데 가끔은

그게 좀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잠시도 혼자서 온전히 쉴 틈을 안 주는 것 같달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심야의 라디오가 참 좋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당장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이 고요한 시간대에 같은 음악을 들으며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공작소 김정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토스트클럽의 알렉산드리아로 시작했습니다. 1부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문자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새 음악 함께합니다. 한주원 여러분들 보낸 사연 먼저 만나볼까요? 0358님은 택배기사입니다. 요즘 휴가 물품 때문에 눈꽃 틀 새 없이 바빠요. 그래서 저는 휴가도 못 가고 있답니다. 내 아내 연화야, 내년엔 꼭 휴가 가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막 천일 되신 분들이나 또는 막 결혼 몇 주년 이렇게 축하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가끔 꽤 있는데, 내년에 꼭 휴가 가자 이렇게 쓰신 분은 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얘기보다 더 로맨틱하고 너무 너무 좋은데요. 아무튼 무더운 여름인데 그 어느 때보다 무덥죠. 건강하시고요, 내년에는 꼭 휴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우님은 공연 보러 타지방 갈 용기가 안 나는 날씨입니다. 시원한 곳 찾아 떠나고는 싶은데 동네만 걸어도 금방 지쳐서 라디오에 귀 기울이는 일상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한창 지금이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근데 정말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은 게 맞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휴가 계획은 없는데 저도 이렇게 막 지방에 처갓집에 이렇게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도 하루 이틀 어딘가 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가다가 막 진짜 익을 것 같고 바깥에를 나가서 어딘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요. 아무튼 어느 때보다 여름에 휴가보다 건강을 더 챙기는 그런 참 시대가 올 줄이야. 참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아무튼 휴가보다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소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고요.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입니다.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다음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리지 맥칼파인의 새 음악 The Light in the Painting 그리고 윌로우의 The Thread입니다.

국밥을 먹을까요? 아, 둘 다 드시면 안 되죠. 저희가 항상 지향하는 게 있죠.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야식은 가급적 저희 라디오 음악만 듣는 것으로 하죠. 근데 한창 자칫 뭐 먹고 싶을 시간이긴 해요. 저 근데 아침에 다들 후회하니까요. 예. 그냥 상상으로만. 유지현님은 진짜 선곡 맛집. 매주 목요일 먹는 선곡 야식이 꿀맛입니다. 틀어주신 곡들을 제 플리 애칭 망태기에도 넣는데 그러면서 디깅하면 어떤 음반의 타이틀곡만이 아닌 엄청 다양한 트랙, 그 뒤에 있는 트랙도 선곡하시는 것 같아 더더더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준 친구 닌자 별명입니다. 에게 샤라웃 크크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기 타이틀 곡 아닌 곡들도 저희 많이 틀어요. 근데 타이틀 곡이 조금 음원 사이트들마다 다르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뭐 요즘에 추천곡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음악은 더 나은 게 있지 않나? 하고 자꾸 앨범으로 들어가서 쭉 또 들어보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게 위조님이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타이틀뿐만이 아니고 어? 이 곡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다른 곡들도 틀고 이래서 잘 맞춰주셨습니다. 아무튼 닌자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들려드릴 새 음악은 예전에 저희 애프터클럽의 DJ이기도 하셨죠. 김혜림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전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애프터클럽에서 같이 DJ들끼리 공연다고 이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다 친해지진 않지만 서로 이렇게 전화번호 나눠가지고 그래서는 그때 예림님은 참여를 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아니다. 하셨는데 아, 뵌 적은 있구나. 아무튼 근데 이후에 림킴이라는 이름으로 앨범들을 내신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앨범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신스 음악인데 이게 신스가 굉장히 그 과거적인 것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이랑 작업하셨나 제가 막 다 찾아볼 정도로 앨범이 총 7개 트랙인가? 그런데 전부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록곡 중에서 이것도 타이틀 아니에요. 림보라는 음악 들려드릴 거고 또 잭 가렛의 새 음악 중에서 패러렐을 패러하고 띄어쓰기로 렐 이렇게 또 쓴 제목이 있어요. 재밌네요. 이 두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서.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미경님은 푸디님 저는 요즘 7땡땡 무슨 피자에 중독됐어요. 예전에는 기름지고 속 답답하고 비싸기만 해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맛있는 집을 발견하니까 계속 주문하게 되네요. 저는 콤비네이션 불고기 피자 최애예요. 푸디님은 어떤 피자

좋아하세요? 저는요, 최근에 진짜 좋아하는 피자가 생겼어요. 그 부산에 땡땡땡 피자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엄청난 화제던데, 저는 그게 그렇게 오래된 집인 줄 몰랐어요. 제가 부산 살 때도 그때도 있던 피자집이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그 요즘에 이렇게 동네에서 뭐 사다 드립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동네 그 단체 구매해서 막 그 맛있는 거 이렇게 시켜서 같이 배달해서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아내가 부산에 땡땡땡 피자가 엄청 유명하다는데 우리 몰랐지? 시킬까 해서, 아니 그래도 피자가 그 다 맛있는 게 다 그 서울에도 있고 있는데 뭐 굳이, 저는 전혀 정보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지 뭐 해서 했는데, 전 전혀 그 피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오자마자 먹었는데 와, 허를 찔린 느낌이었습니다. 아,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땡땡 피자인데요, 이게 막 그 어떤 그 최신 피자, 정말 서양의 피자 그 맛처럼, 그런 건 되게 우리 막 이태원이나 한남동이나 여러 군데 되게 맛있는 데 요즘 많잖아요. 그런 맛이 아니고 정말 그 처음에 국내에 피자집이 처음 나왔을 때, 저 때는 그 체인뿐만이 아니라 체인이 아닌 집들도 나왔거든요. 지금도 그 이름까지 다 기억해요. 거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였죠. 샐러드바가 있고, 진짜 우리가 처음 그 피자를 먹었을 때 그 피자 맛인 거예요. K 오리지널 클래식 피자? 진짜 이렇게 딱 맞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맛인 줄은 모르고 이제 먹는 순간 그때 시간으로 모든 것이 회기? 기억이? 아, 다시 생각이 날 정도로 거기서 저는 강추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을 가야 한다는 게 문제인데 놀라웠어요. 저는 막 그래서 그냥 서양 피자에 또 되게 뭐 어떤 그런 것인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저희가 처음 한국에서 피자 나왔을 때 맛집들의 딱 그 맛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나중에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5168님은 공항으로 식자재 납품 가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 힘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또 공항 가시는군요.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수많은 사람 식사할 수 있는 운동력이 되니 이 말이 와닿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Almost Monday의 음악입니다. Better Late Than Never, 그리고 BBY의 Change입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 세상의 모든 사운드 트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 영화 인터스텔라의 사운드 트랙 만나봅니다. 인터스텔라는 2014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입니다. 우주 SF라는 장르를 대표하는 영화로 블랙홀과 웜홀을 넘나드는 거대한 여정을 담은 우주 탐험 이야기죠. 지구의 환경이 나빠지자 다른 대안을 찾아 우주로 떠나는 전직 비행사 쿠퍼 역은 매튜 맥커너이가 맡았고, 쿠퍼와 함께 우주로 간 탐사대의 대장이며 생물학자 아멜리아는 앤 해서웨이가 맡았습니다. 두 사람의 뛰어난 연기는 영화의 몰입감을 더했는데요. 여기에 철저한 과학적 고증을 기반으로 한 설정들, 미래적인 시각효과, 그리고 훌륭한 사운드 트랙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SF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한 우주 탐험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사랑과 선택, 그리고 희망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담아냈기 때문인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가족애를 중심으로 과학과 감성을 조화롭게 풀어냈죠. SF 영화의 대표작이자 시대를 초월한 명작으로 남은 인터스텔라의 사운드 트랙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사운드트랙 중에서 한스 짐머의 데이 원 인터스텔라 테마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이제 오디세이가 개봉한다는 소식으로 이제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안 봤던 영화를 근데 왠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하면 너무 멋있는데 영화가 막 어렵다 또는 영화 이후에 뭐 해석이나 이거 꼭 알고 봐야 됩니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전 다시 다 안 봤던 영화들을 찾아보는데 저는 인터스텔라도 사실 너무 유명한 영화지만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 이것 역시도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와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아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중에 이제 나중에 봤을 때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품? 그러니까 뭐 평점이 높은 영화, 가장 상을 많이 받은 영화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영화를 꼽으라면 아마 이 영화가 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딸과 예전에 어떤 그런 가족 얘기라고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매튜 맥커너이와 앤 해서웨이가 딸, 아버지 관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좀 그런 영화가 그래서 약간 옛날에 그 브루스 윌리스는 아마게돈 분위기 이렇게 오해를 한 제가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스 짐머의 음악도 이제 보면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이렇게 1시간, 2시간 듣기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사운드 트랙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뭐 블랙홀과 웜홀이 뭔지 몰라도 또는 영화를 보고 나서 저게 개념이 뭐지? 그렇게 생각이 잘 모르게 잘 모르더라도 이 영화는 충분히 재미있고 충분히 감탄할 만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뭐 블랙홀을 진짜 촬영한 사진이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인터스텔라에서 다뤘던 정말 그 특수효과랑 비슷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더라도 우리가 진짜 실제로

만약에 우주를 간다면 이 영화랑 가장 흡수하겠다. 어떤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을 충분히 주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과 진짜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사람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죠. 한스 짐머와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어떤 그 음악들은 이후에 뭐 인셉션부터 시작을 해서 덩케르크까지 정말 그 막 영화 사운드 트랙을 거꾸로 돌려서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듯 자르는 샘플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데 그 시초를 이 영화로 봐도 될 것 같고, 보면 한스 짐머가 그 가끔 얘기하지만 이분이 오케스트라를 다루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키보디스트, 락그룹의 키보디스트였고, 정확히 말하면 이분이 다루는 악기는 신스입니다. 그러니까 신디사이저여서 아마 한스 짐머라고 이렇게 조금 스튜디오라고 쳐보면 뭐 오케스트라 이런 게 작업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벽에 이상한 구멍들이 팍 있는 이상한 아날로그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빙빙빙빙빙빙빙빙빙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 전자 전 그죠 일렉트릭 전파로 이렇게 막 오실레이터 조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분인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우리가 말하는 팝에서의 머니코드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단순한 어떤 네 개나 두 개나 이렇게 굉장히 또 같은 코드의 룹들 반복들의 그 멜로디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이원도 마찬가지고 곧 들려드릴 곡도 컴필드 체이스 곡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필립 글래스나 스티브 라이히나 그런 클래식에서 말하는 현대음악, 미니멀리즘, 최소주의 음악가들이 했던 형태와 거의 흡사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음악을 여기서는 만들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도 멜로디가 굉장히 몇 개밖에 안 돼서 가장 듣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 배로 그 안에 진짜 우리가 막 이게 시간과 공간에 관한 얘기잖아요. 결국 차원에 관한 얘기라서 똑같이 이게 반복이다 보니까 뭐 그 사이를 우리가 뭐 두 배로 더 빠르게 늘리는 어떤 파형의 음악들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건 더 진짜 두 배로 더 늘어지게 들어간다든지, 영화의 장면에 따라서 이 테마들을 음악적이기도 하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맞게 영화에서 그 블랙홀과 웜홀 막 이런 거 들으면서 지구와의 시간들이 막 틀어지거든요. 그런 과학적인 근거하에서도 뭐 수치적으로 이것들을 계산해서 음악들이 들리니까 이게 몰입감이 정말 상당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은 되게 감성적인 영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감성적인 영역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굉장히 수학적인 영역과 만났을 때 또 음악이 좋나? 왜냐 학교 음악 학교 다니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오드미터 이런 오드미터라고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4분의 4 박자, 4분의 2 박자, 왈츠 이런 건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8분의 11 박자, 4분의 7 박자. 뭐 4분의 7도 4분의 4도 더하기 4분의 3 하면 4분의 7이니까.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음악을 연주할 때 이게 음악이 좋지 않거든요. 이제 물론 그거를 4분의 7을 이게 잘 짜 구조를 맞춰서 이게 한 호흡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리도록 하는 게 관건이지, 이게 4분의 4, 4분의 3 수학적으로 나누면 안 돼서 저도 이제 수학계 수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수학적으로 나누지 말고 이건 이론적인 거고 이게 그냥 우리가 되게 평범하게 듣는 음악처럼 한 호흡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이제 그 안에서 리듬이나 멜로디들을 만들어야 돼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냥 음악은 이런 분석적이고 수학적인 어떤, 이건 감독의 생각이겠죠. 이 영화의 어떤 컨셉들이 음악에도 녹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멜로디는 단순화되고, 그리고 한스 짐머의, 제가 보기엔 한스 짐머의 음악들 중에서 지금까지 필모그래피 중에서 가장 감성적인 멜로디인 것 같아요. 이게 결합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사실 여기서 느꼈습니다. 실제로 영화도 크리스토퍼 놀란 이후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시공간에 대한 나름대로 복잡한 얘기들이, 그걸 떠나서도 어떤 딸과 가족 그리고 사람들 간의 인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선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수학적이고 그런 얘기들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탁 어루만져주는 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있으면 꼭 사인을 다섯 개는 받아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존경합니다 라는 생각을 드게끔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영화지만 그냥 사운드 트랙만으로도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막 어려운 생각을 하지 않고라도 이게 막 공부할 때 듣는 음악, 인터스텔라 두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계속 반복을 하지만 그 안에 미묘한 변화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스 짐머의 콘필드 체이스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빌보드 시간여행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더 만나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스티브 레이시의 새 음악입니다. 쇼미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0: 엄마와 함께 기차를 타고 대구에 방문한 아이. 기차역에 있는 물품 보관소를 이용하던 아이는 한 보관함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어른 눈높이에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지폐가 가득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놓여있는 걸 보고 아이와 엄마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봉지 안엔 4,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죠.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으로 확인됐고 덕분에 경찰은 빠르게 수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준 덕분에 경찰서장의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까지 받은 이 아이는 뮤지컬 아역배우로 활동 중인 배리유 양인데요. 남다른 눈썰미를 지닌 10살 소녀에게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리토리움의 영작소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빌보드 시간여행 먼저 함께합니다. 192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번 주 빌보드 핫100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음악을,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음악보다 더 지금의 음악 같은 신선함을 선사하는 코너죠. 오늘은 1976년 이 한여름 이제 어떤 음악들이 차트를 뜨겁게 했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976년 이번 주 1위 곡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엘튼 존과 키키디의 Don't Go Breaking My Heart입니다.

모타운 소울을 오마주한 70년대 가장 완벽한 브라이트 듀엣 이라는 미사고가 또 기사들 중에 있습니다. KKD와 엘튼 존의 Don't Go Breaking My Heart 였고요. 사실 이 당시 이미 엘튼 존은 뭐 너무나 거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키키디 같은 경우는 이제 백그라운드 보컬 출신으로 모타운과 최초로 계약을 했던,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모타운 레이블의 음악들이 다 남성 아티스트들 중심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성 아티스트들로서는 최초로 계약을 했던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그리고 이렇게 음악가들끼리 워낙 디지털로 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막 떨어져서 세계 각국에서 서로 녹음하고 연주하고 해서 음악을 만들지만 이 당시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당시 두 사람은 일정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모이지를 못하고 엘튼 존이 캐나다에서 피아노와 보컬을 먼저 녹음하고 이제 키키디가 영국 런던에서 보컬을 또 녹음해서 합치는 방식으로 믹싱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신기한 녹음이었다고 해요. 하기사 제가 푸디토리움 첫 번째 앨범을 낼 때만 해도 스튜디오에서 다 모여서 녹음하지.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받으면서 다니는 것조차도 굉장히 생소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어느새 그런 시대가 지나고. Don't Go Breaking My Heart 네, 이어서 76년 2위 곡은 뭐 너무나 엄청난 그룹이죠. 비지스의 음악입니다. 비지스 음악 중에서 You Should Be Dancing 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이 비지스의 음악은 이제 훗날에 존 트라볼타 영화에서도 쓰이고 지금도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음악들이 삽입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곡에서 베리깁 특유의 팔세토 이렇게 천상의 소리 같은 보컬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고 하죠. 비지스의 76년 2위 음악입니다. You Should Be Dancing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옮겨서 198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6년 1위 곡은 피터 가브리엘의 슬래지해머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록밴드 제네시스의 멤버죠. 제네시스의 프론트맨이었던 피터 가브리엘의 솔로 앨범이었고, 지금은 이제 제네시스가 누구지? 사실 자동차

많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제네시스 하면은 이게 로그 음악을 좋아하고 팝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막 그런 핑크 플로이드 막 예스 뭐 토토 이런 그룹들과 함께 가장 사랑받는 그룹 중에 하나였죠. 86년 2위는 마돈나의 파파돈 프리치였습니다. 아, 마돈나는 새 음악이 또 나와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월드컵 많이들 보셨겠지만 세상에 방탄소년단과 마돈나가 같이 나오는 무대가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 마돈나의 뮤직비디오나 음악들을 이렇게 가장 전성기 때를 봤던 세대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지금 50대가 되어서도 마돈나의 새 활동을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국내 아티스트가 유명해져서 그와 그 아티스트와 함께 쓰는 무대를 보는 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대를 살다 봤거든요. 저스틴 비버 음악도 듣고 다 봤는데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던 마돈나의 그 곡 중에 하나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 아까도 그 뭐 인터스텔라라고 하면 크리스토퍼 놀란의 가장 사랑받는 필모그래피가 되지 않을까처럼 가장 매력 있는 마돈나의 곡 그리고 멜로디의 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가장 세다. 저는 파파돈 브릿지 곡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파파돈 브릿지 하면 이 곡과 이 곡이 들려주는 어떤 이미지들이나 색깔들이 확 떠오를 정도로 뭐 당시에는 굉장히 어떤 가사나 이런 것들이 파격적이었고 마돈나가 어떤 이 당시 어떤 미술이나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사회적으로 우리를 많이 일으켰을 때 음악이긴 하지만 반대로 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인식 사람들 인식하게 하는 멜로디는 이때 가장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86년 1위고 피터 가브리엘의 슬래치 해머 86년 2위곡 마돈나의 파파돈 프리치입니다.

시간 옮겨서 199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6년 5위는 본 덕스 앤 하모니의 The Crossroads였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출신의 5인조 힙합 그룹이었죠. 갱스터 그룹 NWA 출신 이지 이에게 발굴돼서 NWA가 엄청 유명했거든요. 그때 음반을 냈지만 이제 또 여기 멤버들 중에 한 명이 또 세상을 떠나서 극심한 슬픔에 빠지기도 했고, 지금은 본덕스 앤 하모니 제가 안 찾아서 그런지 최근에는 저는 음악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더 크로스로즈는 본덕스 앤 하모니의 가장 히트곡인 것 같아요. 예. 대표하는 곡이어서 당시 어떤 힙합, 아마 지금 같으면 그래미의 멜로딕 무슨 랩 멜로딕 힙합 이런 부분에 올랐을 만한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96년 12곡은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인데요. 이 곡이 차트에서 이 시간에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트는데, 사실 에릭 클랩튼은 야드버즈, 크림을 거친 아까의 제네시스 얘기했을 때처럼 굉장히 그 전설적인 그룹을 거친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이자 싱어송라이터이죠. 근데 이 곡은 본인이 곡을 쓰지 않고 당대 최고의 프로듀서였던 베이비 페이스가 곡을 썼습니다. 근데 더 화제가 되었던 건 이제 아들이 굉장히 어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초등학생, 하여튼 굉장히 어린 아들을 잃고 거기에 대한 슬픔으로 이제 뭐 곡도 맡기고 자기 가사도 쓰고 하면서 이 곡을 만들게 되어서 이제 그게 굉장히 화제였는데, 당시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베이비 페이스의 곡을 저렇게, 사실 안 맞잖아요. 베이비 페이스는 리듬앤 블루스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에릭 클랩튼은 록, 정확히 말하면 블루스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음악이 맞나 했는데 너무 음악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MTV 버전도 굉장히 좋고 모든 버전이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숨겨진 사연이 어떤 가족, 특히 아이를 잃은 슬픔이라고 하니, 참 에릭 클랩튼이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어떤 감정이었을까가 굉장히 그려져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결국에는 당시는 몰랐지만 에릭 클랩튼 곡 중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나오는 곡이 되긴 했습니다.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본 덕스 앤 하모니의 The Crossroads, 그리고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입니다.

애프터클럽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누리님은 열대야라 잠 안 와서 라디오 켜고 오랜만에 듣습니다. 작년 이맘때 여름에도 운동하느라 자주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권누리님 저도 반갑습니다. 열대야라서 진짜 밤에 잠들기 너무 힘들죠. 김지민님은 요새 밤에 잘 수 없을 정도로 덥네요. 여름은 좋은데 숨막히는 더위는 정말 싫어요. 새벽 출근이라 5시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잠 못 자고 출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요즘에 진짜 이렇게 더위 때 그렇다고 우리가 에어컨을 계속 켜놓고 잘 수는 또 없고 뭐 전기를 아껴 쓰는 방법 중에는 차라리 에어컨을 약하게라도 계속 쓰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뭐 그러신 분들 실제로 있고 어쨌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게 제일 낫긴 하잖아요. 진짜 너무 더워서 특히나 이렇게 막 밤잠 설치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의외로 막 장염도 배탈 감기 이게 온열 질환들이 단순히 더위를 먹는 게 아니고 건강들이 안 좋거나 이렇게 노년이신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더 일상생활에서 질병들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건강을 챙기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부의 후반부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어떤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누굴까요? 사실 플레이리스트를 뭐 톰 요크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어떤 뭐 셀럽이든 어떤 분야의 전문가든 플레이리스트들을 많이 이렇게 좀 찾거나 유명한 플레이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어떤 뭐 브랜드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요즘 미술관도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이 플레이리스트를 들었을 때 와 이거는 정말 내 플레이리스트에 탁 놓고 들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 사실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그 사람의 취향이나 어떤 그 장소의 분위기나 이제 그것들도 어떤

색깔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알 수 있게끔 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이지, 이게 정말 내 플레이리스트로 똑같이 들을 만큼 좋다, 저는 사실 그런 게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막 톰 요크 같은 사람은 제가 라디오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지만 제가 다시 듣고 싶진 않거든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구나, 이런 걸 평소에 듣는구나 생각할 뿐이죠. 근데 이분의 플레이리스트는 제가 듣자마자 와, 진짜 음악들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고 저희 방송이랑 결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 안 하고 틀면, 물론 저희 방송에 소개해드리는 테스트도 있지만 그냥 애프터클럽 듣는 것 같을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플레이리스트로 유명하더라고요. 바로 버락 오바마,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유명 잡지들도 보면 굉장히 아티스트들 막 플레이리스트를 올려놨는데 그 음악가들 외에는 딱 버락 오바마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플레이리스트 유명하다고 해서. 근데 장르도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어떤 연도를, 이게 자기 삶에 좋았던 음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5년 버락 오바마의 플레이리스트다 그러면 2025년에만 발매된 것들을 사실은 싣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이분이 정말 플레이리스트 한 게 맞나, 이거 도와주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플레이리스트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025년, 2026년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제가 또 미국 전 대통령의 플레이리스트를 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들었던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지금까지는 1등입니다. 버락 오바마의 2025년 Favorite Music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곡 들어볼게요. 아프로비트의 거장이자 나이지리아 거리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알려진 올라마이디의 99라는 음악, 그리고 카마리, 보스턴 출신의 신의 R&B 싱어송라이터 곡이죠. 사이카모 추리,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를 들어볼게요. 이제 나이지리아 출신 우방자야,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런던에서 활동 중인 아티스트인데요. Not in Surrender. 그리고 Chance the Rapper. 뭐 Chance the Rapper는 뭐 시카고 힙합씬을 대표하는 또 굉장히 뭐 너무 유명하죠 요즘. Chance the Rapper와 자밀리아 우즈의 No More Old Man, 이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의 두 시간이 수다. 어느새 또 이렇게 후딱 하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더운 여름이지만 진짜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휴가 잘 다녀오세요. 이 인사가 아니라 다들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런 게 한여름철에 어떤 더 어울리는 인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다들 건강 진짜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한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오바마의 플레이리스트 일부 중 다음 시간에도 할 거거든요. 빅토리아 노엘의 음악입니다. In the Name of Love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음악, 멋진 음악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디토리움 김정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 가족과 바닷가를 찾은 중학생이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려 해안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0: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119에 신고한 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시민이 튜브 하나만 들고 바다에 뛰어들었고 무사히 학생을 구조한 뒤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학생의 가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인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며칠 뒤 구조에 나섰던 시민이 육군 소속 고영우 하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말한 고영우 하사. 현재 전방 초소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작지만 커다란 영웅 덕분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0: with that dessert.
1: (웃음)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저 주디도 좋아하는 다음 노래는요.

0: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1: 차가운 시선에 니부를 덮어줘. 내 눈물과 함께 재워버리게. 꿈에 찾아가 내 목소리를 들려줘.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0: 오직 시민과 기업의 힘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온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흥사단 독립유공자 후손돕기 본부인데요.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여러 기업과 단체가 꾸준히 참여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특히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승조원들은 매월 급여의 일부를 모아 후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 흥사단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민족운동단체죠. 모든 큰일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선생의 말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8월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 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의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킬러스의 미스터 브라이트사이드입니다. 여름 되면 수영복 구입하는 분들 더 늘고 있죠. 바다나 수영장 있는 곳으로 휴가를 떠날 수도 있고 이때쯤 수영 배우러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때 필수품이죠. 친구들은 수영복을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저는 집에 있는 수영복이 딱 붙는 건 아니고 그 짧은 반바지 같은 형식 있잖아요. 그게 초록, 짙은 초록색 하나, 검은색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무난하고 튀지 않는 게 특히 수영복 고를 때 좀 기준이 된 것 같은데 수영복의 디자인과 색이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요. 수영복 색깔은 물속에서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는지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수영장, 워터파크, 바다같이 시야가 복잡한 환경에서는 색이 잘 보이지 않으면 구조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눈에 잘 띄는 색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게다가 수영복 색은 장소에 따라서 이 장소가 뭐 바다, 수영장, 호수 다 다르죠. 이 경우에 따라서 물속에서는 어떤 건 잘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검정색 혹은 파란색, 흰색 계열은 물색이나 수영장 바닥색, 물빛 반사와 섞여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색이 잘 보이냐 물어보실 텐데 형광주황, 형광노랑, 형광핑크 등 형광 계열이 잘 보이는데 그 중에서는 형광주황이 가장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진으로 뭔가 좀 어두울 수 있는 호수에서와 수영장 바닥 대부분 파랗잖아요. 파란 수영장에서 이 색깔들의 수영복을 짜자자자작 그림에 대비시켜놨는데 확실히 어떤 경우에서든 가장 잘 보이는 건 형광주황이 가장 눈에 띄기는 하네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아침 지금 뭐하면서 펀펀 듣는지 알려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거기서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멍멍 발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문자의 주인공은 이유미님이에요. 저도 수영 강습을 시작한 이후로 수영복 욕심이 엄청 생겼는데요. 처음엔 어두운 네이비 색상만 사다가 요즘 들어 좀 화려한 색이 땡겼거든요. 형광색이 물에서도 잘 보인다고 하니까 이참에 형광핑크 수영복 살까 봐요. 그리고 사는 김에 바다에서 입을 얌전한 수영복도 추가로 사야겠습니다. 그 수영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어느 정도 고수들은 평범한 수영복 색깔을 선택을 안 한대요. 그 색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분은 고수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조금 연차가 쌓여가는 거죠. 예. 형광핑크 수영복 하나 장만해 보시고요. 6467님, 안녕하세요. 새벽부터 일하고 있는 화물기사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프리랜서 화물기사가 됐네요. 지금 일이 더 힘들지만 늦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따 화물 배송을 시작해야 하는데 오늘도 정신 차리고 운전하라고 찡디가 한마디 외쳐주세요. 졸음 떨치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얼른 잠 깨셔서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뭐 마셔도 커피를 마셔도 안 되고 뭐 꼬집어도 안 될 때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라도 조금 따라 부르면서 가면은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환기 좀 시키고요. 바깥 공기를 마셔야 확실히 좀 머리도 깨고 잠도 깨는 것 같아요. 2871님, 오늘 쉬는 날이라 서울에 사는 여자친구 만나러 갑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제주에서 출발하는 아침 비행기 타려고 공항 가고 있어요. 오늘 데이트 잘하고 올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현지야 사랑해. 아, 보기 좋네요. 네. 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은 어떤 설렘도 있고 아, 네, 보기 좋습니다. 네. 데이트 잘하고 또 편안하게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이종표님이 신청한 자두의 기쁜 비 내리는 날 띄워드릴게요. Everybody.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8월 6일 찾아주신 분은 서종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징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왕 애청자랍니다. 요즘 며느리가 늦둥이 셋째 임신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가까이 살면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할 때마다 많이 사줄 텐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용돈 보내주면서 맛있는 음식 사 먹으라고 응원하고 있답니다. 올해 연말이면 아들 부부에게는 셋째이고 딸 부부랑 합치면 다섯 번째 손주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정말 행복하면서도 괜한 걱정에 한숨이 나오네요. 그래도 우리 아들 부부 잘 키워내겠죠? 늦둥이가 태어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키워서 멋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또 아들과 며느리처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봅니다. 우리 며느리가 더운 여름 잘 버텨내길 응원해주세요. 며느라기 항상 고맙고 또 고마워.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신청합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서종채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야, 우리 종채님의 며느리 사랑이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그 임신을 하게 되면 몸도 힘든데 날도 이렇게 덥고 습하고 열대야에 잠도 잘 못 들고 얼마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까요? 얼른 건강하게 순산하시게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채님도 이렇게 참 표현을 하는 분이라는 것도 너무 멋지시네요, 진짜. 네. 늦둥이 손주 태어나면 또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요. 누군가를 진심을 담아 응원하고 싶을 때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과 함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목요일 아침 친구들의 일상을 저에게 나눠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김현일님, 청송에서 사과 농사하고 있는데 낮에는 너무 더워서 새벽 5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일하고 있네요. 일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찡디는 사과 좋아하시나요? 제가 사과 관련 방송을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생방송 투데이로. 그래서 청송도 사과가 유명하고 그 지역도 사과가 유명한 곳이었는데 와, 현지에서 맛있다고 하는 사과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사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과가 좋아졌습니다. 그냥 있으면 먹고 없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6890님, 찡디, 저 오늘 친구들과 방탈출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대학생 때 해보고 거의 10년 만에 하는 건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얼마나 헤맬지 모르겠지만 재미는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돼요. 찡디도 방탈출 게임이나 보드게임 같은 거 좋아하세요? 방탈출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보드게임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모였을 때는 이 보드게임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대화도 많이 하고 핸드폰도 안 보고 같이 농담도 하고 웃고 분위기 띄워내는 보드게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먼저 파리파로님이 신청한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칼라브루니의 You Belong to Me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칼라 브루니의 유빌롱 투미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진님. 여긴 스위스입니다. 친구랑 둘이 서유럽 4개국 10박 11일 여행 왔어요. 4일째 되는 밤인데요. 내일은 융프라우에 가는데 새벽 5시에 출발해요. 일정이 빡빡해서 힘들지만 여행은 참 좋습니다. 휴가 야호. 와, 너무 좋겠다. 융프라우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여기서 먹는 라면 얘기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조금 가격은 나가더라도 가서 라면 하나 정도 하는 낭만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5772님. 찡디, 저 오늘 개명하러 갑니다. 축하해 주세요. 법원에서 개명 신청 허가를 해줘서 복지센터로 개명 신고하러 가야 해요. 새로운 이름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찡디는 이름 바꿀 수 있으면 어떤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오, 그래요? 저는 지금 이름이 흔하진 않아서 되게 만족은 하고 있는데 뭔가 외자 이름이 좀 멋있는 것 같아서 외자 어울리는 거 있으면 하나 좀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이로 외자는 멋있는 건 이미 다 좀 유명함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고민은 좀 되기도 하네요. 예. 이현주님. 저는 요즘 출근 전에 요가 클래스 수업을 듣습니다. 요가 수업이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어나서 나갈 준비하는데요. 평소엔 절대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일찍 일어나 요가로 마음 수련을 하니 일상생활 중에도 심신 안정이 되게 좋네요. 제가 원래 화가 많은데 잘 다스려지는 기분이에요. 찡디는 요가 어때요? 저는요, 이 오른쪽 팔목을 지금 좀 다친 상태인데 이거 나오면은 요가를 해보려고 상담도 받았어요. 회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요가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보려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요가 진짜 빨리 한번 해보고 싶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잉대카솔로 돌아올게요. 조현영의 별이 쏟아진다 띄워드립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직접 하세요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회사에 신입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각자 멘토가 되어 새로운 신입들을 알려주는데요. 기존의 선배들이랑은 나이 차이가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신입들끼리 몰려다니고 있는데요. 한 선배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야, 이게 말이 되니? 신입 시절에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희덕거리는 게 이게 말이 돼? 저를 붙잡고 불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냥 싫은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네가 가서 말 좀 해봐. 저렇게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라고. 자꾸 저에게 대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 멘틴 후배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 이후로 몰려다니는 모습이 없어지니 이 선배가 자꾸 저에게 이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기강을 잘 잡나 보다. 그 인권이라는 애 있지? 걔 인사 좀 잘하라고 전해. 제가 기강을 잡긴 무슨 기강을 잡나요? 너무 어이없었는데요. 그리고 그 신입 중에 경민이 있지? 걔는 또 목소리가 왜 그렇대? 자꾸 저에게 신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징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답하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제 마음에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직접 하세요님께 선물 챙겨 보내드릴게요. 당사자에게는 직접 얘기도 못하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랑 같이 지내면 정말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간에서 이번에 한 번 정도 했으면은 그 선배 말도 충분히 들어줄 만큼 들어줬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선배의 요구대로 움직이신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 후배들이 옳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그 선에서만 움직여야지 누구의 불만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중간에서 이렇게 곤란할 때 홈페이지 잉백하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위로와 함께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브리즈의 뭐라 할까 듣고 올게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펌펀 가족들이 오늘 아침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재밌는 사연과 좋은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 여러분은 즐겁게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펌펀에서 들려주는 사연과 노래 듣다가 나도 신청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태미정님, 한 달 동안 못 볼 딸을 KTX 열차 바로 앞까지 데려다 주고 왔어요.

이른 아침 후텁지근하지만 우리 딸에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뭔가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KTX 타면은 그 열차 타는데 앞까지 배웅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뭔가 애틋함이 더 묻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하고요. 네. 따님도 그 사랑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7120님 며칠 전에 잠을 5시간밖에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사람한테 숙면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번 주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이해하는 속도도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제가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오늘은 집 가서 푹 잤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느끼는 거랑 똑같네요. 예.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뭔가 깨어있는 것 같은데 빠릿빠릿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아쉬움도 남고 또 항상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또 비춰지는데 그것도 좀 100%의 컨디션이 아닐 때는 좀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죠. 예. 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숙면 잘들 취하시길 바랄게요. 5868님 허각정은지의 짧은 머리 신청합니다. 자기야 계란말이하고 오징어국 끓여놨어. 일어나면 먹고 출근해. 따랑해. 표현에서도 애교가 많고 또 이렇게 아침도 싹 준비해 주시는 거에서도 사랑이 넘쳐나고 예. 이 한상 받는 분이 세상 부러워지네요. 허각정은지의 짧은 머리, 루시의 개화 두 곡 들어볼게요.

허각정은지의 짧은 머리, 루시의 개화 듣고 왔습니다. 황기훈님. 징대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 당첨이네요. 아내랑 퇴근하고 만나서 집 근처 대패 삼겹살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무조건 칼퇴하고 달려갈 거예요. 징디는 최근에

삼겹살 언제 먹었어요? 잠깐만. 저 어제요. 예. 좀 그 마트에서 600g씩 팔더라고요. 그걸 사면은 전 딱 300g에 밥 한 공기 먹으면 혼자서 딱 좋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구워 먹진 않고 마트에서 사다가 집에서 300g 구워 먹고, 일단 오늘 저녁도 저는 삼겹살입니다. 어머니가 거절해서 보내주셔서 그거랑 같이 딱 먹으면은, 야, 이거만한 게 없어요 진짜. 예. 친구분들도 맛있는 한 끼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무난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이경빈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찾아오겠습니다. 누군가와 다퉜던 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이경빈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속 시원하게 판정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부 곡곡으로 경서예지, 전건우가 함께 부른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나의 캐치캐치 듣고 왔습니다. 김효민님이 신청한 노래였어요. 목요일 아침 굿모닝입니다. 보내주신 출석체크 소개해드릴게요. 4265님, 찡디 출첵합니다. 오늘 가족들이랑 서울로 여행가요. 재밌는 추억 듬뿍 만들고 올게요. 가족여행 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딱 지금 시즌인 것 같아요. 7월 말 8월 초가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또 가는 길 심심하지 않게 잠시 후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경민 변호사에게 궁금한 점도 많이 보내주세요. 이인관의 펀펀투데이 2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4: 르노.
15: 그리 이게 뭡니까? 변호인 지금 반론하세요.
16: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규저도 있어빌리티하게 바꾼 것뿐입니다.
15: 세상 모든 글을 더욱 있어 보이게 바꿔드리는 시간.
16: 줄거드리는 남자.
15: 이렇게 잘 되길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전현무, 규현, 넉살, 허영지와 어깨를 나란히 한 스타 변호사.
16: 아이고 아이고.
15: 변호사 중에 변호사. 아이고.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1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5: 야. 예. 아니, 언제 또 이 예능을 찍고 온 거예요?
16: 아, 이게 제가 7월 초에 찍었는데, 아, 사실 이거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워낙 이제 또 요새 잘 나가시는 아나운서님 옆에 계셔가지고
15: 정말,
16: 네. 아, 제 이 방송 이거 한 해차 찍고 왔는데 네, 요거 말씀드리기 좀 너무 미미하다.
15: 아~
16: 네, 차마 입밖에 못 꺼냈습니다.
15: 네. 근데 뭐 지난 일요일에 방송이 됐잖아요.
16: 예, 예.
15: 모니터링은 하셨어요?
16: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15: 솔직하게. 네.
16: 그날 제가 그 장인어른 집에 있었거든요.
15: 네.
16: 그 집에 가게 된 이유가 또 있는데 전기가 또 끊겨가지고 가게 됐고, 그래서 그날 이제 같이 장어를 먹으러 저녁에 갔다가 술을 또 마셨어요.
15: 네.
16: 그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 거 네. 보다가 잤습니다.
15: 아.
16: 다 못 봤어요. 다 못 봤어요.
15: 아, 잠깐만. 아. 네. 아, 그럼 모니터링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네요.
16: 중반,
15: 지금은?
16: 중반까지 보다가 네.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다 봤어요.
15: 아, 그럼 장인어른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16: 장인어른도 보시다가 이제 저 자니까 같이 주무신 거죠.
15: 아, 두 분이서 좀 드셨군요.
16: 예.
15: 아, 아니, 전 사실 요즘
16: 예.
15: 그 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때 왜 그랬냐,
16: 아,
15: 창피하다
16: 예.
15: 이렇게 주셔서 본인 모습에 만족을 했는지 그 프로그램에서
16: 예.
15: 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16: 아, 저는 만족하면 만족하고 불량이 네. 적은 것만 빼고는 만족해요.
15: 아, 아, 불...

0: 그냥 외에는 네. 만족을
1: 사실
0: 한다.
1: 사실 엄청 많은 말을 했던 것 같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많이 잘려나가고 그렇게 살릴 게 없었나 싶고.
0: 사실 펀펀에서는 뭐 이경민 변호사를 위한 무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 시간이.
1: 그렇죠.
0: 근데 거기서는 아니었나 봐요.
1: 그렇죠. 거기는 좀 약간 네. 그 손님으로 간 느낌이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0: 아니면은 네.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하다가 네, 네. 나가면 이제 또 정말 쟁쟁한 연예인들과 함께 했잖아요. 네. 전현무 선배, 오. 규현 씨, 예, 럭살 씨, 허영지 씨. 예, 예. 아마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않았나.
1: 아, 근데 그분들 친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제 쪽으로 눈길을 잘 주진 않습니다.
0: 아.
1: 예. 이게 서로서로 리액션을 이렇게 이제 쉽게 막 이렇게 형동생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쉽게 막 치고 들어가는데 저는 약간 눈치 보다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치고 나오니까 어. 그럼 또 이제 움츠려들고
0: 어. 네.
1: 그럴 때마다 이제 인권 씨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이때는 인권이가 치게 해줬는데 네. 이때 뭐 넉살 씨가 못하게 하고 규현 씨가 막 못하게 어. 하고 막 이게 서로 이게 낙치고 나오니까
0: 이게 네. 연예인들과 이제 불량 싸움을 치열하게 버리고 왔네요.
1: 저 혼자 한 거죠. 혼자 해서 혼자 진 거죠.
0: 아 졌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린 거예요?
1: 당연하죠. 제가 많이 나왔으면 잤겠습니까? 한 중반까지 보는데 많이 안 나오니까 잤지.
0: 어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온실 속 화초로 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오냐오냐 해주셔가지고 바깥 세계를 모르고 있었어요.
0: 네, 하지만 저희 이 시간만큼 우리 이경민 변호사에게 이 시간은 이경 변호사가 규현 씨고 넉살 씨고 형지 씨고 전현무 선배인 거예요. 네? 우리에겐 그래요. 친구들에겐 그래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연예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경민 변호사에게 문자들이 또 여러 개 와 있거든요.
1: 4738님이 오프닝에서 글이 이게 뭡니까? 하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우리 경민이 형 찡디가 뭐가 어때서? 근데 이젠 이해가 되네요. 결과물이 약간 부끄럽네요.
0: 지난주 거 들으셨나 보다, 그죠?
1: 지난주 거만 비단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보면 네. 그 청취율 조사 기간 이때 네. 반짝 잘해요.
0: 회광반전.
1: 네, 이때 잘하고 나머지 좀 미미하다가 또 반짝 잘하고.
0: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꾸준한 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약간 들쑥날쑥하다.
1: 근데 이게 너무 잘하면 네. 또 우리가 또 이제 재능을 또 발견하게 되니까 그것도 문제거든요.
0: 아, 잘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1: 그런데 잘해야 되겠네 더.
0: 네. 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현주님인데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저 우연히 방송 돌리다가 경민 변호사 봤는데 너무 잘생겨서 놀랐어요. 연예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얼굴 관리 비법이 있나요?
1: 부끄럽네요.
0: 부끄러워요. 또 부끄러워. 또 부끄러워.
1: 아, 얼굴을 관리는 하진 않고 저 뭐 피부과 이런 데 전혀 가지 않고 1일 1팩
0: 1일 1팩 네,
1: 계속 강조하는 게 1일 1팩 그것만 해주셔도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0: 아니 관리를 안 한다고 했는데 1일 1팩만큼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연예인들도 1인 1팩 안 하는 분들 많을걸요? 네,
1: 그렇죠. 그렇게 뭐 1년치 그 마스크팩 구입 비용 하면은 뭐 네. 피부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0: 그렇게 또 이제 마스크팩으로 꾸준하게 네, 관리를. 네.
1: 왜냐면 진짜 방송 많이 할 때는 하루에 3개 할 때도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럼 아침에 갔다가 지우고 점심에 갔다가 지우고 저녁에 또 갔다가 지우고 이렇게 집에 가니까 그럼 제 피부가 이게 막 건조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0: 맞아. 약간 뻑뻑하게 느껴지죠.
1: 에이. 그래서 그런 빨리 뭔가 충전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스크팩 하죠.
0: 아 근데 뭐 화장을 한 김에 안 지우고 뭐 의뢰인분들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나 죄송해 좀 방송을 하다 와서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런 건 전혀 없나 봐요?
1: 전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바깥을 다니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0: 저는 한 1, 2년 차 때까지는
1: 막 다녔어요?
0: 화장하고 다녔어요. 아깝잖아. 지금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는 아 약간 그 쑥스러운 게 좀 있더라고요.
1: 부끄러워요.
0: 그러니까 방송 화장은 진짜 두껍고 하얗게 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약간 조금은 남사스러운 느낌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1: 남자가 화장을 한다는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0: 맞아요.
1: 그게 조금 부끄럽긴 해요.
0: 그걸 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1: 2년차까지 했다는 소리잖아요.
0: 그리고 지하철 타고 엄청 돌아다녔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 친구 참여 재판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이었죠?
1: 네, 이해안돼님이 보내신 사연이었습니다. 친구와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계산대에 줄 서는 방식 때문에 다툼이 생겼는데요. 사연자님은 어차피 같이 계산할 거니까 친구가 미리 서 있던 줄에 끼었는데 친구는 이건 새치

0: 튀김이 뒤로 가라고 했었습니다.
1: 맞습니다. 친구 배심원 분들이 다양한 의견 보내주셨거든요. 만나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결정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려볼게요.
0: 네, 이경주님이 요즘 놀이공원에서도 미리 줄 서 있다 일행이 오면 못 오게 합니다. 새치기죠. 오, 그런가요?
1: 오, 근데 확실히 놀이공원 같은데 요즘 날도 덥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근데 나 막 줄 한참 서 있는데 누가 앞에서 일행이라고 해도 내가 밀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0: 네, 네, 네.
1: 그러면은 불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들죠.
0: 네.
1: 하민아님, 내가 그 뒤에 사람이라면 여러 명도 아니고 한 명이라면 봐줄 것 같아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물건만 넘겨주고 친구가 계산하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어차피 같이 장 보러 온 거니까. 한 명이 아니라 일행이 더 있다면 그건 뒷사람으로서 화낼 것 같아요. 이경인 변호사가 했던 그렇죠. 의견과 똑같네요.
0: 그렇죠. 저도 사실 이렇게 좀 생각해요. 굳이 그냥 이제 어차피 같이 왔으니까 한 명이 그냥 같이 가가지고 같이 계산을 해버리면 사실 그거는 원래 이제 같이 계산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 예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면서 또 이제 뒤에 계신 분한테 아, 저 일행인데 죄송합니다 하고 주고 쓱 빠지면은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정도까지는 그냥
0: 양해를 해줄 것 같아요.
1: 네, 뭐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0: 맞아요,
1: 싶어요.
0: 맞아요. 맞습니다. 이하림님이 친구가 과자와 음료만 계산하고 나에게 고기를 계산하게 하려는 큰 그림 아니었을까요? 이분은 찐 청취자 같은데요.
1: 그러니까
0: 네. 사실 그 논리면 친구도 나와 함께 맨 뒤로 갔어야죠. 친구는 왜 사연자만 뒤로 가라고 하나요?
1: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고기가 비용이 네. 더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0: 네.
1: 이게 고도의 뭔가 계산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인 거죠.
0: 아, 그러면 먼저 내가 가서 물 정도만 들고 서 있고 나머지는
1: 라면 물하고 라면 정도
0: 물하고 라면까지만 서 있고 네. 나머지는 저기서 뒤에서 서서
1: 가벼운 고기는 네가 네. 무거운 물은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닐까라는 거죠.
0: 아, 저희도 시간만 있으면 한번 야유회 가가지고 계산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좋겠다.
1: 어, 그럼 저는
0: 네, 찐디가 이제 물하고 컵라면 갖고 있고
1: 우리 소고기 아저씨 되는 거죠. 소고기 들고 경비 변호사가 양복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0: 그렇죠. 땀 흘리고 있을 거예요. 네. 네.
1: 우리 친구 매시먼 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 사연에서는 사연자분이 잘못했다,
0: 네.
1: 새치기다 네. 라는 반응이
0: 아,
1: 엄청 많았거든요.
0: 오.
1: 이경민의 선택은?
0: 제 선택은 친구에게 빨간 줄 긋겠습니다.
1: 오, 이유가 뭐예요?
0: 사실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 계산 어차피 친구가 혼자서 다 맡아서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뒤로 가라 이렇게 새치기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사연자 입장에서 친구한테 다 줘가지고 한꺼번에 결제를 시키는 게
1: 네.
0: 결제 빨리 하고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친구가 조금 과민 반응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너무 과한 처사였다?
0: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근데 전 사실 친구분들이랑 워낙 또
0: 돈독하십니까?
1: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네. 의견을. 네. 근데 사실 내가 기다리는 입장이었다면은
0: 네.
1: 불쾌함을 느끼는 분들도 저는 꽤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장소가 어딘지 마트가 만약에 시원했다? 그러면은 넉넉하게 마음 좀 크게 쓸 수 있는데
0: 네.
1: 더운 상황인데
0: 아.
1: 나도 한 1분이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0: 예.
1: 이런 상황이었다라면은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0: 예.
1: 자, 그러면 줄 그어드리는 남자 어떤 코너인지 설명하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줄 그어드리는 남자는 어떤 상황이든 좋습니다. 있어 보이는 한 줄이 필요할 때 찾아와 주세요. 저와 찡디가 붉은 펜 선생님이 되어서 친구들에게 있어빌리티한 한 줄을 선물해 드릴게요.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목요일 코너 줄 그어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남기시거나 지금 바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을 그어드릴 분은 부탁드립니다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변호사님. 저는 서울에서 연습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큰 공간의 한쪽 벽이 다 거울이라서 춤 연습을 하는 댄서나 대형을 맞춰서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즘은 특히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아침 첫 시간에 이용하는 고객분들의 문자를 보고 종종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2: 깨톡! 우와, 사장님! 잘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침에
0: 언제 오셔서 에어컨도 켜주신 거예요?

0: 오, 착 시원하네요. 잘 쓰고 문 잠그고 가겠습니다. 시원해요. 좋아요.
1: 놀랍게도 전 에어컨을 튼 사실이 없거든요.
0: 그래요?
1: 누가 그렇게 그런 톤으로 문자를. 네, 전날 마지막 손님이 에어컨 끄고 가시는 걸 깜빡한 거죠. 물론 사장인 제가 밤 늦게나 아침에 가서 정리를 하면 좋으나 다른 일도 하고 있어서 매일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손님분께 오늘의 마지막 손님이십니다. 가실 때 에어컨이랑 전기 꼭 끄고 가시길 부탁드릴게요. 문은 알아서 잠깁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자꾸 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 밑에 크게 나가실 때 에어컨을 꺼달라고 정말 정중하고 불쌍하게 적고 싶거든요. 아주 불쌍해서라도 에어컨 저는 꺼주고 싶은 한 줄을 만들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부탁드립니다 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공간 대여하는 사장님의 사연이었고요. 아, 정말 밤새 에어컨 켜져 있었을 생각을 하면은 눈물이 나죠.
0: 그렇죠. 요새 그 이중 열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이 그 두 가지의 그런 고기압 때문에 지금 뜨거운 곳에 갇혀 있는데 에어컨까지 안 끄고 갔다. 이러면 한 번 더 열받는 거죠.
1: 아.
0: 삼중 열돔 현상의 주인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열대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1: 야, 정말 그런 적 있어요, 혹시? 에어컨이나 전기 끄는 거를 깜빡한?
0: 있습니다.
1: 어, 아, 있군요. 예. 네.
0: 아침에 회사에 갔더니 너무 시원한 거예요.
1: 네.
0: 아침 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밤새.
1: 저 어, 그럼 누가 안 끄고 간 거예요?
0: 그러니까 뭐 변호사들 중에 안 끄고 갔을 가능성이 크긴 하겠죠.
1: 네. 네.
0: 그래서 사실 또 그걸 또 뭐라고 하긴 또 그렇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한참 뒤에 조금 이런 거는 서로 신경 좀 쓰자. 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1: 저는 네. 이제 일찍 나오잖아요. 하고 생방송 투데이 하고 들어가면은 한 8시쯤 집에 갈 때가 있거든요.
0: 네.
1: 문을 딱 열었는데
0: 아 집에
1: 찬 공기가 싹 맞이해주는 거에서 예. 아 너무 시원하다 역시 집이 최고였다가 잠깐만 이러더니 안 끄고 간 거예요. 내가
0: 아.
1: 이게 3시간 2시간 해놓고 꺼지는 거를 세팅을 하고
0: 그렇죠 보통 그렇죠
1: 꺼지면은 네. 그 찬 공기 이용해서 빨리 씻고 준비하고 네. 나오는 건데 네. 그거를 아예 다 깜빡을 한 거예요.
0: 아, 설정을 안 하셨구나.
1: 내가 없는 집에 몇 시간이요? 한 10시간, 12시간 가까이를 그냥 오.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0: 와, 집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겠네요.
1: 집이 시원한데 땀이 나는 거 뭔지 아세요?
0: 알죠, 알죠.
1: 등줄기에 땀이.
0: 그게 사장님이랑 똑같네, 지금.
1: 그러니까요. 삼중 네. 열좀 저도 경험을 했어요. 너무 괴로웠어.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 사장님도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는 게 연습 공간인데 막 춤도 추고 네. 뭐 대형 맞춰서 연습하고
0: 그쵸, 그쵸.
1: 덥거든요. 에어컨은
0: 무조건.
1: 필수예요. 킬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은 만약에 안 끄고 가서
0: 예.
1: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0: 예.
1: 혹시 사장님이 손님에게 조금 전기세 조금만 이렇게 요청 어려워요?
0: 어렵겠죠? 아 이게 이론상으로 가능하죠.
1: 이론상으로 가능해요?
0: 이론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이제 내가 내는 요금에는
1: 네.
0: 이 한 1시간 정도 아니면 한 2시간 정도 사용하는 그런 이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결국 이제 그 이후 시간도 비용이 결국 발생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1: 네.
0: 측정이 불가능하죠.
1: 아,
0: 얼마나 더 썼는지.
1: 아.
0: 네. 그렇게 하려면 한 잔 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1: 이 시간대
0: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 가서 계량 시간이랑 그래서 이제 얼마나 전기가 소모가 됐는지 이런 거 본인이 입증해야 될 것 같은데.
1: 아, 그래. 아 그러면은 또 그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출근을 했는데 이제 사무실이 시원했잖아요. 그때 소속 변호사들이나 직원분들에게 아무런 말을 안 했어요? 아니, 좀 잘 끄고 다니십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0: 뒤에 했어요. 술자리에서.
1: 아 술자리. 네.
0: 다른 변호사예요. 변호사.
1: 아 변호사.
0: 변호사. 아 누구는
1: 네.
0: 누구 돈이 많나 봐. 미안합니다.
1: 야 정말 야 멋진 사장님이다. 야 사연 속의 사장님이
0: 와.
1: 옆에 있었네.
0: 지금 와. 너무 더워요 저.
1: 아 지금 더워졌어요?
0: 삼중 열돔에 들어갔습니다.
1: 그러면 혹시 네. 그 부당 이득 반환?
0: 네.
1: 그러면은 그 변호사가 누군지 특정이 된 거잖아요.
0: 됐죠, 됐죠.
1: 그분 월

0: 소금에서 소금 이렇게 그것도 안 돼요?
1: 아니 그렇게는 하진 않고 대신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의뢰 그 변호사겠구나라고 조금 추측이 되긴 해요.
0: 아 추측이죠. 네. 아, 심증만 있네. 네.
1: 그래서
0: 아.
1: 이제 막 주말에도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0: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오늘만큼은 좀 불쌍하고 절절한 한 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소개해 볼게요. 저는 요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에어컨 꺼질 때까지 파라파라나 쳐야겠다.
1: 그게 뭐죠? 파라파라나 알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왜?
0: 왜냐면은 사장님 정말 애쓴다. 이렇게까지 유행어까지 써서
1: 네.
0: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이거를 인식을 줘야 되나? 임팩트를 줘야 되나? 그래서 약간 절절한 느낌이 여기서 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1: 요즘 사람.
0: 파라파라나 쳐야겠다.
1: 좋습니다.
0: 우리 이경희 변호사의 한줄 한번 들어볼까요?
1: 근데 제가 이게 이 표준어 그 표준어가 아니라 방송에 쓰는 용언지를 잘 몰라서 이래도 될지 모르겠네요.
0: 우선 한번 들어볼게요.
1: 에어컨 밑에 이제 붙이라고 했으니까
0: 네.
1: 저도 퇴근 마렵습니다.
0: 아, 저도 퇴근 마렵습니다.
1: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0: 이거는 뭐 네,
1: 괜찮으세요?
0: 표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1: 좋습니다.
0: 퇴근이 마렵습니다. 에어컨도 꺼달라는 거잖아요.
1: 네. 괜찮나요?
0: 오늘 아까 문자 주신 분 있었잖아요. 4738님이었는데
1: 절절하게 해달라고 하길래.
0: 아, 이분 이번 주도 들을 것 같죠?
1: 그렇죠.
0: 아, 다음 주에도 역시나 부끄럽네요 이러실까 봐 조금 주눅이 듭니다. 예. 저희는요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 3부 빨간 줄 그어드리는 남자로 찾아올게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빈 용기에 내용물만 담아가는 리필 스테이션을 아시나요?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세제나 샴푸 등을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살 수 있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분들에게 인기인데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면서 가격까지 저렴해 지갑과 물을 동시에 지켜주는 기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주말엔 집에 잠들어 있는 빈통을 들고 나만의 가치 있고 알뜰한 일상을 위해 리필 스테이션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1: 카페24.
0: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1: 카페24.
0: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1: 아, 카페24.
0: 해외 판매는 카페24가 딱이니까.
2: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우리말 지킴이.
6: 일상에서 자주 쓰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역, 불입과 같은 한자어인데요. 먼저 내역은 물건이나 일의 세부적인 내용을 뜻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카드 내역이라는 말은 카드 상세 내용이라고 순화해서 쓰면 좋겠죠?

0: 또 다른 한자어인 불입은 돈을 실어넣음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보험료나 적금을 낼 때 매달 10만 원씩 불입한다처럼 쓰이곤 하는데요. 불입이라는 표현 대신 내다, 납입하다와 같이 좀 더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누구나 알기 쉬운 말이 소통하기에는 더 편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경민아.
1: 왜?
0: 너 내 사진은 안 올리더니 전현무 선배 사진은 올렸더라?
1: 아, 그랬나?
0: 난 스토리로만 박제하잖아.
1: 아, 그 맞아.
0: 응.
1: 넌 좀 부끄러워. 아유, 미안합니다. 내 기분 책임져.
0: 내 기분도 책임져.
1: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0: 날 속상하게 만든 사람, 날 힘들게 만든 갈등 상황들 모두 다 내 기분 상해죄로 고소합니다.
1: 빨간 줄 거드리는 남자. 점점 방송을 넓혀가는 변호사 이경민입니다. 넓혀가고 싶습니다. 싸움 사연이 있다면 펀펀에 보내주세요. 제가 누가 더 잘못한 건지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 모바일 코너 줄 그어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빨간 줄 그어드리는 남자 포인트님 사연 소개해볼게요.
2: 안녕하세요, 찡디 변호사님. 저희 집은 보리차 음료를 주기적으로 배달시켜서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페트병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페트병을 그냥 분리수거로 버렸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 이 페트병을 수거해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수거해 갈 때마다 포인트를 줘서 그걸 사용하고 있죠. 수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현관문 앞에 커다란 봉투를 모아둡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모으고 있는 페트병 수가 점점 줄더라고요. 저희 집이 연립주택인데요. 올라오는 길에 카메라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 없어지다가 하루는 10개가 없어졌더라고요. 이걸 누가 가져갈까 생각하다가 카메라에 녹화된 것을 봤는데요. 젊은 여자분이 지속적으로 저희 집 현관 앞을 서성이다가 봉투에서 페트병을 가져가더라고요. 저희 주택에 사는 분은 아닌 것 같고 누군지도 가늠이 되질 않았어요. 사실 나이가 있는 분이 가져가시는 거라면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라고 내놓을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젊은 여성분이 이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며칠 전에는 새벽에 자다가 현관 밖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뛰쳐나갔어요. 어머, 누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 카메라에서 보던 그분이더라고요.
3: 아니, 페트병이 떨어져서요.
2: 그래서요?
3: 제가 주워드리려고요.
2: 결정적으로 여자분 손에 든 가방에 저희 집 페트병과 똑같은 라벨이 붙어있더군요. 그렇게 후다닥 도망가셨는데요. 그날 이후로 그 여자분을 본 적도 페트병이 없어지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쓰레기지만 남의 집 앞에 모아둔 걸 가져가는 건 범죄 아닌가요? 사연 보내주신 포인트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예.
2: 집 밖이지만은
1: 그렇죠.
2: 현관문 바로 앞에 누가 봐도 잘 모아둔 페트병을 훔쳐가다가 걸린 거예요, 지금?
1: 예, 그렇네요.
2: 그런데 이게 쓰레기라고 해도
1: 예.
2: 아직은 정확하게 버린 거가 아니잖아요.
1: 예, 예.
2: 그럼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그게 그

0: 그렇긴 한데 이 쓰레기를 버린 구역 자체가 조금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1: 아, 구역이요?
0: 네, 네. 그래서 확실하게 누가 봐도 쓰레기로 내놓는 게 맞다라고 조금 확인이 되는 곳이면 네. 그러면 그거는 사실 또 어느 정도 자기 소유권을 포기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1: 아~ 네.
0: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맞았고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가져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요게 그냥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누가 봐도 쓰레기를 버리는 분리수거장이에요.
0: 네.
1: 여기에 내놓은 물건을 네. 누가 다시 가져가서 네. 뭐 재판매를 하던 네. 아니면은 따로 처리해서 포인트를 뭐 가져가던 네. 그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0: 그렇죠. 그거는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리수거장 자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네. 거기에 이미 그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버린 거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막 그렇게 내놨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돈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뒤에 그 소유권 가져간 사람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는 좀 애매할 수가 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내놓은 곳이 어떤 그게 따로 구역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 진짜 쓰레기가 막 이제 산더미처럼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요거는 조금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는 절도라고 좀 보기에는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1: 근데 사연 속에서 보면 이 페트병들이 포인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0: 예.
1: 그러면 절도죄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이게 구역 자체가 애매하다. 구역이 확실하게 이제 분리수거가 된 그런 곳으로 보기 애매하고 이게 진짜 조금 이제 그 뭔가 내가 이 쓰레기를 모아놨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네. 모아놨다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 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범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구역 자체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지 요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1: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구역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0: 네.
1: 연립주택의 현관 앞이었잖아요. 야, 그래서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저도 그래서 참 애매한데 아파트 같으면 분리수거장 따로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져가면 무조건 절도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냥 진짜 집 안에 두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집 바깥에 그냥 단기간 조금 모아놨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포인트로 환전될 수 있는 그런 병이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 유리병 있잖아요.
1: 네.
0: 유리병 갖고 가면 몇 원씩 주고 했잖아요. 아, 그 세대 아니에요?
1: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건 알죠. 예.
0: 네. 저 그 세대거든요.
1: 아. 그러니까 그런 그 거를
0: 맥콜 이런 거 이제 병이 있는 거. 맥콜 아시죠?
1: 아, 뭔지 알죠. 근데 이렇게 상표를 계속 대체 왜
0: 미안합니다.
1: 아니야,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방송인이긴 해도 네. 가끔씩
0: 제가 이렇게 할수록 피디님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1: 맞아요. 네. 지금 땀 흘린다. 삼중열돔이 지금 우리 광현 PD에게.
0: 아니 그리고 광현 PD 가뜩이나 더운데 검은색 입고 왔어요. 더 열흡수하게.
1: 자, 사연으로 돌아가서 다행히도 사연자분은 CCTV가 있어서 범인이 누군지
0: 특정이 됐죠.
1: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단 CCTV도 예. 충분히 증거로 쓸 수 있어요?
0: 무조건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근데 이 CCTV도 설치를 해놓을 때 CCTV가 설치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알려줘야 돼요.
1: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0: 이게 또 이제 개인정보, 얼굴이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1: 자, 그러면 이 사연에서 누가 잘못해서 빨간 줄이 그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0: 제 선택은 페트병 범인에게 빨간 줄을 긋겠습니다.
1: 야, 오늘 좀 어려움을 느끼셨는데
0: 네.
1: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일단은 그 집 자체가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인 걸 많이 좀 참작을 했고요.
1: 네. 네,
0: 그리고 CCTV까지 설치가 됐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일단은 뭔가 이제 그 앞쪽에도 내가 이제 방범을 위해서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해놨다라는 게 좀 보여져서
1: 네.
0: 그래서 함부로 가져가는 게 이 사람의 소유권 침해하는 걸로 보일 여지가 좀 많아 보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뒤에 이 사람을 한번 가져갔다가 뒤에는 또 이제 이런 일이 없어졌다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자기도 문제가 되는 걸 좀 아는 것 같아요.
1: 또 찔렸던 거죠.
0: 네, 그래서 이거 절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오늘 이 사연은 페트병 범인에게 빨간 줄을 그어드렸습니다. 저희는 카라의 루팡 듣고

0: 카라의 루팡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찡구 참여 재판이고요. 워터밤님이 보내주셨어요.
1: 지난번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 왔을 때 생겼던 일입니다. 친구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2: 저기 편의점 있다. 저기서 우산 사자.
1: 다행히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서 들어갔죠.
2: 돈 아까운데 우리 하나만 살까?
1: 그러자. 어차피 금방 그칠 소나기 같아. 제일 저렴한 걸로 사자. 그렇게 친구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죠. 편의점은 가까웠지만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은근 멀어서 13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친구보다 제가 키가 더 커서 제가 우산을 들고 걸었는데요. 비가 진짜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제 쪽으로 우산이 자꾸 기울었나 보더라고요.
2: 아, 야, 잠만.
1: 응? 왜?
2: 아, 아니야.
1: 친구가 뭘 말하듯 말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친구가 몇 번 슬쩍 우산 손잡이를 들어서 기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내 쪽으로 들었나 싶어서 친구 쪽으로 기울여 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폭우에 우산 한 개는 너무했는지 걸으면 걸을수록 어깨와 팔이 다 젖고 바지도 다 젖어갔죠. 결국 역에 도착했을 때 저와 친구는 옷이 많이 젖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친구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머리카락이 물미역처럼 얼굴에 붙어있더라고요.
2: 아니, 우산이 자꾸 네 쪽으로 더 기울더라.
1: 아니 몰랐어. 나도 다 젖어가지고 여기 왜 미역이 있지?
2: 내가 은근슬쩍 좀 기울여봤는데 다시 니만 쓰

0: 더라.
1: 아야, 나만 쓰다니. 나는 진짜 가운데로 들고 온 줄 알았지. 아, 그럼 그때 말을 하지.
0: 야, 째째하게 그거 말하는 것도 어이없잖아.
1: 말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다 조책해서 이렇게 서운하다고 하면 나도 억울해. 나도 다 맞았잖아. 제가 뽀송뽀송했으면 말을 안 해요. 저도 다 젖었고 저는 진짜로 친구도 비를 잘 맞지 않게 씌워줬다고 생각했는데 다 와서 저만 우산 썼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이거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제가 우산 드느라 팔 아팠던 건 정말 생각 못한 걸까요?
2: 사연 보내주신 워터밤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친구랑 하나의 네. 우산 나눠 쓰고 갔다가 두 분 다 젖어서 지금 두 분 다 기분이 상한 상태거든요.
1: 둘 다 조금 이제 어깨 깡패신가 보네. 어. 네. 여기 비가 많이 젖었다고.
2: 아니면 또 어떤 우산 산 건지 또 예상이 가요.
1: 작은 거.
2: 그 투명 색깔, 흰 색깔.
1: 알죠, 알죠, 알죠.
2: 제일 작은 거.
1: 저도 그것 많이 삽니다.
2: 저도 이제 급할 때는 네. 돈 아깝잖아요.
1: 아까워요.
2: 네. 야, 근데 여기서 쟁점은 한 분은 물미역이 될 정도로 그냥 홀딱 젖었고
1: 그렇죠, 우리 인순이가
2: 인순이는 네, 네. 근데 경순이는 네. 우산을 들었던 그렇죠. 노동력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
1: 그렇죠, 그렇죠.
2: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배심원분들이 정확한 판결할 수 있게 이경민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산을 들어준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들어준 것뿐인데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뭔가 이제 내 쪽으로 무의식적으로 기울다 보니까 친구가 이게 또 비를 다 맞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들어준 그 노동력을 인정을 해서 참작을 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쪽으로 어쨌든 무의식적으로 기울은 것이 잘못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좋은 의도로 뭔가를 행했는데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생긴 상황이거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2: 이런 경우에는 친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부터 사연자 친구 둘 중 누구에게 빨간 줄이 그어져야 하는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들 의견 잘 모아서 다음 주에 판결 열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오래.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언제 어디서나 워킷.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

0: 그래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앞서 소개한 워터밤님의 사연은 오전 7시까지 찡구 배심원분들의 의견 더 받아보겠습니다. 찡구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다음 주 이경민 변호사가 판정할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찡구 배심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아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6: 네, 재밌습니다. 네,
5: 친구들이랑도 인사 좀 해주시고요.
6: 네, 요새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이 특히나 이제 사회생활 아니면 일상생활 하시다가 화나는 일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5: 맞아요.
6: 네, 그런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이다처럼 좀 대신 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에즈원의 시비야 들려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6: 어메이징,
5: I love you,
6: 수고하셨지.
5: 고맙습니다. 고맙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6: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잠재력을 전부 가로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크크 요즘 이 말 자주 들어보셨죠? 보이그룹 코르티스의 노래 Young Create Crew 제목을 줄여 부르면서 시작된 유행어인데요.

자 그럼 영크크의 반대어 늑크크 혹은 올크크 이것도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SNS에서는 영크크가 젊고 트렌디한 감각, 유행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제 올크크, 늑크크는 영크크와는 대비되는 표현으로 올드하거나 늙은 크리에이터, 크루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서 늑크크 테스트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자, 다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1번 거제 야호를 안다. 자, 2번 동결건조의 새로운 뜻을 안다. 3번 밤티 뜻 안다. 4번 사진 찍을 때 김치 손가락 하트 꽃받침 포즈를 안 한다. 자, 5번 야르 뜻을 안다. 자, 여기서 4개 이상 안다. 자, 포즈 안 한다 싶으면은 자 영크크. 아, 아는데 두 개 미만이다 싶으면 늑크크라고 합니다. 와, 저는 지금 몇 개 맞췄을 것 같아요. 내가 확실히 두 개인데 나 야르하고 밤티 들어봤어. 30초만 시간 줘. 자, 어쨌든 제가 정확하게 몇 개를 맞췄는지는 첫 곡 후에 정확하게 발표할게요. 아, 오늘도 으크크크를 보장하는 김영철의 FM 김영철입니다.

0: 2986번님이 첫곡 선곡이 좋은 거 보니까 전 느크크가 맞나 봐요. 하하하. 맞출 생각도 안 했어. 우리 2986번님. 김수철 젊은 그대로 2026년 8월 6일 목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수철 선배님 철팸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자, 4821번님 중딩 딸램 덕분에 사진 찍는 거 말고는 다 알고 있네요. 오, 크크크. 딸이 저한테 느크크라고 해서 무지하게 혼냈거든요. 크크크. 아, 사진 찍는 건 이제 포즈는 오히려 안 하고. 조혜영님은 근데 야르는 90년대도 쓰지 않았어요. 신날 때 어 예 하는 느낌으로 크크크. 옛날 거를 다시 어린애들이 쓰는 거면서 콧방귀 나와요. 흥. 그래 야르 이거 썼나? 아니 저는 다섯 개 문항 중에서 두 개거든요. 예, 저는 거제 야호는 뭐 미남이랑 방송도 했고. 그리고 저는 막 김치 이런 건 오히려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꽃받침 이런 건 안 하고. 손가락 하트 이런 거 안 해 나 진짜 이런 거랑 뭐, 아우 예 네. 오히려 볼 하트는 하지. 그래서 전 두 개면은 아까 두 개 미만이니까 두 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쨌든 느크크 나도 그러면 일단 이제 아까 거제 야호는 원이랑 이제 리센드 미남이가 이제 거제 가다가 너 거제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다가 거제 야호 이렇게 그 뜬금없이 이제 했던 게 터졌죠. 동결건조가 나도 뭐지 했는데 소중한 사람을 지금 모습 그대로 오래 간직하고 싶다는 뜻의 애정표현. 동결건조는 풀어보니까 처음 들어온 것 같다. 밤티가 아까 헷갈렸어. 이게 별로라는 뉘앙스를 가볍게 표현하는 신조어고 아까 야르는 아까 이제 신날 때 옛날에 우리 그래 오예 그래 아싸 그래 우리 것 뺏겼네 애들이. 긍정 감탄사라고 합니다. 아 외울 것도 많죠 그죠. 아 저 옛날 킹 봤다 그것도 옛날에 겨우 그지 왕 대접 봤단 줄 알고 시급할 뻔했다가 네. 자 아무튼 영크크가 나이를 떠나 젊고 트렌디한 감각을 지닌 사람을 뜻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나이 상관없이 젊게 살려고 노력하면 영크크가 될 수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이 내가 살아있는 날 중에 제일 젊으니까 힘차게 하루 열어보기로 하시고 오늘 목요일 철밥 스페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연극 타인의 삶에 두 배우 장승조 향이 임수향 씨 두 분을 모실게요. 자 우리 철가루던지 아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임수향 씨랑 쬐끔 친한 거 아시죠? 예, 임수향 씨가 또 스페셜 DJ도 해주시고 이제 장승조 씨도 알아가고 싶은 이런 배우님이었는데 오늘 그래서 좀 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과 연극 얘기도 나누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도 여쭤보면서 알찬 시간 만들어보고요. 이분은 스타 강사, 문학 강사 잼마쌤과 함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문학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향긋한 차 한 잔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좋아요. 시원한 것도 좋고요. 날이 더우니까. 날이 더워서. 날이 덥지 않아서. 그저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 김성림님이 철학도 오늘 스타일이 광야를 달릴 것 같아요. 그 약간 저기 논에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자 오늘 또 페도라를 쓰고 왔습니다. 오늘 안은영님 녹화 가요. 자 오늘 철밤이 준비한 선물 단백질면 쑥인절미 세트 구급함 디저트 세트 있으니까 달려보자고요. 자 문화 선물도 있는데 뮤지컬 소년의 초상 관람 티켓 101 윤지성을 비롯한 실력파 배우들의 1인 2역 열연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문화 선물 우리 한번 게시판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고릴라 보이죠? 네 페도라 쓴 것도 한번 봐주시고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하기 마시죠.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 광고 듣고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아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1: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올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5: 그대 이름은 제식 제식 제식. 안녕하세요. 철가루들의 뮤지컬 스타 곽재식, 곽재식입니다. 바람처럼 시원한 저의 목소리로 철가루들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호텔 감성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메모리폼 베개, 난임 부부 한의학 지원 사업 경기도 한의사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6: 브라보!
5: 지금까지 과학을 매주 기다리게 하는 남자 과메기 곽재식이었고요. 저는 매주 화요일 과학 편의점에서 만나요.

8, 9, 3, 4, 1등이다. 이종신 낚시종.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에 아이들과 함께 백제의 금동 관모를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바로 한성 백제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왕의 선물 반짝반짝 금동 관모 프로그램입니다. 금동 관모는 백제 왕이 지방 유력자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왕의 권위와 백제 통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금동 관모를 통해 금속 유물 제작 방법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시청각 수업으로 고대 금속 유물과 제작 방법을 알아보고 가족이 함께 종이 교구로 금동 관모를 만들어 본 뒤 백제 복식도 직접 입어본다고 합니다. 운영기간은 광복절을 제외하고 22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요. 하루 2회씩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번 방학에 아이들과 뭐 할지 고민이었던 분들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네. 혈압을 잴 때는 행동이나 자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혈압 잴 때 피해야 하는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리 꼬는 자세는 높. 다리를 꼬면 심박 출량이 늘어나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압을 잴 때는 양쪽 발을 바닥에 평평.

0: 조용하게 두고 등받이 길에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앉아주세요. 또 혈압 측정 전 30분 동안은 흡연이나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아요. 니코틴과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혈압 되기 전 피하는 행동들 기억해 두셨다가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해 보아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델이었어요. 저도 너튜브로 이번에 건강검진하는 거 나왔잖아요. 한 달 전이었죠. 혈압이 처음에 약간 나도 이렇게 나오나 싶어서 했더니 이게 막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도 한 요 5분 정도 좀 쉬었다가 예 지금 막 이동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5분 딱 있다 가니까 정상대로 되더라고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혈압 잴 때 여러분 그 아까 뭐 흡연 등등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다리 꼬는 거 맞다. 그래 나 아마 다리 꼬고 그랬고 막 이동하고 그랬나? 그랬나 봐요. 자 8934번님이 1등이다 소개했는데 철없대 저 오늘도 헬스장 1등 출석 성공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목표는 아침 운동 5일 출석이거든요. 사실 작년 수술 이후에 10kg이 늘었는데 이번 방학에 건강도 되찾고 몸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싶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운동해서 방학이 끝날 때는 스스로에게 잘했다는 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8934번님 저는 운동, 어학 공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조금은 알아요. 뱉어내셔야 돼요. 어떻게 뱉어내냐? 라디오 이거는 이제 전국 방송 탔어. 8934 8934 8934. 그리고 친한 친구들한테 나 5kg 안 빼면 뭐 너한테 5만원 줄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대요. 뭐 JLPT N3 딸 거야. 떨어지면 내가 밥 살게. 이렇게 잘 공표했어. 이렇게 뱉어내야 돼. 10kg을 뺀다고 오늘 진짜 김영철 뭐야. 15kg 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0kg 뺀다? 오늘부터 바빠질 것 같아요. 부지런하게 도와드릴게요. 8934 우리 한번 문자 보낼게. 8934 헬스장 갔어. 이렇게 시끄럽겠고. 자 오늘도 파이팅. 이종신님이 이번 주말에 아들이랑 낚시 가기로 했어요. 덥다고 안 간다는 거 애원과 부탁 살짝의 협박으로 가게 됐답니다. 다큰 아들과 함께 낚시 가는 거 참 힘드네요. 유유.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과 낚시 간다는 생각에 들떠있는데 아들은 이런 아빠 마음을 알까요? 아들아 너도 자식 낳아보면 아빠만 알 거다. 크크크. 그러니까 지금 막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핸드폰 하고 싶고 이럴 때라서 그래도 잘 결정하셨네요. 그죠?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드립니다. 자 7시 18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박재용님이 철업대 청취율 동시간대 1위 전체 2위 축하드려요.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지만 정말 제 일처럼 기쁘네요. 내 일처럼 기뻐해주는 우리 재용님 감사합니다. 재용님도 선물 챙겨드리면서 오늘은 지금 뭐 지금 스타 초대석에 지금 정신없어 그런데 천천히 동시간대 1위 이런 걸 너 전 세계 알리도록 할게요. 좀 기다려봐. 자 그렇다면 우리 또 날씨 알아보러 가야 되겠죠. 경화경화 박경아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대 축하
0: 그러니까 청취율 또 잘 나왔어요. 저 기상청이나 좀 다 알려주세요.
1: 알겠습니다. 네. 소문 내겠습니다.
0: 일단 날씨 좀 얘기 들어볼까요?
1: 네.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울 만큼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열대야도 2주를 넘어섰는데요. 수도권과 일부 전남에는 폭염 중대 경보까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은 맑겠고요. 아침까지 전북 북서부에는 소나기가 오전까지 제주에는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안산이 39도, 광주가 37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입추인 내일도 40도 가까운 기온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3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자, 현재 기상청 알렸고 또 어디 알려드죠? N본부, K본부 쫙 다 알려드리는 거 아닌가? 기다려보세요. 천천히 할게요. 다음 주도 있으니까. 깜짝이야. 코르티스 드디어 드네요. 영! 크크! 듣고 빵냐빵냐 영크크하게 이어가요.

와우. 빵야를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헤이야자. 햄버거를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쥐었다. 사실 들었다 던졌다

0: 아침을 여는 철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야 빵야 빵야.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정시연님인데요. 지난번에 김원 교수님께 서울대에 가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서 소개된 4학년 철가루 기억하시나요? 그때 김원 교수님께 응원을 받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번 기말고사에서 올 100을 맞았어요. 꿈에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해요. 철팔매도 자랑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와, 오늘 철팔매 자랑할 것도 다들 너무 많죠. 그리고 내가 뿌듯한데 올백을 받았다고. 전화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자, 철가루가 뒷부분 불러주세요. 우리 정시연님.
1: 안녕하세요, 철없지.
0: 아유, 반가워요. 오늘 아이브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숨 참고 랍.
1: 다이브.
0: 아니 우리 시연이야 보너스 선물을 하나 챙겨 받아 가게 됐고, 아니 지금 사연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굿모닝 하와이유. 갑자기 너무 영어 인사했어. 아니 진짜 시연이야 시연이야, 아니 진짜 올 100점을 받았어요.
1: 네,
0: 콩그레츠 콩그레츠. 진짜 진짜 너무 축하해요. 아니 근데 진짜 꿈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내 꿈이 진짜 뭐예요? 서울대 가는 게 꿈이에요?
1: 네.
0: 전공은?
1: 그 인문학이요.
0: 인문학 전공에서 진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수업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꿈이에요 진짜?
1: 네.
0: 어 진짜 그때까지 김원 교수님이 학교에 계시면 교수님 제자로 되겠네요.
1: 네.
0: 아니 근데 시연이야 그리스 로마를 신화를 그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원 교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1: 제가 원래 7살 때부터 동화책이랑 만화책으로 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고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작년부터 엄마랑 새벽에 차 타고 학교 다니게 되면서 이 라디오를 듣게 됐거든요.
0: 이 라디오를 듣게 됐어요?
1: 네.
0: 라디오도 재밌어요.
1: 네. 네, 근데 여기서 그리스 로마 신화 도장 깨기가 나와가지고 그거 듣고 더 좋아하겠다.
0: 그리스 로마 신화 도장 깨기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연 양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닮고 싶은 신도 있어요?
1: 네.
0: 누구?
1: 저는 일단 제우스를 닮고 싶거든요.
0: 왜 어떤 면에서?
1: 제우스는 이제 다른 지도자들인 우라노스, 크로노스랑은 다르게 다들 평등한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2학기 때 학급 임원 선거 때 뭐 회장, 부회장, 서기 그런 거 중에서 한 게 되면은 그럴 때 약간 제우스처럼 되게 리더십 있는 리더가 돼서
0: 시연이 진짜
1: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0: 시연이 그리스 로마 신화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아니 진짜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고 제우스의 캐릭터도 다 알고 있고. 아니 그러면 다음 학기 회장 선거도 나가야 되고 이번에 올백도 맞았고 다음 목표는 뭐예요?
1: 그러면 일단 뭐 서울대 다 전공하고 나오면은 뭐 김원 교수님이랑 같이 그리스 로마시나 그런 거 연구해보고 싶어요.
0: 아 진짜 우리 시연이 너무 대단하다. 새로 개봉한 영화 오디세이 보러 갈 거예요?
1: 아 저도 보고 싶은데 그 연령 제한 때문에 못 보고 있어요.
0: 아 이게 15살 연령이죠. 지금 11살이죠 우리 시연이는.
1: 네.
0: 4년 기다렸다 봐야 되겠다. 시연
1: 그래가지고,
0: 우리 그래가지고
1: 책 예약 구매했어요.
0: 그래 책으로 보고 일단 햄버거 세트 3개 들 거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맞힐 때마다 백상도 2만원씩 주고 제한 시간은 30초.
1: 네.
0: 올챙이가 크면 이게 되죠.
1: 폴짝. 개구리.
0: 그렇지. 사다성어 둘의 힘이 비슷해서 누가 이길지를 모르겠네. 막상
1: 패스해주세요.
0: 속담 땡땡땡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1: 돌다리.
0: 연상 퀴즈 형제.

0: 제비 박씨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1: 승부와 놀부.
0: 산수 퀴즈. 코끼리 다리수 더하기 비둘기 다리수?
1: 6.
0: 머리카락이 긴 공주. 높은 탑에 갇혀 살았죠?
1: 라푼젤.
0: 자, 넌센스. 물고기 중에 제일 똑똑한 물고기는?

0: 가족에게 마지막 짧게 한마디 해주면.
1: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들 일하느라 바쁘신데도 제가 행복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열심히 키워주시고 항상 케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건강히 지내세요.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5: 벤치,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4: Don't worry, be 하겐.
5: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4: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0: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1: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0: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냉방과 하천환경 보호는 도시 열섬 현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는 도심을 달굴 뿐만 아니라 주변 하천의 수온까지 높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수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이 됩니다. 냉방을 조금씩 줄이는 실천들이 모일 때 도시에 열을 내리고 하천도 살릴 수 있는데요. 도시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실내 적정 온도는 꼭 지키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가루야, 가루야, 출가루야. 왜 이리 안 일어나? 비바체 속도로 일어나, 어서. 이 맹꽁이 아저씨야. 어? 그래도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라고, 이 식판에 정신 같은 식기야. 식기, 식기. 그릇 식기.
2: 그릇 식기.
1: 네. 식판.
2: 어.
1: 등심 고기.
2: 어.
1: 뭐 욕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3: 사람들 함께하는 미드타임. 오늘은 김춘자님의 사연입니다. 저의 마법의 손으로 랜덤 선물 뽑기 전에 아주 레스 먼저 아시죠?
4: 이 기분은 어저께 아주 나이스.
3: 정치율 2위 아주 나이스. 물론 내셔널 국민. 국민이 뭐야? 이해했죠? 동시에 한테 1위.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김춘자님 오늘 선물 김치 세트 드릴게요. 사진 찍을 때 김치 하면 안 돼요. 느크크 돼요. 우리 춘자지 사연이 친구랑 통화하면서 요즘 방학이라 밥을 3번 이상 차려서 힘들다고 하소연을 좀 했는데요. 그날 저녁 집에 음식 배달이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친구가 시켜준 거 있죠. 한 끼라도 상차림에서 벗어나라고 깜짝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고마워서 장문에 톡을 남기니까 우리 친구잖아 이러네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EOS의 넌 남이 아니야 신청합니다. 춘자님, 이거 힘들다는 얘기를 딱 기억에다가 그 배달까지 보내주는 이 친구 센스 감동이었잖아. 오늘 그러면 철학성 공감문제 주제 감동 가볼까요? 왜 가슴 찡하게 감동받았던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보내주시면 아주 너무너무 좋겠죠.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 첫 번째 철학성이죠. EOS의 넌 남이 아니야 하춘아야 이렇게 애들아 진짜 노래 많이 연습했는데 뮤직 스타트. Listen, listen. Yeah. You want something more? Here is the techno club of EOS. Now, let the kids go away and trust them for your body and soul. Techno will invite you.

0: 오늘 산업성 주제 힝 감동.
1: 감동. 감동이 약간 예상되는 것보다 진짜 예상 못했을 때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고빈주님이 언니가 웬일로 자기 하얀 블라우스 입어도 된다고 했어요. 언니 감동 감동. 언니 새 거 하나 샀나? 왜 그러지? 야 자매들 옷 진짜 안 되잖아요. 막 너 내 거 입었지? 입었잖아. 안 입었다고. 그 연기 진짜 서로 너무 잘하지 않아? 입어놓고 막 안 입었다고. 냄새가 나는데 네 냄새겠지? 그러잖아. 언니 감동. 박상호님은 팀원들 모두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참고 정리하고 왔는데 센스쟁이 팀장님께서 시간에 맞춰 팥빙수를 배달해 주신 거 있죠. 정말 달콤한 감동이었어요. 미리 딱 그 창고 정리할 때부터 팥빙수 시켜야 되겠다. 감동스러운데? 1061 수술이 오후 2시라 2시까지 물도 못 먹고 물 먹으면 안 되는데 남편도 같이 물도 안 먹고 있더라고요. 유유. 아니 본인 마시는 거 보면 저도 마시고 싶을까 봐 감동. 그지? 오빠 왜 나 목말라? 너 물 못 마시니까 나도 같이 안 마실게. 좋다. 박현미 씨는 퇴근 후에 피곤하다 보니까 10살짜리 아이가 이부자리를 세팅해 놨더라고요. 유유. 나 이거 보고 완전 감동. 이거 대견하고 기특한 아이가 나는 이런 10살짜리 이게 어떻게 커갈까가 너무 기대돼서 이제 14살 때 15살 때 이부자리 걔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통 막 이럴까봐 그럴까봐 그런 거 없이 잘 유지하길 바래. 이 얘기 현미 씨 꼭 들려줘요. 영철 아저씨가 너의 멋진 20살도 기대한다고. 이부자리 매일 깔아주는 거 기대한다고. 한지연님은 임신 초기에 야시장 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먹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저보고 의자 이렇게 하나 내주셨어요. 임산부 배지 보고 가만히 있게 좀 그랬다고 배려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렇지. 임산부 배지를 보고. 네, 임산부 배지를 뱃지. 알았어. 임산부 뱃지. 이거 진짜 감동이다, 그치? 유혜영님은 머리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아들이 어디 아프냐며 이마를 만져보고 약이랑 물을 갖다 줬을 때 감동받았어요. 남편은 아프다면 약 먹으란 말만 하는데 크크. 나 아는 누나가 그 진짜 그 얘기들 30년 살면 그런가 봐요. 그냥 남편이 의사래. 그 소화가 너무 안 된다 그랬더니 저기 뭐 가스면 그거 사 먹어. 아씨 영철아 진짜 그런다니까 이랬대. 진짜 이럴 때부터 애가 더 대단. 김슬기님은 생일날 남친이랑 싸워서 케이크도 진짜 못 먹었다 했더니 친구가 아직 안 끝난 카페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케이크를 배달로 보내준 적이 있어요. 유유유. 왕 큰 감동이었습니다. 역시 남친은 바뀌어도 절친은 안 바뀐다는 진리입니다. 근데 왜 싸웠어 생일날? 그치? 야 그래도 또 친구도 대단하다. 그 뒤져가지고. 신애경님은 큰딸이 아기 때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게 생길 때마다 먼저 엄마 하며 제비에 넣어주더라고요. 그 작은 손으로 건네주는 한 입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팠지만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아이들이 다 대단하다 오늘. 박은별님은 전 신랑이 집안일을 딱 해놓을 때마다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화장실 청소나 냉장고 정리, 이불 빨래 등 평소에 하기 힘든 집안일을 해놨을 때 정말 뽀뽀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소녀시대의 키싱 유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편들은 건조기 빨래 좀 꺼내놔 하며 그만 딱 꺼내놓는다면서. 대단합니다 오늘 다들, 그죠? 박은별님 땡큐. 자, 소녀시대 키싱 유 준비하면서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릴게요. 두 번째 철학적 미팅 스타트.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매주 목요일에 문학여행을 떠납니다. 0933번님이 중2 아들 방학인데 제발 방학 때 게임 좀 그만하고 책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유유. 잼마쌤이 신우야 이 책은 꼭 읽어보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스타 강사 잼마잼마 김잼마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문학 강사 김잼마입니다.
0: 자, 학생들 방학기가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1: 그렇죠.
0: 제발 게임 좀 그만하고 책 좀 읽어라.
1: 그렇습니다.
0: 와, 그 특히 중2 여름방학. 선생님, 책 한 권 추천해 준다며?
1: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0: 네.
1: 신우가 아마 지금까지는 게임에서 시키는 대로 퀘스트를 막 깨고 했을 텐데 이제는 내가 직접 자신의 퀘스트를 짜보면 어떨까? 그래서 쌤은 신우에게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 스스로 생각하고 싶은 너에게 라는 책을 추천해.
0: 스스로 생각하고 싶은 너에게.
1: 너에게. 한번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내 인생의 퀘스트를 내가 한번 직접 짜보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직접 써보면서 굉장히 쉬운 책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서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신우가 많이 가져보면 어떨까.
0: 자, 그렇다면 오늘도 잼마쌤과 함께하는 문여 출발해볼까요?
1: 네, 아침마다 아 5분만 더 자고 싶다, 아 5분만 더 게임하고 싶다, 아 연차 내고 싶다, 이런 유혹에 빠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전엔 학교 가기가 그렇게 싫더니 어른 돼서도 이렇게 출근하기가 싫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꾀병이라도 부리고 싶고 어딘가 진짜 아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오늘은 딱 이런 마음을 기막히게 잡아낸 위트 넘치는 시, 미국 아동문학계의 거장 셸 실버스타인의 귀여운 시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와, 저도 진짜 이세 짓고 하자면 5분만 네. 더 자고 싶다. 저예요. 저도
1: 저예요.
0: 저도 알람 딱 3, 4개 있거든요.
1: 저도요.
0: 30분, 35분, 40분, 45분.
1: 똑같네요.
0: 결국 50분에 일어나야 할 건데.
1: 그러니까요.
0: 우리가 너무 똑같죠.
1: 그렇게 말입니다.
0: 자, 근데 이제 동심으로 돌아가서 귀여운 시 속으로 떠나볼까요?
1: 셸 실버스타인, 아파요. 나 오늘 학교 못 가요. 어린 패기 앤 맥케이가 말했죠. 홍역에 볼거리도 걸렸고 몸에 점이 16개나 났어요. 목도 아프고

0: 침도 나고 발가락에 가시도 박혔어요. 입술은 마르고 다리는 부러졌고 목구멍이 찌릿찌릿하고 눈도 안 보여요. 몸에 열이 나고 배꼽이 쏙 들어갔어요. 어머, 파란아는 부러진 게 틀림없어요. 머리도 아프고 어지러운데 귀에서는 사나운 바람 소리가 나요. 나 아무래도 오늘 죽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토요일이라고요? 야호! 나 나가서 놀래!
1: 아우, 귀여워! 아, 마지막에 그래도 네. 토요일이라는 반전이 있었네요.
2: 그쵸.
1: 나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결국 우리처럼 뭐 등짝 한 대 맞고 나가는 건가?
2: 네.
1: 아니면은 그래, 학교 가지 마렴. 오늘 너가 아픈데
2: 그치.
1: 이렇게 또 나온다고? 왜냐면 또 엄마들이 그렇게 나오면
2: 약간 흔들리거든요.
1: 너 아프지? 가지마. 오늘 하고 나오면 싹 다 빼.
2: 맞아요.
1: 엄마.
2: 멋있다 멋있다.
1: 학교는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고 학원 하나만 뺄까? 막 이렇게.
2: 설득되죠 오히려.
1: 근데 꽤맨 네. 같기도 하고 진짜 얘는 아팠나 봐요.
2: 정말 온갖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병명을 막 대대적으로 늘어놓다가 오늘 토요일이야 라는 말 듣자마자 야호 하고 뛰어나가는 어린 패기의 모습. 정말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네.
2: 금요일 퇴근길에는 이상하게 없던 기운도 불끈 솟아나는데 꼭 평일 아침만 되면 온몸이 이상하게 찌뿌둥하고 막 기침도 나오고 두통도 지끈거리는 것 같은 우리 모습과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이거 꾀병 같은 게 사실 100% 네. 거짓말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2: 생각하다 보면 또 기침이 나요.
1: 이게 그렇게 해서 자꾸 뇌가
2: 네.
1: 우리가 뇌가 믿어주나?
2: 속는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약간 잠기셨는데.
1: 그쵸?
2: 네.
1: 목이 좀 잠겼죠?
2: 목이 내신...
1: 이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진짜 아프다 그러면 이게 네. 믿어지나 봐요.
2: 맞아요. 시인 셸 실버스타인은 이 소소하고 귀여운 거짓말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삶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좀 마음껏 엄살부리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 유쾌하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아, 온몸이 쑤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늘 하루를 또 진심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의 귀여운 앙탈일 뿐이니까요.
1: 그럼요. 진짜 조깅 저녁에 한 9시나 10시 늦게 하고 주무셔보세요.
2: 네.
1: 아침에 진짜 온몸이 쑤셔요.
2: 맞아요.
1: 셸 실버스타인, 미국의 유명한 아동 문학가라고요.
2: 그렇습니다. 작가 셸 실버스타인은 오랫동안 전 세계 독자들의 가슴을 울린 세기의 명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저자이자 뛰어난 극작가, 풍자 만화가, 그리고 대중음악 작곡가로서 그래미상을 탔고요. 칼데콧 아너상까지 받은 20세기 최고의 천재 예술가입니다. 그의 대표 시집 다락방의 불빛이나 골목이 끝나는 곳 등에 수록된 이 명시 아파요는 아이들의 정곡을 찌르는 순수한 동심과 어른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기발한 반전 유머가 완벽하게 결합된 작품이죠. 발표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학교와 낭독회, 라디오 방송에서 지친 일상에 웃음을 선물하는 유머 시의 독보적인 정전으로 아낌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아니 진짜 팔 하나가 부러진 게 틀림없고.
2: 네.
1: 근데 이제 T 엄마한테 걸리면 안 죽어. 팔 들어봐. 저 가 학교.
2: 되네.
1: 되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예, 저자였군요. 그죠?
2: 네.
1: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쯤 읽었던 책이죠?
2: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 직장에서 일하다가 혹은 공부하다가 피로가 쫙 밀려오고 지치는 순간이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귀여운 주문을 크게 외쳐보세요.
1: 어떻게?
2: 아이고, 온몸이 아프다. 하지만 오늘만 지나면 또 신나는 휴일이 찾아오고 나는 말끔히 나을 거야. 라고 말이죠.
1: 그래, 여러분 이거 월, 화, 수에 써먹지 말고 오늘처럼 목요일쯤부터
2: 목요일.
1: 잠깐만
2: 통하기 시작합니다.
1: 오늘은 좀 진짜 온몸 수준 같은데 내일도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금요일 지나보세요.
2: 괜찮아집니다.
1: 토요일 되면 안 아프지 않냐?
2: 그럼요. 다 낫죠.
1: 자, 오늘도 복수 퀴즈 가볼까요?
2: 미국의 천재 예술가 셸 실버스타인의 명시 아파요 한 대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세기의 명작으로 꼽히는 셸 실버스타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나옵니다. 1번 아낌없이 주는 나무, 2번 아낌없이 주는 철파엠.
2: 떠나요 문학 여행.
1: 갑자기 어느 구절에서 노래가 나오신 거예요?
2: 철파엠이요.
1: 아, 철파엠. 네. 아낌없이 주는 라디오에서. 네. 왠지 책 제목으로 쓰고 싶어지는데요.
2: 아낌없이 주는 라디오. 괜찮 네. 좋은 것 같아요.
1: 표절 시비에 걸려가지고 뺏겨가지고.
2: 철 실버스타인.
1: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 지금까지 스타 강사 오늘도 즐거우세요. 잼마 김잼마 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 1533-1566. 세라하임.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0: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1: 어디까지 가시나요?
12: 살아서 잠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천?
1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1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SBS
4: 영락임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민 걸 헬 성민 걸님이 아주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도 국민학교 때 배가 아프다 머리 아프다면서 학교 안 가려고 버텼는데 알고 보니 개교 기념일이었어요. 신바람님도 1번 아주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오늘 소개해준 시 완전 공감. 어른이도 회사 가기 시죠 가야 해. 9866-2356님도 선물 보내드리고 1부 찰가루기 정답은 여의도였죠. 이소열님도 여의도 보내주고 2825 김순애님도 모두 쑥 인절미 세트 드리고요. 정글리 뉴스 듣고 장승조 임수 향 시장 들을게요. 여러분 스테이 트렌드 홍콩이네요.

0: 2026년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이 열립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경험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사업장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해 직장생활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우수사업장 11곳, 우수 외국인 노동자 11명을 선발해 상금을 지급하는데요. 8월 19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감동 스토리를 비롯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배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모닝 메아 헤비 오피션 플리즈 안 주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7.7.
12: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13: 김영철의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철파임 스페셜은요. 연극 타인의 삶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장승조, 임수향 씨와 함께할 거예요. 김두래님이 승조님, 수향님 명품 배우 두 분이 나온다니 입담도 기대가 되네요. 하트 뿅뿅뿅뿅 주셨습니다. 승조님은 이제 처음 뵙고 임수향 씨는 바닷마을 다이어리 연극도 제가 보러 갔었잖아요. 아, 수향 씨 연기 진짜 잘하잖아요. 승조님은 이미 뭐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오늘 두 분의 명품 연기 타인의 삶 얘기 나눠보고 9696번님 예쁜 수영 씨와 멋진 승조 씨 얼굴 보고 오늘 눈 개안 좀 해야겠어요. 개안 캔나. 자 그럼 광고 듣고 정상근 기자님과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0: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1: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2: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1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 지금 시각 8시 4분 5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글리 정상동 기자님 오늘도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심유영님이 정글리님 오늘 선보러 가는 것 같은데요. 옷이 아주 깔끔해요.
1: 네 아, 깔끔하게 위에 뭐를 얹었습니다만 이게 밖에서는 절대 입을 수 없는 옷인 것 같아요. 아, 네, 건물 안에 들어와서야 입었습니다. 네.
0: 그리고 정상 기자님 선보러 가고 그러면 안 돼요.
1: 아 유부남 네. 아이도 있어서. 네.
0: 자 정상 기자님 덕분에 또 청취율 잘 나왔던 거 말씀을 네. 아까 드리고 있었는데 너 따로 또 시끌벅적하게 할게요. 지금 아, 오늘 네. 할 게 많아가지고.
1: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덕분입니다.
1: 네.
0: 자 첫 소식은 전국을 덮친 폭염에 결국 프로야구 전 경기가 취소가 됐다고요.
1: 네 어제도 폭염은 이어졌습니다. 이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 등 수도권 절반 이상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고요. 경기도 양주는 41.5도 서울 노원구에서 39.2도를 기록했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그제 온열 질환자가 198명이 발생해서 또 반갑잖은 기록이 깨졌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0: 인한 사망자는 나흘 연속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프로야구도 멈춰섰는데요. 그제 경기가 열렸던 곳에서 관중들이 잇따라 실신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도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KBO는 어제와 오늘 전 경기를 취소했는데요. 이 폭염으로 프로야구가 전면 중단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리그 재개 시점을 점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덥습니다. 특히 서울은 오늘 더 더울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서울의 최고 기온이 39도로 예보됐는데요. 40도를 넘는 것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언제 폭염이 끝날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자, 더위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걱정스럽네요.
0: 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곳은 농촌입니다. 논과 밭은 그늘도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검은 비닐은 열을 흡수해서 밭 표면에 온도를 재보면 60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역시 덥고 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집계로만 올해 논밭에서 온열질환자가 300여 명이 발생을 했고 6명이 숨졌습니다. 대낮 작업 중단을 권고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이 됐지만 작물이 걱정되는 농민들이 논과 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은 특히 고령자분들이 많아서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지하철도 고역인데요. 이 객실은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워낙 승객이 많아서 후텁지근하고요. 또 일부 오래된 역사 승강장에는 냉방 설비조차 없습니다. 냉방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분들은 열대야 때문에 괴로운 상황인데요. 열대야가 발생을 하면 다음 날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더위 쉼터가 시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피싱 조직이 카자흐스탄에서도 붙잡혔다고요?
0: 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피싱 범죄를 벌여왔던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내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으로 옮겨서 범죄를 이어오다가 결국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범죄 사무실과 은신처를 급습해서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을 거쳐 올해 4월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등 이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외부화 차단하는 수법으로 16명에게 수십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카자흐스탄과 공조해서 이들 조직을 소탕했는데요. 현지에서 체포된 자들은 국내로 순차 송환되었으며 총책과 관리자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0: 네, 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정이 파기된 이후 이란에 의해서 다시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란은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새로운 항로 좌표에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2에서 4개월간 열리는 임시 항로라고 이란 측은 밝혔습니다. 뭔가 좀 전면적인 개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번 합의를 통해 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남긴 유목이 일본에서 환수가 돼서 공개가 된다고요?
0: 네,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 직전 남긴 유목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목은 만국공법 불여대포, 그러니까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라는 문장이 담긴 안중근 의사의 친필 글씨입니다. 이 유목은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며칠 전인 1910년 3월에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약육 강식의 국제정세 속에서 법과 명분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이 구한말의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일제 침략상을 뼈아프게 비판한 구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목은 단순한 서예의 작품을 넘어 의사의 사상과 또 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 유목도 의사의 서명과 함께 상징적인 손자국, 수인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안중근 의사의 일부 유목

0: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국가유산청은 소재 파악과 환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금사님이 근데 철업디 우리 정보리도 선 볼 수 있어요. 점심 특선. 크크크크. 정글리 오늘도 점심 만나게 드세요.
0: 네, 네. 특선으로 가겠습니다.
1: 그래요. 아, 선볼 네. 수 있어. 선볼 수 있어. 특선 점심 특선으로 정상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노래 듣고 장승조 임수영 씨와 함께 올 텐데 여러분 궁금한 점들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로 보내주시고 우리 수영이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어쩌면 갑자기 아이오 아이 갑자기.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FM.

0: 연기에 연기에 연기를 더해서 어머 깜짝이야.
1: 오늘 연기력 파티의 주인공들과 함께 할 건데요. 배우 장승조 임수향 씨의 삶 속으로 빠져 빠져 모두 빠져버려. 철밤 스페셜 승조 수향의 삶. 눈빛의 서사와 사연이 모두 담겨진 두 분이죠. 배우 장승조 임수향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여러분 보는 라디오 한번 켜주실래요? 두 배우분은 담담하게 가만히 있는데 제가 너무 업돼 있어요 지금.

0: 아니 우리 장지현님이 와 역시 장씨들은 다 잘생겼어. 나만 어디서 주워왔나벼. 우리 장재우 씨가 장승조 씨 얼굴을 보고 네. 얼굴 칭찬해 주잖아요.
1: 네, 장재우 씨 잘생기셨을 겁니다.
0: 아니 진짜 빛이 난다. 아침에 아까 오자마자 막 늦을까봐 생방송이니까.
1: 맞아요.
0: 몇 시간 주무신 피부예요?
1: 지금 4시간?
0: 여러분 4시간 4시간 자야 피부가 저렇게 돼요. 여러분 4시간이나 잤으면 우리 수영 씨는 몇 시간?
2: 저는 2시간 자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왜냐면 어제 두 분이 공연을 했죠.
2: 맞아요.
0: 근데 수영 씨는 미용실까지 갔다 왔어요.
2: 맞아요. 오빠 미용실 안 갔다 왔어요?
1: 저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장재우 씨 그래서 그럽니다. 미용실. 네.
0: 우영식님이 임수영님 미모 여전하시네요. 이 아침에 이 미모 실화인가요? 오늘도 보는 라디오 전체 화면으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2: 미용실.
0: 아니 54305님이 향디 수영님 철파임 스페셜 DJ 이후 오랜만에 오셨네요. 격하게 환영해요. 철파엠이 처음인 승주님에게 철파엠 분위기를 알려주셨나요? 일단 수영 씨가 작년 제가 이제 추석 때 그 휴가처럼 이제 갔을 때 자리를 비웠을 때 스페셜 DJ를 해줬어요.
2: 여러분 향디 보고 싶었죠?
0: 한 번에 올게. 수영아 이날 뜨네. 오빠 나 해도 돼? 오빠 나 잘할 수 있을까? 뭐 안 돼요. 스케줄 확인해 볼게. 이게 아니라 잘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가셨어요. 뉴스 정상 기자 오셨는데. 네. 자기가 뉴스를 이끌어가야 돼. 질문해 주셨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질문을 해 주셔야 뉴스를 하죠. 그분이 기억나요?
2: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나 그때 했던 거 나는 춤춘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와가지고
0: 춤을 췄어 그래도.
2: 맞아요. 춤추고 아니 이 프로그램이 진짜로 그냥 김영철 그 자체예요. 아니 이 대본에 김영철 냄새가 너무 나.
0: 우리 수양이 진짜 냄새란 단어 좋아하잖아요. 이름 자기 향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철파임 첫 출연인데 수양 씨한테 얘기 좀 들은 거 있나요? 전혀.
1: 김영철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어.
2: 맞아요.
1: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자마자 저 아까 밖에서. 댄스로 이렇게 저를 맞이해 주셔가지고
0: 그렇죠. 갑자기 노래가 나오면서
2: 너무 김영철스럽지 않아요?
0: 그래요. 업돼가지고
1: 바로 이제 저도 이입됐습니다.
0: 그렇죠. 네네네. 아니 2892번님이 두 분 눈이 진짜 촉촉하니 사연인데 남매 같아 보여요. 혹시 카메라를 향해 애절한 눈빛 살짝만 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두 분의 눈빛이 장난 아니죠.
2: 근데 너 이렇게 진짜 애기애기하다.
0: 여러분 여러분 임수영 씨가 뭐 미용실도 갔다 왔지만 여러분 두 분 이거는 보는 라디오 오늘 봐줘야 돼요, 그죠? 네. 자 눈빛 한번.
2: 아 눈빛 어떻게
0: 촉촉한 눈빛들.
1: 촉촉.
2: 촉촉.
0: 자. 와 진짜.
2: 난 실패했는데. 오빠는 성공하신 것 같아요.
0: 근데 장수우 씨 또 부인 안 한다? 성공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눈빛 장인 이 연기 장인 두 분이 애절한 눈빛도 잠깐 보여주셨는데 작품에서 눈빛 보여줄 때가 많죠. 타인의 삶.
1: 네.
0: 이게 어떤 작품이에요?
2: 어떤 작품이에요? 아
0: 잘 떠넘긴다. 네.
1: 타인의 삶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동독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비밀경찰 슈타지라는 비밀경찰에 소속돼 있는 비질러 지금은 윤나무 이동희 배우가 하고 있는데 그 슈타지가 동독 최고의 작가 드라이만 저랑 정승길 배우님이 하고 있는 드라이만
0: 정승길의 드라이만
1: 그리고 동독 최고의 여배우 크리스타 임수양 우정원 배우가 하고 있는 이 크리스타 이 두 인물을 이 비질러라는 비밀 경찰이 저희 일상을 감시하기 시작해요.
0: 감시하는
1: 도청하기 시작하죠.
0: 그렇죠. 이게 이제 2026년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죠.
1: 네.
0: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2: 맞아요.
0: 9월 13일까지고.
1: 네, 맞습니다.
0: LG 아트 센터에서.
2: 네. LG 아트 센터에서 하니까요.
0: 지금 마곡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겠네요.
2: 맞아요.
1: 맞습니다.
2: 근데 정말로 공연이 너무 좋아요.
0: 저도 하이라이트 지금 보고 이제 보러 간다고 이제 수영 씨한테 얘기하면서 몰입도가 장난 아니겠던데요?
2: 그 보시는 분들이 약간 벌써 110분이 지났어. 약간 이게 너무 내 입으로 칭찬하나?
1: 아니 근데 그래.
0: 본인 입으로 해야 돼 지금은.
2: 아 그래 우리 기회가 없어.
0: 기회가 없어. 오늘이야.
2: 없어.
1: 네. 제가 되게 기뻤을 때는 관계자분들 혹은 배우들 혹은 이 업계 관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배우분들이 특히나 나도 하고 싶다.
0: 아 배우들이 더 탐내는 작품.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나 크리스타 하고 싶어. 수양이 하는 거 막 이런 거 또는 나 드라이만 하고 싶어.
2: 맞아요.
0: 드라이.

0: 아니 그리고 또 저희 쪽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술계통에 계신 분들은 보시고 막 오열하고 가세요.
1: 아 그런 포인트가 있군요. 아니 네. 지금 우리 박지은님 문자 한번 보세요.
0: 어. 7월 12일에 타인을 삼 관람했는데 배우분들 연기도 너무 멋지고 좋아서 또 예매했어요. 다시 볼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 타인을 삼 최고의 연극이에요.
1: 야, 연극은 몇 번 볼 때 매력이 다르거든요. 제가 네. 수양 씨 바닷말 다이로 네 번을 봤거든요. 네. 그 다른 배우들하고 같이 똑같은 배우들이 아니니까 호흡도 다르고
2: 맞아요.
0: 맞아요.
1: 그 요시노라는 역할 했을 때가 그때 다른 거예요 조금.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네네.
0: 근데 이번에는 더해요. 이번에 보시는 분들은 아 무조건 바로 나 다음 한 번 더 예약해서 더 오겠다고.
2: 어 맞죠.
1: 그 정도로.
2: 네.
1: 3453번님 삼천 갑자입니다. 수양 배우님 보러 타인의 삶만 12번 재관람했네. 아 3543번님 감사 죄송 제가 방금 이기려고 하나 말다리 제가 4번 봤거든요. 근데 아 그 얘기 듣고 와, 12번 봤습니다. 근데
2: 거의 다 봤는데 지금. 아,
1: 지금 7월 달 거 다 보신 네. 것 같은데.
0: 삼천갑자님 감사합니다.
1: 현지님이 두 분은 원래 아는 사이였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만나신 건가요? 서로의 첫 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두 분 아는 사이?
2: 아 처음 만났죠.
1: 아니 네. 수양 씨가 또 그런 거 있죠. 그 나 지금 아 수양 씨가 둘이 친했구나 할 정도로 편안하게 주는 게 있지 않나요?
2: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처음 저희가 처음 사실 공연을 우연히 같은 공연을 보게 됐어요.
1: 오, 공연을 다른 걸 봤군요.
2: 네, 이 연습 전에. 그때 이제 처음
1: 보고 이제 그때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0: 맞아요.
2: 아니요, 그때부터 밝았어요.
3: 안녕하세요.
1: 밝음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0: 아, 저 낯가렸는데 되게.
2: 그랬어?
1: 낯가린 게 그거래요. 낯가린 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빠 나 낯가려 맨날 그래요. 네. 그럼 수영은 반대로 장승조 씨 인상 어땠어요?
0: 저는 멋있다. 그리고 저도 약간 그 날 처음 뵙게 된 날 캐스팅 소식을 들은 거예요.
2: 아 맞다.
0: 그래서 너무 심지어 제 상대요 연인으로 나오시는 분인데 네. 저랑 그날 같은 공연을 우연히 가서 본 거고
1: 했는데 갑자기 드라이만이 장승조.
0: 그래서 아 인연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1412번님이 장승조 배우님 오랜만에 무대에 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복귀작으로 타인의 삶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 이제 복귀작이 됐죠. 네. 승조 씨가 원래 대학로의 아이돌이었잖아요.
2: 네, 또 인정하는 건가요?
1: 그럼요. 오늘 인정 잘하더라고요. 눈빛 연기 잘했다 그러면 7년 만에 하신 거예요?
2: 네. 7년 만에 돌아왔어요.
1: 오랜만에 무대에 서니까 어때요?
2: 굉장히 떨렸고 낯설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네. 네. 그리고 긴장이 되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서
1: 이제는
2: 다시 돌아온 것 같다, 고향에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1: 타인의 삶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그 드라이만이 딱 어떤 역할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어요?
2: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품이 워낙 좋고, 그리고 같이 하는 배우들 뭐 윤나무, 이동희, 임수양, 뭐
1: 호흡도 잘 맞고,
2: 네, 너무 같이 하게 돼서 기쁘고, 그리고 우리 손상규 연출님이 만든 이 작품 자체가 너무 좋아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연극의 네. 매력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니 우리 이진아님은 수양 언니 너튜브 보니까 공연 전까지 임팩트에 대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민은 해결이 되셨나요? 그리고 계속 입에 안 붙어서 진짜 고생했던 대사가 있으신가요 하셨는데, 일단 임팩트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됐어요? 고민 타파?
0: 타파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고민은 뭐냐면 임팩트를 주려면 뭐 눈물, 화내거나 약간 이런 선택을 하는데 그거 말고 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내 감정을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조금 찾아간 것 같고 어제 저 연출님한테 저희 칭찬받았어요.
1: 아 그래요?
0: 칭찬받았어요.
1: 아니 내가 이거 몰랐지 이거 현장에 없어서. 어떤 칭찬을 받았어? 둘의 호흡을? 홍씨
2: 네. 아니 저희 끝나고 이제 무대 뒤에서 다
1: 나 홍신에서 나는 그 하이라이트 지금 보는데 누군가가 날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 홍신
0: 누구라고?
1: 크리스타랑
0: 여기 드라이만이랑
1: 하는 신 있지 않아?
0: 맞아요. 있어요.
1: 그거
0: 거의 맨날 안아요. 그래 막 뽀뽀도 하고 안기도 하고 뭐 연인으로 나와가지고
1: 그래요? 보러 네. 가야 되겠어. 보러 가야 되겠어. 아니 이거 잠깐 입이 안 붙는 고생했던 대사. 왜냐면 이게 독일 작품이니까.
0: 네네. 맞아요.
1: 독일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독일어는 이제 많이 없는데 한국말로 해요. 저희가 독일말로 하진 않는데.
1: 그때 뭐로 갔나요?
0: 근데 제가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거든요. 목소리로. 근데 이제 요원, 극 중에서 요원 역할로 잠깐 목소리로 등장할 때가 있는데 집에 마이크 12개 설치 후 다락하고 주회선과 보조회선 연결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이

한국 얘기 4부에 가서 이어갈 텐데 퀴즈 나갑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을 배경으로 차가운 감시 속에서 피어나는 연민과 인간성을 밀도 높게 표현한 이 연극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타인의 삶, 2번 타인의 삶은 달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리라는 무료입니다. 임수영 그래도 피지 구사스. 소개된 모든 분들께 디저트 세트 보내드리고요. 4부가 있을게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0: 뜨거운 여름, 시원한 탄산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탄산음료 생산 라인에도 가스감지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탄산음료를 만들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사용되는데 무색무취의 특성 때문에 누출 시 사람이 쉽게 알아챌 수 없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질식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가스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안전은 대응이 아닌 준비. 현장에 꼭 맞는 가스감지기를 갖췄을 때 조금도 설틈없는 완전한 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죠. 아기들의 생애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는 게 부드러운 쌀 미움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 필수 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로는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많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엘스카가 힝 웃으면서 날 안아주더라. 자기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을까.
1: 배우는 있는 그대로면 안 되죠.
2: 당신은 됩니다.
1: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2: 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3: 그들은 연극을 쓰고 있다. 06시 44분 HGW XX7.
4: 와, 비슬러의 감시 타깃이 된 드라이만과 크리스다. 예상치 못한 결말로 치닫는 세 사람의 여정. 인간의 선한 의지는 과연 어디에 서는가? 너무 희극인이었네. 자, 이 작품에서 열연 중에 우리 배우 잠승조 임수영 씨 함께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아까 하이라이트를 저 아까 제가 포옹 씨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아까 날 안아주더라. 그래서 안아주고 어제도 감독님도 안아주고 네. 서로 힐링이 될 것 같아. 연기도 하면서도 포옹도 하고 작품이 또 빠져들어야 되고.
5: 아 근데 사실 그 내용에서 오는 힐링보다 이게 너무 막 극으로 억압받는 예술가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니까
4: 실제 또 배우인데 또 배우 연기를 하잖아요.
5: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가슴이 아프고 약간 이런 것 되게 많은데 연기를 하면서 이 배우들한테 얻고 관객들한테 얻는 에너지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4: 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회 연기가 늘 것 같아.
5: 완전히.
4: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연극 제목 뭔지 아시죠? 3부 끝에 퀴즈를 드렸잖아요. 승조 씨 정답이 뭐죠?
6: 정답은 1번 타인의 삶입니다.
4: 네. 2376번님이
5: 1번 타인의 삶. 승조 배우님은 연습하면서 어려웠던 대사 없었나요? 드라이만 씨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4: 드라이만 씨가 아까 그 독일어 뭐 승영 씨 그 생각 나. 아, 우리가 저기 독일어로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5: 그러니까 저희가 독일어로 하는 건 아니고요.
4: 아니 나는 그래도 동독이랑 무슨
5: 어떻게 알아들어요 관객들이.
4: 아니 그래도 동독에 무슨 지명 하나는 나올 수 있잖아요. 지명 하나 안 나와요?
5: 나와요.
4: 그 얘기한 거잖아요.
5: 맞아요, 그래요.
4: 네. 우리 승조 씨는 어려운 대사.
6: 저는 한 2분 정도 되는 독백이 있어요. 장벽 건너편 여러분께 고합니다. 동독중앙 동계청은 모든 것을 셉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1년에 평균 몇 켤레의 신발을 샀는지,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는지, 매년 휴학 없이 졸업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하지만 그들이 세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숫자가 관료들조차 마주하기 싫어할 만한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건 매년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4: 이거 지금 강승범 씨! 아, 맞죠? 강승범 씨가 온 줄 알았어요. 야, 이거 2분 동안
6: 네, 그 장대사가 있는데
4: 웃기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진지하게 하는 건데.
6: 네, 굉장히 하이라이트 장면 중에 하나예요. 드라이만에게
4: 꼬인 적 있다 없다?
6: 있죠.
4: 아 그래요? 네.
6: 아 꼬였다기보다 발음이 씹힌 적은 있어요. 대사가 뭐 뒤죽박죽 된 건 없고.
4: 그치.
6: 예, 네, 이제 발음이 씹힌 적은 있는데, 네, 아니 이거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연습.
4: 그치. 아니 근데 잠깐 대사가 이렇게 약간 씹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 근데 저희 공연이 너무 막 타이트하고 임팩트가 크고 막 이래가지고 에너지가 커서 씹히면 바로 튀나요. 절대 씹히면 안 돼. 씹히면 안 돼. 정말.
4: 그치. 뮤지컬이라든지 노래하든지 뭐 다 잘해야 되지만 네. 이렇게 뭐 슬쩍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쾌활하고 밝은 거죠.
5: 좀 생활 연기면. 근데 그게 아니어가지고요.
6: 그러니까 씹히면 일단 무대 뒤에서 뭔가 네
4: 자책 한번 하고
6: 그리고 다들 너무나 열심히 하고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오게티가 되진 않았을까 뭔가 어떤 그런 마음도 들고 아 미안하기도 하면서 아 정신 차려야지 싶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듭니다.
4: 진짜 우리 그 드라이만 우리 승조 씨가 하는 이분 그 대사 딱 나오면 아 저거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유진님이 네. 정답 보내주셨는데 문자 보세요.
6: 네 1번 타인의 삶. 네, 친구가 연극을 보고 와서 입이 마르게 칭찬하길래 투두리스트에 적어놨어요. 제가 앉은 키가 작은데 2층 앞자리에서도 잘 보이려나요? 수양님, 공연 날엔 1층 앞자리가 없네요.
4: 지금 이제 매진이니까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2층 앞자리에서도 잘 보이나요? 1층, 2층까지 있죠?
5: 네, 근데 잘 보여요. 네. 다리가 기신 분인가 보다, 앉은 키가.
4: 이게 중...

0: 극장인가요?
1: 소극장 치고는 조금 깊은 것 같고,
2: 네. 한 300 몇 석
0: 됩니다. 약간 소극장하고 중극장 사이에.
1: 네네네네. 네.
0: 빨리
1: 잘 보입니다.
0: 서둘러 주시고. 6391번님이
1: 정답 1번 타인의 삶. 큰애가 20살인데 새로운 도전으로 연기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타인의 삶 보면서 많이 배우라고 예매했습니다.
0: 아 연기 도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
1: 너무 도움됩니다 지금. 저도 너무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이거는
0: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분께서도
1: 아 졸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졸업은 못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고졸입니다.
0: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연극영화과를 고졸이 내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했네요.
1: 들어갔다 온 사람으로서
0: 그렇지. 오 어쨌든 우리 입시생들한테 도움이 될 때를
1: 무조건 보세요.
2: 좋아요.
0: 임원화님이
3: 1번 타인의 삶 장승조 씨 삶은 달걀처럼 뽀얗네요.
0: 오 진짜 네. 뽀얗다.
3: 혹시 메이크업
0: 네. 아 근데 1일 1패 가시나요?
3: 네.
0: 1일 1패
3: 잘 안 합니다.
0: 피부는 타고나야 돼요.
1: 타고난 거지. 네.
3: 엄마가 좋습니다.
0: 아, 그렇구나.
3: 엄마 감사합니다.
0: 나리 나리 초나리 씨가
1: 정답 타인의 삶 원작 영화를 보고 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 연극부터 보는 게 나을까요? 아. 너무 무겁기만한 연극은 아니죠?
0: 그렇죠. 일단 두 분은 영화는 혹시 보셨나요?
1: 아이, 저희는 아, 너무 많이 봤죠.
0: 아, 그러니까 지금 왓땡에서 하더라고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거는 배우로서 연극 보고 새 보고 영화 봐도 돼 아니면 영화를 보고 하면 더 도움이 되나요?
1: 아 이거 선택일 것 같은데 이게 영화를 보면 살짝 스포되는 게 있지만 이해하시는 데는 조금 더 뭔가
0: 그렇죠.
1: 그래서 여러 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허. 그리고 너무 무겁기만 할까 할 수 있는데 중간 중간에 웃음이 터지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0: 웃기는 뭘 의도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관객들 알아서 웃는 거예요?
1: 저희는 이 부분에서 왜 웃으실까라고 할 정도로 많이 웃어주세요.
0: 김상우 씨가 또 예능을 좀 해서 약간 웃음 조금 있지 않나요?
1: 아 근데 저한테 웃지는 않고 그 다른 분들이 또 다행이다.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0: 그 정극에서 오는 웃음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너무 진지하게 하는데 웃긴 거.
1: 그 상황 속에서 맞아요. 웃기는 거.
3: 딱 그거예요. 네.
0: 아니 바닷말 다이어리 할 때도 네 번 갔는데 자꾸 중간에 욕심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웃기는 부분이 아닌데
1: 그건 좀 욕심내. 아니 근데 연극을 하다 보면 웃기고 싶어요. 왜냐면
0: 뭔지 알아요.
1: 이게 반응이 이게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웃어주면 잘했나 오늘 좀 먹혔나 약간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3: 아니 저희 공연 전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몸풀다가 고민하는 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좀 웃겨야 되나? 어제 그 얘기를 딱 했거든요.
0: 그죠? 제가 두 번째인가 보러 갔는데 오빠 나 아까 그거 잘했어 오늘 또. 아 그래? 아 너 못 살렸어. 그런데 못 살렸어를 연극 배우가 우리 희극인들이 보통 많이 쓰거든요. 못 살렸다. 네. 아 좋았어요. 우리 8805번님 승조 씨 문자 볼까요? 드라이만
3: 타인의 삶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마침 다음 주에 서울 출장이 있어서 일 끝나고 저녁에 보려고 예매해놨습니다. 출장은 싫지만 연극 보려는 마음에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네요.
0: 그래요. 네. 저녁은 아마 7시 공연이죠. 그죠?
3: 7시 반.
0: 아, 7시 반이네요. 개나라는 척을 해가지고. 토일이 2시에 있더라고요. 맞죠? 네. 네.
1: 맞아요. 맞아요.
3: 2시? 토요일 6시.
0: 그렇죠. 이렇게. 2시 6시에 네. 이제 주중은 7시 30분. 네. 네. 서둘러서 가시고. 자, 이렇게 정답 타인의 삶을 보내주신 분 디저트 세트 보내드리고요. 우리 0022번님이 공연 시작 전에 배우들이 무대 위에 먼저 이렇게 앉아있다가 시작하잖아요. 무대에서 대기할 때 어떤 생각하시는지 또 관객들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나 어떤 생각하는지 이것도 궁금하지만 난 관객들 보이는지도 진짜 궁금한데요. 좋아요. 하나씩 대답해 주세요.
1: 아 그러니까 저희 공연이 무대 시작 전에 배우들이 양 사이드에 앉아 있어요.
0: 그러니까 시작해요?
1: 네, 그 시작하기 전부터 그래서 몸도 풀고 뭔가 생각 정리도 하고 약간 그렇게 하는데 저는 관객들 보이거든요. 관객들 보면서 긴장을 좀 풀어요. 그리고 좀 더 그게 몰입하려고 하고 대사 숙지도 그때 한번 싹 하고
0: 한번 쑥 훑어 보네요.
1: 네네 머릿속.
0: 실제로는 드라이 리허설처럼 한번 하나요? 예를 7시 30분 공연이면 뭐 5시 반에 가서 무대에서 한번 마이크 차고
1: 마이크 안 차죠? 마이크 차요.
3: 저희 배우들이 다 그걸 한 번씩 루틴처럼 해요.
0: 하고
3: 네.
0: 그다음에 난 이제 이것도 궁금. 나는 사실 배우들이랑 저는 눈이 마주친 적이 몇 번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배우가 저를 보고 연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눈빛이 마주쳐서 그래서 착각을 할 것 같아서 관객

0: 것들을 보고 하는 건지 관객들이 보이는지.
1: 보이긴 한데 안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연기에 집중하면 뭔가 눈앞이 좀 캄캄해지지 않아요?
2: 그치. 네.
0: 보이지 않아 관객이. 잘 안 보이죠?
1: 하, 아, 너무 이렇게 보이면 뭔가 아, 집중이 깨진 거예요.
2: 어 맞아.
1: 관객들이
0: 왜,
1: 보이면.
0: 왜냐면 수영 씨가 그때 바닷말 다이어리 때 1열에 엄마 아버지가 오셨다면서요.
1: 아 그때는 너무 가까워가지고 거의 오빠랑 저와의 거리 정도여갖고 안 볼 수가 없었어요.
0: 1열에 딱 앉으면은 엄마 아빠가 보일 것 같아가지고.
1: 맞아요.
0: 아, 어쨌든 맞아 배우들 그런 거 신경 쓸 데가 없을 거예요. 어 0421번님이 연습실에서 분위기 메이커는 이동희님, 임수양님 어느 분인가요? 회식도 한번 하셨죠? 하셨는데 일단 분위기 메이커는 어? 오히려 두 분 아니고 장승조인 거 아니에요?
1: 어, 승조 오빠, 승조 오빠.
0: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예요, 승조 씨?
3: 분위기 메이커? 뭐 동희는 약간 어. 건조한 개그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무표정한
0: 정말 드라이, 정말 드라이.
3: 네, 툭툭 치는데 그게 재밌고 네, 수양이는 이제 뭔가 통통 튀고
0: 밝음이 있죠.
3: 네네. 오. 기본적으로 있고 또 우리 박성민 배우라는 우리 막내 무대 역할을 한 이 친구가
1: 그 친구가 분위기 메이커인 것
0: 분위기
1: 같아요.
0: 메이커를 해주고.
1: 네. 네네네네. 네.
0: 그럼 회식은 한번 하셨나요?
1: 아 저희 네. 곧 또 합니다. 또 장승조님께서 네. 또
0: 쏜대요?
1: 한번 싸주신다고 고기를.
0: 아니 잠깐만 이... 이거 보니까 지금 수영 씨가 지금 던진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진짜요. 아, 아니에요. 진짜요. 네. 오빠가 소집했어요.
3: 아 왜냐면 저희 팀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이 마음가짐들이 너무 좋아서 뭐라도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
0: 해서 회식을 하는데 네. 그러면 나는 이제 회식하거나 이제 공연 끝나고 수영아 이렇게 불러 아니면 극중이랑 크리스타 드라이만 오늘 어떻게요?
1: 아 보통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극중 이름을 부르는 맞아.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더블 캐스트고 그러니까 그냥 이름 부르는 것 같아요.
0: 그냥 뭐 오빠 이렇게 하고.
1: 네.
0: 그렇군요. 야 이게 박나라님이 만약 누군가 내 하루를 지켜보고 있다면 두 분의 하루는 어떻게 기록될 것 같나요? 이게 이제 극중 내용에서도 내 삶이 타인의 삶, 타인의 삶이 내 삶이 되는 네. 그런 거니까 약간 지켜보는 이런 느낌도 있죠. 도청당하고 하니까
1: 그 관객들이 그런 걸 느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삶을 지켜보면서 내가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제 하루를 지켜보고 있다면 사람 저는 일을 안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밥 먹고 개똥 치우고 개밥 주고 개똥 치우고 약간 이런 저는 개 세 마리의 엄마다 보니까 약간
0: 그 루틴으로
1: 그 루틴이 계속 정말 뒤돌아서면 강아지가
0: 세 마리니까
1: 세 마리니까
0: 승조 씨는 어떻게 기록될 것 같아요?
3: 와 아무튼 제가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진짜 피곤하다. 또 막 뭔가 계속 움직이고 뭔가
0: 여러분.
3: 너무 쟤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막 약간 이런 스타일.
0: 아니 평상시도 연기해. 이렇게 아니 눈빛이 딱 들으면서 쟤 피곤하다. 아 피곤하다. 여러분 드라이만 보러 갑시다. 드라이만 연기 보러 가야 되겠네요. 아 네. 이쯤에서 그럼 노래 이제 한 곡 듣고 올 텐데 수영 씨는 아까 갑자기를 신청하셨고 이번엔 승조 씨의 신청곡인데 우리 네. 드라이만 극중 타인의 삶 드라이만이 신청한 곡은 어떤 노래죠?
3: 네, Here I Stand For You입니다. 넥스트의 Here I Stand For You.
0: 아, 저 이 노래를 뭐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3: 아, 일단 어릴 때부터 97년도 노래인가 이제 나왔을 텐데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0: 고등학교? 오, 97년생이 듣고. 아니고?
3: 네. 네.
0: 연기로 웃었어?
3: 네. 한번 생각했어요.
0: 네.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노래를 오늘 듣고 싶어서. 네.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넥스트의 Here I Stand For You 듣고 올게요.

0: 장승조 씨 신청곡이죠. Next Here I Stand For You 듣고 왔는데 우리 이성민 님이 97년에 고등학생이셨다고요? 완전 어려 보이시는데 라고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1: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박시현 님이 문자 한번 봐봐요. 수영 씨가.
2: 장승조 님 영웅 제용 닮으셨어요.
0: 지금 몇 개를 지금 씹으시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0: 장승조 님 영웅 제용.
2: 이러면 안 돼요.
0: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장승조님 다시 봐요.
2: 장승조님 영웅재승 닮으셨어요. 아 근데 진짜 닮았죠.
0: 다 묻혔어.
1: 아니, 근데 진짜 닮았어요?
0: 닮았어 아까.
1: 닮았어요?
0: 아, 솔직히 드는 적이 또 없다.
1: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2: 아 그나 진짜 저도 영웅재승 오빠를 잘 알지만 볼 때마다 너무 닮아가지고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0: 재승 오빠라고 부른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2: 아 근데 거의 부를 뻔.
0: 그러니까 부를 네. 뻔. 아니 진짜 많이 닮았고 영웅재중 말고 또 누구 닮았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1: 모르겠어요. 영웅재중님이 너무 강렬해서.
2: 그냥 거의 도플갱어 느낌.
0: 오.
1: 아니 어느 날 연습하다가 갑자기 오빠 진짜 닮았다.
3: 이러는 거예요. 그래.
1: 아니야. 그렇게 닮았어? 너무
0: 서로 이름은 말 안 해도
2: 아, 다 아는. 제주 오빠를 초대하겠다.
0: 그 정도로.
2: 아, 진짜.
0: 오빠. 같이. 오.
1: 그래 나도 한번 보고 싶어.
2: 아, 좋아. 네.
0: 역시 임수양. 아 임수양 씨 아이디어가 좋아요. 아니 수양 씨 우리 2992번님이 문자 한번 봐주세요. 우리 승조 씨가.
1: 네 수양님 네트워크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수양님이 정말 바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러닝에 일본어 공부 노래 연습까지 원래 박순인가요?
0: 자 이게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게 너튜브를 보다 보면은요 바쁘게 사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꾸 이제 과하게 설정을 할 때도 있거든요. 영상에 담아야 되다 보니까 안 하던 일본어 공부도 하고 러닝도 하고 노래 연습도
2: 여보세요
0: 얘기해 주세요.
2: 그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작품을 하고 있을 때는 이걸 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네. 집에서 쉬는 날에는 강아지만 보고요. 이 영상은 제가 딱 작품 연습 들어가기 전에
0: 네,
2: 찍었던 건데 네. 다 했습니다.
0: 다 했어요.
2: 네.
0: 원래 그렇죠. 강아지만 따라다닌다 했는데 이제 그죠.
2: 네. 그러니까 작품

0: 안 할 때. 네. 근데
1: 러닝은 언제부터 했어요?
0: 러닝은 지금도 종종
1: 종종 네,
0: 종종
1: 몇 킬로씩 뛰어요?
0: 하고 있는데 저는 10킬로까지밖에 못 뛰어요.
1: 아, 인정해 드릴게요. 10킬로까지밖에 못 뛰어요. 들었어요? 나 어떻게든 러닝 그 들어 저게 알았어요. 저번 달부터 했어요. 그런데 10킬로밖에 못 뛰는데 10킬로면 수영 이건 인정.
0: 와, 아 제가 그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뛰어야 산다라고.
1: 아, 그렇지. 러닝 인정이고 이제 일본어 공부도 계속 하고 있어요.
0: 아 요즘 중단하고 있습니다.
1: 왜요?
0: 지금 타인의 삶 아, 공부하기도 끝나고 너무 힘듭니다. 하시면 되고. 예.
1: 러닝 크루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아, 뛰는 네. 분들이. 아 제대로 뛰고 있군요.
0: 네, 런헐스 하이라고요.
1: 아, 러너스 하이.
0: 네, 유인님도 계시고.
1: 오,
0: 우리 모델분들도 같이 계시고.
1: 그 최근에 팬들하고 플로킹도 했어요.
0: 플로깅.
1: 그, 플로깅, 아, 플로킹이래요. 플로깅. 이게 플로깅이
0: 그 쓰레기 줍는 거.
1: 뛰면서 네. 쓰레기도 줍는
0: 네.
1: 거.
0: 네, 러닝하면서 이렇게 쓰레기 줍고 하는 그 무회런 이벤트를 제가 어. 진행을 했었어요.
1: 와, 우리 수영 씨 진짜 대단하시다. 어, 3453번님이 수영님 앨범 굿바이도 내셨었는데. 또 앨범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노래 연습을 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노래 연습하는 거예요? 굿바이 아, 어떻게 하는지 한 구절 들어주세요.
0: 굿바이요? 어. 계속 굿바이 막 이렇게 해요. 계속 굿바이.
1: 어 잠깐 굿바이 자려고 누웠는데 굿바이. 어 비슷한데?
0: 예, 좀 비슷해서 제가 좋아하나 봐요. 아 이게 제가 앨범을 낸 게 아니라 OST를 부른 거였는데 제가 노래 연습을 하게 된 이유도 아 예전엔 노래를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이게 하다 보면 줄어요. 노래방을 많이 안 가다 보면.
1: 그렇지. 그래서 노래 연습.
0: 제가 내 노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은 나여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노래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1: 그치.
0: 그래서 시작했어요.
1: 아 그러셨군요. 아니 러브님 장승주 배우님 멋진 세계에서 제가 너무 미워했어요. TV 앞으로 가서 뺨도 살짝 때렸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셨는데 악역 하셨잖아요.
2: 네네.
1: 악역 진짜 힘들었죠. 악역이 쉬워요? 악역이 힘들어요? 선한 연기가 더 어렵지 않아요?
2: 그냥 일단 악역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조금 외로운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네.
1: 맞아.
2: 네, 외롭고 뭔가 화면에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 못 보겠어요.
1: 아, 잘 그래도 버텨내셨다고죠. 네. 야 그렇다면 우리 또 악역 최문도 역으로 하셨죠 빌런.
2: 네.
1: 악역이 그렇게 또 외롭구나. 그럼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광고 듣고 올게요.
2: 알겠습니다.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7: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2: 자, 김영철의 포화이팬 4부 함께하고 있는데요. 8123번님이 두 분 얘기 드리니까 연극 꼭 보러 갈 거야 하셨습니다. 꼭꼭 보세요. 타인의 산입니다. 9월 13일까지죠?
3: 네, 9월 13일까지 LG 아트센터에서 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승도촌 의원 라디오 나왔는데 어떠셨어요? 정신없이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4: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벌써 끝났. 그렇죠. 저희 연극 같아요. 타인의 삶도 그렇거든요.
2: 아, 그렇지. 타인의 삶이 그렇다면 110분이에요. 여러분 금방 맞아. 간대요.
3: 시간 순삭.
2: 여러분 저도 공연 또 보러 갈 거니까 여러분도 서둘러 주시고 우리 두 분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우리 끝인사 함께하면서 헤어질게요. 네. 드라이만 감사해요. 크리스타도 고마워. 오늘 하루
4: 오픈업
2: 출시되는
3: 치얼업
2: 영철이랑
4: 승조랑
3: 수현이는
2: 이제 샤럽.
4: 감사합니다.
5: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6: 1377 누르고 3번.
5: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0: 현재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4: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판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예민해지기 쉬운 여름, 우리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에어컨 온도가 그렇잖아요. 1도만 낮춰도 서늘해지고 반대로 1도만 올려도 후끈해지고 선풍기 각도도 마찬가지죠. 또 조금만 틀어줘도 원하는 만큼 바람이 시원하게 안 오거든요. 날씨가 참 도움을 안 주는 요즘 너희까지 왜 이러니 싶어집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마다 알, 잘, 딸, 딱, 깔, 셋. 세상의 모든 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